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따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출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따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붓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알았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0: 유일하신 분입니다.
1: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2: 지금 해가 지금
1: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3: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2: BJ 정문 스님
1: 그렇습니다.
2: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1: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사람은 닦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인생도 또한 이와 같아서 무상한 인생은 찰나 사이에 흘러간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닦아 저 불멸의 세계로 나아가라.

0: 네가 웬일이냐? 책을 다 보고?
1: 야, 내일이 시험이야.
0: 시험? 무슨 시험?
1: 역사 시험.
0: 근데 그 책은 도선비기 아니야? 도선비기면 풍수지리 책인데.
1: 맞아. 운수가 좋아지는 법을 배워서 시험 운을 좋게 만들려고.
0: 뭐? 유행을 바라다니.

0: 도선 국사께서 그런 꼼수를 쓰라고 그 책을 쓰신 게 아니거든.
1: 그런가?
0: 좋아. 그럼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도갑사.
1: 도갑사?
0: 전라남도 영암 월출산에 위치한 도갑사는 신라 때 스님인 풍수의 대가 도선국사께서 호국의 기운을 담아 지은 천년 고찰이야. 그래서 도갑사엔 국보로 지정된 해탈문을 비롯해 다양한 시대를 만나볼 수 있는 문화재가 가득하다고.
1: 당연히 풍수도 좋을 테고.
0: 당연하지.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갑사로 보호. 신라의 최씨 처녀는 우연히 냇물에 떠내려오는 오이 하나를 발견하곤 주워서 맛있게 먹고 집으로 향했는데, 그날 밤 아주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죠.
2: 이 아이는 훗날 내가 데려갈 터이니 그동안 네가 맡아 키우거라.
0: 꿈을 꾼 후 처녀의 몸에 태기가 돌더니 열 달 뒤 처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3: 처녀가 혼인도 안 하고 아일라. 당장 갖다 버리거라.
4: 버릴 수 없습니다.
3: 이 애비를 화병으로 죽이려는 게냐? 당장 버리지 못해.
0: 결국 처녀는 울면서 아이를 숲속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4: 미안하다 아가야. 차마 부모의 명을 어길 수가 없구나.
0: 집에 돌아온 최씨 처녀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러길 며칠, 최씨 처녀는 다시 뒷산으로 향했죠.
4: 가엾은 아이, 극락왕생이라도 빌어줘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0: 처녀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죽었을 거라 생각한 아이가 수많은 비둘기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있었으니까요. 최씨 처녀는 아이를 데려와 정성껏 키웠고,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 문수사를 찾았습니다.
5: 이 아이는 보통 인물이 아닌 듯합니다. 좋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지요.
0: 문수사에서 자라난 아이는 훗날 풍수지리의 대가이자 선승인 도선국사가 되었답니다.
1: 잠깐! 문수사라니? 도선국사가 자란 곳은 도갑사라며?
0: 도선국사께서 중국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문수사를 고쳐 도갑사라고 지은 거야.
1: 아!
0: 동이 너, 부연이 뭔지 알아?
1: 부연 설명할 때 그 부연 아냐? 덧붙이다?
0: 오, 맞아! 바로 그 말의 시초가 이 도갑사 첨화에서 나왔다고.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지?
1: 뜸들이지 말고 빨랑 얘기해줘.
0: 좋아. 그럼 부연에 관한 이야기로 고고! 신라 헌강왕은 월출산에 사찰을 지으라 명령하고 명목이라는 노인에게 대웅전 석가래를 맡겼습니다.
4: 쉬면서 하세요. 나무만 벌써 500개나 자르셨습니다.
6: 상냥일에 맞추려면 밤낮 없이 일해야지.
0: 그런데 상냥일을 며칠 앞두고 웬일인지 노인은 식음을 전폐하고는 몸져 누워버렸죠.
4: 무슨 걱정이 있으시길래 일이 괴로워하십니까?
6: 아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 뭐냐.
4: 실수라니요?
6: 석가래 말이다. 분명 자루 재면서 잘랐는데 나무가 모두 석가래 도면보다 짧지 뭐냐. 다시 만들자니 시간도 없고 나무도 없고.
0: 시아버지를 도울 수 없어 답답해하던 며느리는 며칠 후 우연히 집 앞에 처마를

0: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1: 잠깐, 저 석가래? 그래, 그거야! 아버님, 석가래 두 개를 덧붙이면 어떻겠습니까?
2: 덧붙이다, 부연하다. 그래, 그거야! 나무를 늘릴 수는 없지만 이어붙일 수는 있으니까.
0: 그렇게 두 석가래를 곡선으로 이은 도갑사의 건축 양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연식 지붕 양식이 되었답니다.

0: 뱀이다! 몽아, 딴 데로 가자!
1: 저건 물지 않는 뱀이니까 걱정 마.
0: 그게 아니라 징그러워서 그래. 꾸불꾸불.
1: 수양이 덜 됐네. 뱀도 생명이거든. 쟤도 지금 살려고 열심히 움직이는 거라고.
0: 그러네.
1: 자, 뱀도 보았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뱀에 얽힌 이야기를 가진 비암사로 떠나보는 거 어때?
0: 비암사? 이름이 특이하네.
1: 세종시 운주산에 있는 비암사는 원래 신라 사찰이다, 백제 사찰이다 말이 많았어. 그러다 국보인 아미타불비상에서 비암사가 백제의 국왕과 대신 그리고 백성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지.
0: 그럼 백제 사찰인 거네.
1: 맞아. 비암사는 천년을 이어온 백제의 마지막 종묘 사찰이야. 지금도 매년 영산대제를 봉행해 백제의 왕과 유민들을 기리고 있지.
0: 진짜? 그럼 어쩌다 백제 마지막 사찰이 된 거야? 이름은 왜 비암사고?
1: 궁금하면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비암사로 고고! 비구니 스님들이 거처하던 비암사에 어느 날부턴가 밤이면 한 청년이 찾아와 탑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2: 저 청년 말입니다. 어째서 아무도 없는 밤에만 탑돌이를 하는 걸까요?
3: 궁금해 말고 그만 들어가 자거라.
2: 네, 스님.
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 밤새 탑돌이를 한 청년은 날이 밝자 스님에게 다가와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2: 궁금해 죽겠네. 저기 탑돌이를 어째서 밤에만 하시는 겁니까?
1: 스님의 질문에 청년은 말없이 웃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청년의 모습에 스님은 더더욱 청년의 사연이 궁금해졌죠.
2: 몰래 뒤를 밟아봐야겠어.
1: 그렇게 스님은 청년의 뒤를 따라 숲으로 가게 되었는데
2: 왜 마을이 아니라 숲으로 가는 거야? 설마 산적 같은 건가? 아닐 거야. 굴러 들어가잖아.
1: 스님은 망설이다 결국 청년을 따라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굴 안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뿌연 연기와 함께 청년이 뱀으로 변해버렸거든요.
4: 왜 나를 따라오셨습니까? 100일 동안 아무도 몰래 탑을 돌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는데 스님이 저를 보셨으니 이제 다 틀렸습니다.
2: 미안하다. 내 호기심이 네 환생을 막았구나.

0: 내 탓으로 일이 되었으니 이제 평생 너를 돌보며 이 죄를 속죄하마.
1: 그 후로 스님은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뱀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답니다.
2: 하루만 참았음 사람이 되는 건데 뱀이 너무 불쌍해.
1: 뱀이 징그럽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2: 근데 이 돌담 말이야, 뱀을 따라 만든 거 맞지?
1: 어, 진짜 그러네. 그런데 아니야, 이건 백제의 눈물이 담긴 운주산성이거든.
2: 백제의 눈물?
1: 궁금하지? 그럼 바로 660년 역사의 현장으로 고고! 660년, 백제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안타깝게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백성들은 떠도는 유민이 되었죠.
3: 이제 이 나라를 빼앗겼으니 우린 어디로 갔단 말이냐.
0: 울고만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나라를 되찾아야지.
3: 맞아, 백제 부흥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1: 그렇게 백제의 유민들은 군대를 조직해 운주산성으로 모여들었고, 백제 부흥군을 조직해 끝까지 싸웠는데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0: 나라는 잃었지만 우린 살아남았으니 죽어간 백제인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불비상이라도 세워줍시다.
3: 그럽시다. 비암사의 탑을 만들고 그 위에 불비상을 모십시다.
1: 그렇게 백제 유민들이 만든 비암사의 불비상은 지금까지도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백제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답니다.
2: 어? 표정이 왜 그래? 흥, 신둥이가 나랑 안 놀아줘. 내가 맨날 밥도 챙겨주는데.
1: 치, 귀엽다고 맨날 귀찮게 하니까 그렇지.
2: 난 귀찮게 한 게 아니라 엄마처럼 보살펴 준 거라고.
1: 그래서 흰둥이한테 효도라도 바랬냐?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파주 보광사로 정했어.
2: 보광사?
1: 파주 고령산의 보광사는 신라 진성여왕 때 구근을 키우기 위해 도선국사에게 명령해 창건한 비보사찰이야.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부처님의 가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2: 그리고 조선 영조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가득 담겨있는 사찰이기도 하고.
1: 오, 잘하네. 그럼 영조 임금의 효심을 따라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보광사로 고고! 조선 숙종의 후궁 숙빈 최 씨는 원래 궁중의 최하 계급 무술이었는데 우연히 숙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죠. 그리고 훗날 영조가 되는 아들 연인군을 낳게 되었습니다.
4: 어쩜 아이가 이리 천하게 생겼을까? 애미 신분이 천해 그런가? 이를 어쩌나. 나 장희빈이 낳은 아이는 훗날 왕이 되겠지만 자네가 낳은 아이는 평생 천대받을 텐데.
1: 장희빈의 말처럼 숙빈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죽고 나서도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왕비에 오르지 못했죠.
5: 어찌서 어머님은 왕비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4: 이 애미는 우리 연인군의 어머니로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5: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어른이 되면 어머니가 원하는 걸 다 들어드릴 테니.
4: 그냥 저기 고생하는 무술이들한테 잘해주세요.
5: 무술이들이 고생이 많은가요?
4: 그럼요. 이 애미도 무술이 생활을 할 때 누비못을 얼마나 꿰맸는지 손가락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5: 그리 고생을 하셨다니. 전 평생 누비못은 입지 않을래요.
1: 어머니를 생각해

0: 평생 누빔 옷을 입지 않았던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씨가 죽자 신분 때문에 무시를 당했던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죠.
1: 내 어머니는 신분 때문에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으니 이제라도 보강사의 사당을 지어 어머니의 위패를 모셔 예우하라.
0: 그렇게 영조는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어실각을 짓고 그 옆에 어머님을 지킬 향나무를 심어 효심을 표했답니다.
2: 근데 왜 향나무를 심은 걸까?
0: 효심 때문이지. 옛날엔 향이 귀했다고. 그러니까 향나무를 심어 향을 쉽게 구하려고 했던 거지.
2: 어머님한테 올리는 향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던 거구나.
0: 맞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효라는 거다.
2: 그러네.
0: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임진왜란때 죽은 영혼들을 지장전에 모신 거고.
2: 임진왜란? 여기 파주에서도 전쟁이 났다는 거야?
0: 맞아. 가슴은 아프지만 승병과 의병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때로 고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한양과 개성을 잇는 보광사 주변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명대사를 필두로 스님들과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뛰어들게 되었죠.
3: 우리 조선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 전투에 힘을 보탭시다.
4: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5: 함께 하겠습니다.
3: 자, 돌격하시오.
6: 돌격!
0: 싸움은 7년이나 이어졌고 보광사 주변 전투지는 죽은 이들의 피로 물들었다 하여 피밭골이라 불리게 되었죠.
4: 전쟁은 끝났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5: 죽은 이들이 다 내 친척이고 이웃이니 명복이라도 빌어야 할 텐데.
4: 그럼 보강사의 죽은 영혼을 모시고 극락왕생을 빌자고.
0: 그렇게 전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강사 지장전에서 죽은 이들의 극락왕생을 빌었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그건 그렇게.

0: 거 있으니까.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1: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2: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3: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2: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3: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2: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 뒤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개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 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붙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7: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평생 오직 참선 수행과 중생 교화의 길을 걸어온 현봉당 근일 대종사가 원적에 들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의성 고은사에는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진관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보현

0: 행원의 길을 걸었던 진관스님 열반 10주기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다례제에 이어 진관스님 부도와 탑비 제막식도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친 청년들을 보듬기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청년들은 시원한 법당 바닥에 누워 소리에 집중하고 나를 마주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난해 결혼 커플까지 탄생시키며 커플의 성지로 자리 잡은 양양 낙산사에서 다시 한번 특별한 만남이 펼쳐졌습니다. 4천여 명이 넘게 몰린 이번에는 모두 다섯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한마음 선언 목포 지원이 유달산 1등 바위를 바라보는 길지에 대작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마음 선언 불자들은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전할 새도량 건립에 원만 성취를 발언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평생 오직 참선 수행과 중생 교화의 길을 걸어온 조계종 명예 원로 의원 현봉당 근일 대종사가 지난 11일 원적에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스님의 열반 소식에 불교계는 당혹감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빈소가 마련된 의성 고운사엔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가르침을 기리려는 사부 대중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국 불교의 선풍을 진작해온 현봉당 근일 대종사.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근일 대종사의 갑작스러운 원적 소식에 사부대중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수선안거와 대중교화에 매진해온 스님은 법납 66년 세수 87세로 지난 11일 오전 10시 홀연히 세연을 다했습니다. 근일 대종사는 1961년 은혜사에서 도원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한 뒤 1967년 해인사에서 성우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고 평생을 참된 수행자로 보냈습니다.
2: 참선 수행을 해서 대무심경에 가야만이 이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 네, 마장이 많아서 대부분 가다 중단하곤 합니다. 그 마장이 뭐냐?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
1: 영천 묘각사에서 10년간 가행 정진을 이어온 스님은 1980년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로 부임했습니다. 이후 35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철야 참선법회를 이끌며 감로 법문으로 사부대중을 깨달음으로 인도했습니다. 또한 중앙종회 의원과 재심 호계위원, 능인 중교교이사장,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하며 종단 발전에 초석을 다졌고 봉정사와 고운사, 부석사, 삼보사 조실로 주석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정법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3: 우리 스님 이렇게 빨리 가신 건 아마 제가 잘못 모셔갖고 그런 것 같고, 우리 스님은 수행자 중에 수행자시라 이제 큰 스님의 그 법을 직접 못 들으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큰 스님의 그 뜻에 보답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큰 스님 속한 사바하셔서 광도 중생하시기를 지심 발언 드리고요. 또 큰 스님 살아 생전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그런 그 후배 수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 근일 대종사는 생가 사가 모두 텅 비었으니 만물이 묘법 아님이 없다는 열반송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고운사 하은문화템플관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은 말없이 향을 올리며 오직 청정한 계율과 수행으로 일관했던 스님의 삶을 기렸습니다.
5: 우리 근일 큰 스님께서 입적하시니까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허공에 서는 것 같아.
1: 현봉당 근일 대종사 연결식과 답인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본사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될 예정입니다. 육신은 인연을 다해 떠났지만 스님이 남긴 청정한 법행과 깨달음의 가르침은 사부대중의 가슴 속에 영원한 등불로 남았습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0: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진관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평생 수행과 전법, 자비를 실천하며 보현 행원의 길을 걸었던 진관스님 열반 10주기 달회제가 봉행됐습니다.

0: 다례제에 이어 진관스님 부도와 탑비 제막식도 봉행됐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1: 6.25 전쟁의 상흔으로 폐허가 된 삼각산 자락의 도량을 중창하고 오늘날 세계인들이 한국불교의 정수를 마주하는 문화 거점으로 일궈낸 뿌리에는 무위당 진관스님의 치열한 원력이 있었습니다. 평생 수행과 전법, 교육과 자비를 실천하며 보현행원의 길을 몸소 보여준 진관스님. 스님이 떠난 지 열 번째 여름을 맞이한 지금 진관사 도량 곳곳에는 스님의 가르침이 배어 있습니다.
2: 은사 스님께서 남기신 그 뜻을 잊지 않고 수행과 자비, 전통문화, 포교와 복지로서 나눔을 실천하며 진관사가 더욱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도량이 되도록 더욱더 공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1: 1963년 진관사 주지로 부임한 스님은 20여 년 동안 대웅전을 비롯한 주요 전각들을 중창해 법맥과 사격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전쟁 등 시대의 풍파 속에서 멈췄던 국행수륙제를 다시 설행시켜 오늘날 국가무형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3: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문도들과 호학들이 이곳 진관사를 청정 수행 도량이자 세계인이 찾아오는 마음의 정원으로 훌륭히 갖고 나가고 있는 모습 또한 스님의 거룩한 원력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4: 스님 가르친 대해탈을 이루어서 조계의 정맥을 다시 한번 크게 휘날리셨으면.
1: 10주기 추모 다례제에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를 비롯한 원로 스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관 스님이 닦아놓은 비구니 승가의 길을 걷고 있는 후학들과 스님에게 지혜를 구했던 인연 있는 정계 인사들도 동참했습니다.
5: 지금의 전국 비구니 회관 건립은 스님의 큰 원력이 고스란히 서린 불사였습니다. 당시 회관의 부지 마련이 쉽지 않았던 시절 전국 여러 스님들을 찾아다니시며 뜻을 함께 모아 부지를 어렵게 마련하셨습니다.
6: 모여서 20년 동안 국경을 한 동안에 크고 작은 신세를 진관스님에게 많이 입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곁에 계셔서 좋은 지혜를 주십시오.
1: 미래세대 포교에 큰 원력을 세웠던 스님의 뜻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화청과 추모 공연을 올리며 스승을 기렸습니다. 세계일화와 자비 나눔이라는 스님의 정신은 다례제 회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후손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관내 소외계층에게는 자비의 쌀을 전달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꽃피웠습니다. 이날 진관 스님의 삶과 수행 정신을 담은 부도와 탑비가 사부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 네가 지은 복으로 많은 사람이 편하게 산다. 마음을 닦아라는 말씀이 스님이 입적하실 때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잘 정진하고
1: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자 화두를 놓지 않았던 수행자 진관 스님. 진관사는 진관 스님의 포교 원력과 보현 행원의 정신을 계승해 불법 홍보에 진력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푹푹 찌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 학업과 취업 걱정으로 마음까지 지쳐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주말 아침 도심 사찰 법당에선 시원한 파도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가만히 누워 온전한 휴식을 취한 이색적인 명상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 시원한 여름 바다의 파도 소리가 법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무더위도 잠시 청년들은 시원한 법당 바닥에 누워 오롯이 소리에 몸을 맡깁니다. 취업 걱정과 학업,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쉼없이 달려온 20, 30대 청년들. 이들이 주말 아침부터 사찰을 찾은 건 온전히 나를 마주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9: 시험 기간 스트레스나 또 학교 생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명상을 배워서 좀 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10: 제 마음을 좀 더 가깝게 이렇게 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8: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친 청년들을 보듬기 위해 마련한 선명상 프로그램 한여름 선의 향연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행

0: 행사에는 국민대 불교학생회 회원을 비롯해 30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습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일상의 쉼표를 찾아 사찰해온 청년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1: 이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귀한 여러분들을 온 마음, 온 몸을 다해서 환영합니다.
0: 비구니 스님들의 환대를 받은 청년들은 본격적인 싱잉볼 명상 체험에 나섰습니다. 전통적인 참선의 무거운 틀을 벗어던지고 가만히 누워 소리의 잔향을 온몸으로 느낀 시간. 억지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얻은 온전한 휴식은 청년들에게 깊은 위로가 됐습니다.
2: 가만히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 명상 도구들을 더 잘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사찰에 머물며 스스로를 보듬은 시간은 청년들에게 일상을 다시 살아갈 든든한 힘이 됐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청년들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언제든 쉬어갈 수 있게 생활 밀착형 명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4: 지난해 결혼 커플을 탄생시키며 커플의 성지로 자리 잡은 양양 낙산사에서 다시 한번 청춘들의 새로운 인연을 잇는 특별한 만남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엔 모두 다섯 커플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천년고찰에서 이어진 1박 2일간의 특별한 인연 찾기 현장을 임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푸른 동해를 품은 천년고찰 낙산사. 지난해 결혼 커플을 탄생시키며 커플의 성지로 자리 잡은 이곳에서 다시 청춘들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강원관광재단이 함께 마련한 미혼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낙산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남녀 각 10명 모집에 모두 4,225명이 신청해 2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프로그램 시작 이후 가장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청춘들은 1박 2일 동안 자연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특별한 인연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6: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4,225명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간절함 속에서 여기 계신 20분이 선정된 만큼 진정성 있게 임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참가자들은 낙산사 경내를 함께 걸으며 차담과 공양을 나누고 1대1 로테이션 대화와 커플 요가, 낙산 해변 데이트, 플로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사찰이라는 편안한 공간은 처음 만난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조건보다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나누는 특별한 만남의 장이 됐습니다.
7: 이 또한 좋은 인연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시고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저절로 나는 절로처럼 이번 시간에 절로 대화가 풀리고 절로 웃음이 나고 절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5: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동해와 천년 고찰의 여유 속에서 함께 웃고 대화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8: 제가 원래 절에 다니는 거를 좋아해서 이제 함께 절에 올 수 있는 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 짝이 되실 분도 남을 좀 배려하고 좀 유머러스하신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9: 평소에 이제 매일 회사, 집, 운동만 반복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이제 학생 때부터 좀 좋아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운동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런 분 찾으러 왔습니다.
5: 이번 낙산사편은 강원의 관광 자원과 템플스테이를 접목해 청춘들의 만남은 물론 지역의 매력을 함께 알리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도 의미를 더했습니다.
10: 여러분들 이곳에 모셨기 때문에 또 이제 교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화강원입니다. 평화강원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평화로운 마음의 안식도 잡고 또 힐링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5: 지난해 낙산사에서는 나는 절로를 통해 맺어진 인연이 실제 결혼으로 이어졌고 출산을 앞둔 부부까지 탄생하며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청춘들의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나는 절로. 낙산사에서 시작된 특별한 만남은 건강한 만남 문화 확산은 물론 저출생 시대

0: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인연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1: 한마음 선원 목포지원이 유달산 1등 바위를 바라보는 길지에 대작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전할 새도량 권리

0: 대지 면적 18,682제곱미터, 건축 면적 1,66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대웅전과 요사채, 공양관, 교육관, 수행관 등 5개 동이 조성됩니다. 대행선사의 한마음 가르침을 이어갈 수행 전법 도량을 발언한 교공식엔 전국에서 3천여 불자가 동참했습니다. 시삽을 함께한 한마음선원 이사장 해수스님은 대중이 도량신이 되어 한마음 도리가 꽃피는 도량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큰 스님께서 불사를 하면 모든 도량신이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도량신이 되어 함께 불사의 마음 내실 거라 믿습니다.
0: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강성희 목포시장은 불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2: 앞을 보니까 목포를 대표하는 불사산 1등바위가 가장 정면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터를 찾으신 한마음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와 대안에 또 한번 놀라고 축하드립니다.
0: 지원장 해당 스님도 30년 세월을 함께한 이들과 한마음 도리를 세세생생 이어갈 수행의 터전을 짓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3: 목포지원 대중은 은사스님의 뜻을 받들어 한마음으로 정진하며 자신도 이롭고 세상도 이롭게 하는 불사를 지극한 마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0: 한마음선은 목포지원은 1991년 한마음 회보를 통해 지역의 인연들이 모여 공부 모임을 시작한 것이 출발입니다. 안양본원과 광주지원을 오가며 어려움 속에 수행하던 이들이 1998년 상동에 현재의 도량을 마련하고 그해 목포실내체육관에서 대행선사를 모시고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새 도량 건립으로 목포지원은 호남 불자들의 한마음 공부 요람이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음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4: 제주 불교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 추모 다례제와 행적 변상도 제막식이 제주에서 봉행됐습니다. 제주 관음사는 어제 극락전에서 해월당 복려관 스님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고 제12회 신행숙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복려관 스님 행적 변상도의 마지막 작품 열반을 제막하며 스님의 거룩한 업적을 기리는 총 4점의 행적 변상도를 완성했습니다. 추모 다례제에는 관음사 조실 우경 대종사와 주지 허운 스님, 김문자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주 용화사가 이틀간 제10회 어린이 사찰 체험학습을 개최하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11일 경내 관음전에서 봉행된 입제식에는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지장 스님을 비롯해 총무 정수 스님, 박정규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홍진향 신도회 수석 부회장과 어린이 참가자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입제식에서 지도법사 지장 스님은 즐거운 체험과 배움을 통해 맑고 향기로운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박정규 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은 어린이들이 자연 속 생활을 통해 감수성을 키우고 명상과 수행으로 내면의 평화를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10회 어린이 사찰 체험은 사찰 예절 교육을 시작으로 바로 공양 체험, 마술쇼, 물놀이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사찰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생과사가 모두 텅 비었던 근일 대종사의 마지막 가르침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스님이 남기신 청정한 법향을 기리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0: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일하지 않음을 체크하지 말라.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1: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인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닌 능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히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천지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이항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신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성부모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령과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부모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면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이 TV는 부처님처럼 가

0: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오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0: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름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0: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리,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낙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기침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2: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우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옛마시라선 무상성 아자비신바 수밀 비실지라그사엔 원자지존여정세등 대천안조조제세엔 마삼바연주야시엔 보덕정광주야시엔 회목관

고연행감열애출 이세간품인법계시미신만계성정상식국분원망전 풍성착양신서제초발심시변정가 안자여시국토에 심연비로잖아.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굽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행계율 들끓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 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 넣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맵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공간과 금강불교대학,

0: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 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 조사 위 상족, 경봉 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 종단의 정화 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 가풍으로 육한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9: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행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삼국유사에는요, 신라시대에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후 부잣집에 다시 태어나 재상이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재상이 된 김대성은요,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그리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사 석굴암과 불국사를 만나보시죠. 신라 혜공황 10년인 774년에 신라의 재상 김대성이 완공한 석굴암은요, 화강암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쌓아 만든 석굴이었고요,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불국사는 불교 건축의 정말 탁월한 사례입니다. 자, 우선 석굴암 한번 보죠. 뭐 교과서에 등장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굴암은요, 360개의 돌을 창의적인 기술로 쌓아 만든 둥근 지붕을 가진 인공 석굴입니다. 한가운데 이 본존 불상이 놓여 있고요, 벽에는 39개의 불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불국사를 보시겠습니다. 불국사는요, 부처의 세계를 재현한 불교 사원입니다. 석단 위에 지어진 목조 건축물들은요, 비로전, 대웅전, 극락전, 이렇게 세 구역으로 구분되는데요, 석단 위의 공간은 부처의 세계를, 석단 아래의 공간은 이승을 의미하고요, 이 두 개의 세계는 청운교, 백운교, 연화교, 칠보교를 통해 연결이 됩니다. 자, 대웅전 앞에 세워진 불국사 3층 석탑과 다보탑은요, 이 석굴암처럼 화강암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신라시대의 우수한 석공 기술을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이 1966년에 이 불국사 3층 석탑 2층에서 발견된 무궁정광 대다란 이게 뭡니까? 목판 인쇄 경전 중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유네스코가 인정한 석굴암과 불국사의 가치 정리해볼까요? 석굴암은요, 조형 계획에 있어서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정말 총체적으로 실현된 유산이고, 불국사는 불교 교리가 사찰 건축물을 통해 잘 정형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아시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건축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시기에 함께 조형된 석굴암과 불국사는요, 신라인들의 창조적인 예술 감각과 뛰어난 기술, 8세기 전후에 통일신라시대 불교 문화를 대표하면서 한국 고대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석굴암과 불국사를 통해 신라인들의 불교에 대한 열정과 뛰어난 예술 훈을 뜨겁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자냐?
4: 아니,
3: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4: 헤이,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3: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5: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6: 저 여기 도솔뿌리 모원입니다.
7: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8: 저기...
5: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9: 스님! 우리 스님!
5: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3: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으로 이왕 임제로 16번째 시간입니다. 거대들은 곳곳에서 도에는 닦을 것도 있고 깨달을 것도 있다라고 말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설사 닦아서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삶과 죽음에서 떠돌아다닐 업이다. 그대들은 또 육도와 만행을 고루 닦는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두가 업을 짓는 일이다.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은 곧 지옥 갈 업을 짓는 것이고 보살을 구하는 것 역시 업을 짓는 일이며 경전을 보고 가르침을 살피는 것 역시 업을 짓는 일이다. 부처와 조사는 할일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도 닦는다. 또는 뭐,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법을 깨달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아직 분별 속에, 생각 속에 들어있는,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 공부를 이제 발심을 시키려면 말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중생들은 말을 듣고 이제 아 내가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고 발심을 하는 거니까 이제 중생들한테는 뭐 깨달음도 있고 도도 있고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런 말들을 이제 다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듣고 그래 나도 한번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 하는데 그걸 나도 한번 깨달아 보자. 이제 이런 뜻을 내고 공부를 하게 되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깨달아야 되고 해탈해야 되고 열반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걸 뭔지 알 수는 없다.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런 거는 전부 생각밖에 이르고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오직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 이제 또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아, 이건 내가 생각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직접 한번 체험하고 경험해 봐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이제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무슨 말을 해주느냐 하면은 깨달음도 없고 열반도 없고 도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안 되거든. 이게. 생각 속에서는 뭐 온갖 그런 말들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또 발심도 하고 하지만은 생각을 벗어난 입장이 돼버리면은 이제 여기서는 뭐 어떤 말이란 게 있으면 다 망상이기 때문에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 있는 현실로서의 그런 경험이 있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본인이 직접 이제 겪어보면 저절로 다 나타나 드러나는 일이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우리 응백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에 따라서 약을 쓴다고 하듯이 지금 그 사람에게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심을 시키 깨닫고자 하는 그런 원을 내고 발심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는 뭐 중생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그뭐 얘기하잖아 뭐 모든 게다 고통이다 뭐 삶과 죽음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삶과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고 온갖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럼 그 길이 뭐냐 그거는 이제 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살살 이제 뭐 쉬운 말로 이제 꼬시는 거지. 꼬셔가지고 이제 요 공부를 신자 공부를 발심을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발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공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요수는 이제 이거는 뭐 길이 없다.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뭐 갈고 닦는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알수 없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이런 체험을 직접 해봐야 된다. 그게 이제 바른 길로 이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라, 어떤 방법으로 도를 닦아라, 뭐, 우리가 보통 뭐, 계정에 가듯이 뭐, 계율도 지키고, 선정도 닦고, 지혜도 배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것도 방편으로 잘하면은 뭐 바른 길로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말만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아 계율을 철저하게 다 지켜야 되는 거구나 또뭐 선정 수행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구나 또 경전을 읽고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이제 엉터리 그래 되면 이게 완전 엉터리가 돼요 이게 왜냐면 그건 전부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건 생각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라, 저런 거니까 저렇게 해라 하면 그건 전부 생각 속에서 하는 거지 생각 벗어난 게 아니라 그거는 생각 벗어난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뭐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알수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에서 말하듯이. 그 직진심, 알수 없는 이 마음을 그냥 바로 이렇게 딱 가리키는 거고, 이제, 요거는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도가 뭡니까? 이러면,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거고. 여기에 이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제 바른 길이라고 할수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자꾸 뭘 이래해라 저래해라, 뭐 그다음에 뭘 알아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계속 생각 속에다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부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생의 길이지. 계속 생각 속에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있는 거니까. 열반이니 해탈이니 하는 것은, 깨달음이니 하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는 겁니다. 분별을 벗어나지 않으면 깨달음이라는 건 없어요. 다 그냥 생각 속에서 뭐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어떤 뭐 희한한 기분을 한번 느껴보느냐, 뭐 이상한 경험을 해보느냐, 뭐 그런 것들이거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달음은, 근본은 깨달음은 생각을 벗어나는 거다, 분별을 벗어나는 거다. 그건 뭐 경전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일 우리가 많이 보는 반야심경, 원리전도 몽상, 몽상 꿈 같은 생각에서 원리 멀리 멀리 벗어나, 그러면은 구경열반, 마침내 열반이 성취된다 하는 거예요. 공안경에서도 아상 인상 중생상 주자상, 그 상이란 게 생각상자거든.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은 그건 보살이 아니다 이랬거든.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범소유상 기시험망, 이 말은 모든 생각으로 분별해서 아는 것은 전부 헛되다, 허망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그뭐 불가사의하다, 뭐 둘이 아니다, 다 그런 말이거든. 생각을 벗어나야 깨달음인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없지, 생각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방법,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법 앞에 딱 서면은 은산 700에 가로막힌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 속에서 이해하는 거라면 뭐 어찌됐든 간에, 예? 곰곰이 생각을 하고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데, 수십 번, 수백 번 보고 듣고 해가지고. 그런데 생각을 벗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래버리면은 이건 뭐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딱 가로막혀가지고 이건 뭐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산철벽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은산철벽에 막혀가지고 이제 생각 받고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수 없이, 예, 이제, 그 이제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이제 의문만 남아 있는 거지. 뭘까 하는 의문만 남아 있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 이제 의단이라고도 해요. 그런 은산철벽 의단, 그렇게 막혀 있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생각을 탁 벗어난 체험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싹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문득 깨닫는다는 거죠. 그건 저절로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밖에 일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데꽉 막혀 있다가 한순간에 그만 문득 탁그 그런 장벽이 사라지고, 생각을 벗어나서 안팎이 없어지 뿌리는 이런 이제 불가사의한 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산철벽에 막혀 있지 않으면은 깨달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무슨 뭐저 외도나 소승처럼 무슨 사선 팔정을 거쳐서 뭐 선정을 단계별로 밟아 올라가 가지고 어쩌고, 그건 전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생각, 그래서 도를 어떻게 닦고 무슨 어떻게 수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뭐 우리가 경전에도, 우리 선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다. 분별 속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 전부 허망한 일이다. 그건 뭐 불교에서 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한번 벗어나는 경험은 불가사의하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불가사의하지만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 불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관심이 있고 원하는 뜻이 있으면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곳곳에서 도에는 닦을 것도 있고 깨달을 것도 있다라고 말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자체는 본래 이런 거거든요. 공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공이에요. 막뭘 우리가 이제 깨끗하고 텅 비었다 그러니까 뭐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다 내버리고 깨끗하고 텅 비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면 거기 이제 외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외도 수행자들을 보면 그렇게 하거든. 생각 속에 있는 걸, 마음 속에 있는 걸 무조건 다 비워라. 그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깨끗하게 만들어, 다 없애. 어떤 생각이든지 기억이든지 다 비우고 없애가지고 다 내려놓고 해가지고 생각을 마음을 텅 비고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수행을 시킨다면 그냥 외도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공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색적 시공 공중수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색이 있는 그대로가 공인 거지, 색을 비워서 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있는 걸다 비워서, 비우고 없애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를 모르면은, 이게 불교거든요. 이게 불교 중도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자꾸 있는 걸 없애고, 뭘 내려놓고, 비우고 이렇게 해서 텅 비고 깨끗함을 추구하면은 그걸 우리가 외도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거는 중도가 아니라 취사 선택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취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단상 양변에 떨어진다고 하는 건데, 불교에서는 그걸 외도라고 하는 겁니다. 왜 외도라냐면, 도는 중도인데 중도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는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망상이 나쁘고 업이 나쁘다면 그걸 내가 없애버리면 된다. 그렇게 할수 있으면 그 간단한 일이지. 근데 그거는 중도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거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중도는 이쪽과 저쪽 양쪽이 같아서 취하고 버리고 할수 없다는 게 중도거든. 그러니까 색과 공이 똑같아가지고 색을 버리거나 공을 버리거나 색을 취하거나 공을 취하거나 할수 없다라는 게 중도란 말이죠. 그래서 색은 공과 다를 수 없고 공은 색과 다를 수 없고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고 그런 말을 해놓은 거예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취사 선택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텅 비어지는 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가사의한 거라, 이제 불이 중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생각으로 치하고 버릴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앞뒤가 꽉 막혀. 이제 옛날 선사들이 그걸 비유를 뭐, 이제 뭐 금강근 율곡봉 이런 말도 하고, 금강근이라는 것은 금강석으로 만들어 놓은 감옥이란 뜻이에요. 깨뜨리고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금강석이 세계에서 제일 단단한 돌이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고 나올 수가 없다. 율곡봉은 뭐 밤송이가 밤송이 조그마한 밤송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목에 걸려 있다는 뜻이거든. 그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그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또 비유를 쥐가 쥐덫에 갇힌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쥐가 쥐덫에 갇혀 있으면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분별심이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앞뒤가 꽉 막혀가 있다가 거기서 한번 분별심 생각이 항복을 하고 조복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저절로 쥐가 지도 속에서 막 발버둥치다가 지푸레 이제 죽듯이 그게 마음을 항복시키는 길이에요. 그것밖에 없어 길은. 마음을 항복 공안경에 나와 있잖아.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거든. 무슨 마음이냐? 중생의 분별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거든. 그리고 그걸 항복시키는 방법은 알수 없는 게, 어떻게 분별심으로 생각으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그놈이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가 뭘할수 있으면 항복을 안 하지. 자꾸 뭘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 네? 지를 지도 속에 갇혀놓으면 처음에는 지가 빠져나오려고 막 물어뜯고 별짓을 다 하겠지. 근데 자기 할수 있는 거다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항복을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은산철벽이니 무슨 뭐 건강한 율곡봉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마음이 그런 망상하는 분별심이 한번 탁 항복하는 순간에 이제 깨달음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불의 중도의 안목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인 거 그걸 우리가 유망경에서는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안 돼. 그게 자꾸 알고 가는데 무슨 항복을 하겠어요. 그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선정을 할때뭐 초선에서는 이렇게 하고 2선에서는 이렇게 3선은 이렇게 하고 4선은 이렇게 하고 그다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 네? 선정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 그건 다 아는 길로 가고 생각하는 길로 가고 분별하는 길로 가는 건데 거기서 무슨 분별심이 항복을 하겠습니까?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깨달음, 이어서 이제, 임제 얘기가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 갈고 닦고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번 분별심이 항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닦아서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삶과 죽음에서 떠돌아다닐 업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 선정 수행을 해가지고 뭐, 마음이 어떻게 됐다. 선정 수행은 보면 항상 결과가 마음이 이렇게, 뭐 시끄럽다. 마음이 고요해졌다. 뭐, 그런 식이거든. 그런 식으로 뭐, 쭉 얘기를 해요. 뭐, 그, 우리 사선팔정에 보면은 뭐, 세계 사선정에서는 맨 마지막이 마음이 한결 같아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뭐 사라지고 이런 소리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놓는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팔정에 가면은 뭐 공이 텅빈 공이 뭐 끝이 없다. 또식 아는 게 끝이 없다. 무소유 아무것도 한 물건도 뭐 있는 게 없다. 뭐 미상 비비상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 안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럴듯한 말이지만은 그런 뭐가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생각인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하니까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라 그게. 근데 우리가 분별을 탁 벗어나면 아무 생각 없는 여기서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뭐 어떤 건지 그런 생각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수행이라는 건 이게 안 맞는 거라 이게. 할 말이 없다고요. 아무 뭐 그러니까 불가사의라 그러고, 우리가 호리유 참이는 천지현격이란 말을 하거든, 옛날부터. 들 것만큼이라도 생각하고 말할 게 있으면은, 그거 아니다, 그거는. 천지현격,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났다, 이미. 그건 깨달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는 하여튼, 이거는 뭐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보면,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할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뭐 불가사의란 말을 받긴 할 수가 없어요. 알수 없는 거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근데 현실이야 명백한 현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뭐 공이다, 뭐텅 비었다, 깨끗하다 이런 말들은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한 물건도 없다 이런 말들은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니에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억지로 말을 해놓은 거고 실제로 이 자리에 사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 아무 생각이 없지. 그냥 이렇게 분명한 현실이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거는. 설사 닦아서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삶과 죽음에서 떠도는 업이다. 업이라는 건 뭐냐? 그게 이제 장애물이 된다는 거. 그게 매여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뭘 수행을 해서 마음이 뭐 어떻게 됐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분별 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대승은 뭐 이런 선정 수행의 단계 이런 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불이 중도.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온갖 그릇, 온갖 일이 다 이전처럼 그대로 다 있는데 본래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이 뿌리 중도 이걸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선정 수행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대승불교의 그 꽃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성카면은 이제 그 이제 외도나 소성의 그런 수행을 또 이제 또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자꾸 뭐 사선 팔정 이런 식으로 해뭐 선정 수행의 뭐 단계 이런 이제 그거는 이제
소승불교 쪽만 쳐다봐.

그런 겁니다. 대승불교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소리 안 한다고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분별을 벗어나고 불의 중도만 얘기합니다. 소승 수행자들 만나가지고 불의 중도 이러면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게. 왜냐면 그뭐 계속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데 분별을 가지고 뭐이 선적에서는 이렇고 그다음 선적에서는 이렇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말이 없고 생각할 게 없고 알게 없어. 이거 불의 중도라고 이러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설사 닦아서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뭔가 열심히 뭘 하면은 뭐든 결과는 나오겠죠. 어떤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 선정 수행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무슨 2단계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저런 경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해보신 적이 없는데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그게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들이에요, 환상. 네.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능엄경에도 이제 그런 능엄경에 오십마장이라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선정을 닦다 보면은 거기서 이상한 경험 이러한 경험들을 할수 있다는 게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어. 그건 마장이라고 하거든. 왜냐하면 그 하나의 느낌이고 하나의 기분이고 뭐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 공이라고 하듯이 오온이 아니단 말이에요. 느낌은 오온에 해당됩니다. 느낌이나 기분이나 생각은 오온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언가 분별이 되는 게 있으니까. 온이라는 게 그렇잖아. 색수상 행식도 색은 육체, 수가 느낌, 상이 생각, 행이 어떤 의지 같은 거, 식은 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요 안다는 거거든, 안다는 거. 아, 이래 되는 건 알겠다. 그건 망상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망상이에요. 아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 대승불교 유식에서 유명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전식득지란 말이 있어요. 전식득지. 식이라는 걸 아는 거다. 아는 것을 전확 뒤집어가지고 득지, 지혜를 얻는다는 거는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아는 것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걸확 뒤집어가지고 그 전이라는 게 돌린다는 뜻인데 뭐 뒤집다는 건 뭐가 그 유식하고 이거 핵심 단어가 그겁니다. 전식 득지예요. 아는 것을 확 뒤집어가지고 지혜를 얻는다.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 중생이야, 그건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걸 벗어나서 지혜라는 거는 이제 이게 지혜거든. 아는 건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밝게 딱 드러나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지혜라고. 그러니까 뭐를 선정 수행을 해서 뭐 어떤, 내가 지금 뭘 어떤 뭘, 응? 경험이 있다, 뭘 체험을 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전부 우리가 경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다 환상들이에요. 설사 닦아서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삶과 죽음에서 떠돌아다닐 업이다. 그대들은 또 육도와 만행을 고르다. 육도라는 게 육바라밀입니다. 만행이라는 것은 이제 육바라밀뿐만 아니라 뭐 온갖 수행을 가리키는 겁니다. 만행이라는 게뭐 온갖 이런 일만만자지만 막 온갖이야. 그대들은 또 육도와 만행 온갖 수행을 고로 닦는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모두가 엎지는 거다. 전부 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지. 출세간의 길은 무위법입니다. 무위의 길이고 세간은 유위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가 원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뭔가를 조작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노력을 해서 뭔가를 조작을 하면은 거기서 결과가 나오지, 당연히. 노력을 해서는 결과 나오지만은 그거는 만들어낸 결과지 본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율법하다는 것은 이 법은 본래 이런 거거든. 본래 있는 그대로예요. 본래 있는 그대로. 공이라는 것은,
가득 차 있는 걸 비워.

비우고 비워서 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래 공이라는 거예요. 본래 공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본래 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 공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뭔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걸 하나하나 없애가 가지고 마음을 텅 비워서 깨끗하게면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가 텅빈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게 원래 텅겨 있다는 사실을 그냥 깨닫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라고. 취사 선택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그냥 깨닫기만 해요. 깨달음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런 분별, 생각에서 벗어나는 불가사의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길이라면 노력해서 할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안경의 도금 32번에 물어놓은 모든 유의법, 뭔가를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물거품 같고 뭐 아지랑이 같고 번개 같고 뭐 이슬 같고 그런 소리 하잖아. 허망하다 이 말입니다. 노력을 해서 이런 건다 헛거다. 그럼 진실은 뭐냐? 원래 있는 거다. 원래 노력해서 이룰 이유가 없어요. 본래 그대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을 벗어나서 여기에 한 10년 정도 익숙해지면은 저절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걸 저절로 자각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원래 법은 늘 본래 그대로 있었는데,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했구나. 생각을 했다가 또 생각을 벗어났다가 오락가락 했구나. 그냥 법은 늘 그대로 있었다. 그걸 이제 어느 순간에 저절로 자각이 됩니다. 그런 게. 저절로 이제 밝혀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공부를 그 전식득지라고 말을 하듯이 공부를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분별망상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분별망상을 벗어나면은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드러나니까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거.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자꾸 자기가 뭘 생각으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또는 뭐 어떤 느낌, 기분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면은 법계 실상이 있는 그대로가 드러난다. 이게 깨달음이고 열반인 겁니다. 그래서 반신경에서도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꿈 같은 생각에서 멀리 멀리 벗어나면은 결국 열반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수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대들이 또 육도와 만행을 고로 닦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두 업을 짓는 왜? 우리가 육도라는 게 그렇잖아. 무슨 보시바라밀, 지겨바라밀, 뭐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우리가 다 알거든. 어떻게 뭔지, 무슨 뜻인지. 그럼 내가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 계율을 잘 지켜야 되겠다. 욕됨을 참아야 되겠다고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노력하는 거고 생각을 가지고 100%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가 깨달을 수는 없고 자꾸 생각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실제 육바라밀의 본질은 앞에 있는 보시 뭐 지게 이게 아니에요. 6개 공통되는 단어가 뭐예요? 바라밀이거든. 앞에 단어는 다 다르지만 뒤에 단어는 똑같잖아. 바라밀. 바라밀이 뭡니까? 도피안이거든. 피안으로 건너갔다 이런 말이거든. 피안으로 건너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의 본질은 그냥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앞에 단어 6개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 6개 공통되는 그게 본질인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은 곧 지옥 갈 업을 짓는 것이고 보살을 구하는 것 역시 업을 짓는 일이며 경전을 보고 가르침을 살피는 것 역시 업을 짓는 일이다. 그뭐 부처 보살 뭐 이런 이제 방편으로는 처음에 이제 뭐 깨달은 사람이 부처니까 깨달아서 부처가 되어야 된다. 깨달은 사람이 보살이니까 깨달아서 보살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할 수 있죠. 방편으로.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갈 때는 이거는 다 방편의 말이고 사실상 깨달음은 알 수도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 붙일 수도 없다. 오직 직접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고 아는 걸 벗어나서 체험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공부를, 그때부터는 뭐 부처니 보살이니 도니 깨달음이니 이런 단어는 싹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 방편일 뿐이지 그거는 더 이상 공부의 방향만 되지.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 그야말로 은산철외계에 막히는 것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내가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자세로 그냥 법문도 공부하는 거죠. 만약에 부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면 그건 여전히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고.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운 게 많고 본게 많고 들은 게 많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이 모르는 길 앞에서는 그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는 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하심이라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저절로 되는 겁니다. 아는 길이라면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뭐 하시면 안 되겠지. 뭐 내가 다 아는 건데 하고. 근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모르는 길이거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뭐 똑똑하고 무슨 뭐 배운 게 많다 하더라도 깨달음 앞에 서면 그만 모든 사람이 평등해. 다 똑같아. 모르는 건다 똑같으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르는 건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깨달음 앞에 서면 전부 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냥 모르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한번 체험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법문을 들으면은 이제 그런 때가 옵니다. 때가 오면 제대로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고 하는 거, 이건 다 생각을 하는 거니까 지옥 갈 업을 짓는 거다. 보살을 구하는 것 역시 업을 짓는 일이며 뭐 마찬가지다. 경전을 보고 가르침을 살펴. 경전 아무리 많이 읽어봐. 팔만대장경을 뭐다 읽기는 정말 어렵지만은 뭐 그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평생에 걸쳐서 몇 번씩 읽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깨달아지느냐? 지식만 늘어나지 않게 다르십니다. 깨달음은 생각을 벗어나는 거라니까. 아는 걸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지 아는 것 속에서는 절대 깨달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이 알고 남한테 많이 얘기를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없어지고 우리가 아공법공이라 하잖아. 나도 없어지고 법도 없어지는 그런 공의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어도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야 내가 누군지 법이 뭔지 이런 거 자체 그런 생각에서 싹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공법공 뭐 말은 그래 해놓고 아공법공이 깨달음이다 하고 알고 있어봤자 자기가 아공법공이 안 되면 아무 쓸데없는 지식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직접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이 체험이 있는 것뿐이고 뭐알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경전을 뭐 보는 거 별로 그렇게 하여튼 발심을 하시면은 내가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한번 나도 해탈해 봐야 돼. 이런 발심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책도 보지 말고 책 보면 자꾸 지식으로 가니까 그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선지식 법문은 들으라고. 그럼 뭐냐? 뭐 도가 뭐냐? 이거다. 이건데 이거 알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근데 분명히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는 바로 이겁니다 하고 계속 이걸 가르쳐 드리니까 여기서 한번 그러면 이건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꽉 막혀 있겠지. 뭐가 뭔지 그죠?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것조차도 법문을 하는 이 말조차도 또막 그걸 또 어떤 사람 보면은 또 법문을 몇번 들으면서 이것도 요약을 해 정리를 해야 심지어 저한테 딱 정리해가지고 메일로 보냅니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한 시간 내내 한 마디도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그랬거든. 왜냐하면 법문은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이란 건 방편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가르쳐가지고 여기에 통하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한 시간 내내 말만 듣고 있으면은 완전히 그 공부를 그 엉터리를 한 거지. 그러나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말은 그냥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그런 방편일 뿐이고

0: 실제로 가르치고자 하는 건 이거 하나를 가르치 이거 하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 이게 우리한테 이게 다 현실 물 속에서 물 찾는 것 같다고 했잖아. 우리가 이 속에서 살고 있어요. 법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이게 허공이 이라고 하고 뭐 한불근도 없다고 하고 자성진여라고 하는 게 이름으로 우리가 그냥 방편으로 붙여놓은 거고 실제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공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진여자성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어떤 생각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우리한테 이게 요게 한번 생각 없이 이게 한번 딱 통하는 체험이 있어요. 이게 현실로 딱 체험이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걸로 이제 자꾸 이거다. 말은 방편이니까 얘기하잖아 맨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 보지 말고 달을 보시오. 말을 듣지 말고 말은 손가락이니까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법문은 이거를 가르쳐 이거다. 이게 바로 법이다. 이게 바로 법이다. 에? 이걸 자꾸 가르쳐야 돼. 이게 바로 법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으면 여기에 통용이 되는 거지. 말을 듣고서 막뭐 이래저래 그런 말 배우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부처와 조사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위법이라고 하더니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예. 그할일 없다는 거는 자기가 이거는 이제 체험을 해보면은. 저절로 이거 뭘 어떻게 한다라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현실로서 이렇게 실감이 돼요. 말로서 사실 뭐 이해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한번 여기에 통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 한번 여기에 통해서 실감이 오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지.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걸 따라다니면 안 돼요. 다 경계입니다. 그런 거는. 어떤 뭐 깨어난 뭐 어떨 뭐 내가 뭐 무슨 뭐 깨달음이라는 게뭐 엄청난 환희가 오고 어쩌고 그런 소리 나는데 그 기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기분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자기한테 실감이 되고 여기 이제 차차 밝아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분별 망상들이에요, 다. 오직 요거 하나만이 분별할 수 없고 망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에 이렇게 한번 여기 한번 조금이라도 감이 오고 이제 여기에 조금씩 이렇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지. 이거는 색수상 행식이 아니거든요. 공이라고 하듯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뭐가 아니에요. 어떤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게. 근데 이게 분명하거든요 이거는. 누구한테는 본래부터 분명한 겁니다. 본래부터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본래 분명한 거예요. 이게 한번 이렇게 딱 그래서 깨달음을 뭐라고 하느냐면 계합이라 그러거든. 여기 한번 딱 초점이 맞다. 딱 들어맞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본래부터 있는데 이게 우리 눈밖에 있고 우리가 못 보고 있으니까 이걸 딱 보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여튼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고 다른 건 없어요. 요게 통하면 돼. 누구한테나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항상 있습니다. 항상. 1년 365일 한순간도 여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있어요.
1: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타회.
2: BTN 부타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부타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

0: 안녕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혜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 나눔 실천 부산 지역 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좌추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2: 나상도
3: 남궁진의
2: 그럼 열전
4: 꺾기요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4: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 우리 남궁진 씨, 길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4: 아 맞죠 맞죠. 아,
5: 오랜만에 만나니까 아, 기분이 어떻습니까?
3: 아, 사실 제가 그때
5: 전국 투어 콘서트 네. 할 때 관객들 볼 때 얼마나 좋은 오프닝 때.
4: 맞아요 맞아요.
5: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4: 아 절대 없죠 절대.
5: 감사하기도
4: 없죠.
5: 하고
4: 정말 심장이 네. 벌떡벌떡 뜁니다 정말 그렇죠. 요즘.
5: 아 벌떡 아 벌떡 아 벌떡이지요.
4: 맞습니다. 제가 힘들 때 맨날 전화해도 밤인데 새벽인데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가수가 되어서 꼭 제가 갚도록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5: 아,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완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

0: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낙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터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0: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입는 범종돌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태국사 범종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0가지 대원력에 대해서 하는 거죠. 큰 서원이 이제 10가지가 있습니다. 한의지에 들어와서 큰 서원이 10가지가 있는데, 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강명의 성근으로, 일단 원력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강명의 성근이 아주 뛰어나고 넓기 때문에 그렇다. 수행하는 방편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원력을 세우고 대서원이라 하죠. 보통 이제 본행, 본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부처님의 본원은 뭡니까? 본래 원력은 일체중생 성불이라. 부처님의 본원은 그렇고, 그 본원을 우리 흔히 사홍서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본원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지혜도 있고, 본래의 힘도 있고, 본래의 대방편, 그러니까 대서원, 대원이 있어야 되고 대방편이 있어야 되고, 대원이 있는 사람은 적절한 때 이거 모나게 써야 될지

둥글게 써야 될지, 단단하게 써야 될지, 무르게 써야 될지, 멀리 써야 될지, 가까이 해야 될지, 이와 같이 적절한 방편을 쓰는 걸 대방편이라고 하죠. 제일 방편이 많은 보살님이 누굽니까? 부족 신통력 광수지 방편. 그죠? 방편이 아주 뛰어나게 되어 있죠. 그 방편이 있으면은 그 방편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실천을 하는 것을 대행이라 합니다. 이세 가지는 이제 이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10가지 원력을 여기 잡아놨는데, 첫째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1번이 뭐였습니까? 공덕의 대원력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지혜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1번, 2번. 그 공덕을 갖추는 것은 한량없는 부처님과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공양, 공덕을 지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우리의 본지품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본래 지혜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인생이란 잔머리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지혜에 대해서 원력을 하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게 열 꼭지로 나누는 가판을 소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유인물 한두 장쯤 해드릴까 하다가, 이 더운데 머리에 진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살짝 빼버리고, 저번에 책을 제가 이렇게 낸다고 준비해 놨던 게 선지식에 관한 것인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책을 한번 한 200페이지쯤 되는 거 한번 보면서 그 중에 한 6장쯤 해 놨다고 추리고 추리고 해 가지고 두 페이지만 했어요. 선지식이라는 대목이 지말법회에 가면은 그53선지식을 찾아가는 선재동자의 편에 보면 곳곳에 선지식이라는 대목이 참 많이 나오죠. 특히 뭐 해탈장자 같은 편을 보면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늘 얘기하던 일체유의법, 여몽, 한포용무와 같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고, 뭐 주옥같이 인생을 살면서 그 한포용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식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목이 그 미륵보살 바로 앞에 서가 있는 득생동자, 유독동자, 엔트리 넘버 50번째, 등각선지식으로서는 제일 마지막. 등각선지식의 제1번은 누굽니까? 마야 부인입니다. 혜연 입실상에 마야 부인부터 해서 11명의 선지식이 나오는데, 11분 선지식 중에 제일 마지막이 득생동자, 유독동자가 똑같이, 법문이 똑같기 때문에 11분이지만 10명으로 치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그 등각 부분에 득생동, 저 마야 부인 그 뒤에부터 득생동자, 유독동자까지는 불타발타라 스님이 그 하루에도 개송을 1000개씩 외우셨다고 하시는데, 하루에 개송을 1000개씩 외우셨다 하시는데, 그분이 번역한 하암경 60건 하암경입니다. 하암을 오래 공부, 오늘 310강째인데, 공부를 이제 전문적인 아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그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60건 하암경이 번역되고 난 뒤에, 5세기 초에 이제 저기 번역되고 난 뒤에, 한 260년쯤 세월이 흘러가지고, 인도에서 1조, 그러니까 날일자 빛을 줬죠. 1조 3장, 지파가라라고 하는데, 지파가라 3장이, 와서 보니까, 하암경에, 마야 부인 그 뒤에부터, 이, 미륵보살장 앞에까지 빠져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완해가지고 만든 책이 60권 하암경 수정본입니다. 그 60권 하암경 수정본이 되고 난, 될때그 수정을 한 사람이, 감수현불이 누구냐라면 척천무후에게 총애를 받던 현수 법장 스님입니다. 의상 스님의 사제라고 일컬어지죠. 현수 법장 스님이 60권 하암경을 마지막 감수를 다해서 지파가라 3장이 번역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 보완을 하고 난 뒤에 현수 법장 스님은 60권 하암경에 대해서 탐현기라고 60권 하암경 해설을 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제 강의를 들을 때 듣는 것이 현수 스님의 탐현기 내용이 소초, 청양국사 스님이 탐현기를 그대로 뺏깁니다.
청량공사의 소초는 내용이 좀 풍부해요.

풍부해지긴 했으나 그 근본 맥락은 가판이든지 내용 있잖아요. 이거는 현수법장 선생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현수법장 선생님께서 밑검이 아니야. 거의 현수법장 선생님 거의 깔끔해요. 맑은 아주 오염되지 않은 깊은 심심상골에 옹달샘 그냥 막 퍼먹어도 오염 안 되는 글 있잖아요. 타고난 천재 같아요. 그렇게 그 깔끔하고 청양국사 글은 보면 아 이분은 지식이 방대하시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구마라집 스님 해설을 보면 굉장히 지식이 방대하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유마경을 이렇게 보면 유마경을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시고 난 뒤에 유마경 해설을 당신이 하시는데 그 제자 천재 성조 스님도 해설하십니다. 그 구마라집 스님은 와, 문경으로 표현하듯이 정말 지식이 청양국사처럼 대단하시고 그 일찍이 돌아가셨던 당신의 아주 제일 수제자 성조 스님은 정말 날카로운 면도날 것거든. 스승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아, 이분이 정말 젊은 날에 돌아가셨지만은 해석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치를 꿰뚫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 그 옆에 이제 신의 그 돌도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하는 도생선임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스승과 제자 두 분서 같이 유마경 해석한 것을 제가 강의할 때마다 유마경 강의할 때는 대장경에서 그 부분을 세 부분을 항상 비교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뭐 하여튼 구마라집 스님도 그렇게 풍부하고 청양국사도 풍부하지만 현수법장 스님이 60권 하안경을 번역하시고 난 저기 보완하시고 난 뒤에 다시 측천무의 영으로 실천한타 스님을 모셔가지고 하안경에 관한 부분들 다 모아가지고 번역했는 책이 80권 하안경이고 그렇습니다. 80권 하안경은 60권 하안경하고 가장 대별되는 점이 60권 하안경에는 없는 원효선님께서는 못 보신 하안경 부분이 십정품입니다. 십정품. 예? 십정품이 이제 80권 하안경에 초과가 되고 그 앞에 60권 하안경은 세간 정한품과 노선화 불품이잖아요. 80권은 세간 정한품을 갖다가 세주 묘원품 노선화 불품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취 화장세계 비누자나품이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앞부분에 이제 그 내품이 이제 더해지고 앞품이 더해지고 뒤에 십정품이 더해지고 이래가지고 60권 하안경 34품이고 80권 하안경 39품이 되죠. 5품이 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번역한 그 얘기 골자는 뭐냐라면은 득생동자 유독동여 요 부분이 60권 하안경에도 있고 80권 하안경에도 있고 40권 하안경에도 있는데 요것은 80권 하안경에 안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뽑은 거는 몇 권? 40권 하안경. 오늘 선지식에 대해 40권 하안경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40권 하안경이, 자, 입법계품이 60권은 17권, 80권 하안경은 21권, 20권 반, 40권 하안경은 입법계품 몇 번, 몇 건? 40권. 17권, 20권, 40권, 어느 게 제일 내용이 풍부하겠습니까? 40권이 많이 보완돼서 강 오른쪽이다 왼쪽이다까지 거리가 얼마쯤 된다까지 자세하게 40권 하안경에서는 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내용을 해놨는데 그중에서 이 선지식이라는 이 부분이 아주 미륵보살 찾아가기 직전에 득생동자 유독동여가 감탄스럽게 해놨는데 굉장히 감탄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그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모나미 패션으로 옷을 입고 오시고 스님들은 이렇게 가사를 걸치고 있는 거 있어 이렇게 폼나게 이렇게 달아가지고 입고 이렇게 아니라 가사를 누더기 옷이라죠. 분소이 똥걸음 치는 옷이다. 걸레 같은 옷이다. 예? 그래서 이 나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 사리에 생멸의 모습은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조금 뭐 정신적으로 희미하고 약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속에서 망고에 싸그라들지 않는 불생불멸의 총기가 있다. 이 나비라고 하는 대목 속에 그런 뜻이 있어요. 다 낡아 빠진 옷 속에 법화경에 옷 속에 여의 보주가 있다. 예? 우리가 흔히 보살의 마음을 두 군데로 나누잖아요. 야광 보살, 또 보살의 마음을 여의 보주. 여의 만이주
보살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몸도 공공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고 아프고 괴롭고 뭐 재난도 당하고 이런 데서 번뇌로운 데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야광 보살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찌들리고 묵고살 배고프고 흙이 지고 막 이러니까

좋겠다. 그래서 여의보살이라 하잖아요. 그죠? 여의주라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가난을 면하고 또 고통을 면하고 고통의 병구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누구가 있습니까? 야광보살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여의보살이 있다. 여의주보살이 있다. 그래.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뭐 그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자, 그건 그렇게 하고 오늘 나비를 한번 살짝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선남자야 이것이 바로 보살의 깨끗한 주정신심이라. 깨끗한 믿음의 신심에 머물러서 온전히 원만함을 갖추는 것이다. 구족 원만이라 원만함을 제대로 구족하는 것이다. 그 앞부분에가 있습니다. 보살은 보살 수행자는 보살계를 지니고 별행계를 지내가지고 그걸 의지했을 때 보시바람이 이루어지고 지계가 청정해졌을 때 이러한 원만한 신심이 생긴다 이래요. 예? 그 신심이 생긴 그 공덕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말미암은 까닭에 공덕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 부처님의 그런 청정한 초촐한 깨끗한 가르침을 들으면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석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과 항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몸과 목숨 하나는 형상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형상이 없는 것인데 이사명년이라 그래요. 몸과 목숨이 이사잖아요. 예? 두 개가 분리될 수 없어요. 자, 이 몸뚱이에서 목숨이 떠나버리면 몸뚱이는 썩어버려요. 문드러져요. 차의 엔진이 고장 나는 순간에 차가 거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예? 예. 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불법을 닦아서 건수 불법하야 불파불해라. 이미 신심이 돋아나면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죠. 그 부지런한 사람은 어떠냐? 악독하지 않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께서 30년, 40년, 작게는 10년,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꾸준하게 이래저래 다니는 걸 뭘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자님께서 제자한테 그랬어요. 제자가 자공에 그랬던가.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기억하고 어떻게 얼마나 많이 봤고 그 알고 계시기에 그 지식이 그렇게 방대하고 기억력이 좋고 총명하시고 도저히 아난존자처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냥 공자님께서 그게 아니야. 내 본 거 별로 안 돼. 몇 개 없다. 그러나 사람이 이사 중에서 이치를 통달해버릴 것 같으면 이치를 통달해버릴 것 같으면 안 본 것도 알 수 있고 모르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리 간지라 그 하나의 이치로서 깨뚫는다고 논어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치를 깨뚫은 오랫동안 바둑을 뜨다 보면 바둑 돌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바둑에 가는 길을 알고 사활을 알아가고 바둑의 묘수를 이제 뚫을 수 있는 고수가 2급 정도, 1급 정도, 프로 1급 정도 이제 고수가 되면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복귀는 왜 가능합니까? 바둑을 뜯던 자리 자기가 놓을 줄 알거든. 그죠? 그 전에 아마추어는 못 뜨는 거야. 이치를 이미, 바둑에 가는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붓글씨를 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치가 붓글씨를 쓰다가 이제 글이 이제 운필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대로 또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운필 안 되는 사람 웃자다 잘 썼는데 다시 쓰면 그 글씨가 안 나오잖아. 아직 그 묘와 이치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장경을 배워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배운 건데도 다 알 수 있고 배운 거는 다 외울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치를 통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지에 갔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공자님께서 그래 얘기했어요. 이 불교 쪽으로도 얘기하자면은 욕계에 사는 중생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상 현실에 이렇게 현물을 난초를 보든지 컵을 보든지 뭘 물건만 보면은 똥개가 그 완전히 먹이에 달게 되듯이 흙덩이 쫓아가듯이 할로 춥게 하듯이 마이너스의 손이 되어버리는 그런 욕계 중생들의 사물에 있는 사실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반야신경에 제발 그게 아니야. 무안이 비설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일 저지르지 마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길이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이게 이제 욕계 중생들이 나타난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고 새끼 정상, 새끼 중.

동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도 종이 학을 접는다든지 종이 하나 가지고도 멋진 뭐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색계 중생님 선정 삼매 속에서 나오는 정신과 어울러서 사상이 현실이 바로 반듯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정법을 설 수 있는 게 색계 중생 이상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무색계 중생들 좀 돼가지고 그런 우리가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은 어떠냐? 없는 물건도 만들어내 버립니다.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사실로 얼마든지 예술로 다보탑 만들 이런 분들은 승화시키는 분들은 무색계 중생들입니다. 거의. 그런 분들은 이치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어떤 걸 만져도 능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이렇게 보고 난 뒤에 무작정 부지런한데 해가지고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치를 알고 동쪽으로 가고, 이치를 알고 서쪽으로 간다면은 풍수지리를 안 배워도 풍수지리가 눈에 훤하게 들어오잖아요. 지수화풍이 눈에 들어온다고. 지수화풍이 아닌 줄 알지만 지수화풍 얼마든지 활용해 쓴다고. 자,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 그 부지런히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지런히 닦으면은 불석 신명이라. 예?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연소해가면서 불법을 전파하는데 알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가세히 생각해보세요. 옆에 모시면서 우리가 누구신지 잘 몰라. 그 부지런히 닦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깨달아 얻은 바를 굳건히 혹시 내가 깨달아 얻은 바가 있으면 사실은 지키지 않아도 내가 진짜 얻었다라면 사라졌는가 싶어서 염려하지만은 없어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이제 증명을 해드립니다. 알기만 하면 안 없어져요. 없애고 지금부터 안 없어져요. 어떤 지우개가 있더라도 허공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처음에는 맑고 깨끗해지고 부지런해지고 그 어떤 사람이 부지런합니까? 깨끗한 사람. 지저분하면 부지런하지 못합니다. 예? 공부의 정법이 부지런하지 못해요. 그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랫동안 하셨다는 거는 마음이 어느 정도 양심가에 속한데, 왔다리 갔다리는 아니다. 그런 부지런하기 때문에 굳건해져가지고 중심이 딱그 박해가 되는데, 굳건함이 이제 성취되면 그 굳건함을 성취되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 있고 확신이 서면은 내가 낮춰도 내가 낮아질 수 없다. 허공이 어떻게 낮아지겠노? 자, 허공에 비유하면 딱 맞습니다. 예, 밀리고 땡기고 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 낮췄기 때문에 뭐가 저절로 성취되냐? 무아가 성취되면은 무아니비 설실이 무색성향 미촉법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무 다 하는 거예요. 그 분별심이 싹 사라지고 나면은 마음에 분별심에서 도단하는 교만이 없다. 교만이 없으면 불법이 더잘 들려요. 바깥의 소리는 두 번째고 자기 마음의 심금, 마음의 가야금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그럼 그때부터 혼자를 짝하고 유우호자열이나 방거사 계속처럼 단자 무심은 만물하면 세상 만세 무심해버리면 무심하다 해가지고 같이 안 사는 거는 아닌데 욕심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수자성 수연성 해버린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짝할 수 있다. 그 자존심 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교만이 싹 사라지면 교만 때문에 불교 이 법이 안 들리거든. 교만은 어디서 밀려 나왔냐면 안에 아만이 밀어내면 교만이 돼요. 아만이 이제 밀어내면은 그 주부의 바람이 없는 펌프 있잖아. 펌프질을 하면 막 이렇게 풍선이 부풋 오르는 게 교만이에요. 펌핑하는 거는 아만이라. 이해 가셨어요? 그건 아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아만은 잡으려면은 오온이 개공한 걸 알아야 아만이 잡혀요. 아만은 정말 안 잡혀요. 아만은 그 보이지 피싱할 때 총책을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정말 안 잡히고 수거책이나 잡거든. 예? 수거책은 교만이에요. 그래도 일단 누구부터 잡아야 되겠어요? 눈에 비는 교만부터. 아만이 비야 잡지. 소를 못 찾지만 일단 소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바깥에 나온 거는 교만이고 안에 숨어 있는 거는 아만이요.
그에게 부지런하다, 뭐 오래됐다 이런 것들은 그 좋은 거는.

0: 오래 묵히면 약이 되고 나쁜 것은 오래 묵히면 독이 돼요. 예? 그 나쁜 거는 어떻게 해요? 삭삭친하고 빈빈탈이라. 삭삭친은 정법을 자주자주 삭삭자주삭자 수수친 이러면 안 됩니다. 수학할 때 숫자 썼지만 읽을 때는 삭삭친이라. 참 삭삭해야 돼 사람이. 부처님하고 친해야 돼. 삭삭친하고 빈빈탈이라. 자주빈자. 그래 이렇게 자주자주 환경을 그 자주 보고 잡념이 올라오는 걸 자주자주 틀어버리고 항상 또 스스로 낮추고 무아를 성취하고 교만이 없고 마음이 교만이었기 때문에 저절로 뭐가 생기죠? 겸손한 힘이 생긴다. 겸하, 하심이 생긴다. 우리가 복이 많으려면 어떻게 돼요? 법유하심자는 만복이 자기여이라. 하심하면은 바다가 낮기 때문에 모든 강물이 높겠어요? 바다가 높겠어요? 강물이 높지. 예? 강물이 흘러흘러 어디로 가겠어요? 바다로 다 가는 거예요. 겸손하면 뭐가 생긴다? 겸손한 힘이 생기면 복이 저절로 온다. 겸손해지고 이러면은 스님들이 가사를 이제 남들이 버린 옷 가지고 만드는데, 버린 옷이라 하더라도, 이뭐 가사에 비유해가지고 우리 일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 걷어들여 빨고 물들여서 옷을 만들어 입으며. 그래, 이런 분들은 마이더스의 손이라, 번뇌를 떠나 마음의 싫어함도 없고 탐착도 없으며, 다만 몸을 유지하여 추위와 더위를 막고 도업을 닦을 뿐. 도만 닦으면 됐다. 이거 수행 도업이라. 예? 여무소곤이라. 다른 거는 돌아볼 바가 없다. 인생 살이 하면서 여기 뭐 문수에 와가지고 공부나 이래 하고, 다른 거는 내그뭐 부업이라. 부업, 그죠? 그래, 이 가사 나비에 대해서, 누더기에 대해서 대해도 허물을 보지 않고 거칠고 또 누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이대로 넉넉하다. 예? 누더기 안 걸쳐도 빼려벗고 있더라도 내이 정신 세계에서 이미 인욕의 옷을 입고 자비의 방에 제 저택의 별장에 거한다 이 말이야. 다만 나비가 지닌 공덕만을 본다. 나비가 지닌 공덕은 어떠냐? 탐욕을 떠난 사람만이 이 옷을 입을 수 있으며, 탐욕을 안 떠난 사람이 이 가사를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간다 그랬죠. 옆 구피상피라. 개가 코끼리 가죽을 덮었었다. 우리 절에 쳐보면 그렇게 배워요. 개가, 안에는 개인데 우리 흔히 양두구육 하잖아요, 그죠? 바깥에는 코끼리 가죽을 덮었었다. 행자 남항은 행자 이망은 구피상피요. 도인 연에는 위입서궁이라. 이 옷을 입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없다? 번뇌가 없다. 이것은 모든 성스러운 종성이 따르는 보살의 행으로, 모든 부처님의 씨앗 종자를 가진 사람이 보살의 행으로 모든 부처님의 열에께서 찬탄하시는 바이다.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부자 공고하고 불 공고로, 스스로 높이지 않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남을 미워한다. 잘 삐껴. 잘 삐껴. 교만과 미움을 떠난 까닭으로 청정한 개가 원만해진다. 하루하루 사는 행실이 자체가 막 이렇게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개가 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자는 보살계하고 별행계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개가 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친근함을 감당할 수 있고, 개가 원만하지 못하면 무조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야. 친근하지 않고, 예? 남하고 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부담이 되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혼용을 받으며 같은 법명을 닦는 이들 또한 모두 기뻐한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전부 좋아한다. 그 나중에 덕생동자 유독독립편 있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80권 한경 그거라도 한번 열심히 보세요. 그러니까 한문이 뭐 어렵다는, 한문 배운 지가 우리 얼만데 지금 우리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게을러서 그렇게 하면 이제 한문 훈훈하지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구절 들어갑니다.
1: 우발 대원호대 또 큰 서원을 일으키되 원컨대 일체 세계에 불흥 우세하사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종 도솔천궁을 하시며 도솔천궁에서 내려오시고 도

솔레이산 그러죠. 입퇴하시고 마야부인 태에 드시고 주퇴하심에 태 10달 동안 머무시다가 초생하시어 룸비니 동상에서 태어나지도 하고 비람 룸비니 예 람비니 비람이라죠. 비람 강생 비람에서 강탄하셨다. 강생상 또 사문유가상 유성 출가상이라 출가를 하시고 설산 수도상 수와 항마상 드디어 성도를 하시고 녹원 전법이라 설법을 하시고 흔히 이걸 우리는 부처님의 팔상 성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깨달음을 이루시고 또 설법을 하시고 열반을 시현하시거든. 열반을 나타낸다. 열반까지 갔다 하더라도 도솔천부터 열반까지 갔다 하시더라도 이것은 다 꿈속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버리죠. 사실은. 통사 그 대웅전 건강계단을 가면 이렇게 써놨죠. 초설 유공 인진집이라 처음에는 공이다 유다 하니까 사람들이 인진집이라 다 집착을 하다가 후비 공유 후비 공유 뒤에는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니까 중개연이라 대중들이 전부 다 모두 연 버렸다. 그런데 용궁만장 어방이를 용궁에 있는 이 하왕경 같은 사람 마음을 치라는 어사의 처방술 같은 어방의를 이 뜻을 학수종담에도 이미연이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종담 마지막 설법까지도 이 이치는 불가사에서 다 설명하실 수가 없었다. 자 부처님께서 왜 도솔천에 또 태어나셨느냐. 그리고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태어나실 때부터 열반에 드실 때까지 쌍림 열반상까지 모두 나아가서 대열반까지 공양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뭐 불석신명 이런 데 잘 나타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각 세계의 중생들이 가망하는 바에 따라서 그 세계에 알맞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왕경에서는. 그죠? 뭐 처음에 그게 뭡니까? 불신 충만 업업계 보현 일체 중생전 수연 부감 미부주 이항 처차 보리자라. 이항 처차 보리자는 이제 진공이에요. 수연 부감 미부주는 묘유라. 그 진공을 우리 흔히 이라 그러고 묘유를 사라고 하는데 이사명년 무분별은 십불 보현 대인경이라. 자, 이와 같은 하왕경 같은 큰 십지품 같은 게 이제 터져 나올 때는 능입해인 삼매중이라야 번출여의 구사이라. 예. 오늘도 이제 하왕경이 쓰러지면은 마치 하늘에서 보배가 쏟아지듯이 우보익생 만화공. 우리 가슴 속에서 기쁨이 철철 넘치니까 우보익생 만화공이요. 그 하나하나 기쁨을 잡고 더욱더 즐거워하는 것이 중생숙이 등익이라. 옹졸하면 옹졸한 만큼, 마음이 넓으면 넓은 만큼 어쨌든 우리가 정법을 수행해야 된다. 받아 지니고 행 실천해야 된다. 그 봉행 불교는 뭐라고 했죠? 상습시입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습법을 어떤으로 삼는다 이 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것은 봉행 불교 상습심은 어디에 나와요? 무슨 품? 강명각품. 예? 일체체 모든 곳에서 일시에 전이라 모든 곳에서 두루 다 전한다. 한때 성도하시고 한때 다 법률을 굴리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강대여 법계하고 강대하면 법계와 같고 구경은여 허공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예? 구경 허공과 같으면 미래제가 다도록 진미래제하여 일체급세 모든 일체의 모든 급이 다할 때까지 무유휴식이라 조금도 쉬는 일이 없다.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시다 인간 세상에서 왜 내려왔었어요? 하왕경은 욕해천에만 선해지죠. 타 자제천에서 그죠? 까지 새끼 무새끼는 하왕경이 안 해도 다 이미 공부할 만한 분들이래. 그 욕탐 중생들을 위해서 하왕경을 선했다 보시면 돼요. 보니까 예. 그 부처님이 너무 동떨어진 곳에서 온 게 아니고 도솔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욕계천 중에 타자제천 좀 가보면 너무 먼 거야. 예? 적당하게 어중간한데. 예. 도리, 야마, 도솔, 화락. 그건 타천 이렇잖아요. 그죠? 예. 사왕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부처님 너무 동떨어진 곳에 오셨다 그러면 부처님이 차라리 너무 가볍게 여기든지 또 낮춰보든지 아니면 너무 우러러가지고 현해상을 내든지
현에서

절벽장이라고 하는 건이 법문을 들으면 까마득해가지고 저 절벽을 내가 낭떠러지로 못 올라가는 그런 생각을 내서도 안 되고 경전을 들을 때는 관문상이라 습관적으로 늘 듣는 소리인데 이래가지고 예? 귀담아 안 듣고 흘려들었어도 안 된다. 관문상이라 그래요. 요것도 우리 절에 오면 행자생활 할때 걸어 지키면서 그렇게 하니까 관문상 하지 말고 현회상 하지 말고 이렇게 외우거든. 달라요. 시간이 똑같고 뭐 어쨌든 밥맛이 다 달라. 쌀에 따라 다르고 어쨌든지 물량에 따라 다르고 된밥 진밥 다 다르잖아요. 그죠? 법문도 다 달라요. 맨날 같은 한게 아니에요. 제인데 따라서 다르고 또 여러분들에 따라서 달라지죠. 태양도 같은 태양의 빛이 한 번도 같은 빛이었고 그 받아들이는 꽃도 같은 꽃이 한 번도 세상에 매일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이해가 가셨잖아요. 그죠? 작게 다르냐, 크게 다르냐, 이런 데가 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지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인간처럼 어머니의 태에 들고 태에 머물고 이래 해놨잖아요. 그죠? 예. 나도 너하고 똑같은데 이와 같은 성불을 했고 열반 해탈을 이루었지 않느냐. 너가 무슨 부족한 게 있겠느냐. 그죠? 오늘 마치겠습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0: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5: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6: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오래걸 다할지어다.
5: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8: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하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교과라든지 계몽적 교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 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타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가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타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타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따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따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부타가 예전에 리틀 부타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컵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운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

천변만화부사산이여 백두한라 불이사

천우 삼삼 도방하니 진진 찰찰 개개

이미 답을 천변만화 부사산이요 백두한란은 불이산이로다. 전후삼삼 도방하니 전삼삼 후삼삼한 도리마저도 몰록 놓아버리니 진진찰찰 개개진이로다. 저 티끌에서부터 온 시방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참되고 여여하도다. 오늘은 결제 날입니다. 이 결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반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미래급이 다하도록 써도 닳아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보배 이름을 우리는 불성이다, 자성이다, 마음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중생도 되고 보살도 되고 수행자도 되고 부처님도 되거든. 근데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크게 나누면 세 가지요. 이기적으로 이 마음을 쓰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중생이고, 나도 위롭고 남도 위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을 우리는 보살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일체처에 무심히 살아간다면 그럼 그분을 우리는 수행자라 하고, 이 세 가지를 자유자재로 쓰는 분을 우리는 지혜인이다, 해탈한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이랍니다. 그럼 오늘 이 결제한 참뜻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바르게 쓰고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선사 스님들은, 조사 스님들은 어떻게 했던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 중국의 유명한 황벽 스님 회상에 목주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결제 때 이 방부를 받을 때 함부로 안 받아요.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겠나, 또 대중하고 그 수순을 잘하겠나, 이걸 보고 받아. 근데 임재 스님이 왔는데 기상이 뛰어나고 아주 눈빛도 살아있고, 근데 안 받아. 여기는 사자가 사는 데지 야가인은 여기 사는 곳이 아니라 가라고 그러거든. 아니, 수천리 길을 걸어서 왔는데, 아니, 나름대로 발심하고, 공부한다고 했는데, 아니, 야간 취급을 하는 거라. 그래, 방부를 안 받아요. 가라고. 아니, 나도 지금, 이 결제는 지금 다 됐고, 지금 어디 가란 말이냐고. 안 가고 버틴데, 안 가니까 그냥 걸망을 들여다 저거, 일주만 내다 그냥 내 팽개쳐버려. 가라고. 그, 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가 차다. 에? 해는 졌으니까 잠은 자니까 다시 또 와서 자고. 세 번을 그렇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쫓긴 사연이 뭐냐고 이제 따져 물으니까, 네가 아는 것도 많고 근기도 수승한데 교만해. 에? 너무 아는 것이 많고 고집이 세고 이래갖고 도가 안 들어간다. 그거 싹 버려라. 그걸 하겠느냐? 하겠다는 거예요. 뭐, 무엇이든지 뭐, 시키면 하고, 하심하고, 뭐, 말도 잘 듣고 하겠다고 다짐을 톡톡 받고 받았어. 그, 받아놨는데, 그, 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드물면 귀하고 흔하면 천하다고 쉽게 우리가 이렇게 방부 받으면, 그 공부를 잘 안 해. 여간 발심했더라도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복이라 사람 못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이 정법 만나기 어렵다는 이 다행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공부되지. 뭘 쉽게 생각한다. 그 임재 스님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방부를 받아놓으니까 뭐 스님 시킨 대로 하고 하심하고 그리 해제 결제 없이 3년을 그렇게 베겠어요. 다른 데 안 가고. 그 보니까 앞으로 뭐 쓸만하거든. 그래서 목주 스님이 황백 스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이번에 임재가 앞으로 큰 법기가 될 만한데 큰 스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 나도 그렇게 보았느니라. 그래 이제 약조를 해놓고 임재 스님한테 스님 이제 공부가 어지간히 됐는데 큰 스님한테 가서 한번 점검을 받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 물을 말이 없는데요. 그래도 내 시킨 대로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라. 이 가사장사 믿고 삼배 올리고 여하시 불법적 적대입니까? 하고 물어보라 그랬어. 그래서 시킨 대로 삼배 올리고 여하시 불법적 적대입니까? 하니까 몽둥이로 그냥 막 사정없이 삼십방을 때렸다. 맞고는 정신없이 돌아와서 있으니까 목주 스님이 와서 뭐라 하더냐 하니까 아니 묻자마자 때리더라는 거요. 그래 내일 또 한번 다시 가봐. 또 스님 말씀 잘 듣기로 약속해놨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해야 안 되겠어? 그래 뭐라 할까요? 삼배 올리고 여하시 불법적 적대입니까? 뭐라 그대로 또 했단 말이야. 또 때려버려. 이 부은 데다가 때려버리니까 피가 터져버리지. 뭐 인정사정 없이 때려버린 거라. 그래 맞고 와서는 있으니까 또 목주 스님 와서 물었다 뭐라 하더냐. 아니 또 때리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가라 했죠. 산세판이 제일 아니요? 그것도 중국에도 산세판이 있었던가 봐. 세 번째 가서 그것도 이제 좋은 법문 해줄 수 있지 않아? 그래, 뭐라 할까요? 그대로 삼배 정중에 올리고 여하시 불법 적적대입니까? 하고 하라 했지. 또 때려버려. 아니 산천한 데다 때려버리지 어떻게 되겠어? 이제 목주 스님도 보기 싫다. 이거 완전히 이거 사람 잡는 것이지. 이거 자비도 아니고 법문도 아니고. 그냥 보따리 사고 가려고 다 챙기고 있는데 막 열이 올라서 말 붙여도 안 되게 돼 있어. 그래 또 물으니까 막 그 푸념 늘어놓는다. 이럴 수가 있냐고. 나 간다고.
가려면 할 수 없지. 근데 그 노망한 스님이라

너무 했구만. 근데 스님은 그래도 발심한 스님 아니여? 그냥 가면 안 돼. 가서 삼배 올리고, 저는 근기가 약해서 스님 법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저 갈랍니다. 그렇게 인사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여. 그럼 갈라면 가거라 그럴 때는 그럼 어느 선지식을 찾아가니까 하고 물으라 했어. 그대로 또 했다. 그 속에는 막 찌끄러도 저는 근기가 약해서 스님 법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갈랍니다. 갈라면 가거라 그런단 말이오. 그럼 어느 선지식을 찾아가니까 큰 남방에 가면 대우 스님 있느니라 그거를 찾아가거라 그래. 근데 그 일러준 것도 아주 깊은 뜻이 있구만. 한 달을 걸어가야 갈 때예요. 가면서도 분한 마음하고 그 아픈 생각이 교차한다. 그래도 젊으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쓰린 것도 낫고 그러지 않아요? 한 달 동안? 근데 다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바뀌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때렸는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한 사람. 내가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스님이 나를 때렸는가 요 생각으로 바꿔. 그래가지고 그게 삼매 들은 거라. 그 생각으로 가가지고 대우 스님을 뜩 참별하고 절을 하니까 어느 회상에서 왔느냐. 황백 스님 회상에서 왔습니다. 아니 그 큰 스님 회상에서 아니고 왜 왔느냐. 그 자초지정 얘기를 쭉 하면서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때리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 자식 뭐라 하노? 왜 그걸 나한테 묻나? 광주기한테 가서 물어라. 내가 뭐가 잘못해서 때렸는가? 여기서 깨쳐버렸습니다. 툭 터져버렸어. 황백이 뱀이 별게 아니구나. 그래 대우스님 옆구리 찌니 같이 찌는 거예요. 벌써 통해버렸다. 너의 스승은 내가 아니라 황백이니라. 어서 가거라. 그래서 황백 스님 밑에서 16년을 고향주 사리에 한 회상이 잘 되려면 도인 하나가곤 안 됩니다. 최소한도로 방장도 눈 떠야 되고 주지도 그렇고 고향주도 세 사람 정도는 있어야 그 회상이 원만이 돼. 혼자 갖고는 안 돼.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부리하면 시직견성이야. 안다는 거 다 놔버려야 통하지. 아는 것이 딱 가려버리면 얻어진다. 그리고 무엇을 남한테 원망하면 안 돼. 내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고. 이 사회에서도 가난하면 누구 사회 국가를 원망하면 안 돼. 부모 원망해도 안 되고 내가 복을 못 지어서 이 집안에 태어났고 복을 못 져서 가난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복을 짓든지 그래야 안 되겠어? 공부가 안 된 원인이 제대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 탓에도 안 되고 또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기려 하니까 싸워. 여기 깊은 뜻이 있는데 더 쉽게 우리 그 신도님들을 위해서 좀 재밌는 얘기, 쉬운 얘기. 우선 가정에 화목하고 국가도 잘 되고 그래야 안 되겠어? 그런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는 내가 처음 한 것 같아서 내가 혹시 들었더라도 그 관문상을 갖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예? 모시고 남편하고 본인하고 그 을라고 이 다섯 식구가 살았답니다. 근데 이 그 며느리가 빨래를 삶다가 얼라가 울어서 젖을 주다 보니까 잠이 들어버렸어. 뭐 깨어나 보니까 빨래가 다 타버렸다. 여러분 한번 꼭 그러진 않더라도 그런 한번 상상하고 들으시라고. 나무 일이 아니야 다 우리지. 빨래가 다 탔으니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옷이 그렇게 흔한 때가 아니거든. 질삼을 해서 옷을 만드는데. 그래 이제 큰일 났단 말이야. 이게 쫓겨나게 생겼어. 그래 시어머니가 오니까 시어머니 오늘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 그건 너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내가 어디 갈 때 그 을라를 데리고 갔던들 빨래가 안 탔을 것은 나도 시집살이 해보니 뒤더라 얼마나 뒤노. 오히려 시어머니가 그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는 거라. 그래 그 시아버지가 들어오더니 그 얘기 듣더니 그건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내가 장에 솥을 사러 갈 때 큰 솥을 샀으면

물을 많이 부었으면 그 빨래가 안 탔을 것을 내가 살림장만 못해준 잘못이 내한테 있느니라. 그 남편이 나무를 해가지고 들어오다 그 광경을 보고 그거는 부모님 잘못도 아니오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그라. 내가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뽀갤 때 잘잘하게 뽀갰으면 얼음 타버렸으면 빨래가 안 탔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네? 그 집안 잘 되겠소 안 되겠소? 남편 타다고 아내 타다고 국가 타다고 여당 타다고 야당 타다고 치질이 못났다. 에? 이래갖고 세계에 눈을 떠봐.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는가? 에? 비록 가난하지만 그분은 행복하는 거예요. 그 집안은 임재스님 같이 그 목주 스님이 그 산 사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아니었으면 안 돼. 그 황백 스님은 다 훌륭한 스님 알지만 목주 스님 아니었으면 임재스님이 못 깨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것도 다 우리 탓이요. 우리 스님들이 지대로 좀 잘 수행 잘했으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요? 열 사람만 포교해도 초지보살이라고 그래. 포교하는 목적이 딴 데 있는 거 아니요? 부처님의 참뜻을 전해가지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뭐 네 나라 내 나라 전부 집단 이기주의다. 수만만 하시면 갈 것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죄만 퍼짓고 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요.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복이라 사람 못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냐 말이요. 아프면은 병원에 갈 거 아니라 아프면 공부해야지. 건강할 때 공부하면 더 좋을 텐데 건강할 때는 대부분 공부 안 하더라고. 아프면 또 걱정하고 건강할 때도 하고 아프거나 자나깨나 일구월 심하면 자연정에 원명하리라. 날이 가고 탈이 깊어지면 자연히 정과 해가 원명해져. 다 여러분과 나가고 이게 무관하지를 않아. 가는 곳마다 보살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 수행을 하고 노는 집에 염불하고 염불도 수행이거든. 남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요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이게 자비정신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다짐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 여행을 가끔 가는데 성지순례하는 뜻이 저는 구경 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배운 것을 이 법회 때 그 부처님 은혜 보답하고 신도님들을 은혜 보답하려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지 맨 하던 말 또 할 수는 없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행을 그 성지 순례를 여행이라 해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중국에 갔을 때 가이드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황학루를 지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 황학루 좀 들리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지금 뭐 스케줄이 짜여서 그 들어갈 시간이 없다고 그냥 지나쳐요. 그래서 그 훗날 내 그 상자하고 거기를 갔었구만. 거기 가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오늘 그거 내가 소개하려고 그래. 모든 인류가 본받아야 될 것이 거기에 있더라니까 황학루에. 근데 이 출처를 모르면 그 시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것하고 인터넷에서 나온 것 한번 보라고. 상대방 시를 바로 못할 망정 모르면 안 해야 되지. 근데 그 최호 시도 뭐 괜찮지만 이태백이 시가 아주 이태백이 대표적인 시가 황학루요. 고인서사 황학루 연하삼월 하양루 고범언영 벽공진 육연장강 천재루라. 옛사람이 황학루에 옮겨온 말들이 연하삼월 하양루라 3월달 아지랑이 꽃 피어나듯 이 고을에 드러났구나. 고범언영 벽공진 외로운 돛담배 그림자는 벌어져서 벽공에 닿지만 육연장강 천재루라 오직 장강을 바라보며 하늘 끝까지 흐른다. 너무너무 좋으신데 이 글만 가지고는 해석을 못합니다. 그 해석은 어느 누구도 할

없어. 이 출처를 모르면. 그래서 내가 일부러 거기를 갔었다니까. 근데 갔는데, 그, 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 장강이 흐르고, 또, 그, 무안이라는 도시도 보이고, 그런데, 그거 하도 좋으니까 시인 목객들이 그거와 시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어디 놀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 술장시 할머니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

돈이 없어서 그냥 술 좀 달라고 하니까 그냥 드려. 주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오실 때마다 공수를 드려. 그 한 3년을 그렇게 신세 짓고 나서 그 하루는 그 어디 볼일 보러 한 3년 있다 올 일이 있으니까 그림을 딱, 삿그림을 또 그려가지고 와서 내가 당신한테 신세를 졌는데 흔연 영접하는 걸 보고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 학을 그려봤는데 이 학을 그 벽에 붙여놓고 술을 다 팔고 파장 때 그때 손바닥을 이렇게 세 번 딱딱 치면 학이 나와서 춤을 출 것이다. 그렇게 일러줘. 그래서 일러준 것도 아주 기기묘묘하게 일러줬구만. 에? 근데 이제 술을 팔거나 술을 거하게 취한데 이제 손바닥을 치니까 진짜 학이 나와서 춤을 추거든. 그래만 춤을 춘다니까 이게 소문이 날 거 아니야.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 그래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3층 집을 지었어. 에? 근데 그 여러분 그 그림에 붙여있는 학이 춤을 출 수 없지 않아요? 근데 술을 취해놓으면은 환상으로 보여. 어? 술을 잔뜩 취해놓고 쳐봐. 세상살이가 전부요, 하나요, 무술이요. 그,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어? 여기에 아주 이제 사족을 붙이면 많겠구만. 어? 벌써 공부된 사람은 알아듣겠네. 에? 전부 취해서 사니까 좋게도 보이고 그래. 뭐가 좋고 나쁜 게 어딨노? 전부 오용락에 취해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환각으로 보는 거요. 에? 근데 이걸 가지고 시를 짓는데 이태백이가 그 짓기를 고인서사 황황두라 예고자 사람이자 서역서자인데 말이 안 돼 서역서자는. 그래서 옥편을 보니까 옥편에 큰 옥편에가 나오지 적은 옥편은 안 나옵니다. 옮길서자라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가 풀린 거라. 옛사람이 황학로에 옮겨온 말들이 전한 것하고 옮겨난 것 다 전하면 그대로 가지만 옮기면 딴 말로 변하지 않아? 내가 오늘 혹시나 의심할 것 같아서 내가 풀어준 거예요. 술이 취했으니까 그 환각 속에서 춤추는 거예요. 전부 우리 술 취한 사람들이거든 전부 다. 술만 취했나 뭐 전부. 옛사람이 황학로에 옮겨온 말들이 3월달 아지랑이 꽃 피어나듯 이 고을에 드러났구나. 에이? 참 그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는 잘 산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가난한 나라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항상 잘 살고 가난한 게 아니야. 사람은 늘 바뀝니다. 핍박을 받아가지고 훌륭하게 된 사람도 있어. 언젠간 내가 또 한번 얘기도 할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여기 와서 3년 동안 공부한 김철호 박사의 얘기는 정말로 누가 들어도 탐복할 거예요. 그분의 그 고생에서 좌절하지 않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가난하게 공부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우뚝한 분이라. 에? 뭐 자랑하려면 끝이 없구만. 시간 관계 오늘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있었. 근데 세 번째 시가 아주 멋있더라니까. 고범원용 벽공지라. 외로운 돛담배 그림자는 멀어져서 벽공에 닿지만 우리 모두 다 외로운 돛담배구만. 이 세계를 차하니요 저 세계를 피하니라 간다면 예전에는 배로 그 돛담배요 기계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지 않아요? 우리 절에서는 그걸 반야용선이라 합니다만은 누구든지 대신 그 건너줄 수 없어.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대신 깨쳐 줄 사람도 없어. 우리 모두 다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부부지간에 부부일신이라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다 알아주고 대신 죽어주고 대신 아파주고 그런 사람 없잖아.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외로운 돛담배요. 외로운 돛담배 그림자는 멀어져서 벽공에 단다. 그림자가 뭐냐? 오용락이 다 그림자요. 돈도 명예도 사랑도 이 몸뚱아리도 영원하지 못하니까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멀어져서 벽공에 다. 벽공은 세월 속에 흐득히 다 세월 지나면 희미하다. 없어져 다 잊어지고 그렇지만 재행은 무상하지만 유견장강 천재주라 오직 장강을 바라보며 하늘 끝까지 흐른다. 이건 이 대목이 멋있더라니까. 양자강을 장강이라 하거든. 여러분 인생을 죽는 순간이 더 중요한 거요. 어? 끝맺음이 더 중요한 거라.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 혹
알게 모르게 살다가 병이

들었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봐. 염라댕이 함부로 못 잡아가고 이 몸은 더 일체 유심조니까 없어지지도 않지만 늘 다른 걸로 변해. 천배가 화신을 부처님만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놔두지만 모를 뿐이다. 이 공부하려고 우리 다 이게 있다. 우리 출가하고 우리 또 이 스님들 이것 해결하려고 다 부모 형제 버리고 목숨 띠놓고 공부하는 거요. 요새는 얼마나 세월이 좋아. 우리 신도님들도 전부 다 참석법 배우지. 예전에는 이런 거 없고 막 이 방송에 나가니까 세계 각국으로 다 듣는다. 나는 이때 박수 나오라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박수가 따로 없다. 개합이 탁 되면 근데 너무 잘 들어보면 그냥 딱 이 박수도 안 친 게 진짜 된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아, 뭐 말했겠나. 우주 지구 덩어리 다 팔아봐야 돈 얼마 안 되구만. 지구 다 팔면 여러분 몸뚱아리 바꾸자면 하겠어? 몸보다 소중한 정신까지 다 썩어버려야 되겠냐고 말이요. 돈 몇 푼한지 대도 않는 거. 에이? 무슨 경제가 어떻고. 이보다 더 잘 살면 더 공부 되겠어? 기한의 발도심이라 춥고 배가 고파야 도 닦을 마음이 생긴다. 에이? 공부 못한 걸 탄탄 안 하고. 에이? 무슨 경제가 어떻고. 부끄러워서 내 테레비 보도 못 하겠더라고. 에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노? 욕심만 가득하고. 사람답게 살고 수행자답게 살아야 되지. 알았죠? 저 부탄 가보니까 저 200달러밖에 안 돼. GMP가.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 야당은 여당 입장에서 생각하고 여당은 야당 입장 서로 존중하고 살아야 할 텐데 맨날 이렇게 싸우니까 이거 다 우리 책임이요. 우리 스님들이 나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어? 내 혼자한테만 다 거부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부처님인데 그리고 이제 팔순에 또 일본을 또 이제 성지순례 가자고 그래서 이 사실은 일본 이번에 간 것은 미천 내가 뭔가 법문할 것을 결제 때 하기 위해서 내가 간 거요. 근데 일본서 치가 다섯 개나 나왔어. 근데 이번에는 내가 두 개만 하고 저 10월 달에 또 세 개 할 거예요. 너무나 거기 가서 내가 감명 깊게 봐서 근데 이제 일본을 가서 이제 후지산 근데 이제 부사산을 일본 말로 후지산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내 이름은 이제 거기 간다고 가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시를 짓고 고궁리하고 왔는데 그 먼데 차 타고 갈 때는 보이는데 밤사이 눈이 얼마나 와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낮에도 계속 눈 오더라고. 그래서 일정을 바꿔가지고 그때 한 해발 500m 고지요. 근데 그 산장 호텔인데 부사산도 보이고 호수도 좋고요. 아, 그 호텔 이름이 산장 호텔이요. 근데 거기서 자고 이제 일정을 바꿔가지고 이제 배나 타기로 이제 했는데 그것도 사람도 얼마 안 사는데 박물관이 있더라고. 그 박물관에 더 앉아서 눈이 한방 눈이 오는데 온 산천이 그냥 눈으로 가득 있어. 그래 그걸 가지고 내가 지은 시요. 부사산중 청정호 산장호택 적정요 설인설국 천지하에 무아무심 자고라. 응? 근데 그 호텔을 영어로 호텔인데 한문으로 호텔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호텔인 뭐요 조로자 집택자 하니까 호택 좋은 집 아니야? 그 호택이라 해놨지. 산장호택 적정요라. 그 숲들이요, 스기나무들이, 천년송들이 꽉 차있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 말로 다 표현 못하고, 막. 눈이 한번 그 상상해서 들어봐. 눈이 한방눈이 나서 천지가 다 설국이 돼서, 설인설국 천지하에 무아무심 자고라. 이건 내가 무슨, 그렇게 여기 깊은 뜻이 없고, 또 설명 안 하고, 진짜 이제 좋은 것은 끝털일 거예요. 이제 그 뒷날, 보니까 언제 그렇게 눈 왔냐 싶어서 다 녹아버리고요.
그래 이제 탈고 이제

그 부사산을 가는데, 나 부사산이 그렇게 좋은 거 이번에 처음 봤구만. 야, 그 뒤쪽으로 가니까 산이 3,700m니까 우리 백두산보다 1,000m 더 높아. 한눈에 다 들어요. 한눈에. 공기도 청정하고. 또 한국에 그 임금, 천황이 그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그 홍성을 그 주위에다가 많이 심어놨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산을 보고 내가 지은 시요. 그 부사산이 아마 그 일본 사람이 꼭 이 부사산 같은 기질이요. 평상시에는 친절하고 아주 부드럽지만 뭉칠 때는 하나로 뭉치고 썩날 때는 막 전쟁도 일어나고 남은 나라도 뺏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칼도 잘못 쓰면 흉기가 되고 그래. 이 마음도 잘못 쓰면 여러 사람을 죽이고 막. 그 부사산이 그렇다. 그렇게 깨끗하게 하다도 느닷없이 바람이 불고 구름이 가리고 그래. 그걸 보고 내가 지은 시여. 천변만화 부사산, 백두한라 부리산. 백두산과 한라산은 둘이 아니여. 그러고 우리가 이름에서 백두대, 나는 백두라 부리도 안 해. 그리고 남북이 본래 하나인데 우리가 갈라놨고, 더 크게 보면 지구는 하나의 공만 해. 주먹만 하지. 주먹 크게 말하면. 거기서 맨날 싸우고 그런다. 우리 몸에 있는 세, 박테리아처럼. 에? 지구가 보면 우리 박테리아보다 더 적지 않아. 백도 한라는 둘이 아닌 사진더란 말이오. 전후 삼삼 도방하니. 앞도 삼삼하고 뒤도 삼삼한 돌이 마저도 몰록 나버리니. 여기는 우리 스님들은 이 소식을 알지만 신도들은 좀 뭔 말인가 할 거예요. 그것도 뭐 스스로 알면 돼. 화두 삼아서. 거기에 진리가 다 들어있고 막. 그것마저도 몰록 나버리니. 진진찰찰 개개진이로구나. 저 티끌에서부터 온 시방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참되고 여여하더라. 합장하소. 천변만화 부사산요, 백두한라 부리산.

힘이 아울 천우 삼삼 도방하니 진진 철철 개개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0: 내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2: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3: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4: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5: 서울 종로에 자리한 전통사찰 묘각사. 도심 속 수행도량 묘각사는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잠시 멈춰 쉬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묘각사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8배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참된 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 수많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참다운 자기의 인생과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묘각사에 와서 가져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5: 1700년 역사의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수행하며 몸과 마음의 평화를 만날 수 있는 묘각사 템플스테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는 02-763-3109번입니다.
7: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하재봉입니다. 드라마 붓다를 방영한다고 해서 제가 간략한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자주 영화화됐는데요. 인도 GTV에서 방영된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이야기와는 달리 탄생부터 출가,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을 펴고 열반에 이르기까지가 연대기적으로 매우 촘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류 4대 문명권 중에서도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중국의 궁중을 묘사한 경우는 많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한국 관객들은 고대 인도 궁중의 모습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려 16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붓다는 기원전 6세기 인도 대륙의 16왕국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거대한 오픈 세트를 지었고요. 카필라국의 황금빛 궁전이 등장하고 또 마가다국의 위압적인 성체 그리고 수행자들이 머물던 기원정사 등이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9000벌이 넘는 고대 인도의 전통의상 그리고 정교한 장신구들이 동원되어서 왕족과 귀족들의 화려한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시다르타 태자가 이 모든 물질적 풍요를 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위대한 결단을 이 시청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시각적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입도를 높이는 몽환적이고 웅장한 배경음악도 시청의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사에서 탄생한 시타르타가 위대한 왕, 위대한 수행자가 될 거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 또 시타르타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채 자라나는 그 온실 속의 삶이 대하 드라마의 초반부를 형성한다면, 야소다라 공주와의 결혼, 또 아들 라울라의 탄생 이후 궁 밖으로 나간 시타르타 태자가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수행자를 차례로 목격하면서 인간의 생노병사라는 근원적 고통에 눈을 뜨는 과정이 중반부를 장식합니다. 55부작 드라마의 중간 부분 27회부터는 왕위와 가족을 뒤로하고 궁을 떠난 시타르타가 강가에서 머리를 자르고 또 구루들 밑에서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행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4회부터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데요. 누겨원에서 첫 설법, 그리고 빈비사라 왕 등 단대 권력자들이나 또 천민들을 가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54회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거대하게 전개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격화된 부처가 아니라 인간 시타르타의 복원입니다. 기적이나 신비주의 기대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적 개연성을 드라마 부단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전 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부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시공간의 대비를 연출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무희들이 가득한 궁전 내부의 그 인공적인 빛과 대비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에 이어지는 시타르타 태조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중의 화려함은 정말 탄생을 자아낼 정도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이 카필라국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 마주하는 거칠고 척박한 숲속의 자연 경관이 대비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구도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의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시타르타와 사촌형 데바타타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전쟁 씬에서는 카메라 워킹, 편집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반면에 시타르타가 명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는 극단적인 정적,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시청자도 함께 호흡을 멈추고 사색에 잠기게 만듭니다. 주인공 시타르타 역을 맡은 하만슈 소니는 이 역할을 위해서 수개월간의 고립된 명상, 윗바사나 훈련을 거쳐서 무려 15kg을 감량했습니다. 그는 번뇌에 가득 찬 청년 왕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피골이 상접한 고행자를 거쳐 해탈에 이르른 평온하고 자비로운 성자의 미소를 띤 부다까지 한 인물의 거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장된 몸짓을 배제하고 눈빛의 깊이와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내면의 변화를 연기한 것은 이 드라마의 가장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시타르타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 역의 사미르 다마다카라는 카리스마 있는 부성의 연기로 중반까지 극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의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단순히 대사로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피가 통하는 그 삶의 에피소드 속에 절묘하게 녹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회에서 그 26분에서 30분까지 전개되는 시타르타 태자가 제자에게 강가에서 자기 머리를 자르게 하고 또 28회에서 33회까지 고행하는 장면이 묘사되다가 33회 12분 물속에서 합장하며 솟아오르면서 몸의 고행으로 나는 이른 것밖에 없다.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이 몸을 가지고 도달해야 된다. 난 고행의 궁극적인 단계까지 올라갔었다. 하나 얻은 건 없다. 라면서 고행을 멈춥니다. 34회가 시작하는 그 3분부터 꽃이 피고 벌이 날고 꽃가루를 옮기고 푸른 숲으로 만물이 소생하면서 수행하는 그 시타르타의 무릎에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이 잎새 안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들어있다. 해가 없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다. 구름이 없다면 비도 없을 것이다. 비가 없다면 이 잎새도 없다. 대지와 우주, 시간과 마음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잎새가 그러하듯이 나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 다만 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4회 11분부터 40분까지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얻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것이다. 매 순간을 깨어있음 속에 살라.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 속에 살지 말라. 미래의 꿈을 꾸며 미래 속에 살지 말라. 이 순간을 살라. 그게 온전한 깨우침 속에 사는 길이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 앞으로 혹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데 현재를 살라는 이 부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35회 7분에서 18분 사이 그 누갸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 이른바 초전 법률을 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습니다. 16분에 이르러서 나는 붓다다 라고 스스로 붓다라고 칭하면서 또한 붓다에 귀의합니다.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삼귀 장면도 처음 등장합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인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 붓다는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설명하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어린 대화와 서사로 연출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붓다의 행동입니다. 그가 왕족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주는 물을 마시고 불가초 천민이었던 수니타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동, 업, 카르마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진다 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5회 23분에서 25분 사이에 등장하는 그 새의 일화는 7회 4분 또 33회 9분에 야소다라가 아들에게 시타르타의 일화를 전해줄 때도 그리고 50회 53회에서도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 태자와 데바다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는데요. 6회 11분에서 데바다타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 어린 시타르타가 명상에 잠겼다가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6회 15분부터는 시타르타가 치아스로 준 그 해바라기 밭에서 성인 야소다라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데바다타와 대결한 장면에서 성인 시타르타 태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바다타와 청년기의 갈등이 전개되는데요. 이 데바다타의 끝없는 탐욕은 카필라국 내부의 피바람을 불러오고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시타르타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된 이후에도 데바다타는 마가다국의 야자타사투르 왕자와 결탁하여 붓다를 고립시키고 또 산 위에서 붓다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굴리거나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 짓밟게 하려는 등 경전에 기록된 굵직한 암살 시도를 하며 극 후반부의 긴장감을 이끌어갑니다. 53회 33분부터는 열반에 들기 시작하는 이 붓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머리에서 후광이 나면서
나의 길

너희가 세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운명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행동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는 업이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이 미혹을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대자유를 향유하고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불멸에서 소멸을 보고, 슬픔에서 행복을 보고, 비인간에서 인간을 보고, 무지가 인간을 해하고 파괴한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 자신의 업을 형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께서는 말씀해주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4회 11분부터는 나무 밑에 놓여있는 붓다의 몸위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분에 이르러서 붓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열반에 든 붓다의 모습이 가슴을 울립니다. 54회 15분부터는 강가에서 다비식이 시작되는데요. 다비식이 다 끝난 후 이 붓다가 아난다에게 미리 말씀한 것처럼 붓다의 사리를 두고 8개국의 왕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다툽니다. 아난다는 8등분하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대하드라마의 마지막은 붓다의 발자국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네팔, 티벳,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의 말처럼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 형태이다. 이 잎은 나다. 모두다. 라는 것을 체감케 해줍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 명상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극중 인물들이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부다가 제시하는 집착을 내려놓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정신건강의 해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쾌락과 고행,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의 깨달음,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태도로 드라마 부다를 바라보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시따르타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면서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라마 붓다의 리뷰를 마치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2: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0: 큰 스님이 모시고 대담을 갖기 위해서 안거 중인데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달포 전에 뵀을 때보다는 건강이 아주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흔히 밖에서 말하기를 큰 스님 뵙기가 몹시 어렵다고들 합니다. 말하자면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스님 뵈려면 하인을 막론하고 불전에 삼천배를 하고 나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반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째서 삼천배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에 계실 때부터 이런 불문율을 시행하게 되셨는지요?
1: 삼천배 가면 나를 볼때 삼천개 해라. 그러니까 인생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그게 안 돼가 있어. 안 돼가 어떤 데가 있냐면은, 나는 벌써 생각하게 갔다가 나는 암만 생각을 해봐도 남을 갖다 이익히 할수 있는 그런 상대가 못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거든. 내가 올 때만 되면 나를 찾아오지만 부처님이 찾아오느라. 부처님이 찾아오는 말이야. 부처님이 찾아와야 되지. 나한테는 날 찾아와도 마음이 없다. 누구라도 사람 찾아온 사람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라 하는 것은 절을 하는 건 기도인데 말이야. 기도인데, 이제 날 찾아오는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절을 짜지를 절하면 그 절을, 같이 절을 거꾸로 하는 것이단 말이야. 남을 위해서 절을 해라. 남을 위해서 절 30대 갔다 절을 하고 나면은 그 사람한테 그 신과 신비의 큰 변환이 와요. 변화이 온단 말이에요. 변화이 오면은 그 뒤부터는 절을 하지 말고 자꾸 절을 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를 상대한다는 보람도 부처님을 상대라 절하는 이것이 말이에요. 나한테 어떤 무슨 얘기 듣는 보람도 그 사람한테 그 이유를 얻어가는 것들은 말이 쉽죠. 그래야 그런 게지 뭐. 내가 뭐에 도도하다, 뭐에 잘났다고 말해. 날 보려면 삼촌 해라. 절대 그거 아닙니다.
0: 조심 말씀하세요.
1: 그러니까 이건 뭐였냐면은, 부처님에게 날 찾아온 사람 그거를 갖다 이제 기회를 삼아서 말이야. 기회를 삼아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부처님이 기도를 시키게 되죠. 기도를 시키면 그 사람에게 나를 보는 보다 몇 배로 만든 이익을 얻어가 나지 않은가. 그건 사실 그게 있거든. 그래서 절을 갖다 이렇게 시켜보라지만 아주 만든 참고 신기의 변화이고 자유의 천문이라고 억지로라도 남을 위해 절한다 절한다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해보라 치면 천문일 잘안 돼도 낮에는 가서 결국은 남을 위해 절한 사람이 되고 결국 남을 위해 상상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걸 뭐 그대로 해도 부처님은 이렇게 해서 이걸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그래 그런 일이 내가 잘났다고 뭐날 보려면 절해라 이거 아닙니다.
0: 이제 조심 말씀입니다.
1: 네, 그러는데 이거 하기는 뭐였냐면 본격 그 전부터 내가 들을 시기 있는데 본격 기회에는 6.25 사변기 안경 통으로 했을 때 그때부터
0: 안절이 어디입니까? 저기 토용이죠?
1: 통영
0: 네.
1: 통영과 안경 통으로 해서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시키죠.
0: 네.
1: 지금 쉽지 않고 그것을 하든 나뭐 한다고 말나 찾아오지 말은 말이여 부처님 찾아와 부처님 찾아와 나도 사람이여 사람들 말이여 그렇게 부처님께 이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럼 눈 감거나 하면 오해하는데 흔히 그걸 오해라 하거든. 뭐에 잘났다고 도도해가지고 삼천 만 원은 잘안 맞는다는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나는 금방 이해했지만 이걸 줄수 있었잖아요.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분다가는 거 뭐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이익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처음에는 절을 하고 삼천배만 하면은 자연히 또 절을 하게 되고 남을 위해서 상담이구만 깊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0: 저희들 자신이 이제 해보더라도 이 자기 정화를 위해서 절하고 나면 참 개운해지거든요.
1: 그래. 나를 찾아오는 부처님을 찾아오느라 부처님을 찾아오느라 그것을 실제로 장하거든 하는데 이제 그 근본 이유는

0: 내가 지수를 생각해 봐도 자다 생각해도 불교인이라 갈수 없어. 나는 산중 사는 거야. 산중이신가 산중 뛰어 날로 신입이라 가는 건 산인이라 부르라. 이 소리 내가 들어 하거든. 그게 어째 그러냐면은 이제 불교인이라 하면 부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나 보면 내가 뭘 봐야 부처님을 대항할 수 있는 말이야. 부처님을 대항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나를 갖다가 산인이라 부르지 신인이라 부르지 그치 부르지 말아라. 그 소리 실제로 해 많이 해요.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늘 저기 또 한두 쪽으로 진행이 여름에도 어느 때뭐 대학 총장하고 교수하고 누가 이제 절을 하고 이제 왔을 때 있는데 나를 말로 찾아왔냐고 말이야. 나 산중산에 갔는데 산중산에 갔는데 야 무슨 불교냐 나를 불교냐 찾아왔는데 근데 오늘 산에 찾아왔어. 아 불교냐 우리 부친이 대학인데 내가 뭘 봐야 부친이 대학인데 하도 부친이 대학인데 제가 또 유명이 없어. 유명이 없는데 다행히 나한테 찾아오지 말아라. 자, 잘못 찾아왔다. 이제 그전에도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이게 그 집이 조금 얘기도 하는데 지금부터 무전 일인지 뭐 23년 전 사람들 하도 찾아 뭐 찾아볼 수 있거든. 찾아보면서 안경 도울 때는 안경 도울었는데 성질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찾아오는지 찾아와갖고 저거 사람들 피해간단 말이야. 사람들이 따라오거든. 한국말로 쓰면 해달라 그러거든. 한국말로 쓰면 해달라. 그 내 말 꼭 듣는 재미나 꼭 듣기 때문에 꼭 한 말, 내말 들려요. 그 중한테 속지 마라. 나 중이야. 나한테 속지 마란 말이야. 내 중한테 속지 마란 말이야. 어, 이렇게 하면 도움을 쏘는 것도 도움을 달아든다고 말이야. 실제 내가 그 소리 짱 많이 했어요. 나 중이요. 중한테 속지 마라. 중한테 속지 마라. 고연히 배지 헛소문, 뜬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말이야. 뭐 내가 중인가,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 말이야. 보인다는 수업은 뭐, 중앙에서 없지 말란 말이야. 그 말, 할 말, 뺏기면 할 말이 없어. 당연히 보고. 중앙에서 없지 말란 뜻을 할때 할 말이 없단 말이야. 계속 자, 그래, 찾아온단 말이야. 할 수 없어. 어라이기 막서 철망, 철한 말이야. 아무도 못 들어. 그때 철망 친 것도. 요새는 서서한 삼촌에서 그때 철망 친 것도 말이야. 암마 중앙에서 없지 말란 것도 자꾸 달라, 쏘으려고 달라두니. 달라두면 뭐, 할 수도 없지 말란 철망 쳤겠냐. 철망팀 그것도 보면 뭐 연구 도도한 것 같은데 그요 기회에 삼천대하고 철망하고 완전히 있거든. 내가 그 장소를 막 살았다 막 저거서 따라오거든. 지금 한 말씀 하잖아. 내가 꼭 또 재미야. 아시는 분 중앙에 속지 마라. 내가 중요한 말이야. 어? 원인 밖에 땅속 내가 속을 만든 분에서 발견되면 더 하는 건 말이지. 내가 뭐 있느냐고. 그래 이제 저쪽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 뭐 총장 와서 알았어. 만 4년도 이 한 분이 있냐고. 그러니까 아 그래 신이 총장은 그게 이 제일 큰 분이었냐 말이야. 어? 나 같은 사람은 종교를 갈 때는 말이야. 저것도 안 되면 살인 없다는 거. 그걸 펴서 어디 살인으로 나 같은 사람 왔다가 종교를 갔다가 실제 안 그래. 그러니까 뭐 눈이 둥그레하고 인수도 또 그 한쪽을 보면 실제 사실 나 어디 살인만 보면 눈이 떠서는이고 조인영에서 만나면 참 너무나 관대하다는 말이야. 내가 보통 몇몇 사람 좋은 사람이 꽉 찼네. 좋은 큰 신도 꽉 찼는데 말이야. 나가 질질 못난 사람 어떤 종교인이라고 만들 때는 말이야. 조인영이 전체가 다 신인들이 너무나 관대하다는 거. 이분이 표시도 많이 하고 나는 그렇지 않고 실제 정보고 공헌합니다.
1: 요즘 세태를 보면 사람 목숨이 이 그야말로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가볍게 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 파리가 들으면 몹시 서운하겠지만 노름판에서 진 빚 때문에 어린 제자를 유괴해다가 살해를 하는가 하면 아무 원한도 없이 돈 때문에 일가족을 몰살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어째서 날이 갈수록 이런 끔찍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하면 인간이 만물 중에서 영장이라는 인간이 이런 살상의 늪에서 벗어나서 인간다운 인간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 사회 존립의 터전으로 여겨온 기존의 가치 체계나 규범이

0: 크게 흔들리고 있는 요즘의 세태입니다.
1: 뭐 산조 들어간 사람이 시장을 자신 모르는 게 잘 모르지만은 요새 이제 이 풍선하던 거에 대해서 보면 질문은 물질에 집중한 것 같아요. 물질에 집중한다. 물질에 집중해가지고 물질에 집중해가지고 물질에 자꾸 달리다 보니까 자기 이성을 갖다가 막 상실을 한단 말이야. 이성을 상실을. 이성을 상실하면 물론 파스 행동할 건 사실이거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제 근본 원인을 보면 너무 서양 그 물질 문화냐 말이야. 너무나고 냉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난 그렇게 봅니다. 냉정히 보는데, 그런데 이 병을 갖다가 우리가 본질 내면은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뭐 정신면에 가서는 동양 정신이자 동양 문화가 서양 문화가 후상하다고 봅니다. 그런 수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너무 서양 물질 그 말들 냉정하지 말고 우리 오는 전통적인 동양 정신 문화를 갖다가 새로 만들고 복구를 시켰으면 말이야. 정신 위주가 돼서 정신이 물질을 갖다 지배하고 이리게 되지. 물질이 정신을 지배해야 되니, 역을 지배해야 되니. 그래 놓은 게뭐안 되니? 자기 상식이 뭐, 자기 만드는 뭐, 인간이랑 만드는 뭐, 동물이 되고 만단 말이요. 그럴 때 이렇게 야육광 식구되고 동물 전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참사원자 바른 생활을 하려면 말이요. 이 물질 능력을 갖다가 그것도 물질은 살지 못하니까, 살기는 배제한다는 것보다도 정신이 주가 되고, 서양 정신이 주가 되고, 서양이 물질이 많은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종을 떼서 따라오는 말이야. 떼서 진보한테 죽여 진도 들어가 있을 때는, 진도 들어가 있을 때는, 어쨌든지, 정신이 주가 되고, 물질이 많은 말이야. 구성으로 용돼야 되지. 물질이 자꾸 주면 물질이 자꾸 왔다 되면 아까 염려는 더 많이 그래서 저 나라도 분명히 물질 왔다 될수 있는 물질이 더 많은 상식이 되고 막 그런 동시에 말이야 차이자 악행이 더 많다는 말이야 악행 많다는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그럼 그 근본 책임 어디 있나 이러면 명사 그 정신적 지도 역할을 맡다는 말이야 종이나 따 있다 일본이다 그 사람이 뭐 누가 뭐 사람을 뭐 어쩌고 뭐 살인이라고 강도했다는 살인 강도 그 사람한테 책임 지어야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 죄는 누구한테 있냐면은 정신적 지도 책임을 맡은 말이야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인이 말이야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참다운 지도를 하지 못하고 참다운 만드는데 행동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 책임이 종교인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범죄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있다고 안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어떤 그 현상이나 그 독립된 그런 그 현상만이 아니고 이 사회적인 혹은 그 구조적인 이런 모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신이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에게도 그런 그 책임이 있다는
1: 종교인의 도가 아니죠. 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 책임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을 갖다가 지도하는 만큼 책임을 맡다 싶죠. 이건 뭐 책임자 있는 거 아니라요. 그럼 책임자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런 시민을 하지 마시고 극등주의는 비하이소 가장 중한 주의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누구냐 말이에요. 종교인 자체란 말이에요. 성직자란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사람, 성직자란 사람부터 근본 자체를 갖다가 바로 잡아가지고 참다운 정신적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 해야 되지. 뭐, 우회수 없이 정신 지도자가 또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야. 우리도 지도받는 사람이 없는 거, 응? 뭐, 탈락, 땅을 지도하다고 하면 당연한 일이지. 근본 책임은 우리가 정신을 그만큼 얘기했지만, 정신 지도 역할을 맡았다는 말이 맞단 말이야. 종교인, 성직자에게 근본 책임을 맡고, 잘못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물질적인 부를 인간의 행복으로 여기던 가치관, 즉, 물질적인 척도로서 인생의 의의를 제외된 생각은 이제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현대인이 의지할 가치의식은 무엇일까요?
1: 그러한 게 이제 그 인간의 가치랑 근본 가치랑 인격이 있는 것이 물질인 것이 아니거든요. 인격이란 말이야. 인격이 있는 것인지 물질에 있지 않은데 금방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가치관이 전도되어 가지고 물질을 갖다 이렇게 해야지만 인격이 만들어지면 상실되어 있단 말이야. 상실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인질을 갖다가 이제 바로 잡을 내밀 말이야. 그 뭐를 제일 내밀면은 인간의 존엄성부터 물질이 15시.

0: 나가 돈에서 말이야. 나가 돈에서 그래도 시기야. 이것이 만드는 문제, 물질을 만드는 문제. 따라가지 않고 말이야. 물질 위주로 가치관이란, 전도된 가치관이란다가, 탈출 해가지고, 참담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나가 돈에서 말이야. 인간이라는 것은 본래 만드는 게 사실 있어. 절대적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절대의 존재단 말이야. 이거 존재인 게, 결국 무신경인데, 물질을 만드는 이만 전문성 부피가 있는 자 인간의 전문성 아까 한번 상세했기도 상세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전문성은 비율도 많은 면적이 깨끗한 그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보지 깨끗하게 아무 티가 없는 기도 문제가 막 꽉아져 끌어가는데 그거를 뭐 지자기가 못한단 말이야. 네. 그럼 그거를 자기 만드는 게 원금만 문제가 상세했는 기도 많은 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보지 깨끗한 보지 깨끗한 때한번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복구 뭐 시킬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만드는 해결한 게나 이것입니다. 네. 그러니 깨내면 그걸 하려고 하면 모든 게 그 문제를 닦아내야 되거든요. 네. 문제만 닦아내면 그걸 딴 데 구할 것이 있다. 그렇죠. 딴 데 찾을 것 없단 말이야. 찾을 거고 문제만 닦아낼 것 때문에 보는 걸 깨끗한 걸 보내니까 이게 인간을 절대서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고 완전히 만듭니다. 복구해가 있고 그걸 뭐 인간은 뭐 본 인간인데 본 인간 본 깨끗한 거울 말이야. 본 깨끗한 절대적인 말이야, 인기적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본 인간 존엄성 갖다가 복구하는데 여기 있다고
1: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 회복이라는 본래적인 청정한 인간으로 돌아가자.
0: 돌아가자 그렇죠. 그 인간 복귀죠. 네. 원래 청정한 인간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야. 네. 뭐 새 인간은 맨날 이게 아니야.
1: 그렇죠.
0: 새 인간은 아니야. 본식 깨끗한 본식 네. 깨끗한 거울인데 뭐 어디 가서 기억을 거 새로 만들 게 뭐 있냐고 말이야. 네. 왜 문제만 딱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럼 보면 그걸 그대로.
1: 그렇죠. 예. 네. 네. 네. 다음으로 네. 세계의 그 많은 학자들 특히 토인비 같은 역사가는 현대 문명의 해독제로서 불교 사상을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이야말로 인류 구제의 길잡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은 무엇이며 그것이 오늘의 인류에게 기여를 하기 위해서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0: 그 아주 좋은 말씀인데 내가 무슨 어디로 불교를 갖다 잘한다고 자처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내가 이제 아는 남도에 쓰는 분이 불교란 것은 말이야. 불교란 것은 무슨냐면 그 모사도 중생의 본래 부처가 여기 있습니다. 네. 중생의 본래 부처. 그리고 현실이 이대로가 끝났습니다. 현실이 이대로 절대다. 여기서 나왔죠. 불교나 근본이, 근본이 여러분이 맞지 말이요. 그런 게 누구든지 만드면 이제, 예? 우리가 중생의 본래, 성불에서 중생의 부처를 면박한 것은 말이요. 그것은 만드면 이제 방편설입니다. 그게. 방편설이, 방편설이고, 예? 그런 게 뭐냐면, 중생의 부처를 면박한 것은 막, 막 중생 아닌 걸 갖다, 부처 아닌 것 같다, 아닌 중생 부처를 면박, 비난을 면박, 이 말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불교 근본에서 근본 위에 있잖아. 중생이 본래 부처고 현실 본래 절대 이대로 절대 이대로 끝날 수 있다면 그래서 이게네 그러니까 만약 중생이 본래 부처 이것을 갖다 만든 바로 보고 말이야 현실이 본래 절대 네? 절대 끝날 수 있는 말이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바로 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면 왜 안 되면 우리가 중생 떠오르고 안 되면 사바지 와도 할까나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 많은데 아무리 만들면 한 낮에 나면 한 낮에 대학생들한테 아무리 만들면 이게 충만히 깨도 눈 먼 사람을 보지 못하단 말이에요. 눈 감은 사람 말이에요. 그렇죠. 설사 아무리 눈 감은 사람이 광명을 보지 못해 광명의 변동은 없습니다. 언제든 해는 떠가 우주를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명 속에 살면서 눈 감은 사람 광명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세의 본래 부처고 현실 본래 그대로가 절대지만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마음은 눈을 갖다 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식 중생, 본식 부처인 중생을 갖다가, 본식 부처인 중생을 갖다가 말이야, 저는 바라보지 못하고, 본식만 절대 만드는 진실을 갖다가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면 마음은 이만 바로 뜰 것 같으니 말이야. 어쨌든 광명 딸이가 찾을 것도 없고, 군가시의 딸이가 찾을 것도 없고, 부처 딸이 찾을 것도 없고, 눈만 떠보면 오, 천지가 만든 전부가, 전부가 착착 다, 광명 안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리 가도 부처, 저리 가도 부처, 여기 가도 군가시, 저도 군가시. 이럴 때 만든 모든 것이 지성적 해결이 다 안 되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호파 빈들어 갔던 진도 끝나서 서방 이해했는데 서방 이해는

중장입장 사람들 있잖아. 마음은 못 감고 잘 모른단 말이야. 그냥 어느 표준 하나 말해주기 위한 서방 예인인데, 그럼 낙서시바. 그냥 육조시도 말씀하신 거거든. 그럼 저 동방세계 사람은 서방을, 연불이야 서방세계로 가면 말이야. 그럼 서방세계 사람만 연불이하고 모두로 가는 말로 말이야. 그 말이 참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 그 마찬가지로 무슨 뭐 방어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서방 간 것도 서쪽에 간 것도 서방에 간 것도 맞는 겁니다.

0: 나 이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속에 뭐냐면 모든 것이 존재를 갖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지금 부처님이 생긴다 이겁니다. 부처님이게 부처님이 생긴 거 아니에요? 모든 존재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 이제 구원이 강한 우리 불교는 없습니다. 예? 말장 구원이라고 왜냐? 구원이라는 건 못난 사람한테 구한다 이 말이 되는 건데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모든 존재를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섬기게 계시래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첫 조건이 맞느냐 모든 생 모든 존재를 갖다가 부처님 같이 모시라. 모든 존재를 갖다가 부모 같이 섬기라. 모든 어떤 저기 사람을 존재를 갖다가 스승 같이 섬기라. 여기 3대 조건이 있습니다. 3대 조건이 있는데 요새 이제 보니 보면 뭐 부지 사업도 있었네. 부지 사업이 큰일 아닙니다. 부지 사업이 부지 존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께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 또 이제 모든 존재가 부처진 마음만 부처님 갖다 뽑을 때는 또 옷이 없을 때도 있고 양식이 떨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열때 이제 그러한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는 부처 뭐 안 되면 이제 또 양식 없는 부처 말이야 가서 부처님 갖다 모신지 선지기지 말이야. 저 사람이 옷이 없이 불쌍하다. 저 사람이 양심이 불쌍하다. 불쌍하게 구해주면 절대 불쌍하게 구해준다고 절대 인기보다 완전히 무시하는 소리입니다. 네. 그냥 우리 전부 인간은 근본 정원지면 모른다, 모른다도 한 소리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만듦이 남을 갖다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말이요. 부처님한테 섬기는 것이지 말이요. 그래서 내가 딱 한 소리거든. 예? 불교라는 말이 죽이지 않아도 오는 것이 남을 도는 것이 불교이다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 불교이다 이 말이 아니고 저쪽 상대가 부처님이지다. 그래서 자기 네. 아버지가 만듦 배가 고프단 말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 불쌍해서 바깥준다. 그게 큰 소리거든. 네. 아, 자기 아버지는 네.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요. 자기 아버지가 귀이 났단 말이요. 귀이 나지 구류를 한단 말이요. 자기 아버지 불쌍한테 구류를. 그건 뭐, 아버지를 모르고 한 소리란 네.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상대를 갖다가 상대할 때란 말이요. 근본적이면 저쪽 가치부터 보지 말이요. 모든 상대, 저 부처란 걸 알아서 말이요. 모든 상대할 때 말이요. 모든 이쪽에 나 어떤 생각하냐. 부처님 같이 섬기고, 부모 같이 모시고. 네. 이것이 만듦인데 우리가 창원의 근본 만듦인데 네. 조건입니다. 네.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도 이 부공 상대는 말이에요. 남동원도 부기는 그냥 저쪽 상대가 부처님 때 부공이다 말이에요. 네. 남동원도 부기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부공이 아니라 네.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자 부공하자 부공하자 이다. 네. 그리고 내 부분 받으면 저쪽에만 그것도 싸움이 있을 수 있는 그것도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든 존재 근본으로 가치를 알아서 모든 존재 근본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 부처를 갖다가 어떻게 모신다 섬긴단 말이에요. 그냥 조금은 불쌍하게 도와주자. 이렇게 하면 막 그건
1: 말이 안 되죠.
0: 그건 뭐 네. 역행이라고 말이에요. 네. 역행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장관 중인데 어떻게 부부하다 부부하다 말이에요. 모든 상태 정부고 있다. 네. 모든 중생이 전부 부처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중생을 갖다 도우고 모신 것이 부부하는 말이에요. 네. 그냥 우리 이제 근본 생활을 갖다가 우리 부부는 어떻게 부부하는데 근본 생활을 도와준다. 양심을 도와준다. 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좀 부처님께 말이야. 네. 모든 존재를 갖다 말이야. 보양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남을 도운다는 건 남을 불쌍해. 그거밖에 없는 거 있을 수 있는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부처고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만든 부처님을 갖다 모시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말이야. 보양. 그러니까 모든 뭐 군낙시가 뭐 어디 갈 필요 없이 뭐 이대로 군낙시 알아야 할 수 있고 전체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뭐 조금부터 만든 모든 인간이 모든 생명이 본래 부처라는 것 말이야. 네.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네. 네.
1: 이 정말 그 불공의 그 진짜 네. 의미 같습니다.
0: 네.
1: 이 우리가 흔히 뭐다 그 네. 절에서 합니다만 네. 네. 이 불공을 네. 그 불전에다 뭐 차려놓고 똑딱거리는 걸 네. 이걸 뭐 불공 삼고 있는데 네. 네. 방금 스님 말씀처럼 그런 불공을 한다면은 처치 네. 뭐 부처이고 처치 뭐 법당이기 때문에 뭐가 이 세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나는 당 강의를 갔다가 절은 말이지 네. 불공을 가르치는 것이지 말이야. 도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1: 네. 네?
0: 그럼 뭐 어디 탁자 안에 붙이고 말이지 밖에 있는 붙지 않냐 말이야. 네. 탁자 안에 붙지 않는 말 우리 부처님 말이야. 네? 모든 존재가 부처란 걸 부처란 걸 가르치 본래 부처란 걸 가르치가 아니고 네. 말이야. 모든 어떤 존재를 갖다가 부처님과 부처님으로 모시는 일이 이것이 부부이단 말이야. 네. 이게 부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네. 절이지 말이야. 절은 말이 부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니다. 근데 요새 불공을 받으면 뭐 순진 민주를 뽑고 말이야. 내 며칠 동안 살다가 말이야. 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그 이제 불교를 하는 거 부담도 부처님만 오메르고 모르고 안 사는 때문에 깨내던 안 속이다. 우진 절에 있으면 부처님 저기 부모한 법을 가르쳐서 말이야. 가르쳐서 모든 존재가 이제 만듭니다. 부처라는 걸 가르쳐서 말이야. 모든 존재를 갖다 받들이 하는 이 부공 아니야 말이야. 이게 우리 참 부공하니까 부공하니까
1: 아주 좋은 법문입니다. 이 깐비의 그 어록에 보면 이런 그

0: 말이 나오거든요.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어서 그 사람의 그 자존심을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자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승태 방금 말씀한 그 불공의 의미하고도 연관이 될것 같습니다.
1: 그건 일거리를 주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이제 나 그래서 하거든. 그러면 이제 헐벗은 부처님 중에도 말이야. 또 깨란 부처님 있다, 이 보거든. 그런다는 게. 그런 사람 일학을 해줘야 되란 말이야. 일학을 안 줘나. 그건 또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사람 같은 너무 중인들 타락심, 원심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도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다, 존중하지. 그래서 내가 항상 좋아하지만, 이제, 그건 또 뭐, 짬을 좀 용서하자 가는데. 우리 저기 근본 사단이가 불평등한 용서란 걸 어떻게 합니까? 용서란 거지 내가 잘하고 남이 잘못한 것인데 말이야.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인데 말이야. 나한테 있단 말이야. 그 남을 용서한 남은 인격을 근본적으로 모독한다 이 말입니다. 모독한다 본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니만 저쪽 서점이 저쪽 한 칼로 날로 찔러 가던지 해도 그 찌르게 한 것은 나한테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 나한테 있기 때문에 말이야. 있기 때문에 내가만 참여를 해야지 말이야. 해야지. 저 다음은 용서한다는 말. 용서하면 절대로 안 되니. 우리 불교 용서라는 것 자체 자기 빼준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네요.
0: 다음으로 이제 이 남북 분단 문제를 좀 얘기해 봅니다. 남북 분단 문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벌써 40년이 가까워지고 있군요. 말이 40년이지 얼마나 막막한 세월입니까? 우리는 이 40년 동안을 분단 체제 속에서 몹시 불행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남쪽이나 북쪽이 저마다 체제 유지를 이유로 민족의 창조력을 비생산적인 대로 탕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일은 우리들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민족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1: 근데 남북 분단이라면 참 역사적 비극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에요. 조그마한 말이에요. 손바닥만 땅 뜬게 있어. 같은 민족들 만들면서 그러니까 삼파선을 끊어놓고 말해서 적대적인 상당히 큰 비극 아닙니까? 비극인데, 그럼 현실이 많이 묻히지 마. 우리가 뭐 용심부룩하고 우리가 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국제정세에서 뭐그 차이, 그게 뒤집단 말이야. 그렇게 됐는데, 뭐, 자연의 강도를 막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우리 이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국민을 갖다가 배양을 해라, 이 말이야. 모든 국민을 갖고 아주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만듭니다. 뭐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만듭니다. 이래서, 어느 사람, 어느 누가 보면 이 나라, 참 이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인 대한민국은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인 맞아.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살아보고 싶다. 누구든지 만들면 진짜 없는 분한테 이런 분한테 깡통한테 일부러 가고 싶어 하냐 말이야. 그런 식으로 참으로 가이 지상한테 가장 마음대면은 이상적인 복지 가장 나온 애를 갖다가 대한민국에 건설한다 입니다. 그럼 그 국민이 되게 되고
0: 그렇죠.
1: 그 건설 해가지고 저쪽서 한 파트 저쪽 사람들이 말이야. 우천이 막 어떻게 뿜이라단 말이야. 우리 만들면 남방 남쪽에 만든 참말로 복지국가 이상적인 맛이 나가니까 그거 한번 살아봐시고 싶은 말이야. 그런 생각을 내두로 말이야. 해놓으면은 자연히 말이야. 뭐, 이대미군 뭐지? 이것 다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이야. 행복이 군번이지 말이야. 행복이. 그래, 자연히 만들면 이제 참다운 만듦이 나고, 참다운 이상적인 복지국가로 말이야. 서로 합하게 될건 사실 아니겠냐. 자연의 결과 아니겠냐.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의미 없는 다 해가지고, 우리가 참말로 국민을 배양해서 가장 이상적인 복지부가,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나고를 만들어서 말이야. 응? 저쪽 사람들이 만드는, 어떻게 꿈이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보고 싶은 생각이 나고를 말이야. 이게 자연히 모든 게 해결될 수 아니나. 저 공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까.
0: 그러신 말씀입니다. 제가 출가해가지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전국 승려대회가 서울에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이른 봄철이라고 기억됩니다. 그런데 승려대회의 목적은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재출마 관청 걸기 대회였습니다. 누구누구 하는 그때의 모두 종단 원로 스님들께서 앞장을 서고 수백 명 승리들이 비를 철철 맞아가면서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 앞에서 웅성거리는 걸 보고 후 중인 저로서는

0: 크게 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래로 낱낱이 예를 들칠 것도 없이 한국 불교 교단은 정치 권력 앞에 자주성을 잃고 너무 나약하게 처신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님께서는 종단의 최고 지도자로서 정치 권력과 종교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데 지나간 일뭐 얘기 별로 할건 없지만 그때 이제 불교 정원하고 이 말때 말이야 이제 한 소원에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장님 또 지스님 불러가갖고 이시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이 있으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스님 왔다가 아 그걸 내고 말이야 두 스님 왔다가 저 사장이라 그러면서 마침 이제 참여해라 이게 나왔어, 나왔어. 이해했습니다. 신앙 문제는 신앙으로 해결해야 되지. 권력과 폭력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신앙 문제는 신앙으로 해결해야 되지. 누구든지 만약에 우리가 창문을 둥그렇게 짜고, 수도 잘하자고 말이야. 창당 수도원을 갖다 믿는단 말이야. 내가 만든 건가? 창문 발벗고 나와서 쫓아가서 말짱 서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어쩐지 말이야. 대통령이 매락한다. 누가 매락한다. 이래 가지고 어떤지 말 권력을 앞시라가 이 말이야 신앙 문제를 하려고 하면 결국만 신앙을 파괴하고 신앙 자살을 대표한단 말이야
0: 그렇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흉내할 수 없다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실지어 참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수도원을 맨다 보면 앞장서지 앞서지만 권력을 앞시라가면 신앙 문제 그건 해결 안 되냐 말이야 그 다음에는 영영 만든 신앙을 파괴할 뿐 역효과가 생긴단 말이야 여기는 현명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맞는 막 되게 막 유죄를 남자고 최대한 만든 있는 막 폭력 뭐 빈질이 다 생겼거든 그래도 절대로 만든 것은 저기 아무 문제가 가는 게 없습니다 실제 나간 일이 없어 몇번 선지된 적이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씁니다 신앙을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폭력은 안 된다 이런 말이야 한 가지 더 좋은 또 얘기가 있는데 서울대 문박사라는 조사한 사람인데 많아 있고 한창 조리에서 어떤 걸 봐서 막 들으면 난잘 되거든 그러면 어떤 질문을 사실 내가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합시다 왜 막을 뭐 칼부림 안 하냐 이래 와 피를 끊는다 이래 막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 주님 대한민국 대선 아니가라 내가 그랬다 우리 민중은 잘 몰라요 저가 뭐 교수 박사니까나 들어봐라 말이야 대한민국 국공부를 마시고 대한민국 따뜻한 사람은 찬호나 들으면 똑같다면 싸우면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어째야 됩니까 하이 또 뭐는 지금 또 징계된 사람은 미치게 두 마리에 똥띠 하나 놓고 싸우면 어째야 된 말이야 걔나 성질 봉식이나 좀 나빠가 이 말이야 막 그런 시기에서 그래놓고 바로 붙일 수 없고 나한테는 그래서 언제든지 신앙으로 해결해야 되지. 혼자서 보면 어떤 해결 안 된다, 이겁니다. 해결 안 되면 돈은 역효과 온단 말이야. 이렇게 오는데. 그래, 이제, 뭐, 그때, 이제, 지금 내가 그런 챙기고, 그러면 우리 종교하고, 이제, 정치 문제를 말이야. 정치하고 종교는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정치적 부분. 그런데 이제 분리해야 되는데 예? 종교는 말이야 정치 이름만 원 산실이다 일본이다 종교는 말이야 정치 이름만 원적인 근원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모든 종교는 말이지 정치하는 사람만이 원 정치를 만든 근본 정신 자산을 원구체가 돼가지고 원동력이 돼가지고 모든 정치인만이 종교에서 나가고 이래야 되지 예를 들면
0: 그렇습니다.
1: 이래야 되지 그런 게 만점인데 모든 정치가 만든 근본이 뭐든지 그런 저게 이름 말이야 종교에서 나와있단 말이야 정치가 만든 모든 정치가 만든 정치가 근본 지도 이름은 종교에서 나와야 되는데 만약 다른 조금이라도 종교가 말이야 정치 지변 받게 된다 된다면 이거는 뭐 전도된 서로서로만 상대 전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도 큰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과밀할 때 있는 과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종교와 정치는 분리하는데 그럼 그 관계는 어찌 되느냐 말이야. 관계 어찌 되면은 언제든지 이 종교란 것은 정치 이름 지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넌 우리 역사를 보도록 하는데 우리나라 보도록 통일할 때 만드는 이제 우리 부족한 말이 종교인만 부족한 말이야. 그러면 지도 이름에 대해서 말이야. 우리 역사 5000년 역사 동안 가장 찬란한 문학 한국답을 세운 때가 신라 통일할 때거든요. 그것이 실질적이야. 그뿐 아닙니다. 그뿐 아니고 어느 나라를 망나고 말이야. 참으로 만든 이 종교가 말이야. 종교가 정치적 근본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민나가 발달되어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언제든지 종교가 정치적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해야 되는데 종교란 것은 말이야. 정치적 지도 이름이 되어야지 지도 이름이 되지 말이야. 종교가 만든 지도적인 정치 지배를 받게 된다면 큰 위험을 받는다.
0: 네, 이 위정자나 네. 이 종교인들이 다 같이 명심해야 할 그런 말씀 같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아,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해?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다 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조선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0: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정혜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2: 아, 예. 야, 튼실하네. 응?
0: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2: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3: 지금 해가 지금
2: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4: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5: BJ 정문 스님
2: 그렇습니다
5: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2: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임재의연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3: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 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0: 그래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주제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그러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0: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고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0: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이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저기, 뭐야, 무릎을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2: 예.
0: 한
1: 좀
0: 달은
1: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술이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0: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글자는 또 아유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0: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렇죠.
1: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여.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0: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0: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0: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0: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0: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0: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0: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0: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0: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0: 협착증이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0: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0: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0: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3: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3: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0: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에요.
2: 아,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그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2: 네.
3: 67이야.
2: 어허.
1: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2: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3: 예,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주저앉거든요.
0: 네.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3: 이곳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3: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3: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3: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예, 5분도 못 걸어요.
0: 예.
2: 아이고.
1: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3: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3: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3: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3: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1: 그러니까요, 네.
3: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3: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3: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3: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3: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3: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3: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3: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3: 예.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3: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3: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아, 수술 없이.
3: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3: 네.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봇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3: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좌추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4: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5: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3: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3: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3: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뽑기 요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남궁진 씨, 길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2: 아 맞죠 맞죠. 아,
0: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아, 사실 제가 그때
0: 전국 투어 콘서트 네. 할 때 고객들 볼 때 얼마나 설레 오프닝 때.
2: 맞아요 맞아요.
0: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2: 아 절대 없죠 절대.
0: 감사하기도
2: 없죠.
0: 하고
2: 정말 심장이 네. 벌떡벌떡 뜁니다 정말 요즘.
0: 아 벌떡 아 벌떡 아
2: 벌떡이지요. 맞습니다. 제가 힘들 때 맨날 전화해도 밤인데 새벽인데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가수가 되어서 꼭 제가 갚도록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0: 야,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

0: 어머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1: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염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5: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4: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6: 우와, 이거 진짜야?
7: 에이, 설마. AI겠지?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끝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 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

진심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울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0: 임종에서 발행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평생 오직 참선 수행과 중생 교화의 길을 걸어온 현봉당 근일 대종사가 원적에 들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의성 고은사에는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진관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보현 행원의 길을 걸었던 진관스님 열반 10주기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다례제에 이어 진관스님 부도와 탑비 제막식도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친 청년들을 보듬기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청년들은 시원한 법당 바닥에 누워 소리에 집중하고 나를 마주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난해 결혼 커플까지 탄생시키며 커플의 성지로 자리 잡은 양양 낙산사에서 다시 한번 특별한 만남이 펼쳐졌습니다. 4천여 명이 넘게 몰린 이번에는 모두 다섯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한마음 선언 목포 지원이 유달산 1등 바위를 바라보는 길지에 대작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마음 선언 불자들은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전할 새도량 건립에 원만 성취를 발언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평생 오직 참선 수행과 중생 교화의 길을 걸어온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현봉당 근일 대종사가 지난 11일 원적에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스님의 열반 소식에 불교계는 당혹감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빈소가 마련된 의성 고은사엔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가르침을 기리려는 사부대중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국 불교의 선풍을 진작해온 현봉당 근일 대종사.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근일 대종사의 갑작스러운 원적 소식에

0: 작품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수선한거와 대중교화에 매진해온 스님은 법납 66년 세수 87세로 지난 11일 오전 10시 홀연히 세연을 다했습니다. 건일 대종사는 1961년 은혜사에서 도원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한 뒤 1967년 해인사에서 성우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고 평생을 참된 수행자로 보냈습니다.
1: 참선 수행을 해서 대무심경에 가야만이 이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 네, 마장이 많아서 대부분 가다 중단하곤 합니다. 그 마장이 뭐냐?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
0: 영천 묘각사에서 10년간 가행 정진을 이어온 스님은 1980년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로 부임했습니다. 이후 35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철야 참선법회를 이끌며 감로 법문으로 사부대중을 깨달음으로 인도했습니다. 또한 중앙종회의원과 재심호계위원, 능인중교교이사장,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하며 종단발전의 초석을 다졌고 봉정사와 고운사, 부석사, 삼부사 조실로 주석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정법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2: 우리 스님 이렇게 빨리 가신 건 아마 제가 잘못 모셔갖고 그런 것 같고, 우리 스님은 수행자 중에 수행자시라 이제 큰 스님의 그 법을 직접 못 들으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큰 스님의 그 뜻에 보답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큰 스님 속환사바 하셔서 광도 중생하시기를 지심 발언 드리고요. 또 큰 스님 살아 생전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그런 그 후배 수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0: 건일 대종사는 생가 사가 모두 텅 비었으니 만물이 묘법 아님이 없다는 열반송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고운사 하은문화템플관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은 말없이 향을 올리며 오직 청정한 계율과 수행으로 일관했던 스님의 삶을 기렸습니다.
4: 우리 근일 큰 스님께서 입적하시니까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허공에 선 것 같아.
0: 현봉당 근일 대종사 연결식과 답인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본사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될 예정입니다. 육신은 인연을 다해 떠났지만 스님이 남긴 청정한 법행과 깨달음의 가르침은 사부대중의 가슴속에 영원한 등불로 남았습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진관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평생 수행과 전법, 자비를 실천하며 보현 행원의 길을 걸었던 진관스님 열반 10주기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 이어 진관스님 부도와 탑비 제막식도 봉행됐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6: 6.25 전쟁의 상흔으로 폐허가 된 삼각산 자락의 도량을 중창하고 오늘날 세계인들이 한국불교의 정수를 마주하는 문화 거점으로 일궈낸 뿌리에는 무위당 진관스님의 치열한 원력이 있었습니다. 평생 수행과 전법, 교육과 자비를 실천하며 보현행원의 길을 몸소 보여준 진관스님. 스님이 떠난 지 10번째 여름을 맞이한 지금 진관사 도량 곳곳에는 스님의 가르침이 배어 있습니다.
7: 은사 스님께서 남기신 그 뜻을 잊지 않고 수행과 자비, 전통문화, 포교와 복지로서 나눔을 실천하며 진관사가 더욱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도량이 되도록 더욱더 공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6: 1963년 진관사 주지로 부임한 스님은 20여 년 동안 대웅전을 비롯한 주요 전각들을 중창해 법맥과 사격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전쟁 등 시대의 풍파 속에서 멈췄던 국행수륙제를 다시 설행시켜 오늘날 국가무형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8: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문도들과 호학들이 이곳 진관사를 청정 수행 도량이자 세계인이 찾아오는 마음의 정원으로 훌륭히 갖고 나가고 있는 모습 또한 스님의 거룩한 원력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9: 스님 가르친 대해탈을 이루어서 조계 종맥을 다시 한번 크게 휘날리셨으면

0: 10주기 추모다례제에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대종사를 비롯한 원로 스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관 스님이 닦아놓은 비구니 승가의 길을 걷고 있는 후학들과 스님에게 지혜를 구했던 인연 있는 정계 인사들도 동참했습니다.
1: 지금의 전국 비구니 회관 건립은 스님의 큰 원력이 고스란히 서린 불사였습니다. 당시 회관의 부지 마련이 쉽지 않았던 시절 전국 여러 스님들을 찾아다니시며 뜻을 함께 모아 부지를 어렵게 마련하셨습니다.
2: 모여서 20년 동안 국경을 한 동안에 크고 작은 신세를 진관 스님에게 많이 입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곁에 계셔서 좋은 지혜를 주십시오.
0: 미래세대 포교에 큰 원력을 세웠던 스님의 뜻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화청과 추모 공연을 올리며 스승을 기렸습니다. 세계 일화와 자비 나눔이라는 스님의 정신은 다례제 회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후손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관내 소외계층에게는 자비의 쌀을 전달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꽃피웠습니다. 이날 진관 스님의 삶과 수행 정신을 담은 부도와 탑비가 사부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 네가 지은 복으로 많은 사람이 편하게 산다. 마음을 닦아라는 말씀이 스님이 입적하실 때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잘 정진하고
0: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자 화두를 놓지 않았던 수행자 진관 스님. 진관사는 진관 스님의 포교 원력과 보현 행원의 정신을 계승해 불법 홍포에 진력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푹푹 찌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 학업과 취업 걱정으로 마음까지 지쳐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주말 아침 도심 사찰 법당에선 시원한 파도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가만히 누워 온전한 휴식을 취한 이색적인 명상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시원한 여름 바다의 파도 소리가 법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무더위도 잠시 청년들은 시원한 법당 바닥에 누워 오롯이 소리에 몸을 맡깁니다. 취업 걱정과 학업,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쉼없이 달려온 20, 30대 청년들. 이들이 주말 아침부터 사찰을 찾은 건 온전히 나를 마주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6: 시험 기간 스트레스나 또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명상을 배워서 좀 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7: 제 마음을 좀 더 가깝게 이렇게 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5: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친 청년들을 보듬기 위해 마련한 선명상 프로그램 한여름 선의 향연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국민대 불교학생회 회원을 비롯해 30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습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일상의 쉼표를 찾아 사찰해온 청년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7: 이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귀한 여러분들을 온 마음, 온몸을 다해서 환영합니다.
5: 비구니 스님들의 환대를 받은 청년들은 본격적인 싱잉볼 명상 체험에 나섰습니다. 전통적인 참선의 무거운 틀을 벗어던지고 가만히 누워 소리의 잔향을 온몸으로 느낀 시간. 억지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얻은 온전한 휴식은 청년들에게 깊은 위로가 됐습니다.
8: 가만히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9: 명상 도구들을 더 잘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5: 사찰에 머물며 스스로를 보듬은 시간은 청년들에게 일상을 다시 살아갈 든든한 힘이 됐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청년들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언제든 쉬어갈 수 있게 생활 밀착형 명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4: 지난해 결혼 커플을 탄생시키며 커플의 성지로 자리 잡은 양양 낙산사에서 다시 한번 청춘들의 새로운 인연을 잇는 특별한 만남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엔 모두 다섯 커플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천년고찰에서 이어진 1박 2일간의 특별한 인연 찾기 현장을

0: 임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푸른 동해를 품은 천년고찰 낙산사. 지난해 결혼 커플을 탄생시키며 커플의 성지로 자리 잡은 이곳에서 다시 청춘들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강원관광재단이 함께 마련한 미혼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낙산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남녀 각 10명 모집에 모두 4,225명이 신청해 2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프로그램 시작 이후 가장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청춘들은 1박 2일 동안 자연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특별한 인연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2: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4,225명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간절함 속에서 여기 계신 20분이 선정된 만큼 진정성 있게 임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참가자들은 낙산사 경내를 함께 걸으며 차담과 공양을 나누고 1대1 로테이션 대화와 커플 요가, 낙산 해변 데이트, 플로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사찰이라는 편안한 공간은 처음 만난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조건보다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나누는 특별한 만남의 장이 됐습니다.
3: 이 또한 좋은 인연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시고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저절로 나는 절로처럼 이번 시간에 절로 대화가 풀리고 절로 웃음이 나고 절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동해와 천년 고찰의 여유 속에서 함께 웃고 대화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4: 제가 원래 절에 다니는 거를 좋아해서 이제 함께 절에 올 수 있는 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 짝이 되실 분도 남을 좀 배려하고 좀 유머러스하신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5: 평소에 이제 매일 회사, 집, 운동만 반복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이제 학생 때부터 좀 좋아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운동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런 분 찾으러 왔습니다.
1: 이번 낙산사편은 강원의 관광 자원과 템플스테이를 접목해 청춘들의 만남은 물론 지역의 매력을 함께 알리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도 의미를 더했습니다.
6: 여러분들 이곳에 모셨기 때문에 또 이제 교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화강원입니다. 평화강원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평화로운 마음의 안식도 잡고 또 힐링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1: 지난해 낙산사에서는 나는 절로를 통해 맺어진 인연이 실제 결혼으로 이어졌고 출산을 앞둔 부부까지 탄생하며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청춘들의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나는 절로. 낙산사에서 시작된 특별한 만남은 건강한 만남 문화 확산은 물론 저출생 시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인연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0: 한마음 선원 목포지원이 유달산 1등 바위를 바라보는 길지에 대작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전할 새도량 건립의 원만 성취를 발언하는 한마음 선원 불자들의 기공법회 현장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7: 한마음 선원 목포지원이 용해동에 틀을 잡고 새 도량 불사를 시작합니다. 대행선사가 28년 전 목포 불자들을 위한 신행 도량이 들어설 곳으로 점찍었던 곳입니다. 대지 면적 1만 8,682제곱미터, 건축 면적 1,66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대웅전과 요사채, 공양관, 교육관, 수행관 등 5개 동이 조성됩니다. 대행선사의 한마음 가르침을 이어갈 수행 전법 도량을 발언한 교공식엔 전국에서 3천여 불자가 동참했습니다. 시삽을 함께한 한마음 선원 이사장 해수스님은 대중이 도량신이 되어 한마음 도리가 꼽히는 도량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8: 큰스님께서 불사를 하면 모든 도량신이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도량신이 되어 함께 불사의 마음 내실 거라 믿습니다.
7: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강성희 목포시장은 불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9: 앞을 보니까 목포를 대표하는 북한산 1등 바위가 가장 정면

0: 보이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것을 찾으신 한마음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와 해안에 또 한번 놀라고 축하드립니다.
1: 지원장 해당 스님도 30년 세월을 함께한 이들과 한마음 도리를 세세생생 이어갈 수행의 터전을 짓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2: 목포지원 대중은 은사스님의 뜻을 받들어 한마음으로 정진하며 자신도 이롭고 세상도 이롭게 하는 불사를 지극한 마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 한마음선은 목포지원은 1991년 한마음 회보를 통해 지역의 인연들이 모여 공부 모임을 시작한 것이 출발입니다. 안양본원과 광주지원을 오가며 어려움 속에 수행하던 이들이 1998년 상동에 현재의 도량을 마련하고 그해 목포실내체육관에서 대행선사를 모시고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새 도량 건립으로 목포지원은 호남 불자들의 한마음 공부 요람이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음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3: 제주 불교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 추모 다례제와 행적 변상도 제막식이 제주에서 봉행됐습니다. 제주 관음사는 어제 극락전에서 해월당 복려관 스님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고 제12회 신행숙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복려관 스님 행적 변상도의 마지막 작품 열반을 제막하며 스님의 거룩한 업적을 기리는 총 4점의 행적 변상도를 완성했습니다. 추모 다례제에는 관음사 조실 우경 대종사와 주지 허운 스님, 김문자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주 용화사가 이틀간 제10회 어린이 사찰 체험학습을 개최하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11일 경내 관음전에서 봉행된 입제식에는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지장 스님을 비롯해 총무 정수 스님, 박정규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홍진향 신도회 수석 부회장과 어린이 참가자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입제식에서 지도법사 지장 스님은 즐거운 체험과 배움을 통해 맑고 향기로운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박정규 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은 어린이들이 자연 속 생활을 통해 감수성을 키우고 명상과 수행으로 내면의 평화를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10회 어린이 사찰 체험은 사찰 예절 교육을 시작으로 바로 공양 체험, 마술쇼, 물놀이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사찰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생과사가 모두 텅 비었던 근일 대종사의 마지막 가르침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스님이 남기신 청정한 법향을 기리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정...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네, 오늘 이제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친오빠가 도박으로 집안 재산을 거의 탕진했습니다. 공부하는 마음보다 원망하는 마음이 더 앞서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대체 가족의 인연이란 무엇이길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신기하게도 거의 대부분 집안을 잘 찾아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한둘씩은 있어요. 어딘가 찾아보면 어딘가 친척 중에 있든 가족 중에 있든 이게 뭐랄까 이렇게 좀 훌륭한 집안도 가만히 찾아보면 그 중에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사고를 치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신기하게 집안마다 한두씩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럽다. 아, 우리 집만 이런 게 아니구나. 보통 그래요. 다 그렇다니까요. 본인 집만 유독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럴까?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인연은 해결되기 위해서, 해소되기 위해서 나타나거든요.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요. 우리가 비 오는 날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비 오는 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비 오는 날은 좋은 공덕이 되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비 오는 날은 아주 훌륭한 쓸모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이 비 오는 날을 싫어할 뿐이지, 비 오는 날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삶에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경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가족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답을 못 찾습니다.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기법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를 뿐이라고 하죠. 인연 따라 펼쳐진 모든 삶의 현상을 내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면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수 있다고 여기면서 알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구해가지고 알아내요. 답을 알아내요, 기어이. 근데 그게 알아낸 다음에 그걸 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진짜 알아낸 답이에요? 자기가 생각이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 자기 판단일 뿐이에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두 가지 인연이라야 알죠. 중중무진 연기로 무수히 많은 인연이 엮여가지고 그런 일 하나가 벌어지고 그런 사람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어떤지 어찌 알수 있겠어요?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기를 포기하면 돼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 말고 보면 돼요, 그냥.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나는 팔자 같으세인가? 그렇게 정해놓으면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 보니까 팔자 같으세. 그걸 나라고 여기고 내 인연이라고 딱 고정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고정진 그 생각에 갇혀서 살아요, 평생. 나는 팔자 같으센 사람이야. 어디서 뭔 일을 해도 팔자가 안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나로 붙잡아 집착한단 말이죠. 그런 어리석음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삶은 원래가 이해되지 않는 곳이에요. 이 얘기 들으면, 아닌데요? 전제 인생 이해가 다 되는데요? 이러잖아요. 그 어리석은 걸 집착해 믿어서 그래요. 이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눈이 좀더 예쁘게 생기고, 코가 좀더 오똑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고 느끼잖아요? 알수 있어요? 내 코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수 있어요? 알수 없다니까요.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좋았을까? 왜 좀만 더 어리석었는지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본 결과, 진짜 모른다 싶은 게, 부모님이 정말 똑똑해도 자녀가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학벌은 없는데 자녀가 아주 뛰어난 천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성격적으로 그닥 좋지 않은데 자녀가 성격이 아주 좋은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완전 반대인 아이들도 있고요. 알만 하면 모르겠다니까요. 통계가 안 나온다니까요. 이거 왜 이러는지를. 안다 하고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온 자료들은 100% 진실인 것이 아니라 대충 확률적으로 이렇더라 하는 얘기에 불과해요. 확률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확률이 진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요. 어느 집에 보니까 부모님이 이런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도 그 병으로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듣고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난생 태어나 처음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갑자기 그날부터 죽을 것 같이 무서운 거예요. 왜? 생각으로, 아, 그런 거구나. 우리 아빠가 무슨 병으로 죽었으니까 나도 그 병으로 죽겠네.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그병 걸린 그 나이대에 나도 지금 다 와가는데 나도 곧 죽겠네. 그 생각을 믿으면 갑자기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그게 진실일까요?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방식으로 자식이 죽어요?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럴까? 인연이 다 다른데요.
인연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사람도 똑같은 업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나도 저런 일이 벌어지겠지? 저런 일을 하면 좋으니까 나도 좋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모르는 거예요, 삶은. 그래서 삶을 모르는 것을 모르는 대로 두어야 돼요. 알려고 애쓰지 말고, 알려고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 그냥, 아, 이럴 수도 있겠다 정도의 지식으로 그냥 활용해 쓰면 돼요. 그런 지식이 도움될 때가 있거든요. 아, 이런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이런 거겠다. 그안 좋은 음식을 이제부터는 덜 먹어야 되겠구나. 운동을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하면 몸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아르마리로 한 것은, 아, 이럴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절대야. 이렇게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뭔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혹은 이럴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의 어떤 충격적인 안 좋은 모습을 보고는, 아,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인 게 실망스러워 이럴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너가 어떻게 내 자식인데 그럴 수 있니 하고, 너 실망이야 이러면서 내가 잘못 키웠나 하고 막 괴로울 수도 있고. 근데 인연 따라 펼쳐진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부모 자식이어도 부모가 키운 대로 자식이 그렇게 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느 정도가 있고, 그 자식이 가지고 온 지업이 있단 말이에요, 또. 부모 인연과 상관없는 자기업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상속자가 아니라 업의 상속자라고 불교에서 경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부모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업의 상속자지. 그러니까 즉, 어느 정도는 부모의 상속이 맞잖아요.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근데 딱 100%일 수는 없단 말이죠. 각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또 자식들은 자식들마다 저마다 가지고 온 업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에서도 전혀 다른 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수 없는 세계인 거죠.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알게 됐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괴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알려고 하지 말고 뭐만 하면 돼요? 반응을 하면 돼요. 대응을 하면 돼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있구나. 받아들이고 거기 맞춰서 반응을 하면 돼요. 인연 따라 반응하면 돼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 우리가 자연스러울 때 어때요? 여러분, 나한테 과도하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세번 만나는데 계속 피해를 끼쳐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저절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 사람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믿고 고정관념을 믿고 전통, 사상, 철학 이런 걸 믿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 유교적 사고방식을 내 생각의 철학으로 딱 쥐고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래도 형제니까, 아무리 형제가 나쁜 일을 해도 구제해줘야 돼. 죽을 때까지 구제해줘야 돼.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 틀리다라는 정답이 없죠, 그죠? 그러면 부처님 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처님 하신 것처럼, 형제, 가족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한다. 그럼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죠.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부처님 3번 했다 그러지만, 가족이니까, 세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든 최선을 다해 구제하도록 노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인연이 과하게 발동을 하면요, 안 좋은 업이 확 발동을 하면요, 부모도 못 도와주는 일이 있고, 가족들도 못 도와주는 일이 있어요. 심지어 자녀가 무슨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도박을 한다든지, 코인을 뭐 빌려가지고 막 투자를 한다든지, 본인 생각은 100% 확실하죠. 진리 같죠. 지금같이 예를 들어 주식이 확 오르는 시기에는 막 돈을 끌어다가 주식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해서 막 돈을 여기저기 빌릴 수도 있죠. 아니면 자기가 너무 막 그걸 해가지고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도박하면서,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은 멀쩡하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그 아이에게 안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유교적인 내지는 가족이니까 무조건 죽을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믿으면 불교는 뭐예요? 무유정법, 정해진 바 법칙성이 없어요. 나도 없는데 내 가족이 어디 있어요? 인연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흐름이에요. 가족이라는 정해진, 가족에게는 반드시 이래야 돼? 반드시 저래야 돼? 없어요. 부부 어때요? 인연 맞으면 모였다가 인연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게 부부잖아요. 사실은 다 모든 인연은 똑같아요. 이걸 나라고 고집하니까 내 자식, 내 가족에게는 더 특별한 잣대를 가져다 대는 것 뿐이거든요. 얘가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어떤 인연의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성에는 반드시 이래야 되라는 고정관념을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그 생각을 영 버릴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불교는요, 무유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상, 철학, 종교적, 어떤 삶의 방법론적인 규정 같은 것들을 집착해서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법이에요. 머물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그 아이가 너무 막 부모님한테 있는 돈을 다 갖다가, 부모님들 자식이니까 야, 얘한테 이 돈 주면 또 도박하겠구나. 알아요. 아는데 애가 지금 여기저기 막 안 좋은데 돈을 빌려가지고 막 사채업자한테 빌려가지고 막 돈을 다 탕진하고 이러다 얘 죽겠구나 싶으면 부모님은 어때요? 내 노후 자금이 다 없어지더라도 얘를 위해서 다 줘야 되겠구나 하고 준다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니까 자식한테 줘야지 이 생각 때문에도 줄 수도 있고. 근데 본인 생각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걸 얘를 돕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더 몰아붙이는 걸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의 이목이라든지 자식이 저러고 있는데 부모가 저렇게 냉정할 수 있나?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양심에 부모는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양심 때문에 그래도 도와줬다가 부모님 집안 재산까지 다 털리는 경우도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은근히 꽤 있더란 말이죠. 그럼 제가 그런 걸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두 번, 세번 해가지고 다 그렇게 털어갔으면, 그래서 두분살 남은 돈까지 그렇게 다 털어가고 최소한의 돈밖에 안 남았으면 그때는 주지 말았어야죠. 근데 왜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안 줘요? 심지어는 옆집에 돈을 빌려다가 줄 뻔도 했다니까요. 근데 아니, 다른 형제가 안 말리던가요? 그랬더니 뭐라니까, 다른 형제 하나가 너무 냉정한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 동생이 저렇게 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10원 한장안 주면서 나한테 찾아와서 10원 한장 주면은 인연을 끊겠다 이러면서, 그거 절대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아주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걔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걔를 돕는 게 아니고 집안 전체가 다 같이 늪에 빠지는 거다. 하나라도 정신 똑 차리고 살아 있어야 그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옳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인연따라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딱 정하거든요. 그런 거 많아요. 요즘 보니까 실제 돈을, 어떤 가족 중에 한 자녀 중에 하나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벌고, 그걸 부모님이, 그 아이가 결혼을 늦게 하는데 늦게 할 때까지 한 10년 이상을 그돈 가지고 부모님이 넉넉하게 잘 썼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아이가 결혼한과 동시에 그거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사라지잖아요.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이를 한테, 야, 너 용돈을 얼마까지는 줘야 돼. 너 돈을 이렇게만 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니까요. 그런 걸로 저한테 와서 상담한 사람들도 은근히 많았다니까요. 그걸 보고 알았다니까요. 아니, 그 당연히 나이가 지금 30대 중반이 됐고 이제 시집장가를 가야 되면은 당연히 전체 내 번돈을 전부 다 드리면 안 되죠. 번돈의 90%를 항상 드렸대요, 10년 넘게. 그 지금 그럼 시집장가 가는 돈 모았냐? 10원 한장안 모았대요. 근데 그것도 부모님이 그럼 그돈 모아서 주려고 모아놨겠죠? 그랬더니 10원 한장안 모아놨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달라는데요. 그럼 끊어야죠. 그랬더니 충격을 받으면서, 아니, 스님이 돼서 어떻게 그런 말할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그 250에서 350을 줬대요. 돈 250에서 350 버는 사람이.

아니, 그거는 동네방네 누가 다 물어보라고. 아니, 조금만 드리고 내살 궁리를 먼저 해야 그게 부모님을 위하는 거지. 탁 끊어야죠, 당연히. 그랬더니 제가 그럼 불효자식이 되잖아요. 그 불효자식이라는 프레임을 10년 동안 못 버리는 거예요. 불효자식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또 그걸 가지고 부모님이 주로 써먹었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 친구가 딱 끊었어요. 딱 끊고 나서 정을 끊자래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연락도 못하고 정을 딱 끊었대요. 근데 너무 끊기가 미안해서 나중에 이제 몇달 지나고 나서 그냥 딱한 달에 조금만, 아, 내가 요 정도는 드려도 되겠다 싶은 만큼만 그냥 보내드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저금해서 내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오히려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요만큼이라도 용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하고, 너가 열심히 잘 벌어서 너가 저금해가지고 너살 궁리하는 게 맞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대, 부모님한테. 부모님은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부모님도 딱 막상 처음에는 화를 막 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느끼셨나 보죠, 아마.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도 그럴 수도, 몰라, 그 내막은 모르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할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식도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상담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럴 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형제니까 하는 어떤 생각, 특정한 생각에 갇힐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것도 과도할 때는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볼수 있어야 돼요. 그 본다는 건 뭐냐면은, 지관 멈추고 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가족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보는 건 분별로 보는 거예요. 제가 본다고 말하는 건 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분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멈추고 보는 거예요. 제3자가 되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는 옆집 사람이 있으면 그 옆집 사람에게 뭐라고 조언해 주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어도 인연을 끊을 때는 끊어주는 게 그들을 위해서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생각 때문이에요, 생각. 정해진 생각, 내가 정해놓은 생각. 부모 자식은 어때야 되고 하는 어떤 생각들. 형제니까 어때야 된다 하는 생각들. 그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인연, 연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고정된 실체가 없단 얘기거든요. 즉, 고정된 실체가 뭐냐면, 얘와 나는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야. 관계를 딱 픽스시켜서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는 말, 또 재행무상 재법무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와 나가 인연은, 업보로는 부모 자식이라는 인연으로 만났다. 그래서 부모 자식이라는 인연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과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 작자는 없어요. 즉, 부모라는 정해진 실체, 자식이라는 정해진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끊임없는 변화, 무상하게 변해가는 그 흐름, 그것이 있을 뿐이에요, 순간순간. 이렇게, 삶은 제법 무아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없다라는 말도 되지만, 나라고 혹은 무엇이다라고 고정지을 만한 무엇이 없단 소리예요. 부모 자식 지간은 뭐냐면, 부모 자식이라는 인연의 흐름, 그 인연의 흐름, 그것이 있을 뿐이지, 딱 고정진, 이건 어떤 관계, 저건 어떤 관계, 이런 관계는 이래야 되는 관계, 저거는 저래야 되는 관계라고 딱 고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 관계성은 달라지고, 나라에 따라서 달라지고, 뭐, 옛날에는 집단적으로 부모, 자식들이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집단적으로 어른들이 집단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원시시대에 뭐 그런 때가 있었다는 얘기를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서는 뭐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도 있을 수 있죠. 어느 다큐를 보니까 한 남자가 아내를 뭐 100명도 넘게 데리고서 잘 사는 뭐 그런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는 것뿐이지, 그 어떤 하나의 방식이 옳다고 혹은 틀리다고 고집할

수 없고 딱 고정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도 픽스시키고 고정지을 수 없다라는 게 불법이에요. 무효정법, 정해진 법이 없어요. 인연 따라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인연을 맺으면 사랑하는 둘도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리듯이 저 아이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죽든 살든 관계없는 아이였는데 내가 안쓰러운 마음을 내서 갑자기 오늘 데리고 와서 입양을 함과 동시에 내 새끼가 되잖아요. 입양해서 키우는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입양한 내 자식이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든대요. 진짜 내 자식이래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인연을 맺는 것이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지 그런 정해진 뭐가 없어요. 그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안목이에요. 아, 변화는 흐름이 있을 뿐이지 픽스시킬 수 없구나. 그러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거나 저래야 된다는 걸 고정지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 보고 보는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바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식이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누구라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그가 도와줄 준비는 안 돼 있고 이게 뜯어먹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왜? 그게 그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연이 그렇게 처하면 그런 일도 벌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그걸 냉정하게 피해줘야 될 수 있어요. 냉정하게 끊어줄 땐 끊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사사로운 인연이나 고정된 관계성에 얽매이지 않고 제3자 입장에 대해서 딱 보는 자리에 있으면 좀 더 객관적인, 좀 더 지혜로운 답을 스스로에게 내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자유롭게 이런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건 이제 내가 아, 이 아이가 이미 재산을 다 탕진했구나. 이미 벌어진 일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형제 중에 누가 하나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골고루 나눠주려고 했던 재산을 혼자 다 뜯어가가지고 다 탕진해버렸겠죠. 예를 들어 그럼 다른 형제 입장에서 막 화가 나겠죠. 분노하겠죠.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 돈의 일부는 내 돈이야. 이건 나도 받아야 돼. 근데 저놈이 내돈 뜯어갔어.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있으면 또 분노하겠죠. 근데 그건 고정짓는 생각이에요. 왜 부모님 돈이 내 돈이에요? 부모님 마음대로 한 돈이죠. 그리고 부모님 돈이 어찌어찌 해서 인연 따라 그 아이에게 갔다면 그 또한 인연이에요. 인연이 펼쳐진 거예요. 그럼 그딱 고정짓는 자리에 가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그건 내 돈인데 저놈이 가져갔어. 우리 집안을 파탄 냈어. 우리 부모님을 힘들게 했어. 부모님 들면 나도 힘들어. 이런 게 있으니까 괴로움을 계속 붙잡게 되죠. 근데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변화의 관점, 연기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지나간 거는 거기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머무를 수가 없어요. 변화하는 게 삶이거든요. 인생이거든요. 내가 누구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게 자기지. 변화하는 걸딱 붙잡아둬 가지고 딱 고정 짓고 이게 나야. 10년 전에 내가 힘들었으니까 힘든 게 나야. 우울했으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이 나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고정하면 안 되듯이 나와 세상과의 어떤 관계, 나와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픽스시켔서 고정하면 안 돼요. 이래야 돼, 저래야 된다라는 어떤 것을 고정 지으면 그게 괴로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난 과거에 묶여 있지 않죠. 눈앞을 살죠. 눈앞에 있는 이대로를 있는 이대로 보며 살죠. 볼 때는 어때요? 볼 때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어요. 고정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머물러 있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을 늘 보고 있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이는 것들은 왔다 가잖아요. 온갖 관계를 맺고 왔다 가고 좋았다 나빴다 친해졌다 멀어졌다 부부였다가 또 이혼하면 남남이기도 했다가 뭐 좋은 관계였다 나쁜 관계도 되고 부자였다가 가난도 되고 그 왔다 가는 인연의 내용물은 좋았다 나빴다 끊임없이 변화해.

돼요. 그럼 그 중에 좋은 건내 걸로 취하고 싫은 건 내가 버리고 취사 간택해서 오취온으로 나와 내 것을 붙잡아서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그건 붙잡을 게 없는데 내가 붙잡은 거거든요. 근데 눈앞에 있으면 과거의 어떤 삶의 경험도 붙잡지 않죠. 어떤 것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왔다 가는 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왔다 가는 모든 것을 여기서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삶의 모든 경험이 다 왔다 가지 않나요? 그 왔다 가는 걸 여러분 영화 보듯이 어젯밤 꿈을 보면요. 나도 있고 남들도 있었잖아요. 온갖 세상도 있고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빌딩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막 온갖 삶의 경험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꿈을 깨서 보니까 그 모든 게내 꿈의 의식, 마음 하나가 펼쳐낸 세상이고 펼쳐낸 타인이고 관계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왔다 가는 그림이었을 뿐이잖아요. 지금은 분별의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 망상의 꿈을 꾸고 있으니까 얘만 나다라고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나라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 꿈의 세계 전체가 나라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꿈의 세계 전체가 어디서 태장해요? 꿈이 마음 하나에서 꿈이 펼쳐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있지 않나요? 소리도 듣고 있죠? 들어보죠? 냄새도 맛보죠? 감각도 느껴보죠? 생각도 생각해보죠? 이 하나의 보험에서 모든 것이 펼쳐나고 있어요. 이 하나의 거울 같은 마음 위에 거울의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림자가 모양이 왔다 가듯이 우리 마음 거울 위에 좋은 일, 나쁜 일 왔다 가고요. 세상 사람도 왔다 가고요. 전쟁도 왔다 가고요. 인류 역사도 왔다 가고요. 모든 게내 마음 위에서 왔다 가지 않았나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왔다 가는 모양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밀쳐내고, 화내고, 거부하고, 이런 마음을 일으켜요. 그게 취사간택심이죠. 왔다 가는 거울에 비친 어떤 한 아줌마 아저씨를 보고는 아빠야, 엄마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아빠, 엄마는 중요한 사람이야, 의미를 부여하고 나면 거울에 비친 사람일 뿐인데 그들도, 아빠, 엄마도. 그래서 이 불이법이라는 이 법에서 보면 아빠, 엄마 친소관계가 없어요. 전부 다 나지. 온 우주가 전부 다내 마음속이지. 아빠, 엄마만 내 마음속이 아니야.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말 하죠. 아빠, 엄마가 나를 낳은 게 아니고 내가 아빠, 엄마를 낳았다. 내가 아빠, 엄마만 낳은 게 아니죠. 내가 온 세상, 온 우주를 다 낳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가 의미 부여한 특정한 관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울처럼 비추는 그 비추는 자리. 그게 진정한 자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답 내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답을 왜못 내요? 그 의미, 내용, 관념에 끌려가니까 답을 못 내는 거예요. 형제니까 한마디 냉정하게 해줄 수 있는데도 형제가 어떻게 네 형제한테 그럴 수 있어 하는 말 듣고 괜히 위축이 돼요. 그렇지.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이러면 안 되지. 부모님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이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대요. 한쪽 마음은 저놈이 내가 재산을 많은 걸 물려줘 봐야 지금 저 재산을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지금 제 스타일에 지금 물려줘 봐야 저돈 가지고 무슨 친구 따라서 주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한다고 투자했다 다 날릴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딱잘 지킬 능력이 안 되는 게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재산을 주면 안 되겠다. 최대한 늦게 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노후가 돼. 내 죽으면 어차피 질 건데. 그걸 미리 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그래야 또 지도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끝까지 어떻게든 찾아와가지고 재산 받으려면 어쨌든 잘도 할 것이고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든지 해야지 이 생각에 한편으로는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게 사는 모습이 보이면 자꾸 주고 싶기도 하고, 또 애가 앓는 소리 하고, 은근슬쩍 와서 이게 줬으면 하는 내색을 하면,
이게 내가 나쁜 놈.

놈인가 싶기도 하고 자꾸 약해지고 이 두 가지 생각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서 아 내가 안 주니까 나쁜 부모인가? 그러면서 은근슬쩍 아, 누구네 집에서는 걔한테 얼마를 줘가지고 그 집을 샀대. 그런 얘기를 슬쩍 하면은 괜히 얘가 뭐지? 나보고 나쁜 놈이란 얘기인가? 딴 아빠는 돈을 줘가지고 빨리 집을 샀다는데 자기는 집못 샀다고 나보고 지금 푸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집을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본인이 딱 기준 정해놓은 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도 어때요? 딱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딱 객관적일 때 생각해놓은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지키면 돼요. 특정 상황 속에 왔다 갔다 누가 한마디 했다고, 야, 어느 집에서는 누가 뭘 해줬대요. 그말 듣고 갑자기 알았어 하고 휙 해주고. 특정 인연 상황 속에 끌려다니면 그냥 이게 뭐랄까, 이렇게 깨어있는 이 자리를 놓치게 되죠. 깨어있을 때라면 그런 결정을 안 했을 텐데,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결정을 쉽게 쉽게 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그게 또 업식에 끌려가는 인연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했어도 어쩔 수 없어요. 또 이미 과거 지나간 일 같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깨어있음이라는 거는 삶을 이 깨어있는 정신을 지킴으로써 삶을 더 향상일로로 좀더 나아질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공부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공부는 세간에서도 좋아지고 출세간에서도 좋아지는 공부의 길이란 말이죠. 이렇게 답을 드리고 오늘도 이제 진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황 스님이 이 현책과의 문답을 통해서 아 내가 중도적인 안목을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선정에 들어가고 나간다고 하는 그 분별에 갇혀 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를 유의조작으로 수행이란 유의조작으로 내가 취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근데 아마도 모르겠어요. 이 문답만 딱 보고 바로 본인 스스로 충격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허물을 탁 벗었을 수도 있고, 또 책이라는 것은 구구절절 다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만 요약으로 쓰면 썼대. 사실은 현책 스님과 뭔가 대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밤새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결정적인 어떤 대목만 이렇게 적어놨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거예요. 지황 스님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한참을 있었어요. 멍한 채내 생각대로 살아오던 그동안의 삶이 뭔가 무너지는, 그리고 자기 허물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현책에게 물었다. 이걸 나를 깨닫게 해준, 나의 허물을 바로 보게 해준 눈앞에 이 스님에게 이제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른 스승을 만났나 보다. 그래서 이 스승에게 도를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스님께서 그러면 저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다든지, 스님께서 저를 제 허물을 좀 바로 찔러주시고 바르게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황 스님이 봤을 때 현책 스님이 뭔가 아직 그렇게 나를 이끌 만큼의 힘은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냥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니나 나나 별 차이 없어 보이면 뭐 법납도 비슷해 보이고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또는 또 내가 공부한 구력도 있는데 내가 승납도 있고,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큰절 주지도 하고 있고 나름 이렇게 뭔가 이런 사람인데, 아니 너 같은 갈데 오갈 데 없는 선사라고 하는 선방에 있는 스님이 오다 가다 들려가지고 나한테 툭 얘기했다고 내가 갑자기 팍 저의 스승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뭔지는. 스님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고 이랬어요. 이게 또 이제 그게 승계했을 수도 있어요. 이야, 이 사람의 안목을 보니까 놀라운 거죠. 탁그 사람의 그 안목을 딱 보면 대번에 그게 궁금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스승 밑에서 공부했길래 이런 안목이 생긴 걸까?
왜냐하면 이게

0: 바른 깨달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출처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에서도 이게 뭐 5조, 6조, 7조, 8조 막 이런 선의 범맥이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을 처음 본 입장에서 놀라운 거죠. 자기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어지간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알려져 있는 스님들을 다알 텐데 그 스님들의 공부를, 교학 공부를 아무리 해봐도 이런 안목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 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랬을 거예요. 충격적이거든요. 제가 처음 이 선불교를 바른 안목으로 보게 됐을 때 충격적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거든요.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 육조단경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잘 뜯어보면 육조단경이 기존에 있던 모든 가르침을 다 깨는 것 같은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만한 이야기들. 앉아있는다고 부처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은 도대체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현책이 말했어요. 저의 스승은 조계의 육조입니다. 육조 해능선사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왕 스님이 그 스님을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여기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육조의 해능이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지왕 스님이 말했어요. 도대체 당신의 스승 그 육조 스님께서는 무엇을 선정이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갈고 닦았던 선정. 그 선정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육조 스님은 도대체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고 물었어요. 그때 현책이 말했습니다. 저희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묘하고, 맑고, 원만하고, 고요하며, 채화용이 여여하며, 오온이 본래 공하고, 육진이 있지도 않으며,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안정된 것도 산란한 것도 아닌 것. 이것이 선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참된 선정의 자리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간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묘해서 그것이 무어다 이렇게 말할 순 없어요. 딱 찍어서 말할 순 없어요. 찍어서 말하면 그건 어떤 대상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럼 그 선정이 대상화돼 버려요. 선정은 불이법, 둘이 아닌 자리여서 이런 자리예요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해서 이건 말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어요. 그걸 이 불가사의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묘하다고 불러요. 묘하다. 묘법 연화경, 묘한 법을 설명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법은 묘해서 즉 말로 할수 없다 이 소리예요. 말로 안할 수도 안 하면 안 되지만 말로 할 수밖에 없지만 말로 하는 건다 틀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로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묘하다고 표현을 해요. 이 묘한 이 자리 이게 진정한 선정이다. 선이다. 정이다. 묘하고 여기는 맑아서 뭐가 없어요, 여기에는.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 이것저것도 없고 뭐가 묻을 수도 없고 오염될 수도 없고 뭐다라고 할 만한 선정의 상태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텅 비어서 깨끗해서 이 오늘 이렇게 선정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어요. 요게 하나하나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가지고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0: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0: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5: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6: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여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0: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1: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5: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6: 어? 이거 실화야?
7: 에이, AI 같은데.
6: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0: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

0: 정진 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6: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5: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의연 선사의 어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의 왕 임제로 16번째 시간입니다. 거대들은 곳곳에서 도에는 닦을 것도 있고 깨달을 것도 있다라고 말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설사 닦아서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삶과 죽음에서 떠돌아다닐 업이다. 그대들은 또 육도와 만행을 고루 닦는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두가 업을 짓는 일이다.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은 곧 지옥 갈 업을 짓는 것이고 보살을 구하는 것 역시 업을 짓는 일이며 경전을 보고 가르침을 살피는 것 역시 업을 짓는 일이다. 부처와 조사는 할일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또 닦는다. 또는 뭐,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법을 깨달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아직 분별 속에, 생각 속에 들어있,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 공부를 이제 발심을 시키려면 말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중생들은 말을 듣고 이제 아 내가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고 발심을 하는 거니까 이제 중생들한테는 뭐 깨달음도 있고 도도 있고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런 말들을 이제 다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듣고 그래 나도 한번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 하는데 그걸 나도 한번 깨달아 보자. 이제 이런 뜻을 내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 깨달아야 되고 해탈해야 되고 열반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걸 뭔지 알 수는 없다.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런 거는 전부 생각밖에 이르고.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오직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 이제 또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아 이건 내가 생각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직접 한번 체험하고 경험해 봐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이제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무슨 말을 해주느냐 하면은 깨달음도 없고 열반도 없고 도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안 되거든. 이게. 생각 속에서는 뭐 온갖 그런 말들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또 발심도 하고 하지만은 생각을 벗어난 입장이 돼버리면은 이제 여기서는 뭐 어떤 말이란 게 있으면 다 망상이기 때문에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 있는 현실로서의 그런 경험이 있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본인이 직접 이제 겪어보면 저절로 다 나타나 드러나는 일이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우리 응백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에 따라서 약을 쓴다고 하듯이 지금 그 사람에게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심을 시키 어? 깨닫고자 하는 그런 원을 내고 발심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는 뭐 중생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그뭐 얘기하자면 뭐 모든 게다 고통이다. 뭐 삶과 죽음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삶과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고 온갖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길이 뭐냐? 그거는 이제 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살살 이제 뭐 쉬운 말로 이제 꼬시는 거지. 꼬셔가지고 이제 요 공부를 신자 공부를 발심을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발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공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요수는 이제 이거는 뭐 길이 없다.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뭐 갈고 닦는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알수 없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이런 체험을 직접 해봐야 된다. 그게 이제 바른 길로 이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라, 어떤 방법으로 도를 닦아라, 뭐 우리가 보통 뭐 계정에 가듯이 뭐 계율도 지키고 선정도 닦고 지혜도 배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것도 방편으로 잘하면은 뭐 바른 길로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말만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아 계율을 철저하게 다 지켜야 되는 거구나 또뭐 선정 수행이란 걸 해야 되는 거구나. 또 경전을 읽고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이제 엉터리 그래 되면 이게 완전 엉터리가 돼요 이게 왜냐면 그건 전부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건 생각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라 저런 거니까 저렇게 해라 하면 그건 전부 생각 속에서 하는 거지 생각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생각 벗어난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뭐,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알수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에서 말하듯이, 구칙진심, 알수 없는 이 마음을 그냥 바로 이렇게 딱 가리키는 거고, 이제, 요거는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도가 뭡니까? 이러면,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게 이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제 바른 길이라고 할수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자꾸 뭘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뭐,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계속 생각 속에다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부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생의 길이지. 계속 생각 속에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있는 거니까. 열반이니 해탈이니 하는 것은 깨달음이니 하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는 겁니다. 분별을 벗어나지 않으면 깨달음이라는 건 없어요. 다 그냥 생각 속에서 뭐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어떤 뭐 희한한 기분을 한번 느껴보느냐 뭐 이상한 경험을 해보느냐 뭐 그런 것들이거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달음은 근본은 깨달음은 생각을 벗어나는 거다. 분별을 벗어나는 거다. 그건 뭐 경전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일 우리가 많이 보는 반야심경 원리 전도 몽상. 몽상 꿈 같은 생각에서 원리 멀리 멀리 벗어나. 그러면은 구경 열반 마침내 열반이 성취된다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도 아상인상 중생상 주자상 그 상이라는 게 생각상자거든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은 그건 보살이 아니다 이랬거든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은 깨달은 사람이 갈수 없다 이런 말이야 그 범소유상 기시험망 이 말은 모든 생각으로 분별해서 아는 것은 전부 헛되다 허망하다 이런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 뭐, 불가사의하다, 뭐, 둘이 아니다. 다 그런 말이거든. 생각을 벗어나야 깨달음인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없지, 생각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방법,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법 앞에 딱 서면은 은산 700에 가로막힌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 속에서 이해하는 거라면 뭐 어찌됐든 간에 곰곰이 생각을 하고 막 머리를 짜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데, 수십 번 수백 번 보고 듣고 해가지고. 그런데 생각을 벗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래버리면은 이건 뭐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딱 가로막혀가지고 이건 뭐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산철벽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은산철벽에 막혀가지고 이제 생각 받고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수 없이 이제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이제 의문만 남아 있는 거지. 뭘까 하는 의문만 남아 있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의단이라고도 해요. 그런 은산철벽 의단, 그렇게 막혀 있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생각을 탁 벗어난 체험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싹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문득 깨닫는다는 거죠. 그건 저절로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밖에 일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데꽉 막혀 있다가 한순간에 보면 문득 탁 그런 장벽이 사라지고, 생각을 벗어나서 안팎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이제 불가사의한 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산철벽에 막혀 있지 않으면은 깨달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무슨 뭐저 외도나 소성처럼 무슨 사선 팔정을 거쳐서 뭐 선정을 단계별로 밟아 올라가 가지고 어쩌고 그건 전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생각, 그래서 도를 어떻게 닦고, 무슨 어떻게 수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뭐, 우리가 경전에도, 우리 선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다. 분별 속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 전부 허망한 일이다. 그건 뭐 불교에서 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한번 벗어나는 경험은 불가사의하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불가사의하지만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 불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관심이 있고 원하는 뜻이 있으면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곳곳에서 도에는 닦을 것도 있고 깨달을 것도 있다라고 말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자체는 본래 이런 거거든요. 공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공이에요. 막뭘 우리가 이제 깨끗하고 텅 비었다 그러니까 뭐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다 내버리고 깨끗하고 텅 비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면 그게 이제 외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외도 수행자들 보면 그렇게 하거든. 생각 속에 있는 걸, 마음 속에 있는 걸 무조건 다 비워라. 그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깨끗하게 만들어, 다 없애. 어떤 생각이든지 기억이든지 다 비우고 없애가지고, 다 내려놓고 해가지고, 마음을 텅 비고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수행을 시킨다면 그게 외도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공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색적 시공, 공적시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색이 있는 그대로가 공인 거지, 색을 비워서 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있는 걸다 비워서, 비우고 없애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를 모르면은, 이게 불교거든요. 이게 불교 중도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자꾸 있는 걸 없애고, 뭘 내려놓고, 비우고 이렇게 해서 텅 비고 깨끗함을 추구하면은 그걸 우리가 외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중도가 아니라 취사 선택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취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단상 양변에 떨어진다고 하는 건데, 불교에서는
그걸 외도라고 하는.

왜 외도라느냐? 도에 도는 중도인데 중도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는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망상이 나쁘고 업이 나쁘다면 그걸 내가 없애버리면 된다. 그렇게 할수 있으면 그 간단한 일이지. 근데 그거는 중도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거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중도는 이쪽과 저쪽 양쪽이 같아서 취하고 버리고 할수 없다는 게 중도거든. 그러니까 색과 봉이 똑같아 가지고 색을 버리거나 공을 버리거나 색을 취하거나 공을 취하거나 할수 없다라는 게 중도란 말이지. 그래서 색은 공과 다를 수 없고 공은 색과 다를 수 없고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고 그런 말을 해놓은 거예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취사 선택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텅 비어지는 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가사의한 거라, 이제 불의 중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생각으로 치하고 버릴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앞뒤가 꽉 막혀, 이제 옛날 선사들이 그걸 비유를 뭐, 이제 뭐 금강근 율곡봉 이런 말도 하고, 금강근이라는 것은 금강석으로 만들어 놓은 감옥이란 뜻이에요. 깨뜨리고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금강석이 세계에서 제일 단단한 돌이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고 나올 수가 없다. 율곡봉은 뭐 밤송이가 뭐 밤송이 조그마한 밤송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목에 걸려 있다는 뜻이거든. 그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그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또 비유를 쥐가 쥐덫에 갇힌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쥐가 쥐덫에 갇혀 있으면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분별심이,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앞뒤가 꽉 막혀가 있다가 거기서 한번 분별심, 생각이 항복을 하고 조복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저절로. 쥐가 지도 속에서 막 발버둥 치다가 지푸레 이제 죽듯이 그게 마음을 항복시키는 길이에요. 그것밖에 없어, 길은. 마음을 항복, 금강경에 나와 있잖아.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거든. 무슨 마음이냐? 중생의 분별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거든. 그리고 그걸 항복시키는 방법은 알수 없는 게, 어떻게 분별심으로 생각으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그놈이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가 뭘할수 있으면 항복을 안 하지. 자꾸 뭘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 지를 지도 속에 갇혀놓으면 처음에는 지가 빠져나오려고 막 물어뜯고 별짓을 다 하겠지. 근데 자기 할수 있는 거다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항복을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은산철벽이니 무슨 뭐 금강근 율곡봉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마음이 그런 망상하는 분별심이 한번 탁 항복하는 순간에 이제 깨달음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불의 중도의 안목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인 거, 그걸 우리가 유망경에서는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일어나는 건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뭘 알고, 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안 돼, 그게. 자꾸 알고 가는데 무슨 항복을 하겠어요, 그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선정을 할 때, 뭐, 초선에서는 이렇게 하고, 2선에서는 이렇게, 3선은 이렇게 하고, 4선은 이렇게 하고, 그다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 네? 선정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 그건 다 아는 길로 가고, 생각하는 길로 가고, 분별하는 길로 가는 건데, 거기서 무슨 분별심이 항복을 하겠습니까?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깨달음, 이어서 이제, 임재 얘기가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 갈고 닦고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번 분별심이 항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닦아서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삶과 죽음에서 떠돌아다닐 업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 선정 수행을 해가지고 뭐, 마음이 어떻게 됐다. 선정 수행은 보면 항상 결과가 마음이 이렇게 뭐 시끄럽던 마음이 고요해.

했었다 뭐 그런 식이거든. 그런 식으로 뭐쭉 얘기를 해요. 뭐그 우리 사선팔정에 보면은 뭐 세계 사선정에서는 맨 마지막이 마음이 한결 같아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뭐 사라지고 이런 소리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놓는 거지. 왜냐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팔정에 가면은 뭐 공이 텅빈 공이 뭐 끝이 없다. 또식 아는 게 끝이 없다. 무소유 아무것도 한 물건도 뭐 있는 게 없다. 뭐 비상 비비상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 안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럴듯한 말이지만은 그런 뭐가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생각인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하니까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라 그게. 근데 우리가 분별을 탁 벗어나면 아무 생각 없는 여기서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뭐 어떤 건지 그런 생각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수행이라는 건 이게 안 맞는 거라, 이게. 할 말이 없다고요. 아무 뭐, 그러니까 불가사의라고 그러고, 우리가 허리유 참에는 천지현격이란 말을 하거든, 옛날부터. 들을 것만큼이라도 생각하고 말할 게 있으면은 그거 아니다, 그거는. 천지현격.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났다 이미 그건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는 하여튼 이거는 뭐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보면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할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뭐 불가사의란 말을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알수 없는 거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근데 현실이야 명백한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뭐 공이다, 뭐텅 비었다, 깨끗하다 이런 말들은 이제 방패들 하는 말이에요. 한 물건도 없다 이런 말들은 이제 방패들 하는 말이지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니에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억지로 말을 해놓은 거고 실제로 이 자리에 사는 입장에서는 뭐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 아무 생각이 없지. 그냥 이렇게 분명한 현실이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거는. 설사 닦아서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삶과 죽음에서 떠도는 업이다. 업이라는 건 뭐냐? 그게 이제 장애물이 된다는 거. 그게 매여 있다는 겁니다. 예. 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뭘 수행을 해서 마음이 뭐 어떻게 되었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분별 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대승은 뭐 이런 선정 수행의 단계 이런 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불이 중도.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온갖 일이 다 이전처럼 그대로 다 있는데 본래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이 불이 중도 이걸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선정 수행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대승불교의 그 꽃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성카면은 이제 외도나 소성의 그런 수행을 또 이제 또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자꾸 뭐 사선 팔정 이런 식으로 해뭐 선정 수행의 뭐 단계 이런 이제 그거는 이제 소성불교 쪽만 쳐다봐서 그런 겁니다. 대승불교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소리 안 한다고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분별을 벗어나고 불이 중도만 얘기합니다. 소승 수행자들 만나가지고 불이 중도 이러면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게. 왜냐면 그뭐 계속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데 분별을 가지고 뭐이 선정에서는 이렇고 그다음 선정에서는 이렇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말이 없고 생각할 게 없고 알게 없어. 이게 불이 중도라고 이러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설사 닦아서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뭔가 열심히 뭘 하면은 뭐든 결과는 나오겠죠. 어떤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 스윙 선정 수행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무슨 2단계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저런 경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해보신 적이 없는데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그게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들이에요, 환상.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능엄경에도 이제 그런 능엄경에 오십마장이라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선정을 닦다 보면은 거기서 이상한 경험 이러한 경험들을 할수 있다는 게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어. 그건 마장이라고 하거든. 왜냐하면 그 하나의 느낌이고 하나의 기분이고 뭐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 공이라고 하듯이 오온이 아니단 말이에요. 느낌은 오온에 해당됩니다. 느낌이나 기분이나 생각은 오온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언가 분별이 되는 게 있으니까. 오온이라는 게 그렇잖아. 색수상행식, 색은 육체, 수가 느낌, 상이 생각, 행이 어떤 의지 같은 거, 식은 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요 안다는 거거든, 안다는 거. 아, 이래 되는구나, 알겠다. 그건 망상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망상이에요. 아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 대승불교 유식에서 유명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전식득지란 말이 있어요. 전식득지. 식이라는 걸 아는 거다. 아는 것을 전확 뒤집어가지고 득지, 지혜를 얻는다는 거는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아는 것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걸확 뒤집어가지고 그 전이라는 게 돌린다는 뜻인데 뭐 뒤집다는 건 뭐거든. 그 유식하고 이거 핵심 단어가 그겁니다. 전식득지예요. 아는 것을 확 뒤집어가지고 지혜를 얻는다.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 중생이야, 그건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걸 벗어나서 지혜라는 거는 이제 이게 지혜거든. 아는 건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밝게 딱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이게 지혜라고. 그러니까, 뭐를 선정 수행해서, 뭐 어떤, 내가 지금 뭘, 어떤 뭘, 응? 경험이 있다, 뭘 체험을 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전부 우리가 경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뭐, 다 환상들이에요. 설사 닦아서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삶과 죽음에서 떠돌아다닐 업이다. 그대들은 또 육도와 만행을 고르단다. 육도라는 게 육바라밀입니다. 만행이라는 것은 이제 육바라밀뿐만 아니라 뭐 온갖 수행을 가리키는 겁니다. 만이라는 게뭐 온갖 이런 일만만자지만 막 온갖이야. 그대들은 또 육도와 만행 온갖 수행을 고루 닦는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모두가 업짓는 거다. 전부 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지. 출세간의 길은 무위법입니다. 무위의 길이고 세간이 유일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가 원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뭔가를 조작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노력을 해서 뭔가를 조작을 하면은 거기서 결과가 나오지 당연히. 노력을 해서는 결과 나오지만은 그거는 만들어낸 결과지 본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율법하다는 것은 이 법은 본래 이런 거거든. 본래 있는 그대로예요. 본래 있는 그대로. 공이라는 것은 가득 차 있는 걸 비우고 비워서 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래 공이라는 거예요. 본래 공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본래 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 공을 깨달아야 된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뭔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걸 하나하나 없애가 가지고 마음을 텅 비워서 깨끗하게 만든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가 텅빈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게 원래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그냥 깨닫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라고. 시사 선택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그냥 깨닫기만 해요. 깨달음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런 분별, 생각에서 벗어나는 불가사의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길이라면 노력해서 할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안경에도 32번에 물어놓은 모든 유위법, 뭔가를 자기가

막 엄청난 환희가 오고 어쩌고 그런 소리 나는데, 그 기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기분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자기한테 실감이 되고, 이게 이제 자자자자 밝아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분별 망상들이에요, 다. 오직 요거 하나만이 분별할 수 없고 망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에 이렇게 한번 여기 한번 조금이라도 감이 오고, 이제 여기에 조금씩 이렇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지. 이거는 그죠? 색수상 행식이 아니거든요. 공이라고 하듯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뭐가 아니에요. 어떤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게. 근데 이게 분명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누구한테는 본래부터 분명한 겁니다. 본래부터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본래 분명한 거예요, 이게. 이게 한번 이렇게 딱, 그래서 깨달음을 뭐라고 하느냐면 개합이라 그러거든. 여기 한번 딱 초점이 맞다, 딱 들어맞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본래부터 있는데 이게 우리 눈밖에 있고 우리가 못 보고 있으니까 이걸 딱 보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여튼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고, 다른 건 없어요. 요게 통하면 돼. 누구한테나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항상 있습니다, 항상. 1년 365일 한순간도 여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0: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0: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족.

0: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여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1: 어머니니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5: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어? 동이 네가 웬일이냐? 책을 다 보고.
1: 야, 내일이 시험이야.
0: 시험? 무슨 시험?
1: 역사 시험.
0: 근데 그 책은 도선비기 아니야? 도선비기면 풍수지리 책인데.
1: 맞아. 운수가 좋아지는 법을 배워서 시험 운을 좋게 만들려고.
0: 와, 요행을 바라다니. 도선 국사께서 그런 꼼수를 쓰라고 그 책을 쓰신 게 아니거든.
1: 그런가.
0: 좋아, 그럼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도갑사.
1: 도갑사?
0: 전라남도 영암 월출산에 위치한 도갑사는 신라 때 스님인 풍수의 대가 도선국사께서 호국의 기운을 담아 지은 천년 고찰이야. 그래서 도갑사엔 국보로 지정된 해탈문을 비롯해

0: 다양한 시대를 만나볼 수 있는 문화재가 가득하다고.
1: 당연히 풍수도 좋을 테고.
0: 당연하지.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갑새로 보고. 신라의 최씨 처녀는 우연히 냇물에 떠내려오는 오이 하나를 발견하곤 주워서 맛있게 먹고 집으로 향했는데, 그날 밤 아주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죠.
2: 이 아이는 훗날 내가 데려갈 터이니 그동안 네가 맡아 키우거라.
0: 꾼 후 처녀의 몸에 태기가 돌더니 열 달 뒤 처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3: 처녀가 혼인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아. 당장 갖다 버리거라.
4: 버릴 수 없습니다.
3: 이 애비를 화병으로 죽이려는 게냐. 당장 버리지 못해.
0: 결국 처녀는 울면서 아이를 숲속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4: 미안하다 아가야. 차마 부모의 명을 어길 수가 없구나.
0: 집에 돌아온 최씨 처녀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러길 며칠, 최씨 처녀는 다시 뒷산으로 향했죠.
4: 가엾은 아이, 극락왕생이라도 빌어줘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0: 처녀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죽었을 거라 생각한 아이가 수많은 비둘기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있었으니까요. 최씨 처녀는 아이를 데려와 정성껏 키웠고,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 문수사를 찾았습니다.
5: 이 아이는 보통 인물이 아닌 듯합니다. 좋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지요.
0: 문수사에서 자라난 아이는 훗날 풍수지리의 대가이자 선승인 도선국사가 되었답니다.
1: 잠깐! 문수사라니? 도선국사가 자란 곳은 도갑사라며?
0: 도선국사께서 중국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문수사를 고쳐 도갑사라고 지은 거야.
1: 아!
0: 동이, 너 부연이 뭔지 알아?
1: 부연 설명할 때 그 부연 아냐? 덧붙이다?
0: 오, 맞아! 바로 그 말의 시초가 이 도갑사 처마에서 나왔다고.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지?
1: 뜸들이지 말고 빨랑 얘기해줘.
0: 좋아. 그럼 부연에 관한 이야기로 고고! 신라 헌강왕은 월출산에 사찰을 지으라 명령하고 명목이라는 노인에게 대웅전 석가래를 맡겼습니다.
4: 쉬면서 하세요. 나무만 벌써 500개나 자르셨습니다.
6: 상냥일에 맞추려면 밤낮 없이 일해야지.
0: 그런데 상냥일을 며칠 앞두고 웬일인지 노인은 식음을 전폐하고는 몸져 누워버렸죠.
4: 무슨 걱정이 있으시길래 일이 괴로워하십니까?
6: 아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 뭐냐.
4: 실수라니요?
6: 석가래 말이다. 분명 자루 재면서 잘랐는데 나무가 모두 석가래 도면보다 짧지 뭐냐. 다시 만들자니 시간도 없고 나무도 없고.
0: 시아버지를 도울 수 없어 답답해하던 며느리는 며칠 후 우연히 집 앞에 처마를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4: 잠깐, 저 석가래? 그래, 그거야! 아버님, 석가래 두 개를 덧붙이면 어떻겠습니까?
6: 덧붙이다, 부연하다. 그래, 그거야! 나무를 늘릴 수는 없지만 이어붙일 수는 있으니까.
0: 그렇게 두 석가래를 곡선으로 이은 도갑사의 건축 양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연식 지붕 양식이 되었답니다.

0: 뱀이다. 몽아, 딴 데로 가자.
1: 저건 물지 않는 뱀이니까 걱정 마.
0: 그게 아니라 징그러워서 그래. 꾸불꾸불.
1: 수양이 덜 됐네. 뱀도 생명이거든. 쟤도 지금 살려고 열심히 움직이는 거라고.
0: 아, 그러네.
1: 자, 뱀도 보았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뱀에 얽힌 이야기를 가진 비암사로 떠나보는 거 어때?
0: 비암사? 이름이 특이하네.
1: 세종시 운주산에 있는 비암사는 원래 신라 사찰이다, 백제 사찰이다 말이 많았어. 그러다 국보인 아미타불비상에서 비암사가 백제의 국왕과 대신 그리고 백성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지.
0: 그럼 백제 사찰인 거네.
1: 맞아. 비암사는 천년을 이어온 백제의 마지막 종묘 사찰이야. 지금도 매년 영산대제를 봉행해 백제의 왕과 유민들을 기리고 있지.
0: 진짜? 그럼 어쩌다 백제 마지막 사찰이 된 거야? 이름은 왜 비암사고?
1: 궁금하면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비암사로 고고! 비구니 스님들이 거처하던 비암사에 어느 날부턴가 밤이면 한 청년이 찾아와 탑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2: 저 청년 말입니다. 어째서 아무도 없는 밤에만 탑돌이를 하는 걸까요?
3: 궁금해 말고 그만 들어가 자거라.
2: 네, 스님.
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 밤새 탑돌이를 한 청년은 날이 밝자 스님에게 다가와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2: 궁금해 죽겠네. 저기 탑돌이를 어째서 밤에만 하시는 겁니까?
1: 스님의 질문에 청년은 말없이 웃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청년의 모습에 스님은 더더욱 청년의 사연이 궁금해졌죠.
2: 몰래 뒤를 밟아봐야겠어.
1: 그렇게 스님은 청년의 뒤를 따라 숲으로 가게 되었는데
2: 왜 마을이 아니라 숲으로 가는 거야? 설마 산적 같은 건가? 아닐 거야. 굴러 들어가잖아.
1: 스님은 망설이다 결국 청년을 따라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굴 안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뿌연 연기와 함께 청년이 뱀으로 변해버렸거든요.
4: 왜 나를 따라오셨습니까? 100일 동안 아무도 몰래 탑을 돌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는데 스님이 저를 보셨으니 이제 다 틀렸습니다.
2: 미안하다. 내 호기심이 네 환생을 막았구나. 내 탓으로 일이 되었으니 이제 평생 너를 돌보며 이 죄를 속죄하마.
1: 그 후로 스님은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뱀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답니다.
0: 하루만 참았음 사람이 되는 건데 뱀이 너무 불쌍해.
1: 뱀이 징그럽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0: 근데 이 돌단 말이야. 뱀을 따라 만든 거 맞지?
1: 진짜 그러네. 그런데 아니야. 이건 백제의 눈물이 담긴 운주산성이거든.
0: 백제의 눈물?
1: 궁금하지? 그럼 바로 660년 역사의 현장으로 고고! 660년,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안타깝게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백성들은 떠도는 유민이 되었죠.
4: 이제 나라를 빼앗겼으니 우리는 어디로 갔단 말이냐.
2: 울고만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나라를 되찾아야지.
4: 맞아. 백제 부흥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1: 그렇게 백제의 유민들은 군대를 조직해 운주산성으로 모여들었고 백제 부흥군을 조직해 끝까지 싸웠는데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2: 나라는 잃었지만 우린 살아남았으니 죽어간 백제인들의 극락 왕생을 위해 불비상이라도 세워줍시다.
4: 그럽시다. 비암사의 탑을 만들고 그 위에 불비상을 모십시다.
1: 그렇게 백제 유민들이 만든 비암사의 불비상은 지금까지도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백제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답니다. 표정이 왜 그래? 흥, 신둥이가 나랑 안 놀아줘. 내가 맨날 밥도 챙겨주는데. 치, 귀엽다고 맨날 귀찮게 하니까 그렇지. 난 귀찮게 한 게 아니라 엄마처럼 보살펴준 거라고. 그래서 흰둥이한테 효도라도 바랬냐?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파주 보광사로 정했어.
0: 보광사?
1: 파주 고령산의 보광사는 신라 진성여왕 때 구근을 키우기 위해 도선국사에게 명령해 창건한 비보사찰이야.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부처님의 가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0: 그리고 조선 영조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가득 담겨있는 사찰이기도 하고.
1: 오, 잘하네. 그럼 영조 임금의 효심을 따라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보광사로 고고! 조선 숙종의 후궁 숙빈 최 씨는 원래 궁중의 최하 계급 무술이었는데 우연히 숙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죠. 그리고 훗날 영조가 되는 아들 연인군을 낳게 되었습니다.
2: 어쩜 아이가 이리 천하게 생겼을까? 애미 신분이 천해 그런가? 이를 어쩌나. 나 장희빈이 낳은 아이는 훗날 왕이 되겠지만 자네가 낳은 아이는 평생 천대받을 텐데.
1: 장희빈의 말처럼 숙빈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죽고 나서도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왕비에 오르지 못했죠.
5: 어째서 어머님은 왕비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2: 이 애미는 우리 연인군의 어머니로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5: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어른이 되면 어머니가 원하는 걸 다 들어드릴 테니.
2: 그냥 저기 고생하는 무수리들한테 잘해주세요.
5: 무수리들이 고생이 많은가요?
2: 그럼요. 이 애미도 무수리 생활을 할 때 누비못을 얼마나 꿰맸는지 손가락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5: 그리 고생을 하셨다니. 전 평생 누비못은 입지 않을래요.
1: 어머니를 생각해 평생 누비못을 입지 않았던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 씨가 죽자 신분 때문에 무시를 당했던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죠.
6: 내 어머니는 신분 때문에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으니 이제라도 보광사에 사당을 지어 어머니의 위패를 모셔 예우하라.
1: 그렇게 영조는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어실각을 짓고 그 옆에 어머님을 지킬 향나무를 심어 효심을 표했답니다.
0: 근데 왜 향나무를 심은 걸까?
1: 효심 때문이지. 옛날엔 향이 귀했다고. 그러니까 향나무를 심어 향을 쉽게 구하려고 했던 거지.
0: 어머님한테 올리는 향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던 거구나.
1: 맞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효라는 거다. 그러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임진왜란 때 죽은 영혼들을 지장전에 모신 거고.
0: 임진왜란? 여기 파주에서도 전쟁이 났다는 거야?
1: 맞아. 가슴은 아프지만 승병과 의병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때로 고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한양과 개성을 잇는 보광사 주변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명대사를 필두로 스님들과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뛰어들게 되었죠.
7: 우리 조선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 전투에 힘을 보탭시다.
8: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9: 함께하겠습니다.
7: 자, 돌격하시오.
8: 돌격!
1: 싸움은 7년이나 이어졌고 보광사 주변 전투지는 죽은 이들의 피로 물들었다 하여 피밭골이라 불리게 되었죠.
8: 전쟁은 끝났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4: 죽은 이들이 다 내 친척이고 이웃이니 명복이라도 빌어야 할 텐데.
8: 그럼 보광사의 죽은 영혼을 모시고 극락 왕생을 빌자고.
1: 그렇게 전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광사 지장전에서 죽은 이들의 극락 왕생을 빌었답니다.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폭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3: 꺾기 요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3: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우리 남궁진 씨, 길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3: 아 맞죠 맞죠.
4: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2: 사실 제가 그때
4: 전국 투어 콘서트 할 때 고객들 그때 얼마나 설레 오프닝 때.
3: 맞아요 맞아요.
4: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3: 절대 없죠 절대.
4: 감사하기도 하고.
3: 정말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정말 요즘.
4: 아빨떡 아빨떡
3: 아빨떡이지요. 맞습니다. 제가 힘들 때 맨날 전화해도 밤인데 새벽인데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가수가 되어서 꼭 제가 갚도록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4: 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평생 오직 참선 수행과 중생 교화의 길을 걸어온 현봉당 근일 대종사가 원적에 들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의성 고은사에는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진관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보현 행원의 길을 걸었던 진관스님 열반 10주기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다례제에 이어 진관스님 부도와 탑비 제막식도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친 청년들을 보듬기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청년들은 시원한 법당 바닥에 누워 소리에 집중하고 나를 마주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난해 결혼 커플까지 탄생시키며 커플의 성지로 자리 잡은 양양 낙산사에서

0: 한번 특별한 만남이 펼쳐졌습니다. 4천여 명이 넘게 몰린 이번에는 모두 다섯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한마음 선언 목포 지원이 유달산 1등 바위를 바라보는 길지에 대작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마음 선언 불자들은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전할 새도량 건립에 원만 성취를 발언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평생 오직 참선 수행과 중생 교화의 길을 걸어온 조계종 명예 원로 의원 현봉당 근일 대종사가 지난 11일 원적에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스님의 열반 소식에 불교계는 당혹감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빈소가 마련된 의성 고운사엔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가르침을 기리려는 사부대중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한국 불교의 선풍을 진작해온 현봉당 근일 대종사.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근일 대종사의 갑작스러운 원적 소식에 사부대중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수선안거와 대중교화에 매진해온 스님은 법납 66년 세수 87세로 지난 11일 오전 10시 홀연히 세연을 다했습니다. 근일 대종사는 1961년 은혜사에서 도원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한 뒤 1967년 해인사에서 성우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고 평생을 참된 수행자로 보냈습니다.
2: 참선 수행을 해서 대무심경에 가야만이 이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 네, 마장이 많아서 대부분 가다 중단하곤 합니다. 그 마장이 뭐냐?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
1: 영천 묘각사에서 10년간 가행 정진을 이어온 스님은 1980년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로 부임했습니다. 이후 35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철야 참선법회를 이끌며 감로 법문으로 사부대중을 깨달음으로 인도했습니다. 또한 중앙종회의원과 재심 호계위원, 능인 중교교이사장,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하며 종단 발전에 초석을 다졌고 봉정사와 고운사, 부석사, 삼보사 조실로 주석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정법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3: 우리 스님 이렇게 빨리 가신 건 아마 제가 잘못 모셔갖고 그런 것 같고, 우리 스님은 수행자 중에 수행자시라 이제 큰 스님의 그 법을 직접 못 들으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큰 스님의 그 뜻에 보답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큰 스님 속한 사바하셔서 광도 중생하시기를 지심 발언 드리고요. 또 큰 스님 살아 생전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그런 그 후배 수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 근일 대종사는 생가 사가 모두 텅 비었으니 만물이 묘법 아님이 없다는 열반송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고운사 하은문화템플관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은 말없이 향을 올리며 오직 청정한 계율과 수행으로 일관했던 스님의 삶을 기렸습니다.
5: 우리 근일 큰 스님께서 입적하시니까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허공에 선 것 같아.
1: 현봉당 근일 대종사 연결식과 답인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본사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될 예정입니다. 육신은 인연을 다해 떠났지만 스님이 남긴 청정한 법행과 깨달음의 가르침은 사부대중의 가슴 속에 영원한 등불로 남았습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0: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진관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평생 수행과 전법, 자비를 실천하며 보현 행원의 길을 걸었던 진관스님 열반 10주기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 이어 진관스님 부도와 탑비 제막식도 봉행됐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6: 6.25 전쟁의 상흔으로 폐허가 된 삼각산 자락의 도량을 중창하고 오늘날 세계인들이 한국 불교의 정수를 마주하는 문화 거점으로 일궈낸 뿌리에는 무위당 진관스님의 치열한 원력이 있었습니다. 평생 수행과 전법, 교육과 자비를 실천하며 보현행원의 길을 몸소 보여준 진관스님. 스님이 떠난 지 열 번째 여름을 맞이한 지금 진관사 도량 곳곳에는 스님의

0: 가르침이 배어 있습니다.
1: 은사 스님께서 남기신 그 뜻을 잊지 않고 수행과 자비, 전통문화, 포교와 복지로서 나눔을 실천하며 직관사가 더욱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도량이 되도록 더욱더 공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0: 1963년 진관사 주지로 부임한 스님은 20여 년 동안 대웅전을 비롯한 주요 전각들을 중창해 법맥과 사격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전쟁 등 시대의 풍파 속에서 멈췄던 국행수륙제를 다시 설행시켜 오늘날 국가 무형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2: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문도들과 호학들이 이곳 진관사를 청정 수행 도량이자 세계인이 찾아오는 마음의 정원으로 훌륭히 가꾸어 나가고 있는 모습 또한 스님의 거룩한 원력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3: 스님 가르친 대해탈을 이루어서 조계의 정맥을 다시 한번 크게 휘날리셨으면.
0: 10주기 추모 달회제에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대종사를 비롯한 원로 스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관 스님이 닦아놓은 비구니 승가의 길을 걷고 있는 후학들과 스님에게 지혜를 구했던 인연 있는 정계 인사들도 동참했습니다.
4: 지금의 전국 비구니 회관 건립은 스님의 큰 원력이 고스란히 서린 불사였습니다. 당시 회관의 부지 마련이 쉽지 않았던 시절 전국 여러 스님들을 찾아다니시며 뜻을 함께 모아 부지를 어렵게 마련하셨습니다.
5: 모여서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한 동안에 크고 작은 신세를 진관 스님에게 많이 입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곁에 계셔서 좋은 지혜를 주십시오.
0: 미래세대 포교에 큰 원력을 세웠던 스님의 뜻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화청과 추모 공연을 올리며 스승을 기렸습니다. 세계일화와 자비 나눔이라는 스님의 정신은 달해제 회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후손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관내 소외계층에게는 자비의 쌀을 전달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꽃피웠습니다. 이날 진관 스님의 삶과 수행 정신을 담은 부도와 탑비가 사부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 네가 지은 복으로 많은 사람이 편하게 산다. 마음을 닦아라는 말씀이 스님이 입적하실 때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잘 정진하고
0: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자 화두를 놓지 않았던 수행자 진관 스님. 진관사는 진관 스님의 포교 원력과 보현행원의 정신을 계승해 불법 홍포에 진력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7: 푹푹 찌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 학업과 취업 걱정으로 마음까지 지쳐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주말 아침 도심 사찰 법당에선 시원한 파도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가만히 누워 온전한 휴식을 취한 이색적인 명상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 시원한 여름 바다의 파도 소리가 법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무더위도 잠시 청년들은 시원한 법당 바닥에 누워 오롯이 소리에 몸을 맡깁니다. 취업 걱정과 학업,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쉼없이 달려온 20, 30대 청년들. 이들이 주말 아침부터 사찰을 찾은 건 온전히 나를 마주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9: 시험 기간 스트레스나 또 학교 생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명상을 배워서 좀 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10: 제 마음을 좀 더 가깝게 이렇게 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8: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친 청년들을 보듬기 위해 마련한 선명상 프로그램 한여름 선의 향연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국민대 불교학생회 회원을 비롯해 30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습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일상의 쉼표를 찾아 사찰해온 청년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10: 이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귀한 여러분들을 온 마음, 온 몸을 다해서 환영합니다.
8: 비구니 스님들의 환대를 받은 청년들은 본격적인 싱잉볼 명상 체험에 나섰습니다. 전통적인 참

0: 삼선의 무거운 틀을 벗어던지고 가만히 누워 소리의 잔향을 온몸으로 느낀 시간. 억지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얻은 온전한 휴식은 청년들에게 깊은 위로가 됐습니다.
1: 가만히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명상 도구들을 더 잘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더 기...

0: 사람들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언제든 쉬어갈 수 있게 생활 밀착형 명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지난해 결혼 커플을 탄생시키며 커플의 성지로 자리 잡은 양양 낙산사에서 다시 한번 청춘들의 새로운 인연을 잇는 특별한 만남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엔 모두 다섯 커플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천년고찰에서 이어진 1박 2일간의 특별한 인연 찾기 현장을 임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푸른 동해를 품은 천년고찰 낙산사. 지난해 결혼 커플을 탄생시키며 커플의 성지로 자리 잡은 이곳에서 다시 청춘들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강원관광재단이 함께 마련한 미혼 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낙산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남녀 각 10명 모집에 모두 4,225명이 신청해 2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프로그램 시작 이후 가장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청춘들은 1박 2일 동안 자연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특별한 인연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3: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4,225명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간절함 속에서 여기 계신 20분이 선정된 만큼 진정성 있게 임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참가자들은 낙산사 경내를 함께 걸으며 차담과 공양을 나누고 1대1 로테이션 대화와 커플 요가, 낙산 해변 데이트, 플로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사찰이라는 편안한 공간은 처음 만난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조건보다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나누는 특별한 만남의 장이 됐습니다.
4: 이 또한 좋은 인연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시고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저절로 나는 절로처럼 이번 시간에 절로 대화가 풀리고 절로 웃음이 나고 절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동해와 천년 고찰의 여유 속에서 함께 웃고 대화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5: 제가 원래 절에 다니는 거를 좋아해서 이제 함께 절에 올 수 있는 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 짝이 되실 분도 남을 좀 배려하고 좀 유머러스하신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6: 평소에 이제 매일 회사, 집, 운동만 반복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이제 학생 때부터 좀 좋아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운동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런 분 찾으러 왔습니다.
2: 이번 낙산사편은 강원의 관광 자원과 템플스테이를 접목해 청춘들의 만남은 물론 지역의 매력을 함께 알리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도 의미를 더했습니다.
7: 여러분들 이곳에 모셨기 때문에 또 이제 교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화강원입니다. 평화강원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평화로운 마음의 안식도 잡고 또 힐링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2: 지난해 낙산사에서는 나는 절로를 통해 맺어진 인연이 실제 결혼으로 이어졌고 출산을 앞둔 부부까지 탄생하며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청춘들의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나는 절로. 낙산사에서 시작된 특별한 만남은 건강한 만남 문화 확산은 물론 저출생 시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인연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1: 한마음 선원 목포지원이 유달산 1등 바위를 바라보는 길지에 대작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전할 새도량 건립의 원만 성취를 발언하는 한마음 선원 불자들의 기공법회 현장을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8: 한마음 선원 목포지원이 용해동에 틀을 잡고 새 도량 불사를 시작합니다. 대행선사가 28년 전 목포 불자들을 위한 신행 도량이 들어설 곳으로 점찍었던 곳입니다. 대지 면적 1만 8,682제곱미터, 건축 면적 1,66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대웅전과 요사채, 공양관, 교육관, 수행관 등 5개 동이 조성됩니다. 대행선사의 한마음 가르침을 이어갈 수행 전법 도량을 발언한 교공식엔 전국에서 3천여 불자가 동참했습니다. 시삽을 함께한 한마음 선원 이사장 해수스님은 대중이 도량신이 되어

0: 한마음 도리가 꼽히는 도량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큰 스님께서 불사를 하면 모든 도량신이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도량신이 되어 함께 불사의 마음 내실 거라 믿습니다.
0: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강성희 목포시장은 불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2: 앞을 보니까 목포를 대표하는 유달산 1등 바위가 가장 정면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터를 찾으신 한마음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와 해안에 또 한번 놀라고 축하드립니다.
0: 지원장 해당 스님도 30년 세월을 함께한 이들과 한마음 도리를 세세생생 이어갈 수행의 터전을 짓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3: 목포 지원 대중은 은사 스님의 뜻을 받들어 한마음으로 정진하며 자신도 이롭고 세상도 이롭게 하는 불사를 지극한 마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0: 한마음선은 목포 지원은 1991년 한마음 회부를 통해 지역의 인연들이 모여 공부 모임을 시작한 것이 출발입니다. 안양 본원과 광주 지원을 오가며 어려움 속에 수행하던 이들이 1998년 상동에 현재의 도량을 마련하고 그해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대행선사를 모시고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새 도량 건립으로 목포 지원은 호남 불자들의 한마음 공부 요람이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음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4: 제주 불교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 추모 다례제와 행적 변상도 제막식이 제주에서 봉행됐습니다. 제주 관음사는 어제 극락전에서 해월당 복려관 스님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고 제12회 신행숙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복려관 스님 행적 변상도의 마지막 작품 열반을 제막하며 스님의 거룩한 업적을 기리는 총 4점의 행적 변상도를 완성했습니다. 추모 다례제에는 관음사 조실 우경 대종사와 주지 허운 스님, 김문자 신도 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주 용화사가 이틀간 제10회 어린이 사찰 체험학습을 개최하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11일 경내 관음전에서 봉행된 입제식에는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지장 스님을 비롯해 총무 정수 스님, 박청규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홍진향 신도회 수석 부회장과 어린이 참가자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입제식에서 지도법사 지장 스님은 즐거운 체험과 배움을 통해 맑고 향기로운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박청규 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은 어린이들이 자연 속 생활을 통해 감수성을 키우고 명상과 수행으로 내면의 평화를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10회 어린이 사찰 체험은 사찰 예절 교육을 시작으로 바루 공양 체험, 마술쇼, 물놀이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사찰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생과사가 모두 텅 비었던 근일 대종사의 마지막 가르침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스님이 남기신 청정한 법향을 기리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

0: 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기증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발좌추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853-0429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5: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4: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반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나상도 남궁진의
1: 그럼 열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선주 씨의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2: 네,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너무 좋았어요. 어떤 노래인가요?
3: 이 노래는 저희 아버지 애창곡이라서 선곡을 해봤는데요. 조용필 선생님의 꿈이었는데요. 이거는 태연 선배님께서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저도 불러봤습니다.
2: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마음이 확 와닿았습니다.
3: 정말요?
2: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서주향 같은 경우에는 이른 나이에 꿈을 이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서주향을 보면서 이제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 다른 분들께도 약간 한마디씩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사실 저도 꿈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사실 좋은 날은 언젠가 무조건 찾아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 항상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내냐고요? ARS 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네, 큰암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정서주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우리 서주 씨는 팬분들과 영상통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3: 저는 사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서 한두 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2: 한두 번 정도?
1: 저는 열 번 해본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3: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세요?
1: 본인이 걸었잖아요, 저한테.
3: 이렇게. 깜짝이야. 무슨 말
2: 그러면 우리 서주 양이 팬분들 이렇게 만나 뵈면서 가장 또 고마울 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3: 너무 항상 감사하죠. 항상 제 영상 올라오는 것마다 이렇게 댓글로 항상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팬카페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네. 퇴근길 할 때 특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퇴근길 할 때 정말 감사한

0: 그렇죠. 이제 온라인도 네. 좋지만 그 오프라인에서 직접 뵙고 네. 하면 그 마음이 더 느껴지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짜 어떤 팬분들과 만나게 될지 저도 너무 네. 궁금하고 우리 남궁진 씨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1: 진짜 너무 궁금해요.
0: 기대되세요?
2: 네, 너무 기대돼요.
0: 예.
2: 네.
0: 자, 그러면 첫 번째 만나볼 팬은
1: 네.
2: 네.
0: 이분입니다. 제가 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 네.
0: 자, 김병수님의 사연입니다. 네. 정서주 가수님이 있어 너무 행복하게 중년을 보내고 있는 해피 중년입니다. 저는 2023년 10월 가을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코스모스가 춤을 추는 길을 달리다가 우연히 정서주 가수님이 부른 커버곡 꽃길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요. 고막을 흔드는 천상의 소리에 순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평소 발라드만이 알아서 트롯은 거의 듣지 않았는데 정서주 가수님이 저를 트롯의 길로 인도했죠. 그날부터 저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서주님의 노래가 꽉 찼고 저는 아내와 딸에게 공언했습니다. 미스트롯3에 정서주 가수가 출연한다면 말이 필요 없다. 주인이 될 거다. 두고 봐라. 제 예상은 정확히 일치했고 제 인생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주님의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고 서주님 노래로 하루를 접는 신세계에 살게 됐죠. 굴곡지고 험난했던 제 인생길에 사뿐히 바람처럼 찾아온 정서주 가수님 나를 격해줘요 하시며 손편지 한 장을 읽어주시더니 이제 봄꽃놀이 가요 하시면서 손을 잡아 이끌어주고 계시네요. 앞으로 더욱 아름답게 노래하실 정서주 가수님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저희 팬들이 끝까지 함께 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야, 네, 자 그럼 첫 번째 분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0: 네.
1: 네,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정서주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3: 예, 서주님 안녕하세요.
2: 네. 오.
4: 네, 진지하게 인사드립니다.
2: 네.
1: 이렇게 정서주 씨를 응원하는 이제
2: 네, 맞아요. 뜨시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네. 우리 팬분이라서.
0: 아, 그래요?
2: 네.
0: 일단 원래 발라드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서주 형 노래를 듣고 취향이 완전 바뀌신 거예요?
3: 예, 원래 발라드를 좋아했는데 제가 23년도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서주님 노래를 접하고 그 새로운 트롯을 완전히 눈을 떴다고 볼 수 있죠.
0: 아~
3: 그때 완전히 취향이 바뀌었습니다.
0: 야, 제안을 하셨네요.
1: 예, 지금 푹 빠진 게 보이는 게 약간 방 진짜 곳곳에 우리 정서주 씨의 이제 그 사진과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진짜요? 가득 차 있습니다.
0: 정서주가 한 열몇 명 있네요.
1: 예.
0: 아, 좋습니다.
1: 우리 서주 형의 뭐 매력은 셀 수 없이 많겠지만 또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3: 예, 우리 서주님이 그 중학교 때 미스터로 3개 챙기셨잖아요.
0: 네.
3: 예, 어린 나이시지만 저희 기성세대에게도 뭔가 메시지를 주는 그 목소리 하나로 위로와 감동을 주고 하여튼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편안해지는 그런 뭔가 특별한 그런 힘이 있는 게 우리 서주님 노래입니다.
0: 이야. 그리고 평소 즐겨 듣는 그 서주 양의 노래에 짧게 한 번만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3: 아,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0: 아, 준비하고 계셨어. 네. 준비하고 계셨어.
3: 예, 그럼 제가 항상 그 위로를 받는 그 바람바람아 중에 또 한 소절을 불러보겠습니다.
1: 아, 네, 우리 박수입니다.
3: 마음이 다쳐 울고 싶은 날 나는 바람이 되어 한없이 위로가 되는 서주님 곁으로 가서 남아온 눈물을 솟고 싶구나. 바람 바람 바람아.
0: 야, 잘 부르시는데요. 네,
1: 목소리도 엄청 부드러우시고.
0: 소정 이렇게 들으니까 본인 네. 노래를 팬분께서 직접 불러주시니까 어때요?
2: 네, 기분. 진짜 우리 팬분께서 제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가사 한.

0: 하나하나가 다 들리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1: 그리고 중간에 센스 있게 계산했어요. 네.
0: 그러니까요.
2: 소유한 이름으로. 오, 네.
0: 감사해요.
2: 아, 너무 잘 부르시네요. 네.
3: 그리고 우리 서주 씨께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4: 예, 우리 서주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곧 내년이면 성인이 되시지만 꼭 대학교도 원하시는 곳 가시고 앞으로 큰 가수, 우리 국민 가수가 돼서 제 소원이 우리 한 만 명 이렇게 팬인 상태에서 우리 상암구장 뭐 이런 데서 우리 단독 콘서트 보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아... 그럼 앞으로도 꽃길만 그려주고 큰 가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0: 이야, 네, 감사합니다.
3: 서주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0: 네, 진짜 변함없이 이렇게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진주성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2: 와,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5: 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아, 야, 근데 말씀하시는 딱 이 톤이 네. 와 진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네. 분 같아요.
3: 근데 엄청 부드러우시고. 예.
2: 아, 네. 좋습니다. 너무, 이어서 그럼 바로 네.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까요? 우리 공디가 네. 한번 두 번째 잘 읽어주실까요?
3: 제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동분서주 카페를 맨 처음 만든 팬 조혜은이라고 합니다. 오. 공주님 노래는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네모네, 서울손님, 섬마을 선생님 같은 노래들은 들을 때마다 마음이 깊이 스며듭니다. 작년에 가족이 사고를 겪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바람바람아를 몇 달 동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습니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큰 위로도 받았습니다. 공주님 노래에는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마음을 위로하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현재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정서주, 정서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친구가 미스트롯 3 경연 때부터 부르셨던 뽕커벨을 듣고는 꼭 자기 이야기 같았다며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공주님 노래를 매일 들으며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덕분에 지금은 수술 잘 받고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예쁜 손녀까지 얻었답니다. 네, 손녀가 이제 7개월인데 훗날 함께 응원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항상 변함없는 팬이 될게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2: 자, 네. 사연의 주인공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서주 양이 여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0: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동분서주 조혜은입니다.
0: 아, 안녕하십니까.
2: 반갑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길 네. 서주양 팬카페를 가장 처음 만드신 분이라고요?
6: 네, 그렇습니다. 오.
2: 야, 이게 아무리 어떤 가수를 좋아해도 팬카페를 개설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3: 그럼요, 그럼요.
2: 어떻게 팬카페까지 만들게 되셨나요?
6: 공주님이 어릴 때 카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공주님 보이스를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우리나라 이기장에는 100년을 이끌어왔다 하면은 앞으로 이끌어갈 100년은 정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소속사 그 강기자한테 허락을 받고 만들었습니다.
2: 야, 추진력도 있으시고 네. 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야, 진짜
3: 목소리가 보물이라는 걸 알아보시고 네. 예, 카페까지 이렇게 개설을 해주셨습니다.
2: 우리 서주양의 장점이 정말 많아요.
3: 아, 그렇죠.
2: 한 500가지 되는데 네. 그중에 딱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실까요?
6: 첫 번째는 티없이 순수하게 맑다.
3: 아, 맑다.
2: 너무 맑죠?
6: 네.
2: 맑다.
6: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주님이 노래 부르실 때 두 다리를 같이 안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가장 좋은 거는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년 이상은 우리 공주님 시대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3: 야, 우리나라의 보물 국보다 예. 네, 또 해주셨고 우리 조혜님 마지막으로.

0: 근데 정서주 씨, 또 정서주 이세 글자로 삼행시 혹시 가능하실까요?
1: 네.
0: 자, 저희가 운을 한번 띄워드려 볼까요? 자,
2: 서주 형이 띄워주시죠.
0: 제.
3: 정.
1: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서주 공주님이 내 생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2: 자, 마지막.
3: 주.
1: 주야, 알지? 연락 없이 내 생 마지막까지 사랑해.
2: 이야, 마지막으로 우리 또 경상도식으로 주야.
3: 알제?
2: 네, 우리 또 진아.
0: 아, 근데 뭐 경상도 분이 이 정도면 정말 표현을 많이 해주신 거 아닌가?
3: 맞아요.
2: 이 정도면
0: 이야.
2: 격렬한 표현이에요. 우리. 아,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나
0: 네.
2: 감사드리고.
0: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아우, 이게 또 하트라는데 이두박근이 그냥.
0: 네.
2: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0: 네.
2: 야,
0: 자, 두 번째
2: 좋습니다.
0: 사연자분까지 만나봤고요. 자, 오늘 마지막 전화 연결입니다. 세 번째 사연도 한번 만나볼까요?
2: 네,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0: 네.
2: 안녕하세요. 명가수 정서주만을 바라보는 팬입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10대, 20대에도 안 하던 덕질을 반백살을 바라보는 나이에 시작하게 된 철없는 아저씨입니다. 평소 직장이나 집에서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인데 서주 형 앞에서는 같이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트롯이라는 장르를 즐겨 듣지 않았는데요. 설 명절에 장모님과 미스트롯을 보다가 아, 우리 미스트롯 4를 보다가 마스터석에 앉아 있는 서주 형을 보게 됐습니다. 어? 저 꼬꼬마는 뭐지? 어떻게 마스터 자리에 앉아있지? 의심 섞인 호기심이 생겼고, 내 귀로 직접 검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가수는 국내를 넘어 월드 클래스가 확실하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제 닉네임이 월드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야, 요즘은 서주형 무대를 보며 아빠 미소를 짓다가 옆 동료한테 몇번 걸리기도 했어요. 원래 사무실에서 휴대폰 발소리를 켜놓는 사람을 싫어했는데 서주향 노래 크게 울려 퍼지게 설정을 해놨네요. 옆 사람 들으라고요. 덕질 문제로 아내와 마찰이 좀 있긴 했지만 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이제는 나름 이해받고 있습니다.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서주향의 목소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래오래 고운 목소리로 세상 사람들에게 치유와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0: 이야, 네.
2: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서주영과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3: 안녕하세요, 월드클래스님.
0: 표정이, 야, 전화를 연결이 되자마자 표정이 엄청 밝아지셨어요.
2: 네, 반갑습니다.
0: 아니, 예, 평소에는 이 트롯이라는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음악을 원래 들으셨어요?
4: 네, 저도 발라드 쪽을 좋아했었는데,
0: 네.
4: 특히 아이유 같은, 좀 그런 단단한 발라드를 좀 좋아했습니다.
2: 아, 목소리가 좋고, 톤이 좋고,
0: 네네.
2: 이런. 네.
0: 그러면, 야.
2: 우리 서정형 무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어떤 무대예요?
4: 저는 미스트롯 3를 제가 본방을 본게 아니고, 예, 아까 말했듯이 4를 보다가 3로 바로 넘어가서 처음부터 이제 정주행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겨울 장미, 예, 그 부분, 그 노래를 부를 때 클라이막스 때 그 노래가 이렇게 갑자기 멈출 듯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3: 네.
4: 예, 그때 같이 숨이 멎을 듯한 느낌. 네.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2: 서주야, 그
3: 네.
2: 부분 짧게 그냥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3: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잠깐 지금 저 잠깐 심장이 잠깐 멈췄어요.
2: 지금. 와, 나 지금 숨 계속 참고 있었어.
0: 와, 진짜요?
2: 야, 진짜 첫눈이다.
0: 네. 감사합니다.
1: 와, 정말 심장이 멎을 듯한 무대가 많네요. 네, 정말.
2: 그리고 서주영 같은 목소리는 무반주로 들었을 때 더 좋아요. 네. 진짜로.
1: 네.
2: 와, 기호광이네요.
1: 네. 평소에 이렇게 벨소리도 일부러 이렇게 틀어놓으신다고 네. 하셨어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 네. 이렇게 우리 서주영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편이신가요?
3: 근데 아직까지 제가 회사에서 좀 과묵하다 보니까 함부로 말을 못 걸어요.
1: 그럼 이렇게 벨소리만 이렇게 서주영의 노래로.
2: 야, 과묵.

0: 하고 이렇게 말을 못 거는 편인데 네. 오늘 영상 통화를 하셨어요. 아~ 이 얼마나 대단한
1: 연기.
0: 예.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됩니다, 진짜.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서주향을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뭐 서주향은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2: 일단 예, 뭐 가족이나 주변 가까운 가족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또 3의 진이다.
0: 진이다.
2: 진의 실력은 인정해야 된다.
0: 그렇죠.
2: 그리고 리틀 이니다다.
0: 야.
2: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듣고는 다들 인정하지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리틀 이미자.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3: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그런 선생님들도 서주향 나이 때 그때부터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3: 맞아요. 맞아요. 아,
0: 오래오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0: 제가 말했죠. 당신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3: 국민들께서 네. 우리 정서주향의 목소리를 사랑해. 네.
0: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주향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2: 네, 마지막에 짧게 하겠습니다.
0: 네.
2: 네. 제 가수 생활을 이제 하다가 분명히 힘든 시기가 한번 올 겁니다.
0: 네.
2: 그때는 서주향을 지금껏 믿어준 가족들을 꼭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서주향 노래에 감동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 팬분들 꼭 생각하면서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0: 아.
2: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와 긍정의 에너지를 끝까지 영원히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2: 감사합니다.
0: 연결 너무나 감사드리고
3: 네. 예.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정서주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쾌남 라이브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3: 네. 우리 서주 씨는 본인에 네.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뭐 초록창이나 이렇게 검색도 해보시는 편이세요?
1: 네.
3: 네.
1: 저는 하루에 매일매일 검색하는 거.
3: 아, 진짜로요?
1: 그렇지 않으세요?
0: 하루에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3: 아.
1: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0: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근데 네. 이게 하루에 한 번 해가지고 맞출 수가 없어요.
3: 오, 꽤 네. 어렵어요. 어려워요, 이거.
0: 문제를 네. 맞춥니다. 문제를 네. 맞추는 건데 저희가 드립니다. 그리고 작가님, 피디님께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정말 기사를
3: 네.
0: 통해서
3: 네.
0: 정확한 팩트로만 문제를 내기 때문에
3: 맞습니다.
0: 야, 이거 다섯 문제 다 맞춘 사람이 딱 세 명밖에 없어요.
1: 어?
0: 예, 이제 네 번째로 정서주 양이 등극을 하실런지
3: 네.
0: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준수 씨, 재명 씨, 성현 씨가 다 맞췄는데 네. 공통점이 뭐예요?
3: 공통점
0: 다 국악을 하신 네.
3: 국악을 하신 분들이 그러시네. 잘 맞추시더라고요.
0: 네. 아...
3: 네.
1: 저는 국악을 안 했는데
0: 그러니까 최초로 맞추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3: 네.
0: 예,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서주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서주에 대한 모든 것 모아 모아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3: 이름하여 정서주 퀴즈! 자, 문제를 잘 들어주시고 정서주 씨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0: 네, 이 코너를 네.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1: 네.
0: 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코너예요. 정서주 퀴즈 총 다섯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 중 정서주 씨는 정답을 몇 개나 맞출 수 있을까요?
3: 네.
0: 예측해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정서주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 자, 정서주 씨 준비되셨죠?
1: 네.
3: 자, 바로 한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사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1: 응?
3: 자, 초성에 해당하는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주, 니은, 지읒, 즉, 기억이
1: 뭐야?
3: 생기면
1: 이게 뭐야? 에?
3: 여기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앞에 건 알겠어요.
1: 앞에 건 알겠는데 저는 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0: 앞에 거는
1: 남자친구
0: 남자친구, 정서주 남자친구 생기면
3: 뭐뭐 각 이런 걸까요?
0: 정서주 남자친구 생기면
1: 정서주 남자친구 생기면 싸움 각
3: 싸움
0: 정답은
1: 이거 아닌 것 같아.
3: 정답은
1: 절대
3: 무엇일까요?
1: 아닌 것 같아.
3: 정답은
0: 아 싸울 거다.
3: 아 싸울 거.
1: 아 너무 아깝다.
0: 아깝다. 아, 자, 네 번째 만점에서는 멀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틀린 사람 좀 들렸거든요.
3: 네.
1: 자, 아니, 근데 누가 싸우는 거야? 제가 싸우는 거야? 안 싸울
3: 아마
1: 것 같아.
3: 안성훈 씨가 싸운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0: 어, 그런 네. 거 같기도 네. 하고요. 기사를 한번 다시 검색해 보세요.
1: 네.
0: 정확하게 나옵니다.
3: 네.
0: 이야, 안성훈 씨가 이런저런 말 많이 했네요.
3: 네. 야, 근데 왜 왜 우리 서주영이 남자친구 생긴데 왜 안성훈 씨가 싸우신다고 하시는 거지?
0: 성훈 씨가 파이팅이 넘쳐요.
3: 아, 파이팅.

0: 냈다 싸우는.
1: 아, 그만큼 예. 아끼신다는 표현이 아니실까. 네. 네.
2: 자기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0: 아, 진짜.
2: 자,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1: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더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무엇일까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꽃길.
0: 이거 진짜 옛날이다. 이거 다.
2: 옛날이다. 근데 일단은. 네. 와, 천만. 네다. 와.
1: 그러네요. 숫자가 네 개네요.
0: 이건 알 것 같아요.
2: 예, 네. 뭐예요?
0: 이건 꽃길이 더 높죠.
2: 자, 꽃길. 정답을 한번 볼까요? 야, 1650만에. 야, 어마어마하다. 지금 출연하신 분들 중에 가장 거의 높은.
1: 네, 두 영상 다 1000만회가 넘네요.
2: 이야.
1: 이게 언제 적이에요?
0: 이건 중학교 2학년 때였던
1: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2: 미스로 나가기 1년 전?
0: 네, 미스트로 나가기 전에 완전 처음 노래 거의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2: 자, 이게 그때 이제 유튜브 이제 영상을 올릴 때 선곡은 누가 하신 거예요?
0: 다 아빠가 같이 해줬던 것 같아요.
2: 아, 아빠랑 같이 네. 상의를 해서 두 개의 노래 부른 것 중에 어떤 걸 더 본인이 마음에 들어해요? 뭐가 더 잘 불렀어요? 본인 생각에. 뭐가 더 잘 어울리고
0: 두 개 다 사실 애기가 부른 거라서
2: 지금도 애기예요.
0: 네, 그렇긴 하지만 더 애기 때 네. 부른 것 같아서 들을 때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꽃길을 더 잘했지 않나 싶습니다.
1: 꽃길을
0: 네, 아직 그 너무 아픈 사랑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어요.
2: 아, 좋습니다.
1: 지금도 좀 이해하시나요?
0: 지금 전혀 이해 못하지만
2: 아직 지금도. 사랑을 안 해봤잖아요.
0: 네.
2: 아직도 팬들과 사랑 중이에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2: 아픔이 없어요.
1: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2: 아. 꽃길이에요.
1: 네, 네.
2: 아,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한 문제 맞춘 거예요.
0: 네.
2: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1: 네. 정성수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이, 2번 학력, 3번 고향, 4번 상급, 5번 결혼.
0: 이거 너무 쉬운데요?
2: 아닌 것.
0: 아닌 것.
2: 아닌 것이에요.
0: 그러니까요. 하나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2: 어떤 거요?
0: 5번 결혼이 좀.
2: 아,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1: 결혼이요? 아직 뭐 결혼 나이가 아니, 아니시잖아요.
0: 성인도 네. 아닌데.
2: 네.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5번일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1: 네.
2: 어?
0: 네?
1: 4번 상금이었어요.
2: 이건 진짜 팩트예요. 연관 검색어를 검색해서 나온 건데.
0: 아니라고요.
1: 오.
2: 예. 네.
1: 상금은 연관 아니래요. 검색어 중에 없었습니다.
2: 없어요.
1: 네.
0: 결혼이 그럼 있다는 거네요?
1: 야, 근데 이건 신기하네요. 아직 이제 결혼하실 나이가 아니신 것 같은데.
2: 네. 네.
0: 대박이네.
2: 그러니까 서주 형이 노래 부를 때 노래 부를 때 너무 성숙해 보여가지고 아 이게 설마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노래 부르겠어? 아마도 성인일 거야. 이런 소리는 이런 완숙미는 성인일 거야. 어린 애가 어떻게 이렇게 몰라 하면서 결혼을 검색하신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리고 상금은 이미 방송에 나왔잖아요. 얼마 네. 받았는지.
0: 아 그래서 이게 네. 상금. 와 신기하다.
2: 야 지금 문제 지금 마친 예 개수가 처참합니다.
1: 네.
2: 그럼 지금부터 다 맞춰도 세 개예요.
1: 네. 지금 이제 상금 혹시 이제 1등 하셨을 때 상금 받으셨잖아요.
0: 네.
1: 네. 혹시 어디에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0: 저는 사실 제가 관리하기엔 너무 어렸어서 네. 어머니한테 일단 다 드렸어요.
2: 잘했습니다. 어머니가 차곡차곡 네. 잘 모아서 나중에 큰일 할 때 다시 주실 거예요.
1: 맞습니다.
2: 예, 좋습니다. 네. 아,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 네.
2: 가보겠습니다.
1: 다음 문제 가보시죠. 자. 다음 중 정서주 씨의 드레스가 아닌 사진은 무엇일까요?
0: 이거 너무 쉽습니다.
1: 어, 그래요?
2: 어, 저도 알 것 같아요.
1: 바로 말씀해 주시나요?
0: 이거 너무 알 것 같은데, 3번.
1: 네. 3번?
0: 네.
2: 3번 소연 씨 아니에요?
0: 맞아요.
2: 아, 3번.
0: 네, 이거 너무 쉽다, 이거.
2: 어, 근데 난 왜 맞췄지?
0: 어떻게 맞춘 거예요?
2: 이게 자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1: 그만큼.
2: 그러니까 소주 형이 이 옷을 네. 입었던 걸 아... 기억해요, 제가.
1: 네네네. 야 그만큼 우리 또 조카같이 생각하고 정말 아끼는 마음에 이렇게 항상 지금 보고 있다.
0: 그러니까요.
1: 네.
2: 자, 좋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를 맞추면 절반 이상 맞춘 거고
1: 네.
2: 틀리면 절반도 못 맞춘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0: 재명이 오빠 이런 분들 다 맞추신 거예요?
1: 하나도 빠져 없이? 다 맞추신 거예요.
0: 와,
1: 다
0: 대박이다.
2: 맞췄어요. 네. 자, 마지막 문제. 아, 이거 못 맞추면 정말 섭섭해요.
1: 네.
2: 이거는 틀려도 문제예요.
0: 네. 네
2: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1: 네.
2: 자, 현재 울림 라디오 저녁 7시 목요일 DJ는
1: 누구일까요?
2: 1번 신승태, 2번 대하연, 3번 윤준혁. 이거 쉽죠? 이거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예,
0: 제가 맞춰볼게요.

0: 3번? 1번이라고
1: 생각해요? 1번?
0: 1번으로 할게요, 1번.
1: 1번 확실해요?
0: 3번 아니고 1번.
1: 네, 1번.
0: 왜냐면 아연언니 화요일이잖아요.
1: 그렇죠. 자, 1번이에요?
0: 1번, 1번.
1: 자, 1번 신승태 씨 맞습니까? 아! 역시 우리 DJ, DJ. 야, 이거는, 이거 못 맞췄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건 정확하게.
2: 네.
0: 그니까요.
1: 예, 개인적으로 그냥 준엽 씨 팬인 거고.
2: 네.
1: 예, 팩트는 승태다.
2: 네.
1: 우리 신승태 씨다.
2: 맞습니다.
1: 야, 야 네. 그래서. 예, 지금 세 문제 맞췄고요. 네. 준엽 씨는.
2: 지금 국방의 의미를
1: 예, 아니요. 지금 DJ가 아니라.
0: 아, 군대 가셨잖아요.
1: 네.
0: 알고 있죠. 잠깐 헷갈렸어요.
1: 네, 이거, 아이고. 아. 결국에 정답은 맞췄죠.
2: 네.
1: 자, 맞췄으니까.
2: 맞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서주 씨 퀴즈 풀어봤고요. 정서주 씨는 총 세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자, 세 문제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정서주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 네.
1: 우리 정서주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미래 일기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자, 이른 나이에 꿈은 이루기 했지만 또 나름대로의 고민과 걱정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요즘 서주 형이 갖고 계신 혹시 고민이라든지 네, 생각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0: 요즘 수면을 잘 못 취하는 것 같아요.
2: 잠을 못 주무시다고요?
1: 아니 왜요?
2: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0: 진짜 이 걱정과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2: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0: 그냥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딱 누우면 한 시간 반 동안 저는 천장을 보고 있거든요.
2: 네.
0: 그래서 요즘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2: 아,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걱정이다?
0: 그냥 뭔가 19살 되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구다리가 붙으면서.
1: 아, 지금 자, 2차 성장. 네? 2차 성장.
0: 2차 성장.
1: 이루어지는 그 시기. 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이게 서주 형 그 사춘기.
0: 아, 사춘기는 이미 지났어요. 19살.
1: 오춘기.
0: 오춘기는.
1: 그리고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대입도 있고, 아. 이제 성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삼촌은 그 걱정 때문이 아니라 그냥 불면증이에요. 그냥 불면증이라
2: 잠을 못 주무세요.
0: 네. 네. 그러니까 오늘도 피곤하셨다고. 네.
1: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우리 남궁진 씨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요. 쟈니
2: 그만 좀 보내십시오.
0: 아니 무슨 죄송합니다. 헤어진 연인 아니에요?
1: 연락할 사람이 이 친구밖에 없어요.
2: 근데 또 이렇게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가끔 아까 그 사연자분께서 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이제 주위의 가족분들과 또 우리 정서주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를 또 항상 이제 기억하시면 또 잘 해결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0: 계십니다. 네, 감사해요. 네,
1: 좋습니다. 아직 뭐 저는 그 나이가 듦에 대해서 생각하기 너무 이른 나이긴 하지만요. 시간이 훅 한번 뛰어넘어 우리 서주 양이 60년 뒤. 그러니까 지금 한 뭐 와, 60년 뒤면
0: 79세?
1: 네. 79세 한 70, 80 정도가 됐을 때 모습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2: 저도요.
1: 그때는 네. 우리 서주 형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2: 네.
0: 제가 이번에 또 이번 연도에 그 이미자 선생님 마지막 헌정 공연에 제가 섰었어요.
1: 와, 영광이다, 진짜.
0: 네. 그때 이미자 선생님 모습을 보고 진짜 저렇게 나중에 먼 미래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진짜 이미자 선생님처럼 국민 가수로 남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좋습니다. 야. 그러면은 그때의 미래의 정서주에게 지금의 정서주가 또 영상 편지를 띄워주신다면?
0: 사실 지금 잘해야 먼 미래에 저도 편안할 것 같아서.
2: 네네.
0: 네. 건강 챙기면서 자기 개발 잘 하겠습니다.
1: 예의가 말라요.
2: 네.
1: 본인한테 존댓말을 하고 있어요.
0: 네.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1: 아무튼. 저는 근데 서주 형 뭐, 지금 말로는 뭐, 70, 80이 된 서주 형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서주 형이 지금 이대로였으면 좋겠어요. 좀 서주 형한테 흐르는 시간이 좀 느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아기가, 아, 너무 이쁜데 좀. 느리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빠, 엄마들이. 그러니까 전 서주 형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느새 제가 처음 봤을 땐 중학생이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벌써. 아, 이제 어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야, 이제 끝날 시간이 됐네요, 벌써.
2: 정말 우리 서주 씨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예, 흘러갔습니다.
1: 좋습니다. 네. 나상도

0: 남궁진의
1: 해남열정. 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끝곡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2: 김양 선배님의 연분 준비했습니다.
1: 자, 연분 좋습니다.
3: 네, 자, 그러면 정서주 씨의 라이브 청해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지금 이 순간 우리 정서주 씨를 원하고 싶다면 잠깐 앉아주시고, 예.
2: 죄송해요.
1: 정서주 씨를 원하고 싶다.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쾌남 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가져왔습니다.
1: 꺾기 여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우리 남궁진 씨, 길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1: 아 맞죠 맞죠.
2: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3: 사실 제가 그때
2: 전국 투어 콘서트 네. 할 때 관객들 볼 때 얼마나 설레 오프닝 때.
1: 맞아요 맞아요.
2: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1: 절대 없죠 절대 없죠.
2: 감사하기도 하고.
1: 정말 심장이 예. 벌떡벌떡 뜁니다 정말 요즘.
2: 벌떡이지요.
1: 맞습니다. 제가 힘들 때 맨날 전화해도 밤인데 새벽인데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가수가 되어서 꼭 제가 갚도록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2: 아,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으로서의 이름이 없어진다. 모든 사람도 불법이라는 바다에서는 평등하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방송 제목 투게더에 대해서 여러분께 벌써 여러 차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즉 불교에서 추구한다는 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그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 화합해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자신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깨달은 이후, 바로 깨달은 이후에는 중생들과 함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같이 나누셨던 부처님의 그 모습과 같이 계율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함께하는지를 알고 자신의 수행이라고 하는 게 나를 통해 깨달았지만 타인과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깨닫기 위해선 그들과 더불어 존재할 때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 투게더라는 방송 제목을 지었었습니다. 근데 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속에서 자칫하면 다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같이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희생이 아닌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봐 줄 줄 알고 나의 모습도 또한 나의 모습대로 갖고 나가는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함께 바라볼 수 있을 때 화합의 가치가 가장 극대화되고 불교에서 추구하는 바로 법계 그리고 승가, 화합 이 모든 단어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투게더 주제 다르기의 투게더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삶을 삽니다. 그리고 모습도 다르고 하루의 일상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두고 있진 않습니다. 다른 종교, 과학, 그리고 세상 모든 게 시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직선적인 시간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1이 지나면 2, 3, 그리고 12시간, 24시간, 그래서 365일이라고 하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불교라는 종교 내에는 시간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 바라보는 시간은 밀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한 시간을 살더라도 그 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며 그 한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내가 했느냐에 따라 한 시간이라는 시간은 모두가 다 다른 시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아가 하루라는 거 하면 더 그렇죠. 그냥 있어서 또는 흘려보낸 하루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하루 또는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인생이 바뀌었던 하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을 때가 우리 2026년의 딱 절반입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7월로 넘어가서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낸 뒤일 겁니다. 즉 이렇게 시간이라는 개념은 각각이 다 다릅니다. 즉 그렇게 시간을 다르게 살듯이 삶도 다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점차 우리 사회는 다른 모습보다는 획일화된 하나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 듯하여 오늘 투게더에서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품어줄 수 있으며 다르다는 걸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것을 불교적인 계율로서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쫓아가고 따라가고 앞서가고 비교하고 경쟁하기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혹시라도 뒤처질까봐 열심히 하루도 달려가고 또 누군가에게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또 따라서 그러한 모습을 하죠. 특히 SNS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비춰진 모습들이 아 나는 저보다는 못하는 것 같아라는 그러한 열등감을 일으키고 그 열등감은 계속 따라가는 삶을 만들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숫자에 의존하다 보니 그 누군가의 숫자보다 내가 앞서가야 되고 숫자를 비교하다 보니 항상 경쟁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24시간 속에 충분히 나의 시간, 나의 하루를 보낼 수도 있지만 쫓아가고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 정작 하루라는 시간 속에 나를 위해 쓴 시간이 한 시간이라도 있는지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출근을 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퇴근을 해서 집에 오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일상을 똑같이 영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갈 것이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출근을 할 것이며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집에서 여러 일들을 하는 그렇게 우리는 그 삶을 살지만 그렇게 내 삶을 영위하고 만들어가는 게 아닌 그 속에서도 오히려 계속 비교를 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점차 우리는 급하고 빨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빠르다 보니 자칫 우리를 놓치게 되고 우리를 놓치다 보니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점차 옅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를 살아가며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할 일을 했을 때 우리의 사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이 사회라는 거대한 시계바늘 속에 한 톱니바퀴로서 내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똑같은 모습의 톱니바퀴가 되려고 하고 모두가 똑같은 획일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모두 그렇게만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일을 분명히 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 일이 나의 일이 아닌 내 일을 통해 저 사람의 일을 따라가려고 하고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한번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삶이 아닌 획일적이고 따라하는 모습. 제가 여기 재미있는 사진을 좀 갖다 놨죠. 저기 보시면 지하철에서 찍힌 사진인데 한때 저 운동화가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이 다 똑같이 저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었는데 우리 보시면은 여기 유명 등산 브랜드의 이 패딩 점퍼라고 하죠. 이것을 모두 학생들이 졸업식에서 똑같이 입고 있는 겁니다. 저게 교복인지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려고 산 것인지 아니면 안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산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저 패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도 하도 많이 입길래 저게 따뜻한가 보다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패딩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요? 등골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저걸 사주기 위해 부모님들의 등골이 휜다고 해갖고 근데 저거를 안 입으면 이 시대의 학생으로서 마치 자신이 뒤처지고 있고 자신이 못 산다라는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활부를 내서 저 비싼 것들을 저렇게 모든 학생들이 입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모습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모두가 명문대학교만을 추구하는 이 사회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빙산의 일각과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고 모두가 좋은 과를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은 과를 나올 필요도 없죠. 얼마 전에 KBS에서도 나왔던 조금 가슴 아픈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조금만 잘하면 우리나라에선 다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의사가 내과나 외과 또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게 아니라 피부과나 미용을 주로 하는 의사가 돼서 큰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걸 배우려고 하죠. 저기 보시면 모두가 똑같은 톱니바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역할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할까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곳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어쩌면 불교에서 부정했던 아트만, 아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저런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브라우만이라고 하는 또는 창조주라고 부르는 신이 모두를 똑같이 만들어놨고 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결정되어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근데 현대가 돼서 스스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만 더 발버둥치고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아뜨만을 부정하시고 내가 어떠한 행을 하냐에 따라 나의 삶이 만들어지고 나의 행에 따라 내가 고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천한 존재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다양한 삶을 나의 행을 통해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점차점차 비교와 경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그러한 카스트적인 그리고 결정전록인 삶에 우리 스스로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쩌면 이것일지 모릅니다. 다른 모습에 대한 불편함, 다른 행동에 대한 성가심, 다른 것에 대한 불편함, 다른 삶에 대한 경계심입니다. 다른 모습, 다른 행동, 다른 것, 다른 삶, 얼마든지 살아가도 됩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모습이 다릅니다. 부모님과 닮긴 했어도 똑같은 모습은 아니죠. 여기 아마 투게더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 또는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되실 텐데 손주 손녀 아들 딸들이 내 삶과 같이 내 마음과 같이 똑같이 안 되죠. 왜?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거를 인정해 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모습 속에 그 아이들이 또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다른 행동입니다. 나와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억누르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행동이 있어야 다른 것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행동과 다른 것은 다른 삶을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 다른 행동, 다른 것, 다른 삶,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꿈꾸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존재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자유로우셨는지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똑같은 시간에 눈 뜨셨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출근 준비 또는 등교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행여나라도 늦을까 대중교통 시간에 맞춰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오셨을 겁니다. 때론 뛰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그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직장이나 학교에 도착해서 출근 시간에 맞춰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겠지만 그냥 다 먹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커피도 드셨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 일을 다시

대치해서 끝날 시간만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마치 자유를 얻은 것이냥 편한 마음으로 나와 고스란히 집으로 돌아가죠. 또는 뭐 회식이 있거나 친구들을 만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시 내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잠에 들었을 겁니다. 이 1년의 시간 속에 자유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실제로 정신철학에서도 그래서 현대인에게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속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공부를 하시든 그것을 나를 위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있으면 여러분이 사라졌던 자유의지가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오전 녹화하다 보니까 제가 대전에 있어서 대전에서 부랴부랴 새벽같이 준비해서 시간에 늦을까 조금 일찍 올라왔습니다. 평상시보다 오늘은 한 15분 정도 일찍 나와서 중간에 휴게소도 한 두 군데 쉬고 쉬면서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제가 또 다음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편안하게 좀 하니까 훨씬 더 홀가분했었습니다. 별거 아닌 그 작은 것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챙기거나 내가 해야 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똑같은 일상이지만 조금 더 여유롭고 그 여유 속에서는 나의 하루를 좀 더 영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쩌면 우리는 놓쳤던 자유라고 하는 또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시 스스로 되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르기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다면 지금의 여러분, 지금의 우리, 지금의 저는 과연 필요할까요? 모두가 다 BTN에서 투게더와 같이 계열 방송을 다 한다면 굳이 법장 스님의 투게더라고 이름할 필요가 있을까요? BTN의 투게더라고 해서 누구든지 하면 되고 똑같은 방송이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굳이 여러분들이 저의 이 투게더를 보시지 않았겠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모두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나의 역할은 사라질 겁니다. 역할이 없다면 행할 것이 없어지고 행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다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존재하게 될까요? 그리고 존재라고 할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남겨져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냥 하나의 부품으로서 또 다른 존재의 대체제로서만 살아갈 수 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새 현대과학 용어 중에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AI와 휴머노이드,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라고도 부르죠. 그런 존재들을 만들 때 점차 인간과 닮은 모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인간을 가장 존중하게 여기고 인간을 존귀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점차 무엇이 됐든 인간화, 인간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게 되면 똑같은 게 아닌 비슷하기 때문에 불쾌하고 굉장히 어려운 존재로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 남아있죠. 왜 달 만드는데 불편할까? 미국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의 얼굴인데 여러분들 저 얼굴이 조금 이렇게 매끄럽게 보이시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써있죠.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 이론에서 두 개의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영화 뮤지컬 캣츠라고 하는 뮤지컬 속에 고양이를 사람 얼굴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보니 닮은 듯 안 닮아서 불쾌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과학적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산업용 로봇 우리 요새는 고속도로에서도 보면 커피 로봇들이 있어서 이렇게 팔만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 거 우리가 인지할 때 아 로봇이구나 로봇으로서 일을 하는구나 정도 싶습니다. 또 봉제 인형 같은 경우 우리가 인형은 귀여워서 강아지 인형이나 고양이 인형 같은 것들을 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사람과 닮은 사람 인형을 넣어서 최대한 흡사한 모습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화 중에도 공포 영화에 인형이 나오는 게 있죠. 사탄의 인형이라고 해갖고 막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있죠. 사람과 똑같이 팔다리가 있고 얼굴이 있다 보니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막 살인을 저지르는 무서운 그러한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죠. 바로 저 불쾌한 골짜기입니다. 똑같아지려고 하고 닮아지려고 하면 어느 순간 불쾌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닮은 건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닮을 필요가 없이 다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그것의 모습을 확실하게 갖는다면 전혀 불편한 것이 또는 불쾌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AI 로봇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과 일단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면 우리가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년 현재에 나오기 시작하는 최첨단의 AI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시면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대 산업에서 만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그냥 동그랗죠? 그리고 몸에 앞뒤가 없습니다. 앞에 레이더가 있다 보니 고개만 돌리면 그냥 등 쪽이 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구조도 그런데 우리는 가슴과 등이 있다라는 구별이 있지만 로봇에게 굳이 그런 구별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적인, 로봇 같은 모습을 사용하다 보니 훨씬 더 사용하기도 좋아지고 우리가 볼 때도 아, 한국에서 만든 대단히 좋은 휴머노이드라고 우리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에 하나 한국인의 모습을 따라서 비스무리하게라도 만들었다면 일단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았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202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대한 인간과 비슷하게 로봇을 만들려고 여러 회사, 기업들에서 노력을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판단한 이래 로봇은 로봇다운 모습을 갖는 게 정답이구나라고 해서 점차 그렇게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제대로 된 모습, 또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요새는. 그래서 그 존재의 지능을 따로 그냥 그렇게 독립적으로 머신으로서, 장비로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다름에 대해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또 바르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망경 제8중계, 간석가야계 그와 그것의 내용을 전하는 계율이 있어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을 인색하게 하지 말며 인색한 원인과 인연과 법과 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 보살은 모든 이가 찾아와 구걸을 하면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베풀어야 하거늘 악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포기조차 베풀지 않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이나 한 개송, 티끌만큼의 법도 설하지 않으며 도리어 꾸짖고 모욕을 준다면 이는 보살의 발아이 죄인이라 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스스로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베풀 필요가 없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틀 속에는 가족, 지인을 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또는 나의 동창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타인으로 배제하기 시작하고 인색하게 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카르텔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카르텔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원래는 최초에는 이 경제 용어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업체에서 경쟁을 없애기 위해 이것들을 잘 합의하에 이용해 가는 거였지만 미국으로 그것이 넘어가면서 좀 더 나쁜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 집단, 뭐 예를 들어 마약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공동의 악한 이익만으로 모인 집단 폭력 배를 카르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요새는 한국으로 넘어오다 보니 어떤 특정 집단, 특히 혈연, 지연, 학연 그런 식으로 묶여서 그들만의 것으로만 딱 뭉쳐있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배제하거나 인색하게 구는 것들을 카르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폭력 집단입니다. 때리기만 해서 폭력이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룹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고 인색하게 군다는 거. 그 자체도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망경 간석과에게서도 그것은 보살의 발아이 죄라고 해서 큰 죄로서 두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존재들을 대해주지 않으며 인색하게 군다면 그것은 분명히 악업을 짓게 되고 악업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인정할 줄 알 때, 그리고 그에게 인정을 베풀면 그에게 인연이 일어나 우리는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인정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것이 인정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인연이 생겨나죠. 그리고 나와 그가 우리로서 함께 살아갈 때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첫 시작은 인정이라고 하는 그를 바르게 그로서 바라봐 줄 줄 알고 다르다라는 그 모습을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획일화 되려고 하려고 하고 나와 같은 쪽으로 억지로 끌어당겨 우겨 넣으려고 한다고 하면 절대로 그것은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서 일단은 그건 인정할 테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조차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정은 절대로 생길 수 없고 좋은 인연이 아닌 악연이 돼서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다툼과 경쟁과 비교로서 한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지칠 것이고 오늘이 지쳤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으며 나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끔찍한 시간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바라봐 줄 줄 알고 그냥 고스란히 인정하기 어렵다라면 그냥 지켜봐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켜보기만이라도 한다면 그 지켜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했었구나. 이런 점들이 나와 달랐구나.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그도 당연히 그걸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와 내가 함께 모여 합장의 모습과 같이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왼손, 오른손, 서로 다른 손이 하나로 모인 이 자체가 바로 인정하는 모습이고 이 안에 불법인 인연이 담겨 있고 그에게 공손히 인사할 줄 안다면 우리는 가장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습이든 행동이든 표현이든 언어이든 성격이든 생각이든 이 모든 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인정할 때 그에게 나도 다시 인정될 것입니다. 모습이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표현과 말투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죠. 근데 그것을 그냥 바라봐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요새 조금 재밌게 MBTI라는 게 있죠. 저는 이제 제가 동대에서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 학기가 있을 때는 ENFJ입니다. 학생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E라고 해서 좀 더 사람들과 함께 외향적으로 많이 하지만 학기가 끝나고 혼자 연구를 하거나 뭐 논문이나 책을 쓸 때는 I로 또 바뀝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절에 요사체에서만 있는 걸 좀 좋아합니다. 누구 만나는 것도 좀 좋아하긴 하지만 일부러 약속을 잡거나 그러진 않는 편이긴 하죠. 그렇게 또 바뀌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MBTI라는 걸 말씀드리냐면 요새는 MBTI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면서 옛날에는 혈액형으로 해서 좀 폭이 좁았던 게 조금 더 다양성을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묻죠. 너 혹시 I야? 너 혹시 T야? 뭐 J야?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 보고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느낌도 좀 갖긴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쭉 보니 아 너는 T여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인정하더라고요. 아, 너가 J여서 그렇게 성격이 꼼꼼하고 이렇게 좀 철두철미하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조금씩 인정해주면서 아, 오히려 이 MBTI라고 하면서 좀 더 양이 많죠. 알파벳이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파생이 되더라고요. 저도 총 몇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한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각각의 성격들을 서로가 혹시 그거야? 라고 물어보면서 아, 그러니까 너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바라보는 게 요새 오히려 좀 더 좋은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 세대, 좀 더 윗세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인정해 줄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이나 또는 사회나 또는 사찰이나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고 혹시 그러신가요? 라고 물어봐갖고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주위가 이렇게 좀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는구나. 아, 이래서 되게 외향적이시구나.
아, 그래서 좀 이게 내성적이시구나. 그런 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돼야

우리도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것을 인정하면 반대로 그들도, 그것도 나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은 재미로 가득 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똑같으면 무엇이 재미있을까요? 모두가 똑같은 곳에 놀러 가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서로 이야기할 거리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맛집이라고 하는 풍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먹어봐야 돼요, 가서. 그리고 물어봐요. 그거 먹어봤어? 아니, 안 먹어봤는데 나는 그런 메뉴를 좋아하지 않아서. 아, 그거 안 먹어보고 뭐한 거야? 뭐 기회가 되면 먹어볼게.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있죠? 저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칼국수나 또는 이게 뭐 메밀국수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꼭 그걸 안 먹어봤다면, 아니, 그것도 안 먹어봤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사회적인 관계로 좋아하지만, 모두가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났을 때 이야기할 거리들이 없습니다. SNS가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하지만 SNS의 폐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똑같으려고 해지는 것이죠. 다 그걸 사야 되고 다 그것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성수동이라는 데를 이제 운전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 굉장히 큰그 의류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무신땡이라고 하는 브랜드였는데 요새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 남자분들이 이 무신땡 패션이라고 해서 다 그거를 입는다고 합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티에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해 굽이 낮은 운동화를 신고 뭐 모자는 뭘 쓰고 다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패션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복이고 교복이겠죠. 스님들은 다 같은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옷에 대한 또는 그렇게 멋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의 금욕 생활 중에 금욕 수행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회에 살며 재가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또는 자신의 스타일을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서로에 대해 공감대를 이야기하고, 공감대는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면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 없이 다른 걸 찾기 바쁠 겁니다. 근데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 아, 그거 참 멋있네. 그거 맛있네. 그거 좋더라. 아, 그래? 그런 것도 있었구나. 나는 몰랐어. 아, 그런 옷도 있었구나. 또는 그런 음식도 있구나라고 해서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뭘 하든 하나하나가 다 따라갈 수 있고, 또는 해볼 수도 있고,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법이며 인연입니다. 부처 아닌 것이 없듯이 화두 아닌 것이 없으며, 부처 아닌 것이 없듯이 모든 것이 다 부처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며, 하나하나 우리가 재미로 또는 삶의 즐거움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법신이라고 하는 법의 상징, 절대적인 부처님이 계시지만, 화신, 응신이라고 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 나타나시기도 하죠. 그래서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 33 응신 관세음보살이라는 개념이 불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획일화된 화관을 쓰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앙의 경배의 대상이시지만,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인연일 겁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귀인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여지고 그 소리에 응해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을 이끌어주고, 그걸 이끌어준 삶 속에서 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 바로 여러분 옆에서 그스레로 화현돼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간절할 때 찾던 그 목소리 하나가 아버님, 어머님일 수도 있고, 또는 부처님일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을 구해주고 또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준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정말 여러분의 석가모니 부처님이실 겁니다. 또는 지쳐있는 오늘 하루에 우연히 찾아온 작은 인연이, 그 인연이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거듭나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가 되고 도반이 됐다라고 하면 그 존재는 여러분의 미륵 부처님이실 겁니다. 이처럼 두두물물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다 다르듯이 그 다름 속에

여러분과 인연될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 인연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환희롭고 법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모든 게 여러분의 화신이며 응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둘러싼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나올 때만 하더라도 무엇을 하면서 앞으로 수행을 해나갈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 투게더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어줬었습니다. 투게더라는 방송도 여러 불교계 미디어랑 언론이 있지만 처음으로 개유를 다뤘었습니다. 처음에 걱정들도 많았었어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인기 좋은 경전 또는 법문 또는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 방송을 할 필요가 없죠. 저보다 그런 것들을 더 영험하게 다루시고 그보다 훨씬 더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나름의 노하우로 훨씬 경전을 잘 설명해 주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됐으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것을 쫓아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투게더에서의 법장으로서 참된 저의 모습을 절대로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투게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로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종종 BTN에서 여러 가지로 저를 불러갖고 쓰시면서 뭐 부처님 오신 날 연등에 MC도 보고 다양한 거 뭐 뉴스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것들은 제가 투게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해서 이 투게더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한일부러 이 투게더를 찾아서 봐주시는 이유도 아 법장 스님과 함께하는 이 방송 시간에 개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구나. 우리가 투게더 앞부분에는 법망경 48경계를 낱낱이 다 배웠고 지금은 사회에 벌어지는 일을 법망경의 내용으로 바라보듯이 이 두 가지의 버전을 통해 계율이 우리 삶 속에 깊게 들어있고 우리 삶의 토대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은 함께 저와 수행하고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종 뭐 법회나 여러 강연에서 투게더를 보시는 분들이 저에게 인사해 주시면서 개유를 참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아 2026년 적어도 나의 수행 속에 법장이라고 하는 한 출가자는 참된 모습이 지금 이 투게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비로소 크게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행자의 모든 행은 수행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수행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지금 하루에 여러 가지 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은 분명 수행일 것입니다.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절을 하고 이 또한 당연히 불도 수행이지만 그것을 넘어 제가 자로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 일들을 하시며 그 속에 불교적인 마음을 갖고 계행을 지키며 오늘 하루를 보낸다면 그 모든 것은 분명 수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과 나의 인연을 그 속에서 바르게 알고 다른 존재를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의 일과 수행을 서로의 자리에서 여법하게 충실하게 한다면 우리 모두 수행자로서 수행의 하루를 살아 모두가 깨달음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걸음은 길입니다. 만들어진 길이 아닌 자신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든 반드시 그 정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 히말라야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도반 준한 스님께서 운영하는 우리 저스트비 히말라야의 앞쪽에 보이는 히말라야 산맥의 모습인데 뾰족하게 가운데가 이렇게 봉우리가 올라와 있죠. 저 봉우리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방향은 없습니다. 저 정상을 향해 가는 걸음걸음이 쌓이면 그 끝에 반드시 저 정상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어느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 현실이 완만하게 가야 된다면 그 길을 가면 되고 지금 내가 좀 더 용기 내 어려운 길을 가서 빙벽을 타고 가야 된다면 그렇게 걸어가도 됩니다. 또는 줄을 잡고 가도 되고 또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같이 나란히 걸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엔 반드시 저 히말라야의 꼭대기에 우리는 다 함께 모여 그 정상에서 세상을 내다보며
환희로운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길이 다 다르듯 그 길이 서로 다름을 알아볼 때 각자의 모습을 함께 바라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정하면 인정됩니다. 나는 인정하지 못하며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하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다시금 내면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를 인정하고 있는지,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희생하면서까지 인정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일을 잘 해나가며 그 속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일을 놓치면서까지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또는 좋은 사람 컴플렉스로 자꾸 인정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또 다른 병폐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요새 현대병 중에 좋은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있죠.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불교를 통해 여러분 긍정적인 이기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이기주의는 나만 챙기는 거죠. 긍정적 이기주의자.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 이타, 자타일시 성불도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닦고 여러분이 여유롭고 행복해야 그것을 통해 타인의 손을 잡아 그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행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수행과 타인의 행복만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지칠 것이고 그 지침 끝에는 다시금 화가 일어나 그를 탓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하는 것이고 그 서로 속에 내가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너만 날 인정해, 나는 널 인정하지 못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인정이란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고 그 속에 우리가 함께해 왼손과 오른손이 모여 합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공손하게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인연들 그리고 그 중에 소중한 인연이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인연을 바르게 바라보고 함께 인정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저의 투게더를 같이 인정해서 봐주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눈, 귀, 코 등의 근을 청정하게 한다. 믿음은 힘이 단단하여 부서지지 아니한다. 믿음은 능히 번뇌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다.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을 향하여 나아간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그 수덕사에 사는 서범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무문관 수행을 9년 동안 했는데 바로 매화 무문관 선회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와보니까 너무 도량도 아름답고 감회도 새롭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제 건물이 제가 살았던 9년 살았던 한방에서 이제 9년을 살았던 3년에 한 번씩 신발을 신어보고 9년 동안 지냈습니다. 오늘은 그 화두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해주시길래 장소를 생각해낸 게 이 장소가 좋을 것 같아서 아주 들꽃도 예쁘게 피어 있고 이렇게 자연 속에 한번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그래 요즘 선명상 원장스님께서 선명상을 많이 보고 보려고 노력하시고 화두와 선명상과 뭐가 참선과 우리 이제 선원의 참선과 화두 참선과 선명상 또 뭐가 다른가 또 뭐가 같은가 상이점은 뭐고 공통점은 또 뭔가 근데 그 화두를 어떻게 또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그 화두에 대한 개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국을 거쳐서 한국, 일본으로 전파된 선수행

방법에 이제 대표되는 수행 방법이죠. 화두 수행 방법이. 아직 그 동남아 일대 그쪽에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온 그 이제 의바사나 그 방법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을 거쳐서 육조 혜능 스님 이래로 임재 스님 그 당시 이제 그 혜능 스님 이후로 많은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 이후 황벽 임재 스님 그 이후로 이제 화두라는 용어가 생기고 공안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달마 스님 도래 이후로 그 이전에는 아마 그 경학과 기도 이런 쪽으로 스님들이 수행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달마 스님 이후에 육조 혜능 스님을 거쳐 이렇게 이제 화두 수행으로 신투부리식으로 발전을 시킨 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우리 지금까지 해온 조계 중에 화두 수행 방법입니다. 근데 그 화두라는 게 그 개념이 뭐냐? 예를 들어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화두에 집중을 해서 번뇌 망상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태어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생각이 쉬지 않고 멋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심지어 이제 밤에는 몸은 쉬니까 현실을 조금 벗어나서 잠재 의식 속에 누검누생의 그 유전자처럼 의식 속에도 그 DNA가 있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꿈으로 꼬지는 거죠. 태어나서 계속 의식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멋대로 생각을 하고 멋대로 야생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근데 그 번뇌망상이 바로 그 쉬지 않는 그 의식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걸 그게 이제 심하면 잘못하면 이제 병도 생기고 정신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심신을 괴롭히죠. 근데 화두 수행 방법은 바로 그 화두의 의식을 집중해서 그 번뇌 망상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좀 쉬게 하는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이듣기 그 15도가 바로 그거죠. 망아지를 잡아서 길들여서 잘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화두 수행도 마음을 가라앉혀서 그 마음을 쉬게 해서 길들여서 편안하게 그래 마음 평안 요즘 얘기하는 선명상의 그 마음 평안이 있죠. 그 목적이 바로 마음 평안입니다. 우선은 이제 마음 평안이고 그 다음에 차차로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달라지는 것이 이제 경계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우리는 왜 석가모니가 유성출가에서 수행한 목적이 뭡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사문유관을 해보니까 그 생로병사 그 일생 천민들의 그 고통 고해 이걸 이제 한눈에 꿰뚫어 보시고 그래 유성출가 왕자를 버리시고 유성출가에서 그래 고행을 하셨죠. 그래 우리는 그 스님들이 수행하고 제가 불자님들이 수행하는 우선 근본

목적은 소위 말하는 마음 평안. 이게 이제 첫째 목적입니다.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면 뭐가 나오는가? 우선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러니까 생각이 쉬워지고 생각이 멈춰질 때, 이제 그때부터 의식 세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쉬고 쉬고 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쉬워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번뇌하던 그 마음이 망아지처럼 헛대로 자기도 모르게 망상에 빠져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그러한 그 마음이 쉬워지면 그때는 이제 마음이 생각을 안 해도 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직관력이 생기는 거죠. 전혀 생각을 않고 판단을 해도 모든 것이 들어맞고 소위 말하는 이제 만사형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그 일체유심조라고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두를 수행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선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번뇌, 망상이 줄어들었을 때 그 평온함, 안락함, 또 모든 마음이 쉬어지면 세상이 아름다워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긍정적으로 보여요.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하나하나의 사물이 바라보는 자연이 있는 그대로 모두가 고귀하게 보이고 풀 한 폭이라도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값어치가 있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미물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개개별로 모든 게 그 존재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마음 또 증오심 그런 게 지속되면 이제 괴로워지죠. 그런 게 사라지면 아주 기쁨에 차서 환희심, 항시 평온하고 즐거웠고 그러한 마음 속에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두, 우리는 이제 화두 수행을 하는데 화두라는 건 이제 중국에 1700공안이 있다고 하죠. 이제 공안이라는 얘기는 화두 이전에 공안이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안이라는 건 조금 긴 한 문장이나 조금 긴 걸 이제 공안이라고 하고 무자 화두라든가 그냥 간단하게 이목구나 이런 그냥 간단한 걸 되게 이제 화두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공안보다는 그래 공안과 화두를 뭐 같이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화두는 그럼 도대체 뭐냐 어떻게 받는 거냐 그걸 이제 옛날에는 선지식들이 수행하는 스님들이 와서 질문을 드릴 때 그 답으로 한마디를 하거나 질문하기 전에 먼저 선식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는데 납자가 대답을 못하면 그게 이제 그 납자한테는 화두가 되는 겁니다. 또 질문을 했는데 납자가 질문을 했는데 선지식이 답을 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납자가 답을 못하면 그게 또 그 납자한테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곰곰이 공부하고 참고하다가 깨우치면 그것이 이제 화두로 남고 기록이 됩니다. 그건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처음에는 화두가 생겼습니다. 대개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은 이제 은사스님한테 받거나 또 선방의 조실스님 선지식들한테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단체로도 받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옛날에 이제 뭐 1700공안이 많은

화두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엔 그 화두가 그냥 이목구가 세계를 대표하는 화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이건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으면 그건 깨우친 분이 되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그 화두는 이목구 화두를 예를 들자면 이목구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제 해석을 하자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게 이제 경상도 말로, 나는 무엇인가를, 이제 나를 이놈, 1인칭 대명사로 해서 먹고, 무엇인가를 먹고로 표현한 거죠. 그래. 그런 수행을 통해서 마음 평안이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어지면, 가라앉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가라앉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스스로 더 참고하고 싶고 너무 마음이 환희스럽고 환희심에 차고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하니까 계속 이제 깊은 수행 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마음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 그 선지식들이 그럽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그 끊임없는 망상의 이어짐. 화두로 이제 그걸 화두에 그 망상 망아지를 고삐를 채워서 고삐를 묶어놓는 게 화두입니다. 이게 화두는 그 망상을 묶어놓는, 고삐를 묶어놓는 쇠말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쇠말뚝은 어느 나무가 됐든, 고삐만 안 풀어지고, 안 뽑히게, 단단한 나무면 돼요. 그게 쇠말뚝이 됐든, 돌말뚝이 됐든, 고목나무가 됐든, 고삐만 묶어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고삐를 묶어놓을 수 있는 게 바로, 화두란 개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화두 수행하실 때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근데 화두는 그렇게 신비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목고 한마디 들었을 때 너는 누구냐? 바로 이 소리죠.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왜 태어났고 왜 죽어야 되고 왜 힘든 이 고해의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난 뭐냐 하는 그 의심, 단순한 그 의심으로 참고하고 수행을, 마음을 고 이목고 하나에 묶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명상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도 하고, 명상을. 또 마인드 트레이닝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더 이해가 빠르실끔. 길들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화두라는 게 크게 신비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화두에 대해서 화두에 깊은 진리가 있고, 대운, 수행하는 스님들이,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갈피를 못 잡고 수행할 때는. 지나고 나니까 화두는 어떤 화두가 됐든 그 화두에 마음을 묶어두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못하게 묶어두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화두 수행 방법이죠. 조동종이나 또 우양종이나 이런 그 오종칠파가 있죠. 근데 조금씩 다 화두로 수행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러나 이제 후학을 지도할 때 조금 다른 개성으로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종파로 나중에 후대에 분리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임재종이죠. 임재 스님 선맥을 이어서 지금 조계종이 화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행 방법.

뭐 예를 들어 남방에 수행방법 위파사나는 이제 처음부터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의식하고 관찰하는 거죠. 나의 언행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그런 방법으로 집중을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아주 전혀 다른 수행법, 시작이 다르면 그럼 전혀 다른 수행법이 아니지 않느냐. 목적이 깨달음이면 어느 문으로 어디서 출발하든 한 군데에서 만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고 수행하고 하면 예를 들어 의단 동로라든가 몽중일요 타성일편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면 화두 수행을 해도 그 화두가 없어집니다. 화두는 없어지고 의단 동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든 화두가 하루 종일 저녁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저녁까지 가는 게 아니라 24시간 몇날 며칠 지속됩니다. 몇 달까지 지속됩니다. 몇 년까지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두란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주자와 우묵동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의식 상태는 깨어 있고 또 성성하고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는 게 그러한 이제 경계가 있죠. 그러한 단계가 이제 그 삼매에 들을 수 있는 풀수 없는 단어를 화두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학문이나 지식으로 해설하거나 이해로서 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풀수 없는 예를 들어 건식올 같은 거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건식올 뒷간에 마른 똥막대기라 운문정인가 그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앞뒤가 딱 막히죠. 어떻게 부처가 마른 똥막대기입니까? 이렇게 앞뒤 생각을 차단하는 화두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이제 의심 하나로 집중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걸 이리저리 이론적으로 답을 얻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답을 구하셔도 안 되고요. 그래, 이제 우리는 화두를 그냥 신투불이 음식이 우리한테 맞듯이 우리는 화두를 수행 방법, 화두 수행 방법을 우리에 맞는 발전되어 온 수행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수행 방법도 마찬가지. 그래, 이제 화두와 선과 명상. 그게 뭐가 다르냐. 다그 인도 쪽에서는 이제 그 정신 마음 수행을 그냥 명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참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남방에서도 이제 명상 수행이다 하는 표현을 많이 번역을 하면 쓰는데 그건 언어의 차이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불제자로서 똑같은 마음 수행자로서 용어가 어떻게 되든 목적은 본래망상을 가라앉히고 지우고 밝게 마음을 바꾸는 마음 평안 목적은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발전되면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그한 생각이 끝나고 평생을 이어온 그한 생각이 끝나고 다음 생각이 이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평생을 이어갑니다. 근데 수행을 통하면 그한 생각이 끝나고 그 선지식들이 그런 식으로 지도를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한 생각이 끝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그게 이제 지도 방법이었어요. 그 자리를 이제 스스로 마음속에서 화두에 집중하면서 자기 생각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그걸 이제 알아차려야 돼. 근데 모든 수행의 공통점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진짜 그렇게 마음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 고요히 멈추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는데 자기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신비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이제 경험해본 분들만이 이제 알겠죠. 한 생각이 끝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그 자리에 생각이 머물라. 그러면 생각이 없는 자리죠. 무념의 자리죠. 아침에 든 화두가 저녁까지 간다느니 사륙시에 항시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초발심작용문 보면 이제 사륙시에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또 몽중이려니 의단동로니 뭐 몽중이 꿈에서도 화두가 똑같이 들려야 된다. 전 그러한 선지식들의 말씀이 그냥 열심히 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라는 그냥 간곡한 뜻이고 가르침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가능하리라고 제가 수행을 처음에 초발심을 배우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건 그냥 열심히 수행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전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구나. 모든 그 선지식들 말씀이 전 진짜 한마디도 틀린 말씀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 수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스님들이나 전문 수행자들 모든 것을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수행하는 분들 그래 전용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좀 쉽게 일반 불자나 이제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세계 일화라는 만공 스님 해방된 소식을 듣고 무궁화꽃을 주워서 세계 일화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내자를 쓰셨어요. 수독사에 가면 큰 현판에 금나필이라고 해서 해방된 소식을 듣고 바로 무궁화꽃을 떨어진 무궁화꽃을 주워서 그걸 붓으로 세계 일화를 쓰셨습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로 생활권, 하나의 생활권이 돼가고 있습니다. 모든 그 소식이 일일 생활권입니다. 이러한 세대에 우리도 이 마음 평안 선명사 종단에서 보급하고 있는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이해하고 서로가 좀 쉽게 보급을 하고 널리 펴야 되겠습니다. 제가 수행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느낀 건 이 의식세계에서 보는 건 이 우주의 법입니다. 이 부처님 법을 잘 받들고 따르고 수행을 해서 정말 이 우리가 모두가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 고뇌에서 벗어나 좀 더 밝은 마음, 행복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이

부처님법의 그 핵심인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앉아서 마음을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자꾸 해보면 자기 전에 10분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을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자면 숙면을 취하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 10분이라도 어여이 맑은 공기 문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앉아있으면 한 10분이라도 집중하면 눈을 뜰 때 눈이 밝아져 하루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이라도 내 스스로 나를 가꾼다 생각하시고 마음은 가라앉히는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상에서 우리는 이제 표현을 그냥 마음을 뭐 쉬어라 뭐 이러는데 이 우리 수행은 헬스클럽 가서 여러분들 운동하시죠? 아주 비싼 돈 내고 운동합니다. 운동을 하면 결과가 나오죠. 근육이 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건강해집니다. 또 질병도 물러갑니다. 그런 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신건강도 이러한 그 명상 수행, 참선 수행 이런 걸 통해서 헬스클럽 가서 운동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헬스클럽 가서 운동 아무리 해도 마음은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몸은 힘이 세지고 건강해질 수 있어도.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에 따른 그 선명상 수행 이러한 수행 간단한 수행 방법 입문에 참여하셔서 동참하신다면 진짜 건강이 뭔지 마음 평안이 뭔지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오늘 뭐 이 영상을 봐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불자님이 아니래도 모든 그 마음의 안정, 스스로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그 선명상 프로그램에 동참하시고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나를 찾는 내 자신 그 평안의 입문에 동참하셔서 진정한 나의 그 행복이 뭐고 나의 평안이 뭐고 이 세상에 이 우주에 궁극적으로 나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느껴보시고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를 한번 찾아봅시다. 항상 세상이 아름답고 즐거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고 매일이 하루가 일상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게 진정한 나를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한번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에 순서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순서를 정해 항상 미리 준비하라. 그러면 당황하거나 허둥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다.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노여워하지 말라. 그것은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현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라.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여러분은 흔히 기도명당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팔공산 갓바위? 남해 보리암? BTN 신규 프로그램 문강스님의 한국학 에세이에서 문강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2: 천문과 지리를 잘 봐서 선택을 하면 사람의 에너지를 변화시켜준다. 그러면 그 변화되는 에너지가 변하면 Change your luck, 당신의 운을 변화시켜줄 수가 있다.
1: 사람의 에너지를 변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도명당과도 관련돼 있지 않을까요?
3: 그래서 알아본 연말연초 한 가지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준다는 우리나라 기도명당 탑5 알아봤습니다. 영험한 기도 노량 5위. 바로 선운사의 도소람입니다.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천년 넘은 사찰인데요. 호남 5대 사찰 중 하나로 유명한 곳이죠. 게다가 이곳은 미륵불과 지장보살을 함께 모신 세계에서도 단 하나뿐인 성지인데요. 도소람의 역사는 무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승 검단선사가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도소람은 미륵불의 도래를 기다리며 중생의 염원과 기도를 모으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운사에서 도소람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신라진흥왕과 관련된 석굴, 진흥굴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왕위를 내려놓고 불교에 귀의했던 진흥왕이 여생을 보낸 곳이라고 하죠. 불교에 대한 진흥왕의 깊은 염원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죠? 도소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극락보전이 반겨줍니다. 여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시고 양옆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처럼 이곳에 들어서면 뭔가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죠. 조금 더 올라가면 도소람의 하이라이트, 바로 마의불이 등장합니다. 높이 13m, 폭 3m, 거대한 크기의 마의 열의 좌상인데요.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마의불로도 유명합니다. 예전엔 이 마의불을 미륵불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기도 했다고 하죠. 극락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소람에서 내원궁으로 향하는 계단이 또 있는데요. 이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업장을 소멸한다는 108계단과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챙겨나듯 걸어야 한다는 53계단을 지나가게 돼요. 조금 힘들기는 해도 이곳에 닿으면 지장보살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꼭 한번 가볼만 하죠. 그리고 도소람 마의불 뒤쪽으로 가면 소원을 빌며 쌓은 수많은 돌탑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면 돌 하나 올리며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죠? 미륵불의 도래와 지장보살의 자비가 깃든 도소람. 천년 넘게 사람들의 염원을 품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영험한 기도 도량 4위. 동해바다 위에 붉은 연꽃이 피어난 듯한 곳, 바로 양양 낙산사의 홍련암입니다. 이곳은 바닷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1300년 동안 꿋꿋이 자리 잡은 관음기도의 성지죠.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깃든 원통전과 홍련암이 특히 유명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이곳에 찾곤 하는데요. 홍련암의 또 다른 이름인 보타굴. 전설에 따르면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스님이 홍련암

0: 섬에서 관음 기도를 시작한 지 13일 만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가 정말 신비롭죠? 그래서일까요? 홍련암은 단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기도처로 유명합니다. 법당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보이는 관음굴도 꼭 한번 보셔야 할 신성한 장소입니다. 낙산사 관음전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16m에 달하는 거대한 해수관음상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이 해수관음상은 낙산사의 상징이자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받는 명물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죠. 홍련암에서 멀리 바라보면 낙산사의 또 다른 명소, 의상대가 보입니다. 의상대는 1925년에 의상대사를 기리며 세워진 정자로 스님이 참선하던 자리인데요. 관동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며 동해 제1의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더 특별하게 만든 이야기가 있는데요.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홍련암은 불길을 피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이라며 홍련암을 더 신비롭고 영험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을 향한 기도의 성지로서 수많은 불자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으러 오는 수행도량, 낙산사 홍련암. 여러분도 홍련암을 방문해 간절한 소원을 빌고 관음보살님의 따뜻한 가피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영험한 기도도량 3위, 낙가산 보문사입니다. 삼국시대에 창건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인 이곳, 강화도에서 약 1.5km 떨어진 작은 섬 성모도. 이 섬의 중심에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한다는 보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문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한 뒤 그 영험한 기운에 이끌려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문이라는 이름도 관세음보살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곳은 불자들의 기도처로 널리 사랑받는 곳입니다. 보문사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웅장한 마애불인데요. 높이 9.2m, 너비 3.3m의 이 마애불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는 영험한 기도 장소입니다. 마애불 아래에는 신비로운 바위굴, 석실이 있는데요. 이곳엔 관세음보살상과 삼존상, 19분의 나한상이 모셔져 있어요. 신통굴이라고 불리는 이 석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는 성지라고 하죠. 여기엔 흥미로운 전설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성모도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다에서 22개의 돌을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노스님이 나타나 그 돌상은 귀한 불상이니 명산에 모시라고 일러주셨죠. 어부는 노스님의 말대로 돌을 수레에 싣고 낙가산으로 향했습니다. 수레가 멈춘 곳에 신비로운 바위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불상을 봉안한 어부는 이후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바위굴이 바로 보문사의 석실로 지금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통굴이라고 불립니다. 1500년의 역사를 품은 낙가산 보문사,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영험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도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영험한 기도도량 2위, 바로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불자들의 기도로 가득 찬 신성한 장소로 문수보살님이 상주하는 문수성지로 유명한 사찰이죠. 상원사는 신라시대부터 문수보살의 성지로서 오랜 세월 그 빛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대신 문수보살님을 모신 문수전이 상원사의 주불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상원사에는 조선 세조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세조가 오대산 계곡에서 우연히 동자승을 만났고 그 동자승의 도움으로 몸이 나았다고 합니다. 세조는 그 동자가 문수보살의 화연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문수보살님께 깊이 감사드렸다고 하죠. 이후 세조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문수동자의 모습을 그려 좌상을 만들고 자신의 딸 부부에게 봉안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문수보살을 주존불로 모신 국내 유일한 사찰이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이

이야기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1984년 문수동자 좌상을 도금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유물은 바로 세조의 어의로 알려진 피로 얼룩진 비단저고리였습니다. 정말로 세조가 이곳에서

0: 자, 여러분도 이곳에서 문수보살님의 가피를 느껴보며 간절한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1: 영험한 기도도량 1위는 바로 남해 금산의 보리암입니다. 이곳은 바다와 산이 만나는 신비로운 장소인데요. 마음을 치유하고 간절한 소원을 비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지입니다. 해발 681m,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주변을 둘러싼 금산의 위용 덕분에 이곳에 서면 꼭 하늘에 닿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반짝이는 은빛 모래 해변을 지나 금산에 도착하면 한국의 3대 기도 도량으로 손꼽히는 보리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리암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신비로운 쌍옥문이라는 바위굴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보리암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관문으로 사방이 뚫려 있어 빛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마치 돌배를 타고 세속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죠. 쌍옥문을 지나 위로 오르면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장엄한 불국정토와 함께 바위 절벽 위에 자리한 보리암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는 1년 365일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신다고 믿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이곳을 찾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싶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보리암에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풍랑처럼 일어나는 번뇌와 고통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속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보리암 관세음보살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온 이곳에서 여러분도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 마음이 치유되고 평온을 찾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도 명당 탑5 어떠셨나요? 연말 연초를 맞아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0: 이곳들을 직접 방문해 여러분만의 소중한 기도를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당의 기운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만나 더 큰 힘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0: 소중한 나
1: 와이프.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또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당신이 기도해서 얻은 신비한 가피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 엄청 짧아요. 저 보고 뭐 더 없나? 내용이 엄청 짧은데 임팩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은 편지 보내주셨는데 요거 제가 우리 소나무 애청자께서 보내오신 편지 읽어드릴게. 한번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스님, 저는 분당에 사는 불자입니다. 저는 광우 스님 소나무를 적어놓고 꼭 시청하고 있습니다. 스님, 저는 3년 전에 개가 덤벼들어서 허리가 다쳐 119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 골절이 되어서 수술을 한다기에 하룻밤을 세우고 이튿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 관세음보살님을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하얀 관세음보살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의사 두 명이 와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집에 가라고 해 요양병원에 20일 있다가 집에 와서 지금까지 하나도 아프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 그리고 끝입니다. 예. 예,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가 있죠?
1: 예.
0: 예, 그래서 이제 글씨체가 연세가 드신 노보살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가 덤벼들어가지고 예, 놀래서 골절이 됐대잖아요. 네. 응급실 119 응급실에 네. 119 이제 응급실에 이제 갔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골절이 됐는데 이제 하룻밤 보내고 이튿날 수술하자.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불렀더니 예, 비몽사몽에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더니 그 다음날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의사 두 명이 와서 그냥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골절이 됐다는데 정말 정밀검사에서 골절 그걸 잘못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 느낌이 아마 수술 받기 전에 다시 한번 검사해봤더니 멀쩡해가지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20일 있다가 지금까지 안 아프다. 너무 신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나무 꾸준히 보신 분들이 소나무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 관음 기도를 열심히 하면 꿈이라든가 어떤 환상 속에서 하얀색 옷을 입으신 분이 자주 나타나요. 예, 벌써 소나무에서도 한 몇십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뭐 유니폼인가? 예? 예, 혹은 뭐. 그런데 이 하얀색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백의관음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나타나실 때 하얀색 옷을 입고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아, 정말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마다 염불을 많이 하세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불하시고 부처님께 기도하면 이런 은은한 가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너무나 감동적인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전화를 제가 다 이렇게 듣고 나서 저 자신이 막 가슴이 떨려오더라고요. 그 며칠 전에 저희 이제 화계사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봤더니 그 거사님이셔요. 목포에서 살고 계시는 거사님이신데 이제 최암흑의 거사님이십니다.

0: 입니다. 그래서 이분 사생활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름을 다 밝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 씨 성을 가지신 최 거사님이셨는데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제 82살이시라고 하더라고요. 82살이신데 요 최 거사님께서 소나무 엄청난 애청자시래요. 예, 소나무 몇 번씩 재방송도 몇 번씩 보실 정도로 소나무의 애청자신데 소나무를 보면서 항상 결심하던 게 있으셨대요.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엄청난 관세음보살님의 기도가피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불자분들한테 전해주고 싶다고. 당신 어머니께서 경험하신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많은 불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서 소나무 진행자인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내용을 들려주셨습니다. 요 부모님께서 요 거사님의 부모님께서 저 지금 나주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계셨대요. 나주 아시죠? 나주.
1: 네. 네,
0: 나주 하면 뭘로 유명하죠?
1: 배.
0: 배. 나주 배. 그렇군요. 나주가 배로 유명하구나. 그래서 배가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나주 그리고 정신과 심리치료 받고 하잖아요.
1: 네.
0: 네, 요 어머님 되시는 분이 며칠 잃었다?
1: 네.
0: 넷을 잃었대요. 근데 역시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그래도 다 그 아픔을 부여안고 항상 가슴을 막 내리치시면서 내가 무슨 전생의 업보가 이리 두꺼워서 내가 이렇게 팔자가 드센가 내가 왜 이렇게 팔자가 더러운가 하고 그렇게 한탄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렇게 아들 넷을 잃고 또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남편이죠. 이 남편 되시는 이 아버지가 화병이 나가지고 계속 술을 드시고 술을 드시다가 폐인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막 집안을 다 놓아버리고 막 술 드시고 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를 구박을 했답니다. 고통과 그 한스러움을 안고서 항상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불심은 깊으셨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절에 가셨대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하는 게 항상 입버릇처럼 관세음보살을 외우셨대요. 항상 관세음보살을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저기 틈만 나면 절에 가시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틈틈이 품팔이를 하셨답니다. 품팔이를 하시면서 겨우겨우 끼니를 이으면서 살아가셨는데 그 없는 살림에도 쌀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이면 그 쌀을 쥐고서 그 틈만 나면 절에 가가지고 법당에다 이렇게 불공을 올리고 하염없이 기도를 올리셨대요. 그래서 어느 절을 다니셨냐면 그 나주에 그 보감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보감사. 예, 나주에 보감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었는데 그 보감사까지 가는데 집에서 10km가 걸린대요. 그 10km를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쌀 올려놓고 불공 올리고 틈만 나면 항상 집에서도 관세음보살님 제가 전생에 참 업보가 두꺼운 여자입니다. 제가 참 팔자가 셉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염불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절에 가서 불공을 올릴 때는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앞에서 손을 비비면서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아들 하나 또 낳게 해달라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건강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아들 넷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옛날 분들은 왠지 자손을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이었대요. 그날이 새해 첫날이었대요. 새해 첫날 설날이었을 때 설날이면 정말 기쁜 날이잖아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정말 뜻깊은 날인데 아침부터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와서 세간살림을 다 부셔버렸대요. 술주정을 하면서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이 이제 절에 안 다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불심이 깊었는데도 아들 넷을 잃었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도 남편은 술 마시고 폐인이 되었고 그리고 절에 갔다 오고 난 뒤에도 새해 첫날부터 남편이 집안 살림 다 부시고 여러분들 같으면 절에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못 다니죠. 웬만한 사람은 아이고 절에 다녀봤자 영험없다. 내가 그 쌀로 내가 밥을 한 번 더 끓여 먹지. 아이고 내 절에다 쌀 뭐 이제 못 갖다 주겠다. 이런 마음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인생이 퍽퍽하시니까. 그 어머니가 그 새해 첫날부터 펑펑

우셨대요.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드센가. 울고 울고 또 울었는데 그 다음날 또 절에 가세요. 아,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옛날 노보살님들의 이 신심과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젊은 사람 세대를 뛰어넘는 어떤 강력한 어떤 믿음의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날 때부터 남편의 집안살림 다 때려부셨는데도 그 다음날 또 절에 가는 거예요. 그또 10km를 걷고 걸어서 보감사 그 대웅장에 딱 앉아가지고 울면서 막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리면서 그또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니까 소리내서 못 울잖아요. 막 숨죽여 울면서 손으로 관세음보살님한테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하면서 하염없이 기도를 올렸대요. 기도 올리고 또 기도 올리다가 깜빡 졸았답니다. 깜빡 졸랐는데 비몽사몽에 머리에 왕관을 쓴 무엇을 쓴? 왕관. 왕관을 쓴 보살님이 딱 나타나더래요. 근데 왕관을 쓴 보살님이 여러분들 불상 사진 보셨으면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 부처님 옆에 있는 보살님이 머리에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화려한 모자. 그 이제 왕관이라고 안 하고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보관이라고 불러요. 보관. 예, 보관입니다. 그래서 이 보관을 쓰신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잘 모르니까 이제 뭐라고 아들한테 얘기했냐면 누구를 무엇을 쓴 보살님이? 왕관을 쓴 보살님이. 그러니까 아마 관세음보살님이었을 거예요. 왕관을 쓴 보살님이 싹 나타나더니 잉어 두 마리를 가져오시더래요. 잉어 두 마리를 딱 가져오면서 자, 이거 가져가서 집에서 잘 키워라 하면서 잉어 두 마리를 주더랍니다. 그 잉어 두 마리를 얼떨결에 치마폭에 이렇게 받았대요. 치마폭에 딱 받았는데 그 치마폭에 봐서 이게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 집으로 와가지고 잉어 두 마리를 이렇게 잘 키웠답니다. 근데 큰 집에 형님이 갑자기 찾아오더래요. 큰 집에 형님이 이렇게 찾아오더니 잉어 두 마리 있다면서 한 마리만 나 줘라. 아니 두 마리인데 한 마리만 나 줘라고 막 간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두 마리 있으니까 큰집 형님이랑 달라니까 또 어머님이 성품이 되게 온화하셨나 봐요. 우리 같으면 내 건데 왜? 막 이러. 아 형님도 절에 가서 받아오든가. 왜내거 갖고 달래? 뭐 내가 호구야? 막 이러. 이럴 수도 있는데 성품이 온화했나 봐요. 에휴 나두 마리 있는데 한 마리 드리지 뭐. 그러니까 한 마리를 줬대요. 잉어 한 마리를 줬는데 며칠 후에 그 큰집 형님이 오시더니 야, 우리 집 잉어 죽었어. 이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나. 하고, 고개를 돌려서 자기가 키우고 있던 그 잉어 한 마리를 딱 보니까 아주 그냥 팔팔하게 살아있더래요. 막 팔팔하게 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하는 순간, 꿈에서 딱 깼대요. 너무 생생해서, 여긴 어디지? 뭐였지? 너무 꿈이 생생하니까. 그 주변을 둘러봤더니 법당 아니었던 거예요. 그 법당 안에 잉어 두 마리를 왕관을 쓴 보살님이 잉어 두 마리를 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집에 가고 형님한테 잉어 한 마리 주고 했던 게다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별 희한한 꿈이다. 희한한 꿈을 꿨다. 그딱 집으로 왔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하는 바와 같이 임신을 한 거예요. 딱 임신을 했는데 잘 들으세요. 딱 임신을 했는데 자기가 임신을 한 비슷한 시기에 큰집 형님도 임신을 한 거예요. 야, 그리고 달이 차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큰집 형님도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며칠 안 돼서 큰집 형님 아들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꿈에서 똑같이 그냥 꿈꾼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그 꿈에서 본 거대로 그렇게 똑같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이 어머님이 마음에서 확신이 쓴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점지해 준 아들이다. 내 아들 관세음보살이 점지해 준 아들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막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막 남편이 와서 술 취해가지고 집안 살림 다 때려부시고 구박해도 옛날처럼 가슴이 덜 아픈 거예요. 이제 의지할 아들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살짝 걱정이 됐대요, 어머님이. 어머님이 어떻게 걱정을 했냐면 얘가 전에 네 명처럼 5살, 6살을 못 넘겨서 또 죽을까 봐. 그래서 살짝 약한 마음도 생겼는데 마음에 어떤 확신이 생겼냐면 아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 준 아들이다.
분명히

내 이 아들은 관세무사님이 끝까지 도와주실 것이다. 이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난 아이다. 다른 아이가 아니라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확신이 쓰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전화로 저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 거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그 어머님이 부모님이 사시던 마을에 50여 가구가 있었대요. 50여 가구에 우물이 두 개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새벽이 되면,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되면 어머니가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셔가지고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첫 우물물을 뜨는 거예요. 첫 우물물을 떠가지고 정한수 하나 탁 만들어 놓고, 아직도 기억이 난대. 어렸을 때 그 기억에 손바닥에 그냥 하염없이 손바닥을 비비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부디 바라옵건대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자라고 하는 일마다 우리 아들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여름에도 그 추운 한겨울에도 손을 비비면서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낳은 아들이 5살, 6살 넘어갔는데도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단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이제 늦게 아들을 낳았잖아요. 마지막 아들을. 앞에 4명을 잃고. 그 어머니가 약 40대였대요. 40대였고, 자기가 그때 기억에 7, 8살 때였대요. 7, 8살 때였을 때, 어머니가 자꾸 가슴에, 이렇게 한쪽 가슴에 혹이 자랐대요. 지금 생각해봤더니 유방암이었던 것 같대요. 지금 생각해봤더니. 가슴에서 막 자꾸 혹이 자랐는데, 그 시골에 또 가난한 집 여자니까 어디 제대로 된 병원도 없고 도시에 나가서 치료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이제 치료 시기를 놓쳤는지 그게 그 혹이 점점 부풀어가지고 어머니가 숨이 끊기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숨이 끊겨가지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이제 장례 준비한다고 그 엄마의 자기 아내 이제 차가워진 시신을 이제 방 한구석에 밀어넣고, 그때 자기가 어렴풋한 기억에 차가워진 어머니 품속에서 엄마 몸을 막 주무르면서 막 울부짖었대요. 엄마, 엄마 하고 막 울부짖었답니다. 그런데 자, 어머니의 증언입니다. 어머니의 숨이 끊긴 뒤에 어머니가 꿈을 꾸셨대요. 저승길을 걷고 있었대요. 꿈에서 이렇게 저승길을 걷고 있는데, 이렇게 저승길의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대요. 막 그 고개를 넘어가려는데 갑자기 그 예전에 봤던 잉어 두 마리를 주셨던 왕관을 쓴 보살님이 딱 하고 나타나더니 어디 가느냐 이러더래요. 어디 가느냐. 야, 딱 어디 가느냐 나타나셨는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하얀 닭을 안고 있더래. 닭을. 치킨? 닭을 안고 있었대요. 닭을. 그러더니 이거 받아라. 요 닭을 받고 무슨 일 있어도 이 닭을 놓지 말아라 이러더랍니다. 그 닭을 이렇게 딱 받았대요. 얼떨결에 그 닭을 받고, 그거 뭐 몇 년 전에 잉어 받고, 이번에는 닭 받고, 예. 그 닭을 이렇게 받고 그 왕관을 쓴 보살님이 사라지셨는데, 이렇게 닭을 안고 있는데 닭이 갑자기 가슴에 안고 있는 닭이 가슴을 부리러 떠떠떠떠 하고 쪼더래요. 와떠 가슴을 막 쪼더래요. 젖가슴을.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죠? 얘 왜 이러냐? 아,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닭을 받고 놓지 말아라 이랬잖아요. 어떤 있어도 놓지 말아라. 안고 닭이 막 가슴을 쪼는데 너무 아픈데도 꾹 안고 있었대요. 그러다 닭이 갑자기 자기 목에다 대고 꼬끼오 하더래요. 뭐라고 했다? 꼬끼오 하는 순간 그 소리에 눈이 번쩍 뜨이더래요. 숨이 돌아온 거예요. 눈이 번쩍 떠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이제 상황이 판단되면서 내가 내 아들 두고 갈 수 없다. 내가 요 놈 두고 내 아들 두고 내가 갈 수 없다고 겨우 몸을 가까스로 일으켰대요. 몸을 막 이렇게 일으켰는데 마을에선 난리가 났대요. 죽은 사람이 돌아왔다고. 죽은 사람 돌아왔다.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돌아왔으니. 그리고 가까스로 이제 정신을 차려서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0: 그 치료를 받겠어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민간 그 민소 그 대체 요법 있잖아요. 민간 요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면 그냥 약초 있잖아요. 좋다는 약초 이렇게 찧어가지고 그냥 가슴에 바르고 했대요. 그게 다예요. 며칠 후에 그 꿈을 꾸고 정신을 차리고 며칠 후에 저절로 젖가슴에 터져버렸대요. 젖가슴에 쩍 하고 터져버렸는데 왜? 아니 가슴이 터졌는데 웃겨요? 왜? 그냥 젖가슴에 퍽 하고 터졌는데 피고름이 줄줄줄줄 새더래요. 피고름이 줄줄줄줄 새는데 피고름이 새다가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피고름이 줄줄줄 새서 그냥 온몸이 그냥 피고름이 젖을 정도로 줄줄 새더니 그렇죠. 그대 자연 치유가 되셨답니다. 예. 아 민간요법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아니 왜 거기서 민간요법이 왜 들어가요. 내가 말했잖아요. 기껏해야 가슴에다 약초 발랐을 뿐인데 거기서 이제 닭하고 연관해졌어야지. 예 그렇죠. 예. 예 아 순간 웃겼어. 예. 하여튼 그리고 평생을 건강하게 사셨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103살을 사셨대요. 몇 살?
1: 103살.
0: 예, 103살을, 103세를, 103살 동안을 건강하게 살다가 가셨대요. 예, 그 40대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죠. 예.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냥 매일 기도했대요.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냥 막 전화로 얘기하면서 막 꺼이꺼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울컥하잖아요. 예. 아, 거사님 왜 우세요? 왜 우세요? 그 80 넘으신 거사님이 막 우시는 엄마 생각난다고 아. 얘기하다가 막 그 아들 하나 잘 되라고 기도하시던 우리 엄마 생각난다고 아직도 눈에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사님이 집안이 너무 가난했대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대요. 근데 이 거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 남들 같으면 좌절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 많잖아요. 네. 내가 성공 못한 게 집안 때문에 성공 못했다. 네. 부모 잘못만 해서 성공 못했다. 내가 뭐 흙수저라서 성공 못했다. 네? 근데 그 거사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 뭐라고 했냐.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점주해준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게 귀에 박히도록 들었대요. 관세음보살님이 점주해준 아들이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평생 기도해줬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성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막 확신이 들더래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그냥 성실 그 자체셨대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셨답니다. 한 치의 틈도 없이 성실하게 사셨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도 술을 많이 드신 것 때문에 어머니가 술이라면 그냥 덜덜 떠셨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항상 간곡한 부탁이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평생 술을 입에 안 대셨대요. 어머니의 유언이다 생각하고 평생 술을 입에도 안 대고 담배도 안 피셨대요. 그냥 성실하게만 사셨대요. 자,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믿고 어머니를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오셨던 이 거사님께서 제약회사에 임원을 하십니다. 제약회사에 임원을 하시고요. 중국에 있는 조그만 지방대학에 명예교수가 되십니다. 그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대학에 총장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쓴 시집이 있었는데 그 시집 덕분에 문학계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엄청나게 어머니께 잘한 효부였대요. 효성이 지극한 효부였는데 자기 아내가 나라에서 주는 훈장까지 받으셨대요. 이분이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사진까지 나오세요. 사진까지 나오는 유명 인사세요. 근데 이분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으니까 제가 이름 실명을 대진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분께서 막 우시면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우리 어머니의 헌신 덕분입니다. 울면서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스님 부디 이 이야기를 많은 불자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부처님은 정말 있습니다. 보살님은 정말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정말 존재합니다. 그

0: 증거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이 이야기를 제발 널리 전해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사님 이야기 듣고 거사님의 이 소중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이 이야기를 내가 소나무에서 많은 불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하고 좋은 어머님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전해주신 우리 목포에 계시는 최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이와 같이 기도의 힘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기도의 힘은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힘들고 괴로울 때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과 팔자를 탓하지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1: 기도해라.
0: 기도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만 제대로 꾸준히 하면 됩니다. 예. 그 우리 목포의 그 최거사님 어머님 되시는 그 노보살님도 평생 뭐만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나만 했잖아요. 예. 뭐 이것저것 안 했어요. 뭐 금강경 했다, 법화경 했다, 천수경 했다, 뭐 능엄주가 좋다니까 능엄주 했다. 예? 막 이것저것 안 했어요. 그냥 하나만, 오로지. 그 노보살님이 뭐 절에서 뭐 배운 게 있으셨겠어요? 아마 지나가는 스님이 관세음보살 열심히 해라 하니까 관세음보살 하나만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반드시 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를 딱 정했으면 평생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고 한번 꾸준하게 정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예전에 우리 한국 현대 그 비구니 스님 중에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널리 불법을 전하신 어른 스님 중에 묘엄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묘엄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묘엄 스님께서 한 7, 8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7, 8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기 우리 수원 아시죠? 수원. 네. 수원에 복년사라는 비구니 스님들 그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미니 스님 승가대학이 있는 복년사라는 절에 주석하시면서 그 널리 불법을 펼치신 아주 현대 비구니계의 교학이 깊은 학문이 깊으신 비구니 어른 스님 묘엄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묘엄 스님이 아버지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누구냐면 아마 불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 삼각산 도선사 아시죠?
1: 예.
0: 그 도선사에서 오랫동안 주석하셨던 청담 큰 스님 딸입니다. 청담 스님께서 이렇게 출가하기 직전에 낳으신 딸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청담 스님께서 이제 낳고 이제 출가를 한 이제 딸인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출가를 했으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가끔씩 찾아가서 법문도 듣고 인사도 드리고 그랬나 봐요. 근데 뭐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죠. 스님이라고 불렀죠. 예, 스님, 예, 저 왔습니다 하면. 그러면 청담 스님께서 굉장히 자비로우셨대요. 엄청 자비로우셨는데 딸이 찾아오면 딸한테는 이렇게 좀 냉정하게 구셨대요. 왜 아무래도 친딸이니까 이제 당신은 스님이고 속가에서 낳고 온 딸이니까 좀 냉정하게 구셨는데 대신 청담 스님 절친 도반이 성철 스님이셨대요. 그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도 두 분이 아주 죽마고우처럼 지내셨는데 오히려 그 묘엄 스님이 어렸을 때 찾아오면 성철 스님이 왔냐 왔냐 청담 스님 딸 아이가 일로 와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막 자상하게 해주셨답니다. 그 성철 스님이 워낙 머리가 천재시라서 막 우리나라 역사 얘기도 해주고 불교 이야기도 해주고 불교 이야기 해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과 사상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아 나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 전생에 불현이 깊은 거죠. 스님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집안분들의 허락을 받고 이제 15살의 어린 나이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 머리 깎고 출가한 뒤에 성철 스님께서 능엄주를 외워라 라고 하셨대요. 우리 불교에는 능엄주라는 긴 주문이 있어요.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부처님의 가피력이 강력하다는 주문 중에 하나가 능엄주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성철 스님이 평생에 능엄주를 많이 사람들에게 권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능엄주를

0: 능엄주를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능엄주를 이 어린 묘엄스님한테 능엄주를 다 외워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능엄주가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가지고 능엄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면 혀가 좀 굳은 사람 한 30분 정도 걸려요. 엄청나게 긴 능엄주인데 능엄주를 다 외웠어요. 묘엄스님이. 나이 어릴 때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또 묘엄스님이 또 타고나기를 굉장히 총명하셨대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이제 좋아서 이 묘엄스님이 이제 그 능엄주를 다 외웠는데 능엄주를 다 외우고 나서 그 성철 스님하고 청담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능엄주를 다 외웠으니까 업장 소멸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1: 업장 소멸.
0: 불법을 공부를 하려면 업장이 소멸돼야 된다. 업장이 소멸해야 불교 공부가 빨리 된다. 네. 그 우리 여러분 우리가 불교 공부하다 보면 배웠는데 잊어버리고 맞아요. 들었는데 까먹고 네. 앞에서 듣고 뒤로 가면 또 누워버리고 진짜 뭐 남 얘기 같지 않죠? 그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업장이 녹아야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다. 업장 녹이려면 능엄주를 많이 외워야 된다. 너 능엄주 이제 다 외웠으니까 능엄주 기도에 들어가라 이러더래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성철 스님이 하루에 108번 외워라 이러더래요. 그 긴 능엄주를 하루에 18번도 아니고 예? 108번을 외워라. 깜짝 놀래가지고 아 108번이면 뭐 하루 종일 외우라는 거잖아요. 막 업장 소멸하려면 그 정도는 외워야 된다 이런. 네 하루에 능엄주 108번 외우면 너 앞으로 만사 형통이다 막 이러더래요. 그 옆에 있는 점잖으신 아버지였던 청담 스님도 그래 성철 스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겠구나. 하루에 108번씩 능엄주를 외우거라. 지금 아니면 언제 또 해보겠냐. 그 이제 어린 마음에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능엄주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능엄주를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108번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냥 하루 종일 능엄주를 외우는 거예요. 스타다가 도스사 스타다 받으라 그럼 입을 타차타차차 그러니까 일어나서도 따차다다자 세수하면서도 따다다다자 나물 다듬면서도 따다다다자 네? 설거지하면서도 따다다다자 그 누가 말 시키면 예 따다다다자 아니요 따다다다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어른 스님들이 비구니 어른 스님들이 야야 차 와 저러노 막 이러면 아 능엄주 외운대요 아 능엄주를 왜 외우는데 아유 저기 성철 스님하고 청남 스님하고 큰 스님들이 두 분이서 능엄주 하루에 108번씩 외우라고 숙제를 해주셨대요.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108번을 채우려니까 이게 잠잘 시간도 없더래요. 근데 계속 외우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하다가 힘들면 이제 그만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소나무에서 법문 듣다가 맞아 기도해야지 하고 집에 가다 몇 번 하다가 재미없고 지루하면 에휴 마음이 중요하지 뭐 이러면서 에? 눈에 안 봐도 뻔해.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소나무 듣고 해야지 3일 하다가 예? 또 놀다가 또 그 다음 주에 또 소나무 들으면 아이고, 막 다시 시작해야지. 그 계속 밀고 간 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입에 딱 붙으니까 한 번 하는데 30분 걸리던 능엄주가 20분으로 줄더래요. 20분을 줄더니 계속 했더니 나중에는 입으로 따다다다다다 안 해도 저절로 능엄주가 이렇게 돌아가더래요. 여러분 유행가 계속 듣다 보면 유행가가 귀에서 저절로 돌 때 있잖아요. 능엄주가 귀에서 막 저절로 돌더래요. 그러더니 20분 걸리던 게 10분으로 줄더래요. 10분으로 줄면서 막 오 시간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 막 뭔가 힘이 나더래요. 야 이거 진짜 뭔가 있나 보다. 30분 걸리던 게 10분으로 줄더니 계속 했더니 5분으로 줄더래요. 나중에 한번 쓰다다다다 하더니 3분 만에 끝나버렸대요. 30분 걸린 능엄주를 몇 분 만에 끝냈다? 예, 3분 만에 끌려버리더래요. 3분 만에.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떤 경지가 됐냐면 능엄주 하려고 한 생각 딱 일으키면 한 번에 끝나버렸대요. 능엄주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그 긴 게 사진 찍듯이 그냥 찍혀버리더래요. 이걸 우리가 주력산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1: 주력산매.
0: 주력이 1념, 주력이 3매에 들어간 거예요. 능엄주 딱 생각하면 눈앞에 번쩍하고 그냥 찍힌대요. 순식간에 번쩍 찍히고 번쩍 찍히고 그렇게 몇 달 동안 능엄주를 했는데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0: 있냐면 이제는 너무 몸이 피곤해서 자려고 시계를 보고 딱 자서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6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보통 스님들이 9시에 자면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6시 정도 6시간 잤다 생각하고 눈을 떠봤는데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그래서 딱 시계를 봤더니 5분 지나 있더래요. 완전 숙면에 들어간 거야.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고 안정되니까 5분 잤는데 6시간 잔 것처럼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죠?
1: 네.
0: 12시간 자도 피곤하죠? 어머 나 12시간 잤는데도 피곤해. 그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평소에 어린 나이였는데도 뭐 전생에 어병, 업보가 있었는지 심한 위장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항상 막 속에 위에 뭐가 이렇게 돌덩어리 같은 게 하나 덩어리가 들어있는 느낌이더래요. 어린 나이도. 그리고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트림하면 신물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와가지고 배앓이 때문에 평소에 엄청 고생했대요. 어린 나이인데도. 그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능엄주를 외우다가 능엄주를 외워도 이렇게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에 또 비몽사몽이에요. 비몽사몽에 그러니까 기도에다 가피 받으려면 기도하다 뭐 해야 돼요? 잠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옆에다 수면제를 하나씩 놓고 수면제 먹고 예? 예, 농담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기도하다 능엄주를 하다 잠이 들었는데 남학신을 씨는 하얀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터벅터벅 걸어오더래요. 남학신을 쓰는 하얀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왔는데 손에 식칼을 들고 있더래요. 식칼을. 그러더니 잠자려고 누워있는 자기를 배를 이렇게 갈라버리더래요. 식칼로 배를 갈라버리더래요. 쫙 배를 갈라버리더니 속에서 시커먼 명태 덩어리 같은 걸 꺼내더래요. 딱 꺼내더니 그 이렇게 쪼물딱 거리더래요. 쪼물딱 그래서 나온 고기가 주물럭이잖아요. 주물럭. 주물럭 예? 고기가 그래요. 그래서 덩어리 명태 덩어리 같은 시커먼 걸 꺼내더니 쪼물딱 하더니 이제 배를 다시 덮어주더니 인자 됐다 이러더래요. 인자 됐다.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온몸이 너무 시원하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그 위장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대. 이게 바로 기도의 갚입니다.
1: 네.
0: 예, 아 무시할 수 없어요.
1: 네.
0: 기도가 일념이 되면 이런 불가사의한 힘을 일으킵니다.
1: 네.
0: 단, 너무 그 힘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1: 네.
0: 예,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뭘 얻어야지, 내가 뭐 내 힘을 받아야지, 나도 뭐 기적을 얻어야지 하면 오히려 안 돼요.
1: 네.
0: 순수한 마음이 바로 기도를 이루는 힘인데 이미 집착이 들어가는 순간 순수한 마음이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놓아버리고 그냥 내 수행이다 생각하고 집착 없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묘엄스님께서 그렇게 전생에 불연이 깊고 스승복이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 당대 최고 가시는 큰 스님 중에 한 분이신 뭐 성철 스님이나 청담 스님 같은 분을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또 어렸을 때 그렇게 능엄주를 열심히 하셔서 업장소멸도 시원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세상에 불법을 널리 전하신 그런 또 큰 스님이 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분명히 이와 같은 강력한 힘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어느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합니다.
1: 예.
0: 아까 편지에서 읽어드린 대로 골절이 됐는데 허리가 골절이 됐는데 관세음보살 외워 읽어가지고 가피를 받은 편지 이야기 들려드렸죠?
1: 예.
0: 그리고 그 목포의 최거사님 어머님 되시는 분도 평생 관세음보살 외우다가 가피를 받으셨죠?
1: 예.
0: 그 금방 들려드린 묘엄스님도 능엄주하다가 가피를 받으셨죠?
1: 예.
0: 예. 무엇을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1: 예.
0: 두 번째는 지극하게 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예.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소원을 이룬다 이러는 집착이 있으면 안 됩니다.
1: 네.
0: 꿈을 꿔도 흘려버릴 수 있어야 되고
1: 네.
0: 소원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효과가 있네 없네 이런 집착도 놓아버려야 됩니다.
1: 네.
0: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기도 안 할 때는 별일 없다가 기도하고 나니까 속이 막

0: 뒤집히는 일들도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 그러니까 간혹 많은 불자분들이 스님 기도하다가 자꾸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있는데 제가 기도를 잘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전생에 지어놓은 아주 무거운 업보가 이번 생에 기도하면서 크게 받아야 할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꾸준히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불교 속담이 노는 입에 염불하자. 노는 입에 염불하자. 예, 그러니까 항상 노는 입, 놀고 있는 입. 여러분 입으로 뭐예요? 누구 씹지 말고. 어머 어머, 걔 재수 없지 않니? 이렇게 욕하지 말고 노는 입에 뭐하자? 염불하자. 예, 염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수행하는 사람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무 토막과 같아야 한다. 양쪽 기슭에 닿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도 않는다면 이 나무 토막은 마침내 저 드넓은 바다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탐욕에 빠지거나 그릇된 일에 휘말려들지 않고 정진에만 힘쓴다면 반드시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촛불은 하나만 있을 때는 쉽게 꺼진다. 그러나 여러 수치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 그 빛과 열이 오래간다.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여러 대중들과 어우러져 함께 공부하여야 그 기운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혼자 불러도 꺼지지 않을 때, 그때 혼자서 가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꺾기 요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우리 남궁진 씨, 길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2: 아 맞죠 맞죠.
3: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사실 제가 그때
3: 전국 투어 콘서트 할 때 고객들 볼 때 얼마나 설레 오프닝 때.
2: 맞아요 맞아요.
3: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2: 절대 없죠 절대.
3: 감사하기도 하고
2: 정말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정말 요즘.
3: 아빨떡 아빨떡
2: 아빨떡이지요.
3: 맞습니다.
2: 제가 힘들 때 맨날 전화해도 밤인데 새벽인데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가수가 되어서 꼭 제가 갚도록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3: 야.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아빠, 나 핸드폰 깨졌어.
2: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성불하십시오. 세계 유일의 속강 국보 다이스님의 땅설법 법주 다여입니다. 오늘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BTN 시청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늘 이 법회 공덕으로 모두들 올해 1년 12달 소망 성취하시고 안가 태평하시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원왕 부인과 사라스 대왕이 자연장자 집에서 떠나가는 대목이었죠. 그래서 밤에는 뭡니까 새벽에는 미나리를 부르고 아침에는 이별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가는 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생계를 이제 일러주고 가죠. 그런데 마지막에 무엇이냐면은 이 사라스 대왕이 부인 원왕 부인에게 원왕 부인이 이제 아기를 태아 중 복중 태아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주고 떠나갑니다. 그 이름을 짓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아들을 낳거든 안락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 안락국은 편할 안자에 대해 즐거울 낙자 나라국자를 씁니다. 그래서 안락국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 부석사라든가 이런 절에 가면은 안락 안양국이라든가 안양루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들이 안양국토, 안락국토, 그다음에 정토, 극락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원래는 뭐냐면은 범어로 수카바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범어로 그러니까 이상 세계죠. 피아니 세계, 좋은 세상을 수카바티라고 이제 하는데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에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편할 안자에 즐거울 낙자, 편안하고 즐거운 나라, 그래 안락국. 또 그다음에 뭔가 안양국입니다. 편할 안자에 길을 양자, 편안함을 증장시키는 그런 나라. 또 정토이라면 깨끗한 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 하면은 중앙아시아 쿠차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쿠차에 계시던 분이 구마라집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뭐 구마라집바라고도 하고 구마라습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중국에 와서 번역을 하면서 그걸 극락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극락. 그래서 뭡니까? 수카바티를 번역했을 때 극락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걸 다른 분들은 번역을 하면서 안양국, 안락국, 정토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이상세계를 뜻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수카바티, 안락국, 안양국, 정토, 그 다음에 극락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구마라집이라는 분

번역하신 말씀을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냐 하면은 제가 한번 시장에 이제 기도를 할 곡물을 사러 갔어요. 콩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칠성기도 할 경우에는 어른들 일곱 가지 곡식을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잡곡을 사러 갔더니 거기 있는 할머니 노보살님이 하는 말이 뭐라 하는 거 하니까 이게 신통구려 신통구려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신통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또 물어보려니까 망신스럽고 제가 승려가 아는 게 없어서 또 신통구리를 몰라서 물어보나 싶어가지고 그래 아무리 봐도 콩이고 파치고 뭐 보리쌀인데 왜 신통구리라 하나 하고 하루 종일 고민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농협에서 신통구리라 하더래.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토불이를 이 할머니가 잘못 들어가지고 신통구리 신통구리 한 거예요. 그래서 신 몸신자 흙토 불리 아니불 둘이 뭔가 이제 땅 땅이라는 환경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주변 환경과 우리 자체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신토불이라는 어떤 용어를 만들어서 전국에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 노보살님이 한자를 모르다 보니까 신통구리 신통구리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신통구리요 사시오 신통구리요 사시오 계속 그런 거라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가 이 안락국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수카파트에서 나온 이상세계를 번역한 용어라는 것이죠. 안락국 자체가 안양국 극락이.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뭐라는 거 하니까 뭐 안락궁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이빨이 이제 치아가 이제 좋지 않으신 어른들은 한락궁이가 이렇게 말을 한락궁이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한락궁이 안락궁이 막 이런 말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안락국을 표현할 때 한락궁이다 안락궁이다 이렇게 용어가 변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 아시고 원래는 수카바티가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안락국 정토 그 다음에 극락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다는 것을 아시고 그 혼돈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딸을 낳거든 효양이라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효도할 때 효자에다가 기를 양자입니다. 효를 증장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딸을 낳으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효를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효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상중하로 나누죠. 최고 낮은 이제 그 효를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음식과 옷을 부모님께 대접하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 뭐 효양은 뭐냐면은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두 번째 중간의 효입니다. 세 번째 최상의 효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식이 지은 공덕을 부모님 전에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이름을 뭡니까? 빛나게 하고 가문을 빛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공덕을 회양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천도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절에 가서 과일이나 이런 공양물만 많이 올리는 데서 공양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법공양을 해야 되는 거죠. 가르침의 공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천도제를 지내주세요. 그리고 절에다가 현금으로 송금만 하고 절에 오지 아니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스님이 천도제를 잘 봉행했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천도제가 될 수가 상당히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공덕을 짓자면은 과일이나 떡을 해서 많이 올리는 것 어떤 그 유형의 공덕도 좋지만 많은 분들을 청해서 그 조상님 때문에 그날 설법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 설법을 들어서 그 공덕을 지어서 영가한테 회향하는 게 의미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덕을 지어서 회향하는 것이 최상의 뭡니까? 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의 어떤 물질 이런 것으로 효를 다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최하위의 효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양에 있어가지고는 삼종 효양이 있는데 최고 상은 뭡니까? 공덕을 지어서 회양한다. 둘째는 무엇이냐? 부모님의 마음을 편히 한다. 그죠? 셋째는 의복과 음식이 뭡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서 공양을 올린다. 이게 삼종 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안락국이라 짓고 딸을 낳으면 효양이라 지으세요 하고 사라스 대왕이 부탁을 하고 길을 떠나가는 것까지 제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다음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이 바로 뭡니까? 안락국 태자경이 우리 석고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안공인 왕생인연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사라스 대왕경에는 오늘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안부인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임신한 상태에서 자연장자 집에서 고생을 하는 대목. 고생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33가지 모습을 드러내고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수능원경 같은 경우는 32가지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뭡니까? 서원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40가지 수인, 41가지 수인, 42가지 수인을 지으시고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서원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묘사하는 것이 원안부인 왕생인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경우는 관세음보살님의 전생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화경 25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는데 그 보문품으로 만든 변상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부인 왕생인연경을 할 때는 이 변상도를 갖다가 제가 펼쳐놓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상당히 감동받는 건 무엇이냐면 옛날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한문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한글 같은 언문이라 말을 하고 그랬는데 한문을 좋아하는 분은 여기다 한문을 쭉 써놨습니다. 근데 한문을 모르는 분을 위해서는 여기 한글로 또 번역해놨죠. 언해라고 하죠. 한글 언해를 해놓고 또 한글도 모르는 분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 우리 선대 어른들이 여러분들은 참 옛날 어른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슬기롭고 지혜롭게 또 불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신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게 변상도입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한문, 한글, 언해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나 다이 변상도만 보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더불어서 모든 그 보문품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안부인 왕생인연경을 할 때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펼쳐놓고 합니다. 펼쳐놓고 또 사라스 대왕이 떠나가는 여정을 설명할 때는 사라스 대왕이 48가지 서원을 세우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수 대왕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뭐냐 하면은 아이고 불교는 범패 어선만 불교 음악이고 나머지는 불교 음악이 아닌 거 아니에요? 저거 왜 해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다 화청이라는 그 용어가 좀 많이 쓰기 있죠. 근데 그전에는 축원소리라 했습니다. 어른들이 땅서부할 때는 축원소리라 했죠. 화청이란 말안 썼는데 요즘은 그게 뭐 표준화돼서 저도 따라가지 않으면은 촌 스님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전에 축원소리, 덕담소리, 법당 축원소리라 주로 했습니다. 그 정도만은 대체로 불교 음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삼국시대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많은 이제 문화예술도 같이 가져왔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음악, 춤, 이런 것들이 많은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음악, 율조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는 다양하게 변화가 됐거든요. 많은 영향을 주고. 근데 우리나라에 불교 음악이 들어와서 우리 불교 음악이 한국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땅설법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좀더 뭡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또 열린 지식을 가지고 이걸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음악 또 문화계에 있어 가지고 일생을 바치시고 또 여러 어떤 사람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으신 훌륭한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음악원 원장이시고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석좌 교수이신 박범은 교수님을 청해서 한번 강강을 듣고 설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이 땅설법에 대해서 뭐 제가 연구를 하거나 특별히 뭐 제가 공부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불교 음악 쪽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해오.

0: 온 것이 결국은 이 땅설법과 뭐 같다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땅설법의 역사가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음악과 우리 문화와 함께 이렇게 섞이면서 새로운 불교적인 그런 음악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음악 문화에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설법에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법당에서 스님들께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땅설법의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녹야원에서 오비구 앞에서 초전 법륜을 설하셨을 때 그게 바로 법당이 아니라 땅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이 불교의 설법은 땅설법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가장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설법이 땅설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식에서 쓰는 물론 범패, 화청 또 스님들이 하시는 평년불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전할 수 있고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효 스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법문을 해도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데 광대들이 노는 데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네. 왜 저런가 봤더니 재미있단 말이죠. 본인도 그 안에 들어가서 광대들이 부른 노래 같이 부르면서 그 노래를 익혀서 거기서 가사를 부처님 말씀으로 바꿔서 같이 부르니까 다들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게 바로 무예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제 발전해서 신라 향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려로 넘어오면서 고려 가사, 조선 시가 지금의 민요, 우리 전통 국악 전부 다 이게 다 관계가 있어서 사실 우리의 국악은 불교 음악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 음악은 바로 우리의 전통 음악과 전통 음악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동국대학의 한국음악과도 만들어서 말은 한국음악과지만 그게 불교 음악과입니다. 예, 불교 음악을 전공할 수 있는 예, 전공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우리 종단에서 종립학교에서 학과를 설립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본다면 우리 전통문화 또 전통음악은 바로 땅설법에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전통적인 면이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서 소중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관세모살 보문품에 같은 경우에는 관음신앙이 있어서 일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오늘 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사라세 대왕이 떠나갈 때 대체로 남편이 부인에게 뭘 가르쳐줍니다. 옛날에 남자들이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 원앙 부인이 남편에게 왕생계를 일러줍니다. 그게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좀 대다수가 의아해하는 부분이죠. 부인이 어떻게 남편에게 왕생계를 외우면서 거기 가서 수행을 하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그 부분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다름이 아니고 그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관음 그 삼매경이랑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전생에 다름 아닌 석가모니 불의 스승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말입니까? 정법명왕 관세음이라는 그 정법명왕 여래불이라는 이름이었죠. 제가 이건 그렇기 때문에 정법명왕 여래불로 계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가르침을 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를 한 거죠. 돌을 자꾸 닦다 보니. 그래서 정법명왕 여래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할 때는 관세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왔다가 이제 그 후렴을 여러분 따라 할 때 저희가 발해나 그 북조의 음악을 할 때는 음악을 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 이렇게 뒤에다 음악을 붙여야 돼. 소리를 정법명왕 관세음보살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법명왕 여래불 부처님께서 관세음으로 화연해 가지고 중생을 제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미타불 같은 경우에는 무량수경이 볼 것 같다면은 세자제왕 여래가 나오고 그 다음번에 뭡니까? 법장비구로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아미타불이 되거든요. 그분이.

0: 그런 와중에서 자꾸 이제 여기에 이제 안락국 태자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라스 대왕이 누구인데 공부하러 갑니까? 광유 성인인데 가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모습이 광유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안락국 태자경은 사라스 대왕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부하러 가시는 것이죠. 그런 와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량수경 같은 경우에는 세자제왕 열에 밑에 가서 또 공부를 하시게 법장비구로서 또 출가 아미타불이 되시고 이런 와중인데 정법명왕 열애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석가모니 불부처님의 스승이었다면 전생에 그런 와중에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사라스 대왕 본인의 남편에게 왕생계를 애워서 수행정진하세요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거거든요. 결국 여자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수행하는 과정들. 그 여러분들 관세음이 너무 많다, 그죠? 뭔 관세음이 저렇게 많지? 육관음, 칠관음, 십일명관음, 천수관음, 관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그럼 육관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천상, 인간, 아귀, 수라, 축생, 지옥이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 육도라 가거든요. 그러면 한 도마다에 관세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은 성관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관음.
1: 성관음.
0: 그다음 아귀 지옥을 관장하는 관세음은 천수관음입니다. 천수관음.
1: 천수관음.
0: 그다음에 축생, 짐승들을 구원하는 관세음 같은 경우 마두관음.
1: 마두관음.
0: 인간을 이제 그 구제하는 이제 관세음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준재관음. 준재관음. 여러분, 천수기 같은 준재진언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준재진언 나오잖아요. 그때 준재관음입니다. 그 다음에 수라를 이제 관장하는 관세음은 십일명 관세음이세요. 십일명 관세음.
1: 십일명 관세음.
0: 그 다음에 천상을, 세계를 이제 구원하는 관세음 여의륜 관음입니다. 여의륜 관음. 그랬는데 인간을 어떤 관장하는 관세음은 불공견삭 관음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준재관음도 두 가지로 이제 교대로 쓰거든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일곱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관음이 원래 원칙인데, 칠관음까지도 되는,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보음품 같은 경우에는 33가지로 관세음보살님이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 33관음인데, 우리나라에서 들은 32관음 응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32관음 응신도. 그 같은 경우에는 관세음보살 보음품을 번역을 할때 많은 분들이 번역을 하셨는데 중국에서 개환이라는 스님이 번역한 것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다른 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32, 33의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능운경 같은 경우에는 32관음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32가지.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차이가 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이 손이 1000개니까 손바닥에 보면 그 지혜의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눈도 그러면 40개잖아요. 그래서 손이 40개면, 그죠? 천수관음은 손이 1000개고 눈도 그러면 1000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41수지는 40수 진언이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진언 자체가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이 출세를 하고 싶다. 그럼 보궁수 진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보병수 진언. 이렇게 해서 진언과 수인을 이제 하셨는데 그게 40가지도 있고 41가지, 42가지. 경계마다 조금씩 차이가 이제 변화가 된 것이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뭐냐면은 청광안 저 눈에서 빛이 나오는 관제제보살 비밀법경이라는 곳에 보면은 정광왕 그 열애께서 그 주문을 외우는데 그때 당시에 뭡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25가지 보살이 출연을 합니다. 그 산매 속에서 봤더니 25분의 부처님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한 부처님마다 손이 40개니까 이제 40 곱하기 25 하면은 100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수 관세음이 생긴 거라. 그래도 손바닥마다 또 눈이 그려졌으니까 1000개의 눈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게. 그래서 삼매

눈으로 봤더니 25가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는데 관세음보살님마다 손이 뭐니까 40가지씩 붙어 있으니까 1,000개가 되더라 이게. 그래서 천수관세음이 생겨났다. 근데 왜그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25번이 나타났냐는 것이죠. 25류 중생이라 합니다. 25가지의 유형의 중생이 사는 것이죠. 그게. 그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장 이제 천상 아기 수라 축생지요. 그럼 육도 중생이 있다. 그죠? 그다음에 인간계는 뭡니까? 사주가 있습니다. 동방에는 동성신주, 남방에는 남성부주, 서방에는 서우화주, 북방에는 북구루주가 있다. 그죠? 뭐 이상한 소리 한다. 그죠? 잘 듣지 못하던 소리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주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칠처라는 게 있습니다. 무색계 사처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25이 됩니다 이게. 그러한 중생계 하나하나를 다 구원하시는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25류 관세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25번이 출현하시고 40개의 손으로 모든 중생을 다 구원한다 이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그 다른 보문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위에서 관세음이 되셨는지 그 과정이 안 드러나와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수행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왔어요. 그거는 능문경에 나옵니다. 이근 원통선 수행을 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되었다. 능문경에 나오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안락국 태자경에 원왕부인 왕생인연경이 너무너무 위대한 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관세음 본연경이라고 그 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출생하게 된 대세지보살 출생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원왕부인 왕생연경처럼 드라마틱하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왕부인이 전생에 뭡니까? 정법 명왕 열의 부처님이었지만은 중생의 몸으로 태어나서 어떤 고생을 해서 보살이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원왕부인으로 탄생하신 거거든요, 이게.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그죠? 법화경에 따르면 이미 구원급에 성불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왕자의 몸으로 왕위를 부리고 출가해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화신불로 오신 것처럼 이것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게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 아 박수를 쳐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재미가 없으면 듣지를 않아. 그래서 미리 제가 앞에 전체적인 이야기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왕 부인이 정법명왕 열의부처님의 화현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관세음보살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원왕 부인 왕생 인연경이다. 그럼 원왕 부인이 고생을 무지 해야 되겠죠. 남편은 이제 돛 닦으러 보냈지. 본인은 뭡니까? 복중에 태아를 가지고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렸으니까 자연장자는 본전을 뽑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날부터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한번 들어봅시다. 신랑은 떠나갔다. 그죠? 새벽.

0: 그만큼 애들 그래놓고 날 테니까
1: 이 집에 갔더니
0: 밑에 함지를 받치고 위에 거다리를 올리고 시루를 올리고 밥상에 잔뜩 해 들고 들어갔더니 자연장자가 아, 이 밥이 뭐냐 탄내가 난다 이것이.
2: 저

땅설법의 연원은 중국 불교의 속강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당나라 때 중국 동쪽의 그 해안 지역에 신라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신라방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성내지도 않고 원한도 없는 그대를 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자가 있더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앙심을 품지 않는다면 그 허물은 도리어 그대를 손가락질한 자에게 돌아가나니 마치 흙을 끼얹더라도 역풍이 불어와 오히려 그 자신을 더럽히는 것과 같느니라.

마음이 인자하며 넓고 크고 한량이 없다. 원수가 없고 상대가 없고 장애가 없고 괴로움이 없다. 온갖 곳에 두루 이르고 허공계가 다하도록 모든 세간에 두루한다.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법을 기뻐하고 욕심을 버린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소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소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전염병을 다스리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이웃나라인 바이샬리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때는 인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바이샬리 사람들은 전염병을 잠재우실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2: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시군. 이끌지 못한 일을 끌어주시고 모든 중생을 대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십니다.
1: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웃나라 마가다국에서 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올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샬리 백성들의 초청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항아를 건너 바이샬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난존자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합성하였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의 부다에게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법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승가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일주일 동안 사부대중이 보배경을 합성하자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졌고 모든 아픈 이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이 시즌2에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0: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7: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인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0: 이 산에 귀신이 사는 것 같아.
1: 귀신이라니?
0: 걸을 때마다 구린내가 났다 안 났다 그런다니까.
2: 너 발바닥 봐. 분명 은행 밟았을걸? 아, 아, 난 또 괜히 겁먹었네. 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여기다. 내가 맞춰볼게. 강화도 전등사지. 전등사 은행나무는 유명하니까.
3: 오, 제법인데.
2: 맞아. 강화 전등사는 고구려의 아도화상이 창건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야. 그래서 전등사엔 범종, 대웅전, 약사전 같은 국보랑 보물들이 넘쳐나지. 그뿐만이 아니야. 전등사엔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한 사고까지 있다니까. 전등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킨 호국불교 근본 도량이기 때문이지.
0: 역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은행 이야기는 왜 나온 거야?
2: 궁금하지?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강화 전등사로 고고! 조선 초 조정에선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전국 사찰에 특산물을 바치라 명령했는데 전등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4: 좋은 은행은 스님들이 먹고 탁발한 은행만 진상을 했다 이거지?
5: 오해십니다.
4: 전등사 은행나무는 은행이 많기로 유명하니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게.
6: 큰일입니다. 은행 스무 가마니를 바치라는데 흉년이라 아무리 털어도 열 가마 채우기도 힘드니.
5: 어쩌겠습니까?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니 그냥 수행이려니 생각하고 견뎌야지요.
6: 백년사에 추성스님을 찾아뵈야겠습니다.
5: 네, 추성스님이라면 분명 해답을 주실 겁니다.
2: 그렇게 스님들은 추성스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죠.
6: 추성스님, 조정의 탄압을 견딜 해답을 주십시오.
5: 내가 바로 전등사로 가겠네. 그러니 3일 기도를 준비해 주게.
2: 추송 선사는 전등사 은행나무 밑에서 3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렸고 기도 마지막 날 뜻밖의 축원을 올렸습니다.
5: 이 은행나무 두 그루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열매 단 한 알도 맺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2: 그러자 요란한 천둥 번개가 치고 세찬 비바람이 불더니 은행나무의 은행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한 알도 남김없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등사 은행나무엔 더 이상 은행이 열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0: 그런데 조정 대신 말고 또 벌을 받은 게 있다면서?
2: 있지, 여기에.
0: 여기에?
2: 저기 대웅전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나부상이야.
0: 저기 저 조각 말이야?
2: 맞아. 이번엔 나부상에 얽힌 이야기로 떠나야겠다.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조선 광해군 6년 큰 산불로 전등사가 불타버리자 나라에선 전등사를 고치기 위해 조선 최고의 도편수를 내려보냈습니다.
7: 도편수님, 오늘도 마을 객주에서 보내시는 겁니까?
4: 그래야지 어쩌겠나. 고향은 멀고 할 일은 많으니.
8: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 추모가 아니었음. 내 타지 생활을 어찌 견뎠을지 모르겠소. 주모,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8: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2: 둘은 부부의 연애

0: 맺기로 약속했고 도편수는 모든 재산을 주모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도편수의 돈만 챙겨 도망가고 말았죠.
1: 사랑 따위를 믿다니 어리석게.
2: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단 말이오.
0: 술에 취해 괴로워하던 도편수는 다시 마음을 잡고 대웅보전 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처마 아래에 배신한 주모를 닮은 나보상을 조각해 달았죠.
2: 평생 하늘 아래에서 죄를 뉘우치시게.
0: 이후로 전등사의 나부상은 배신을 경계하고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3: 뭐하냐? 구구단 외우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
4: 에이, 구구단이 뭐가 어렵냐?
3: 구구는
4: 구령사.
3: 구구단 쉽다며.
4: 구구단만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구령사라고 이야기하려다가 말이 헛나간 거라고.
3: 알았으니까 구룡사가 어떤 절인지 말해봐.
0: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구룡사는 원주 8경 중 제1경으로 꼽는 아름다운 사찰이야. 우리나라 대표 관음성지 중 하나고. 그래서 구룡사는 옛날부터 도선, 우학, 휴정 같은 고승들이 불법을 닫던 영서지방의 수찰이었다고.
3: 수찰이면 최고의 사찰이란 거잖아.
4: 맞아.
3: 수찰엔 어떤 전설이 있는지 궁금한데.
4: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원주 구룡사로 고고.
0: 1300년 전 절터를 찾아다니던 의상 스님은 치악산에서 명당 중에 명당을 발견했는데 바로 커다란 연못이 있는 치악산 중턱이었죠.
2: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아니, 저건!
0: 연못에선 승천하지 못한 용 9마리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5: 이곳에 사찰을 짓겠다고? 인간 따위한테 연못을 내줄 순 없지.
0: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과 계곡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죠.
5: 그 인간도 물에 빠져 죽었겠지. 이제 이 연못은 우리 거야. 저게 뭐지?
0: 죽었으리라 생각한 의상 스님이 배 위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배에서 내려온 의상 스님은 부적 하나를 연못에 던지며 용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6: 이곳에 사찰을 지어야겠으니 그만 승천하거라!
0: 그러자 연못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용들은 연못을 빠져나와 급히 동해바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용들이 사라지자 의상 스님은 연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한 후 9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뜻의 구룡사라 이름 붙였답니다.
3: 그럼 용들은 모두 동해로 간 거네?
4: 아니, 용 하나가 눈이 멀었었거든.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500년을 살았지.
3: 아휴, 불쌍하다.
4: 걱정 마. 착한 거북이를 만나 승천했으니.
3: 거북이? 혹시 거북바위의 거북이?
4: 오, 맞아. 그것도 구룡사 이름과 관계가 있지. 좋아. 이번엔 구룡사 거북이 전설로 떠나야겠다.
1: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0: 조선시대엔 치악산 산나물이 귀한 곡물이라 궁으로 보내졌는데 구룡사 스님들이 이 공납에 책임을 맡게 되었죠. 그러자 무력을 가진 스님들이 생겨나 공납하러 온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1: 나물값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돈을 더 가져오게.
2: 아니 어쩌다 이리 무력이 생기셨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더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0: 스님들의 욕심으로 인해 사찰이 점점 쇠락해지던 어느 날 한 노스님이 구룡사를 찾아왔습니다.
3: 절합해 거북 바위를 쪼개 없애게. 그러면 쇠락의 기운을 멈출 수 있을 테니.
0: 그 말을 들은 스님들은 바로 거북 바위를 반으로 쪼개버렸죠. 하지만 구룡사는 점점 더 쇠락해져서 굴자 없는 사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명이 또 구룡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2: 아휴, 원래 이 사찰은 거북 바위가 절의 기운을 지켜왔는데 그 바위를 쪼개어 운이 막혔습니다.
4: 그럼 어찌해야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2: 죽은 거북의 이름을 살려 사찰 이름을 아홉구 대신 거북구로 쓰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0: 그렇게 아홉구에서 거북구로 이름을 바꾼 후 신기하게도 기울었던 사세는 점점 살아났고 구룡사는 다시 대차를 이루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답니다.
5: 웬 한숨이야? 주지 스님께선 날 공부로 괴롭히시려는 게 분명해.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6: 치, 마음의 양식이면 맛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5: 원래 맛없는 게 몸에 좋은 법이야. 그러니 열심히 해. 그럼 대성하는 날이 올 거니까. 아, 그래, 김대성.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김대성이 세운 경주 불국사다.
6: 불국사?
5: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 경주 동쪽 토암산에 있는 천년 고찰이지. 신라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이 이 절을 크게 다시 지었어. 불국사엔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물론 석가탑과 석굴암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유물들이 가득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신라의 가난한 소년 대성은 어머니와 단 둘이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대성을 찾아와 시주를 부탁했죠.
7: 스님, 전 가난해서 시주할 것이 없습니다.
8: 지금 시주를 하면 만배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7: 만배?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0: 집으로 온 대성은 어머니를 설득해 스님께 쌀 한 자루를 시주했습니다.
7: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8: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0: 하지만 시주를 한 지 얼마 후 대성은 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죠. 그날 밤 이웃마을의 재상 김문량은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9: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그러니 그 아이를 잘 키우거라.
0: 부처님의 꿈을 꾼 지 열 달 후 김문량의 아내는 튼실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무슨 일인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10: 괴이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11: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그런데 손에 이게 무슨 글씨죠?

0: 펼쳐진 아이의 손바닥엔 모량리에 사는 대성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1: 이게 무슨 뜻일까요?
2: 부처님 말씀대로 이 아이인 모량리의 대성이란 자가 환생한 게 분명해. 당장 모량리로 가봐야겠어.
0: 그 즉시 김문량은 모량리에 사는 대성의 전생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0: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1: 우와, 그럼 윤회를 통해 복을 받은 거네.
0: 맞아. 그 덕분에 불국사란 아름다운 사찰을 짓게 된 거고. 여기서 문제.
1: 뭔데?
0: 여기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 뭐게?
1: 뭐야? 이름이 또 있어?
0: 있지. 바로 그림자가 없는 탑, 무영탑이야.
1: 그림자?
0: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은 석가탑의 다른 이름, 무영탑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백제의 석공 아사달은 석가탑을 만들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를 홀로 두고 신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2: 여보, 금방 돌아오시는 거죠?
3: 석탑이 완성되는 대로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0: 그렇게 신라로 온 아사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석가탑에 온 정성을 쏟았죠. 하지만 탑 공사는 기약 없이 길어졌고 아사녀는 아사달이 보고 싶어 불국사를 찾아왔는데요.
2: 그 일을 만날 수 없다니요?
4: 탑을 짓는 동안은 아무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기 연못에서 기다리세요. 탑 공사가 끝나면 연못에 그림자가 질 것입니다.
0: 아사녀는 매일 연못을 바라보며 탑 그림자가 비치길 간절히 기다렸지만 시간이 가도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죠.
2: 어째서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걸까? 설마 영영 그 일을 못 보는 건 아니겠지? 저건 그이야? 그이의 얼굴이 연못에 있어!
0: 연못에 아사달의 그림자가 비추자 아사녀는 홀린 듯 연못에 몸을 던져버렸고 탑 공사를 끝낸 아사달은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사녀는 이미 죽은 후였죠. 훗날 사람들은 아사녀가 죽은 연못을 그림자 연못이라 해서 영지라고 부르고 아사달이 지은 석가탑을 그림자가 없다 하여 무영탑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지켜나아가면 그의 얼굴빛은 밝고 깨끗하리.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며 지나간 일을 슬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시든다네. 낫으로 잘 리운 푸른 갈대처럼.

모든 두려움은 한결같이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지혜로운 이에게는 생기지 않는다. 모든 재난도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기며 모든 번뇌도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어리석은 이는 두려운 생각을 갖지만 지혜로운 이는 두려운 생각을 갖지 않는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스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 성품 관할지니 모든 것은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겁을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정죄하라. 재물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의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해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위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수행 않는 헛몸뚱이 보살펴도 이익 없고 거품처럼 든 목숨을 아껴 본들 무려 타라.

금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마를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누구의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욕심이 많은 삶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작은 삶은 구함도 없고 하고자 함도 없기 때문에 그런 근심이 없다. 다만 욕심이 적기를 위해서도 힘써 닦아야 하겠거늘 하물며 그것이 모든 공덕을 나게 함에 있어서 있겠는가.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집을 떠나 소요하며 일체의 목마름을 잊어버린 이런 사람이 진정한 바라문이다. 세상 그 무엇에도 갈망을 일으키지 않고 집을 떠나 소요하며 일체의 그리움을 지워버린 그런 사람이 진정한 바라문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5: 이렇게 하면 되는데.
6: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7: 연불 좀 듣고 싶은데.
8: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미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노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털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욕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가가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환경 나무 대방광 물 화엄경 나무 대방광 물 화엄경 나무

곡상소 심심상계 옥고광 염년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사람이염.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이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불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령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 세계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댓글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 불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원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비밀

큰원 세우고 선정치해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스승 안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와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

0: 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0: 위제의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0: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 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 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 없는

넘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태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닿으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광고 나오네.
1: 엄마,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된다니까?
2: 바바냐 바람에 따신경 환자제 보살.
3: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종단 주요 스님들이 근일 대종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며 근일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AI의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구하는 시대, 불교계 곳곳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AI 시대 불교의 길 첫 순서로 불교계에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가 가야사지 일대에서 제20회 하안거 반결제 산행과 우란분절 승보 공양을 개최했습니다. 반결제 산행은 가야산 생태 탐방로를 지켜낸 굳은 서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에서 특별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안거 30일 수행정진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선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봉당 근일 대종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고은사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고은사 사부 대중은 정신적 지주를 잃은 황망함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와 종단 주요 스님, 각계 대표들은 근일 대종사의 극락왕생과 속한 사발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고은사 하원문화템플관에 마련된 현봉당 근일 대종사 분향소, 근일 대종사의 영정 앞에 향을 올립니다.

0: 두 손을 모으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발걸음이 어제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분향소에는 스님의 수행 정신을 기리는 조화들이 잇따라 도착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조화도 놓이며 국가 차원의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조계종 종정 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헌향과 헌화로 법향을 남긴 건일 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1: 평생을 조계 가풍으로 수행기지로 살아온 스님이기 때문에 이 스님께서는 생사가 둘이 아닌 줄을 일찍부터 다 깨치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씀이 없습니다. 예. 다만 아직 남아있는 우리 세대에서는 이 스님의 가풍을 본받아서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할 따름입니다.
0: 종단 주요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 대중은 말없이 향을 올리고 삼배를 올리며 건일 대종사의 수행 정신과 자비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2: 이 시대의 큰 스승을 참 이전 저희들로서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특히 큰 스님은 많은 후학들을 위해서 특히 교육 포교에 누구보다 더 큰 원력을 내어주셨는데 빨리 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 다시 저희들의 또 스승으로 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지역 정강계 인사들과 제가 불자들도 분향소를 찾아 삼배를 올리고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3: 영주시 전체 불교계 많은 발전과 또 특히 부석사의 지금 박물관이라든지 모든 영주시에 가르침도 많이 주시고 그런 큰 울림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갑자기 이렇게 비보를 듣고 우리 또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4: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렇게 떠나셔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 저의 진정한 스승으로 여기고 큰 스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가르침을 다시 새기면서 앞으로 제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0: 평생 자신을 낮추고 수행으로 세상을 밝혔던 현봉당 건일 대종사. 스님을 향한 감사와 존경,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어가겠다는 사부대중의 깊은 발언이 분향소를 가득 메웠습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5: 지난해 조계종 중앙종회 236회 정기회에서 대종사와 명사법계를 자동품수로 변경한 법계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법규위원회가 어제 88자 회의를 열고 법계위원장 법산스님이 지난달 15일 심판 청구한 법계법 제8조 대종사 명사법계 자동품수 개정안이 종원 제28조 제6호의 원로회의 심의 권한을 침범하는 위헌 종법이 아닌지를 논의했습니다. 현행 종원에서 원로회의는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을 개정해 자동품수로 규정한 것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심판해달란 취지입니다. 법 개정의 신중론과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간 가운데 법규위원장 혜경 스님은 개정 취지와 심판 청구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승가상에 맞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수기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법규위원회 간사로는 전 교육부장 지우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이제는 AI에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구하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AI는 불교계 곳곳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BTN 뉴스가 준비한 기획 보도 첫 순서로 현대인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불교계에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6: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고통에 마주했을 때 현대인들은 이제 사찰이나 성당으로 향하지 않고 인공지능 대화창을 켭니다.

0: AI가 건네는 다정한 공감에 기대 정서적 안정을 찾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AI는 도구를 넘어 마음 의지처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학술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000여 건의 실제 AI 활용 사례 분석 결과 코딩이나 업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분야는 치료와 동반자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도구를 넘어 마음을 위로하는 정서적 동반자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 마음 치유 종교인 불교계도 이러한 정신문화 변화 양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AI의 사유 패턴들이나 문제 해결 방식이 우리 인간들한테 절대적인 영향을 이제 끼쳐가는 바로 전면화되기 시작했다. 정신건강 또 삶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좀 재점검 또는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0: 대중들이 인공지능을 정서적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흐름 속에서 불교계는 AI를 포교와 전법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과 난해한 언어 탓에 수많은 세월과 인력이 필요했던 불교 경전 번역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시간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 알고리즘을 이식한 한문 불전 검색 시스템 시베타와 다르마 미트라가 문법 분석부터 동의어 검색까지 단숨에 처리하며 연구 풍경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2: 다르마 미트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그 경전의 번역을 이제 제가 봤을 때 거의 90% 이상 정확하게 번역을 해줍니다. 정확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또 유명한 경전 같은 경우는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제 저는 이제 검수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떤 난이도가 있는 경전 내용도 좀 쉽게 강의할 수가 있다.
0: 대만 불광산사는 불교 전문 빅데이터를 탑재한 플랫폼 불광 AI 서비스를 무료로 전 세계에 공개하는 등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성운대사가 저술한 불광대사전의 방대한 내용을 다국어로 초고속 번역하는 건 물론 미국 UC 버클리 연구팀과 손잡고 고대 불교 언어 번역에 특화된 미트라 프로젝트까지 결합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번역을 넘어 불교적 전문 지식 영역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최신 AI 모델에게 조교종 포교사고시 예상 문제를 풀게 한 결과 최고 98점을 기록하며 방대한 교리를 풀어내는 기술적 유용성을 증명했습니다. 다만 한국 불교 고유 의례인 고두례와 같은 일부 문항에서는 오답을 내는 기술적 한계도 관찰돼 더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3: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률이 82%인데 그 확신도는 이제 0.93까지 올라갔거든요. 애초에 좋은 답이 나오도록 우리가 이제 고품질 데이터를 잘 학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0: 이처럼 기술이 인간을 대체해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스스로 깨닫는 자각의 힘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4: 마음 치유가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그냥 단순한 정보의 흡수, 일방적인 전달 이것이 아니라 자각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체험과 자각이 있을 때 이게 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외로움도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0: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의 진화가 마음 치유의 종교인 불교계의 위기일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 주목되는 상황. 과연 인공지능에게는 사람을 치유할 진짜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기술의 시대 속에서 불교의 역할은 무엇일지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5: 여름철 스님들이 외부 출입을 끊고 참선에 몰두하는 하한거가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덕성총림 수덕사에선 이맘때면 방장 스님부터 젊은 수자들까지 사부대중이 함께 가야산 숲길을 걷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단순한 산행을 넘어 훼손될 뻔한 자연을 지켜낸 역사와 치열한 수행 점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충남 예산 가야사지에서 서산 보온사지로 이어지는 백제의 미소길, 짙은 녹음이 우거진 산길을 따라 하안거 정진에 든 스님과 불자들의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덕성총림 수덕사가 지난 12일 가야사지 일대에서 제20회 병원원 하안거 방결제 산행과 제15회 우란분절 승보 공양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은 반결제 산행은 2007년 가야산 간통도로 건설을 막아내고 생태 탐망로를 지켜낸 굳은 서원에서 출발했습니다.
7: 오늘 이 자리는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덕성총림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6: 반결제 산행에 함께한 덕성총림 방장 다라우송 대종사는 숲길의 맑은 바람처럼 번뇌를 끊어내고 맹렬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8: 하늘 땅 내 심장이요 일체가 이놈 남은 반철을 다시 결제할 수 있는 탄력이 반철 산행이더라.
6: 한편 제15회 우란분절 승보 홍량을 통해 추덕사 본말사 사부대중은 오직 화두를 들고 치열하게 정진하는 스님들이 무사히 안거를 성만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안거에 든 납자들은 백제의 미소길을 땀으로 적시며 얻은 새로운 에너지로 남은 45일 동안 치열한 깨달음의 여정을 다시 이어갑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5: 종단혁신과 종도참여를 주제로 조계종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대화마당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본부와 실천불교 승가회가 공동 주최한 어제 대화마당에선 총무원장 선거를 종책중심 선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종단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의제가 다뤄졌습니다. 불암사주지 전 교육부장 법인스님 기조 발제로 시작된 토론은 사부대중의 참종권 보장과 민주적 종단 운영, 재정 공영화와 종단의 승려 수행권 보장, 복지제도 구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공론화됐습니다. 토론회에는 수원사회주 세영스님, 법명사회주 선일스님 등이 참석해 종단 혁신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싱그러운 캠퍼스 속 동국대학교에선 조금 특별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거 30일 수행정진 프로그램이 마련돼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선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전통 수행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현장을 양유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초여름의 푸르름이 가득한 동국대학교 캠퍼스. 활기찬 캠퍼스와는 대조적으로 중앙도서관 선명상홀은 고요한 침묵이 흐릅니다.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개설한 한거 30일 수행정진 프로그램 현장. 핸드폰도 반납한 채 오롯이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는 30여 명의 진지한 모습이 스님 못지않습니다. 가부좌를 들고 앉아 숨을 고르는 참가자들의 눈빛에는 구도 열정이 가득합니다. 한거는 본래 스님들이 여름 석 달 동안 한 곳에 머무르며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는 전통 불교 의식인데 캠퍼스에서 수행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10: 백년 탄물 일조진, 3일 수심 천지보다 이런 말이 있죠. 3일 동안만이라도 내 마음을 닦으면 천년의 보배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바깥으로 하나 이렇게 찾는 것은 이렇게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게 무한한 행복이죠. 항상 행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9: 이번 프로그램은 한거의 수승한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론으로 접했던 불교 수행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선 수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마련된 자리입니다.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캠퍼스 안에서도 깊은 내면 성찰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11: 어쨌든 불교 동아리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그런 마음 수행의 장점들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12: 모든 일은 인연생기에 따라서 다들 이어져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의 시발점이 아마 저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서 수행을 통해서 저의 정신을 맑게 한다면 모든 일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3: 지와 관 수행이라는 수행의 이제 두 축이 공통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수행인데 그냥 이 현재의 마음을 두고 깨어있는 수행하고 싶습니다.
9: 수행은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하고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등 동국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4: 좋은 기운 같은 것도 많이 모이게 되고 이 동국대 전체에 좋은 영향으로 퍼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이제 시작하는 일원으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9: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한거 수행정진은 전통 불교 문화의 대중화와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5: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소재 종립정광고등학교에서 현장 출가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총무원 포교부는 어제 정광고 룸비니건 강당에서 열린 진로박람회에서 출가장려 홍보 부스를 열고 재학생 700

700여 명을 대상으로 출가 절차와 스님 생활, 단기 출가 학교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출가 상담사 붓다 선원 선진 스님과 혜등 스님은 출가를 고민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불교적 진로를 폭넓게 안내하고 정광고 교법사 진현 스님은 군법사 진로와 동국대, 중앙승가대 불교인재 전형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총무원 포교부는 소년 출가의 장

참석한 가운데 자비 나눔 전달식을 열고 1,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2016 부산 연등회 기간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한 소원 등 달기 체험을 통해 마련됐으며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주민들의 진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부산 연등회 소원 등 기금을 지역 소외계층에 회양하며 부처님 오신 날에 자비와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각동 종립학교인 대구 시민중고등학교가 청소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대구 시민고등학교 보리수 그늘 아래 강당에서 열린 법회는 갈마아사리 대경정사, 교수아사리 수각정사, 전개아사리 상명정사 등이 동참한 가운데 오불예참과 오대서원, 설계단문과 설청계 등 진각종 예법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이날 조이한 학생 등 총 196명의 학생들이 계를 받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참되고 바른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상명정사는 5계의 약속을 실천하고 지혜를 더해 부처님 가르침과 스승을 따라 복과 지혜를 길러 세상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온 사단법인 부따가 유디 전주 효자치과와 나눔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단법인 부따 이사장 진성스님과 유디 전주 효자치과 손효준 대표원장은 지난 10일 치아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으로 효자치과는 부따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봉사자, 탑사 등 관련 사찰 신도들에게 양질의 치아 건강 의료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진성 스님은 지역의 훌륭한 의료인들과 부따 봉사단이 함께 손잡고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협약식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0: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50년 넘게 한국 정통 불교 조각의 맥을 잇고 계신 장인을 모셨습니다. 이진형 불상 조각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네,
0: 예, 이진영 불상 조각장례.
1: 예, 그렇습니다.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저는 그 대전에 지금 살고 있고요.
0: 예.
1: 대전 그 무형문화재 불상 조각장으로 27년 전에
0: 예.
1: 지정을 그 받아서 지금 후학들하고 교육도 하고
0: 예.
1: 또 전국 사함에 좋은 성상을 조성도 하고
0: 예.
1: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뭐 이런 귀중한 시간에 예. 그 불상 조각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자 왔습니다.
0: 아,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조각장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1: 예.
0: 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좋은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께서 인생 키워드 세 가지 네. 직접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1: 네.
0: 자, 우리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인연이 이끈 길. 아, 네. 인연이 이끈 길이다.

0: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예, 제가 부처님을 조상하기 시작한 지는 금년으로서 한 58년째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저를 그 부처님 조성에 인연이 되는 길로 안내를 해주시는 스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불모의 길을 걷도록끔 이제 기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저 지도편자를 해줬던 스님이 계셨고, 오. 또 정신적인 지주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참다운 그 인생의 길을 또 안내를 해주신, 또 화두를 주신 그런 스님이 계셨는데,
0: 예.
1: 내원정 사이에 계셨던 그 정년 스님이죠.
0: 예.
1: 그 노스님이 이제 사감노 스님 계셨고, 주지로 계셨던 정년 스님이 거기 불사하는데 저를 인연의 길로 끌어줬습니다.
0: 야.
1: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목태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불사에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또 이제 그 불화장이셨던 석정 큰 스님, 큰 스님께서 저를 이수를 해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열심히 불교 미술에 또 발을 디뎠습니다.
0: 야.
1: 예, 그리고 저의 이제 그 은사 스님으로 모시고 있었던 오고산 큰 스님.
0: 오.
1: 예, 그래서 저를 이제 그 여진이라는 그 본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업을 이 계통에 종사할 적에 이거는 사업이 아니다. 하나의 그 세계 문화유산과 더불어 성상을 조성하는 것이지 사업이 아니다 해서 저의 길을 상당히 그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정리정돈을 해주신 큰 어른이시죠. 그래서 예. 그런 인연이 남다르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야. 네. 저희 불교에서 네. 항상 인연법, 인연법 말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래서 좋은 스승 만나는 복이 최고다라고 했는데,
1: 아, 예.
0: 우리 불상 조각장님 말씀 잠깐만 들어봤는데도 예. 정말 스승 복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야, 그렇게 좋은 스승님과의 인연 덕분에
1: 예.
0: 아, 이렇게 참으로 아주 귀중한 길을 걷고 계시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예. 근데 제가 불상 조각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1: 예, 예.
0: 아, 물론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예.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불상 조각이란 무엇인지
1: 네.
0: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이제 불상 조각장은 이제 단순히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성상을 조성하는 거로 이제 인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성상을 조성하는 데는 정말 그 모든 그 신앙의 그 완성체 이런 것들을 그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 모자란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성상을 조성을 하면서 이 부처님으로 인하여 많은 불자든 비불자든 그래도 환희심을 느끼는 그런 성상, 그리고 또 많은 불자들이 기의를 해서 영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상.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청정하고 정직해서 그 일념을 가지고 조성을 해야만이 이런 그 성상을 제대로 조성을 해서 많은 그 불자님들한테 좋은 인연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네요.
0: 예.
1: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조언이 아니었으면 그런 느낌도 가지지 못하지 않았나 예. 생각이 듭니다.
0: 아, 예. 불상 조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1: 네.
0: 훨씬 전부터 나무와 흙을 만지고
1: 네, 예.
0: 또 조각을 하게 된
1: 네.
0: 또 젊었을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예.
0: 또 소개 부탁드려요.
1: 제가 고향이 부여예요.
0: 부여요?
1: 예, 예. 그래서

0: 간혹 뭐그 서동요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그 백제의 아름다운 그 공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영화라든가 뭐 이런 데 그래도 출연을 해서 많이 봐왔죠. 근데
1: 예.
0: 사실 그 세트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충남 부여군 가왈이라는 동네에 그 서동요 세트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가구 목수였으니까 이제 나무를 다루는 어른이었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다룰 때 태어나자마자 뭐 대패지라는 것도 눈으로 봤고 또 이제 뼈빠지라는 것도 눈으로 봤고 또 악요나 또 찹쌀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무를 접착하는 것도 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그런 그 인연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자랑 같습니다마는 어머님이 거기에 또 보면 그 모시를 그쪽이 유명하잖아요. 한산
1: 모시요.
0: 모시. 예. 그 배틀에서 항시 그 모시자는 모습을 또 눈여겨봤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처녀 시절 때그 미싱자수를 그 시골에서 하셨던 그런 어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솜씨를 좀 이어받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도 인연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아버님이 목수셨고 어머님이 배틀을
0: 예,
1: 또
0: 한복.
1: 굉장히 잘 짜셨고
0: 한복을 하셨죠.
1: 그러니까 손재주가 두분다 엄청 뛰어나신 분인데 그 유전자를 타고나신 거네요.
0: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이야, 이 유전은 이게 속일 수가 없다지 않습니까?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근데
0: 감사합니다.
1: 제가 듣기에는 본래 불자 집안이 아니었는데, 아니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불상 조각장님이 되기까지 불상 조각과 인연이 맺게 되었는지 또그 궁금합니다.
0: 예, 저는 이제 제가 성장을 하면서 느끼는 바도 있었겠지만 과거는 그 나의 어떤 신앙은 나하고는 인연이 없었죠. 과거에는 전부 유교 집안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제가 19살 땐가 20살 땐가 공예품 전국 경진대회에 출품한 작이 입상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입상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이제 요런 방송 얘기를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KBS의 그 김태흥 아나운서하고 한국교육의 그 안영권 부장하고 제가 젊은 기능공이라 해가지고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부산 내원정사의 정령 스님께서 만나가지고 내려가서 인연이 돼서 이제 내원정사 불사를 22살 때 시작을 하게 됐죠.
1: 22살 때요.
0: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른 스님 서감도 스님을 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년 스님을 또 거기서 뵀는데 내가 쓸 자리가 여기였구나. 그리고 또 과거에 몰랐던 부처님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내가 왜 몰랐지? 그러면서 이제 그 고상 큰스님께서 법명을 주고 기회를 주어서 오늘날에 제가 불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1: 불자도 보통 불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거룩한 성상을 조각하는 이렇게 귀중한 길을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말 보람되시죠? 근데 이 불상 조각의 길을 걸으면서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0: 어려운 점은 사실은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은 한 30년 가까이는 못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내원정사를 일을 정말 그 열심히 공부하고 전국 사찰을 배회하면서 어른 스님들한테 조언도 듣고

0: 또 성상의 모습을 많이 칭견을 했을 때, 또 불교 공예도 많이 봐왔죠. 그래서 이 시대에 좀 남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인연 닿는 곳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우리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주셨던 고상근 스님께서 이것은 사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가 1990년대입니다. 예, 90년대인데, 그때 제가 마음의 갈등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들이 약한 90명 정도,
1: 90명이요?
0: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건 내 길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어른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화두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갈등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1995년도, 서울 조계사 앞에 그 공평아트에서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산중불교의 불교 미술을 일반 대중한테 최초로 선보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생서부터 열반까지 33점을 가지고 전시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그 현대미술 하시는 분들이나 또그 이제 전통미술 하는 사람들 일부, 참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불교 미술이 맥이 끊겼는데, 불교 조각이 맥이 끊겼는데 이렇게 되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일면 그로 인해서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시회를 끝나고 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 종업원 90명 있었는데, 직원 90명 있었는데.
0: 그래서 재미난 그 얘기를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인원을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그한 80여 명 가까이 데리고 가서 백록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서 그분들하고 인연을 끊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 길은 여러분이 또 따로 있고 나의 갈 길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여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행 삼아서 한번 올라왔노라 하고서, 인연을 맺기는 참그 쉬워도 인연을 끊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을 만나고서 알았다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한 이틀 좋은 여행을 하고서 인연을 그 친구들하고 끊어서 그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고 대전으로 왔습니다.
1: 대전으로 올라오셔가지고 그때 또 힘든 시기를 좀 보내셨단 얘기도 들었는데요.
0: 그 전시회를 제가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제 그때 큰 스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사업이 아니다.
1: 이것은 사업이 아니다.
0: 그래서 그것이 무슨 얘기였는가 참 많이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것들은 기초가 없었어요. 불교 미술에, 특히 불교 조각에. 왜 그러냐면 맥이 끊긴 상태에서, 우리가 1900년 초나 1800년 말이나 이때쯤 성상을 보면 전부 민불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은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신앙식만 가지고 조성을 했던 그런 이제 그 민불이기 때문에
1: 민불.
0: 많이 좀 뭐랄까 그 균형 감각이나 디자인 감각이 많이 떨어지죠.
1: 그러니까 체계적이지 않고
0: 그렇습니다.
1: 그냥 신심으로 그냥 조각한 부처님
0: 그렇습니다.
1: 불상을 민불이라고 하신 거죠?
0: 없습니다.
1: 밋밋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0: 아니, 이제 민간 신앙
1: 민간 신앙의 민자, 민불. 민간에서 그냥 만든 불상.
0: 그렇습니다. 오직 신심만 가지고.
1: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0: 그렇습니다.
1: 전통적인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개인전까지 했으면 현대미술 작가들도 상당히 그 귀감이 되고,
1: 예.
0: 그래도 좀 많이 정리된
1: 예.
0: 그런 그 조형 기법을 가지고 전시회를 했구나 해서 평을 받았습니다마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큰 스님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신 것 같았어요.
1: 오, 공부해라. 사업이 아니다. 공부해라.
0: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정식으로
1: 예.
0: 그림 공부를 하고,
1: 아.
0: 정식으로 이제 흙 만지는
1: 예.
0: 그 작업을 시작을 했죠.
1: 아.
0: 학원에 다니면서.
1: 예.
0: 그래서 한 3년 동안 두문부출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그랬는데 이제 한 3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기초였구나. 예를 들어서 미대 교수님들이 어떤 작품을 해낼 적에 그 원형 조성을 합니다. 조석과 뭐 미대 교수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뭐그 대작이 만들어지죠. 뭐 독립기념관에 무슨 뭐 만세합장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대 교수님들이 그 디자인을 해서 조그만 원형으로 만들지, 이게 대작으로 직접 돌도 즙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상을 조성하는데 작가 역할을 할수 있는 거구나 싶어서, 조성을 이제 흙으로 기초를 다지다 보니까 그게 원형 조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측 도면을 떠가지고 이제 그 목조각도 하고 옮겨가지고, 또 그거를 또 옮겨가지고 석조각도 하고, 또 그거를 또 주물로 부어서 이제 그 동불, 철불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라는 화두를 그때 느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1: 그때 큰 공부를 하신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야, 참으로 좋은 스승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 인연의 길,
0: 그렇습니다.
1: 인연이 이끈 길, 그게 지금 바로 우리 이진영 불상조각장님께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올 수 있었던 소중한 인연의 길이었네요.
0: 그렇습니다.
1: 아,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듬는 정진. 야, 문장이 멋있어요. 마음을 다듬는 정진. 자세한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거는 제가 저렇게 한것 같지 않은데.
1: 예.
0: 저는 이제 제가 당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제가 조금 정리되는 것이 어른 스님들의 말씀을, 저는 이제 그 성상을 챙겨놓으러 다닐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제 공예품을 또 내가 이제 공부하러 다닐 때, 사실은 큰 스님들의 그 법문, 그 옛날에는 차에다가 꽂아놓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들었죠. 듣다 보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뭐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청정하지 않으면 성상도 조성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직하고 내가 청정해야만이 그런 마음으로 성상을 조성해서, 그래도 사중에 점화를 해서 모실 때그 불자님들이 영음도 얻어가고, 그다음에 귀의를 해서 환희심을 느끼는 그런 성상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정말 성상 조성하는데 큰 죄를 짓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내 마음이 삿대다며, 삿된 마음으로 불상, 성상을 조각한다며 내가 죄를 짓는 거겠구나. 우리 이진영 불상조각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각장님께서 불상을 조각하는 것은, 성상을 조각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 정진이고 수행이었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0: 스님이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1: 그 법화경이라든가 팔만대장경에도 장난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장난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기만 하더라도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하물며 정성스럽게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부처님의 모습을 만든다면 얼마나 더 공덕이 크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 불상조각장님께서는 이번 생에 어마어마한 공덕을 지으셨네요.
0: 아주 고맙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1: 참으로 귀중한 길을 걷고 계십니다.
0: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성상을 이제 만들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조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길이냐, 또 여러 각도로 이렇게 해석이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저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로 봤을 때, 이게 1000년이 가고, 100년이 넘어서 그 역사의 길을 건다고 봅니다. 근데 부처님 조성은 지금 당대의 어떤 일이 전부가 다 아니라, 그 모든 끈이 이어지는 그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라시대 부처님이나 또 고려시대 부처님이나 또그 조선 초기 또 임진왜란 직후 민불까지 또이 시대까지 부처님을 쭉 이렇게 지킴이 노릇을 사실 하고 싶거든요. 과거에 보수 같은 거 이런 걸 하다 보면 섣불리 할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그런 것도 느껴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 조성은 내 나름대로는 지극정성으로 다 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일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평상시에.
1: 우리 조각장님께서 50년이 넘게 수많은 불상들을 받고 수많은 성상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조각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부처님 얼굴, 가장 좋은 불상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0: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만인이 이렇게 기이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상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기만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1: 아름답기만 해서도 되는 건 아니고.
0: 그리고 또 기교만 가지고 이렇게 조성된 그런 성상도 아니고,
1: 재주만 부려서도 안 되고.
0: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조성을 해야 그게 이렇게 인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가져지거든요. 그래서
1: 그리고 마음이네요.
0: 저도 많은 성상을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또 후배 제자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많은 정말 성상을 조성을 했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 조성하는 것도 처음에는 불상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이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부처님을 조성하는구나 좀 느껴지고, 그다음에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만인과 같이 그래도 신앙의 대상인데 이건 성상이야 이렇게 변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이제 그렇게 가니까 그 작품이 그래도 모든 사람한테 그래도 기대는 그런 성상의 모습이 제일 좋은 부처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마음이 정성스러워지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불상, 성상을 모시게 되면 사람들도 그 감동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조각장님께서 수많은 성상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가장 좋아하는 성상이 있으십니까, 혹시?
0: 저는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전국에 보면, 기도처에 가보면, 그래도 영을 많이 얻는 그런 그 성상들이 있어요. 그거는 과거에 큰 스님들, 예. 그 선조님들이

0: 성상을 조성했을 때 정말 그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조성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곰곰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처에 있는 성상들은 가보면 달라요.
1: 아, 기도하는 곳일수록.
0: 예.
1: 예.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가보면 이제 장육정산처럼 큰 부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자리에 걸맞게 그 성상에 앉아 있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로 찾을 수 있는 곳이고 하는 그런 성상들이 역시 오늘날에 제일 그 소중한 부처님 성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성상을 좋아합니다.
1: 수많은 불자님들이 두손 모아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기도도량의 성상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우리 조각장님께서 참이 불상이라는 어떤 하나의 도구를 그냥 물건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부처님을 모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요. 항상 언어적 표현으로 성상이란 표현을 계속 쓰셔요. 맞죠? 그냥 불상이 아니라 거룩할 성자를 쓰시는 거죠. 거룩한 상, 성상이란 표현을 계속 쓰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아, 진심으로 정성이 깃들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우리 스님께서 화두를 주실 때, 이거는 사업이 아니다 했을 때, 그거를 찾지 못하고, 제가 이제 기초 공부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흙작업을 해서, 원형조성을 하기 시작해서, 목조각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석조각을 하시는 분들이 원형조상을 부탁을 했을 때, 또그 원형조성을 해서 보내드렸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그 조언에 의해서 제가 그런 그 성상이라는 그것이 한 25년 그때서부터 쓴것 같습니다.
1: 불상 조각의 길을 묵묵히 걸으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0: 그동안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요. 제가 한 10년 전에 부처님 이제 보존 처리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큰애하고 적은애가 이런 길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보존 처리를 할 적에 우리도 몰랐던 그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누구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고민 끝에 그리고 또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할 문제를 찾았을 때 이럴 때는 아주 그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저 자신도 환희심이 느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좀그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집니다.
1: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0: 그렇습니다.
1: 그럴 때 정말 마음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야, 진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지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우리 문화 지킴이시네요. 우리 소중한 불교 문화의 지킴이십니다.
0: 거기는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1: 오, 그러면 한번 뭐 간단하게나마 뭐꼭 하시고 싶은 얘기 하나 해주시죠.
0: 이제 왜냐하면 그 보존 처리하는 회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 난제들이 있을 때 해결점이 없어요. 이제 그건 뭐냐? 우리나라에 이제 그 불상조각장이 사실은 국가문화재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단에서도 뼈아픈 일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국가문화재가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종단에서도 조금 뭐그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지침서라든가 또그 보존 처리하는 보수하는 그런 그 교과서가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정말 그 국가유산이 예. 정말 옹골게

0: 보존되고 지킴이 역할도 그 이렇게 그저 시행착오 안 걷고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가 하나 만들어지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문화 지킴이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의 정말 문화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금 이 귀중한 길을 걸으면서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 성상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제가 이렇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어갈 치읓 이응. 초성 퀴즈라고요. 저걸 제가 맞춰야 되는데 자주 틀려요. 자주 틀려서
0: 아니, 스님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1: 잘 틀려요.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 이어갈 치읓 이응 해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추억 이어갈 추억 틀렸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각장님께서 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0: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1: 책임.
0: 생각합니다.
1: 사실 책임도 떠올랐는데. 이어갈 책임. 사명감을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
0: 그렇습니다.
1: 지킴이로서의 책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사실 그동안 이제 조성하고 성상을 조성하는데 오랫동안 종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은 눈도 많이 좀 이제 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그 기운도 조금 딸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부처님 그 조성하는데 성상을 조성하는데 일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또 뭐가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국보나 보물들이 불교 문화유산 빼놓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3분의 2 정도가 지금 그 불교 문화 쪽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과서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정립이 돼서 이제 이 계통에 이제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 언뜻 사명감 없이는 이 계통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등하시해서는
1: 안
0: 또안
1: 되죠.
0: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자식들도 둘이 이계통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올인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경제적인 여건은 경제적인 여건대로 다른 뭐 직종에 연관이 되더라도 생활을 하되 그러나 이 일은 정말 그 대물림을 해서라도 이거는 꼭 이어나가야 될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도 저 자신이 아직까지는 움직일 수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연구한 그런 것이나 또 아니면 기술, 그다음에 나의 혼, 또 나의 그 정직함, 이제 이런 것들을 골고게 남겨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책임이라는 그런 것을 떠올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야, 우리 문화 지킴이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의 이 한국 불교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 소중한 문화 유산에 대한 책임감, 그 사명감, 그런 게 정말 이렇게 감동으로 느껴집니다.
0: 아유,
1: 예, 진심입니다. 조각장님, 아드님하고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 작업을 함께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0: 그렇습니다.
1: 그 이야기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드님하고 함께,
0: 제가 개인적으로 그 문화재 보수는 한 50년 했습니다.
1: 50년이요.
0: 이제 불교 조각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와서 그전에는

0: 장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국보나 보물을 그 지킴이 노릇을 의탁을 해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 15년 전, 한 20년 전에 보존처리 회사를 기술자를 이제 그 양성을 해서
1: 예.
0: 보존처리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이제 그 보존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1: 오.
0: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길을 조금 문화재청에서 직접 발주받아서 국보나 보물을 보수한 것이 좀 뜸해졌죠.
1: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에도 불교 조각을 또 전공을 했고 또 문화재 그 계통을 또 동대에서 석박사를 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론과 실기가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 한 10여 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가 그러죠. 다른 건 일을 하지 말아라. 오직 부처님만, 성상만 이제 그 보존 처리를 해라.
1: 이야, 오직 부처님만.
0: 예, 예.
1: 이야.
0: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는 것이
1: 예.
0: 그 일이고 내가 이제 자문을 해주든 기술적으로 뭐 도움을 주든 그 외에는 나는 모른다.
1: 아.
0: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공은 또 전공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조각을 불교 조각을 그 전문위원을 위촉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1: 예.
0: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많은 걸 공부를 또 새롭게 또 하게 되더라고요.
1: 오, 공부가 끝이 없네요.
0: 예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저 마곡사 같은 일인데
1: 마곡사.
0: 예. 그 어느 날 그거를 이제 몇 년 전에 그 공사를 했다가 재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몰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오칠을 하는데
1: 오칠이요?
0: 예. 옷이 안 말라요.
1: 안 말라요?
0: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어찌된 일이냐.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때 오. 이제 그 홍수가 와가지고 그 비가 많이 왔을 때거든요.
1: 예.
0: 장마철이라서. 그러면 옷은 그때 아주 적격이거든요.
1: 습했을
0: 실도
1: 때.
0: 잘 맞고. 예. 그 습기로 말리는 거기 때문에.
1: 오.
0: 그래가지고 귀한 일이다.
1: 오.
0: 그래서 누가 뭐 부정 타는 일을 했냐 뭐 했냐 이제 막 네. 직원들한테 별 얘기를 다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거는 식물성이니까 나름대로 보면은 여기가 법당이 산소가 좀 탁할 거 아니냐.
1: 오.
0: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조그마한 나무를 법당 안에 칠을 하나 해놓고 밖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제 거기에 창고로 쓰는 거기다가 하나를 놓고
1: 예.
0: 비교를 해보자.
1: 예.
0: 이걸 3일을 했어요.
1: 예.
0: 그런데 밖에 컨테이너 박스 거는 잘 마르는 거예요.
1: 예.
0: 그 안에는 안 말라요.
1: 근데 법당 3일. 안에 있는 게 안 마르는
0: 안 마릅니다.
1: 오, 왜 그런 건가요?
0: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1: 예.
0: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들은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주지스님을 방문해서 스님 법당에 기도를 3일만 촛불을 안 켜주시면 어떻겠느냐.
1: 촛불을 켜지
0: 예.
1: 마라.
0: 향을 안 피워주시면 어떻겠느냐.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주지스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1: 예.
0: 기도를 이제 예. 그 그냥 목탁만 두드리시고 예. 기도를 하시고
1: 초와 향이 없이
0: 예, 예. 없이 한 거예요.
1: 예.
0: 아 그런데 이틀이 지나니까 이게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1: 이야 신기하다.
0: 예.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는
1: 예.
0: 이런 그 불교 공예나
1: 예.
0: 부처님 성상을 조성하는데
1: 예.
0: 정말 공부할 게 많아요.
1: 그 향과 초에 우리가
0: 예.
1: 알지 못한 어떤 공기의 흐름이나
0: 그게
1: 냄새라든가
0: 예.
1: 그런 게 영향이 있나 보네요.
0: 그게 이제 산소를 없게 만든 거죠.
1: 그렇구나.
0: 예. 산소를 다 태워버리니까.
1: 태워버리니까.
0: 예, 이게 안 된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촛불하고 그 향을 안 피우니까
1: 예.
0: 이게 건조가 된 거예요.
1: 아, 산소가 많아지고.
0: 그렇습니다.
1: 이야, 저도 좋은 거 배웠네요.
0: 예, 예.
1: 그래서 신기합니다.
0: 이거는 조금 우리만의 예. 비밀이었었는데.
1: 아, 오늘 공개가 됐네요.
0: 아니,
1: 예.
0: 이제는
1: 예.
0: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예.
0: 이제는 이게 지침서나 교과서가 나와서 예. 우리나라의 성보가 예. 훼손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이거를 공유를 예. 그 해야만이 예. 성보가 이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라고 그 조그만 일이지만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1: 야, 진짜 문화 지킴이십니다. 야, 박수.
0: 네, 감사합니다.
1: 아, 지금 자세히 듣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예, 예. 제가 막 몰입해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요. 예, 예. 아, 눈 깜짝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이고,
0: 괜찮습니다.
1: 문화유산, 문화예술 너무 재밌습니다. 아, 예, 예. 아, 더 듣고 싶은데 이럴 때는 예. 우리 가피 토크쇼 예. 2부작 했으면 좋겠어요.
0: 아이고. 예.
1: 자, 그래서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예, 예. 아, 제가 아쉬워요. 제가 예, 예.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우리 문화지킴이 예, 예.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 예. 가피란 무엇일까요? 예.
0: 저는 뭐 지식이 없어서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무탈하게 살아요.
1: 예.
0: 정말 많은 스님들이 예, 저한테 좋은 그 법을 그 이렇게 설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생활이 정말 무탈해요.
1: 아.
0: 네, 그리고 아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정말 그 인연 따라서 좋은 그 가피를 받지 않았는가. 아. 그래서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 가지고 예. 또 될 수 있으면 배려하고
1: 예.
0: 마음 내려놓으면 예. 그게 가피가 얻어지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러니까 결론에 딱 요약하면 마음 잘 쓰는 게 갑이다.
0: 그렇습니다. 예. 예.
1: 근데 저는 좀 우리 조각장님께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예.
1: 갑이란 예. 지금 제가 느낀 게 우리 문화 지킴이이시고
0: 네.
1: 불상 조각장님이신 예. 50년 넘게 이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우리 이진영 불상 조각장님 자체가 갑인 것 같아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소중한, 귀중한 길을 네. 묵묵히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1: 아, 지금도 열심히 사셨는데 더 열심히 사시게요. 예, 예. 참으로 고맙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오늘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0: 아유, 스님 예.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 여러분, 오늘 소중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죠? 토크쇼 갑인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응원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0: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공

0: 625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낙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3: 꺾기 요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3: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남궁진 씨, 길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3: 맞죠.
1: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2: 사실 제가 그때
1: 전국 투어 콘서트 할 때 고객들 그때 얼마나 설레, 오프닝 때.
3: 맞아요.
1: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3: 절대 없죠, 절대 없죠.
1: 감사하기도 하고.
3: 정말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정말 요즘.
1: 벌떡이지요.
3: 맞습니다. 제가 힘들 때 맨날 전화해도 밤인데 새벽인데 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불기 이제 월도입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의 자격문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진울 스님은 아주 차분한 부분으로 우리들에게 편안한 가르침을 부여해 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온효대사의 가르침의 본질인 발심수행장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발심수행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 재불, 재불이 장엄, 정멸공에 오다거패, 사욕고행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모든 부처님들께서 정멸공을 장엄하신 것은 아주 많은 세월의 겁에 고행을 한 결과다. 자, 모든 부처님들은 다 어디에 계세요? 정멸궁에 계세요. 정멸궁은 어떻게 정멸궁이에요? 고요한 곳에 머무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고요해질 수 있었던 부분은 하루아침에 그런 정멸궁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겁을 다해서 고행을 한 부분의 결과로 그곳에 계신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중생의 부처가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 노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오랜 겁을 더했다 이거예요. 겁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방 30리가 되는 큰 바위를 저 천상에 사는 선녀가 3년에 한 번씩 수직을 지나가서 그 바위들이 다 달아 없어졌을 때를 한 겁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것이 한 겁이 아니고 다 겁이야. 수많은 겁을 반복하고 반복한 부분의 결과로 이미 정멸궁을 장엄하실 수 있도록 성불을 하셨다. 모든 부처님들이 하루아침에 성불을 한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한 모습을 보면 잠깐 와가지고도 금방 되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런 일은 절대 없어. 그래서 모든 그런 제불께서 그런 고행을 하신 부분이 결과다. 중생중생이 윤회 화택문하고 무량세의 탐욕 불사한 까닭이다. 중생들이 우리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생이라 그랬잖아요. 중생중생이 윤회 화택문이야. 윤회를 돌고 돌아. 어디를? 화택을. 그 화택이 어떤 게 화택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 부침하고 있는 우리 삶이 화택중생이에요. 불타는 집이잖아요. 그 불타는 집이 어디에 불을 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눈이 불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귀가 불타고 있고, 여러분들이 코가 불타고 있고, 여러분들이 입이 불타고 있고, 여러분들이 육신이 불타고 있고, 여러분들의 정신이 불타고 있어요. 무슨 불이 타고 있냐? 난 안 타고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판단에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좋은 걸 보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미운 걸 보면 버리고 싶어요? 안 버리고 싶어요? 이게 계속 끓고 있잖아요. 이게 화택을 하는. 그런 판단을 구하는 모든 부분들이 무엇을 낳는 불쏘시개가 되냐? 화택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로 작용을 하고 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놔라. 그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는 부분은 그냥 되지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 수행을 하는 것은 힘이 들어야 안 힘들어요? 그걸 고행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생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반복을 해서 윤회를 돌고 돌아. 윤회가 뭐가 윤회예요?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조금 잘 살아가지고 우리는 다음 생에 어디 가고 싶어요? 에? 잘해야 돼.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얘기가 다음 생엔 천상에 태우고 싶대요. 천상에 태울 수 있겠죠. 그 천상에 가서 태워도 그 배터리 다 방전되면 또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이게 윤회야. 지옥만 면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지옥을 면하고 나도 다시 조금 더 좋은 데 가봐도 돌아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에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죽을 듯 지옥과 극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것이 윤회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한 거예요. 저 일본에 유명한 고승 중에 한 분이 백은 선사라고 하는 선사가 계셨어요. 이 백은 선사는 아주 대단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백은 선사라고 하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런 존경받는 큰 스님이셨죠. 어느 날 일본은 무사가 많았어요. 무사. 사무라이. 그래서 그 사무라이의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무사가 백은 선사를 찾아갑니다. 백은 선사에게 물어봐요. 큰 스님, 지옥이 있습니까? 있다. 그럼 극락도 있습니까? 있다. 어떻게 압니까? 그래, 백은 선사 가만히 있어요. 혹시 큰 스님, 지옥과 극락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있다. 그럼 보여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 스님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무사에 포를 한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극락과 지옥이 궁금했던 무사는 큰 스님이 어쩐 큰 법설로 지옥과 극락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맥놓고 있는 본인 볼때기를 마셨으니까 화가 나야 안 나야.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확 올라온 무사가 칼을 탁 뽑아가지고 백은 선사의 목을 탁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태연자약한 백은 선사가 지옥문이 열렸구나.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지옥은 밖에서 왔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났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독자적으로 열리는 지옥이 없고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극락이 없어요. 모든 부분은 이것과 저것의 조화에 따라서 수시로 생겨나고 멸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때로는 극락이 나타나고 때로는 지옥이 나타나고 때로는 악의가 나타나고 때로는 축산이 나타나고 내 마음속에서 죽을 듯 끓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윤회예요. 죽고 나서 축생이 되고 죽고 나서 어떤 존재가 되고 이것도 물론 윤회가 될 수 있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도 수많은 윤회를 반복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일, 괴로운 일, 온갖 일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매일 그 삶이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걸 그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욕고행이라 해요. 뭐하는 재불에서 수많은 겁을 더해 청정함을 더하기 위한 고행을 반복해서 정명공을 장엄하셨듯이 우리는 그걸 눈치를 채야 돼요.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중생의 마음을 그쳐서 눈에 끄들리지 않고 귀에 끄들리지 않고 코에 끄들리지 않고
청정한 자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부분이 쌓이고 쌓아 어느 부분에도 적어오면 하지 않는 나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가장 건강한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어차피 우리 삶은 어차피 언젠가는 죽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죽음이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죽음이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말 많은 부분을 다 절제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지키려고 했을 거다. 근데 내 삶이 이 삶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아구악자같이 현실적 부분의 욕구를 위해서 통제력을 상실한 부분으로 마구 삶을 살 거다. 나도 죽어보진 않아서 모른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대로 통제하고 절제하고 애쓰고 해서 사는 거나 그렇게 막 사는 거나 살아보면 큰 차이가 없더라.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사는 삶이 훨씬 더 향기로운 삶, 편안한 삶. 그것이 담보될 수 있다면 받으실 자는 그 윤회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한다. 여러분 우리 삶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상시 삶이 미래의 삶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현재의 삶이 다음 생의 삶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인과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중생이 이렇게 윤회를 반복하는 부분은 탐욕을 이루어낸 결과라 이거예요. 탐욕의 결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내 거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평상시엔 욕심이 별로 없는 듯해요. 근데 뭔가 내 이익으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기회가 만들어지면 눈치 코치도 보지 않고 끌어당겨야 안 끌어당겨야.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우리를 착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와 기회가 있는데도 내 거 아닌 부분에 마음을 내지 않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은 반드시 내가 나를 지킬 줄 알고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이 삶을 길어내는 것 자체가 수행의 본질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수행이라는 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부분이 결국에는 가치가 없어요. 의식적으로라도 달라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항상 행주자와 어묵동자 모든 부분이 다 뭐가 되죠? 수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해야 되고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염념불망 부처님을 잊지 않는 부분이 염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염불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내는 것만이 염불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어느 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요구합니다.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옳은 일일까 그런 일일까 귀찮은 일일까 그렇지 않은 일일까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이런 부분이 갈등이 여러분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항상 뭘 불러내야 돼요? 부처님을 불러내야 돼요. 내가 부처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바른 행동을 하게 돼 있고 바른 생각을 하게 돼 있고 바른 언어를 구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 영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의 믿음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 딱 한 가지던데요. 모든 재불은 욕심을 버렸어요. 모든 중생을 욕심을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아직도 욕심이 남아있거든, 아직도 중생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아는 나는 수행자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행자라는 자체가 뭐 이렇게 스님처럼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 게 수행자가 아니에요. 마음을 닦는 게 수행자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닦는 게 뭐가 마음을 닦는 겁니까? 본질의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회복하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수행자 그러니까 댕기머리를 하고 쳐매고 이게 수행자가 아니고 마음을 닦고 행동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딱 보면은
모든 부처와 중생의 찬에 딱 한

나중에 공부도 나중에 하면 되고 약속도 나중에 하면 되고 밥도 언제 먹대요? 나중에 먹자는 사람 치고 약속 지키는 거 봤어요? 없어요. 당장 해야 되는 일이고 맘 먹었을 때 실행해야 될 일들이 바로 나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언제 해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후회가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후회하는 부분이 후회가 가장 큰 후회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효도가 오늘 당장 하는 게 효도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 게 효도입니까? 좋은 음식? 좋은 차? 아니요. 많은 돈? 이게 효도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당장 생각나면 부모님에게 전화 한통 하는 게 그게 효도예요. 또 어쩌다가 부모가 자식 걱정해서 전화 한통 해주면 반갑게 받아주는 게 효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식들은요, 부모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효도는 언제 한대요? 나중에 한대요. 꼭 갖다 붙이는 게 언제 한다고? 출세하거든. 돈 벌거든. 조금 더 이끄다가. 근데 그 부모는 내가 기다리듯 그런 세월을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속상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런 거래요. 자식이 위해서 일월심 일월심 기도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네가 하는 일은 잘 되냐? 별일은 없지? 밥은 굶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의 자식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얘기를 들은 부모는 하루 종일 근심이랍니다. 하루 종일 큰 짐을 하나 짓고 있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게 부모의 마음이랍니다. 설사 어떤 일이 있다 치더라도 아무리 부모가 통화를 하더라도 그렇게 길게 물고 늘어질 부모 별로 없습니다. 짧은 대화라죠. 편안하게 대해줄 수 있고 살갑게 대할 수 있는 부분에 효도의 중심에 쓸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흔히 나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세월을 보내지 말고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부분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원효대사의 경책,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야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인데, 주인공아, 이 재청아, 너는 자세히 들어라. 주인공이 누가 주인공이에요? 에?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은 1인칭 나다. 이 세상의 중재하는 객관의 세계는 주관인 내가 인식했을 때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화엄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월두스님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주인공은 각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삶이라는 자체를 가끔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진 세상에 우리가 그냥 사라지라고 명령받아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내가 볼때안 맞다는 얘기예요. 인식이 세상의 주인공. 그래서 그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가 대단히 중요해. 참 우리 마음의 본질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커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이 좋았을 때는 모든 게다 좋아 보입니다. 내 기분이 우울했을 때는요, 적은 것도 용서가 되지 않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참 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 남편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 해주고 나면 시집 잘 갔어요, 안 갔어요? 시집 잘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시집에 누군가가 나를 좀 속상하게 해도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내가 시집 보고 전화 온거 아니야. 내 신랑 하나 보고 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게다 용서가 돼요. 심지어는 내 아이가 남편이 그렇게 나한테 헌신적으로 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면요, 내 아이가 성적을 개발레발 받아와도 기분이 나빠야 안 나빠야?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여유로워져요. 근데 내 남편이